떠나기 전에는 한껏 들뜨고 기대에 부풀었다가도 막상 떠나보면은 이런저런 걱정도 잔뜩 생기고 괜히 두렵기도 했을 텐데요. 여행의 추억과는 별개로 돌아올 때쯤 훨씬 더 어른스러워진 기분이었죠. 걱정이나 불안 같은 감정은 인간의 본성에 가까워서요. 모든 게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에서도 어떤 식으로든 걱정거리를 찾아낸다고 하죠.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계절이 우리 곁에 있는데도 다가올 겨울 걱정을 하는 게 우리들인데요. 최초의 여행을 앞두고 설레던 어릴 때처럼 근심은 잠시 접어두고 훌쩍 떠나보는 상상 한 번쯤 해봐도 좋겠죠? CBS 그대창가의 알렉스입니다. 10월 3일 토요일 입주 1438일째 방송 지금 시작합니다. 짝짝!

0: 입니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잭잭 첫 곡으로요. 카더가든의 로맨틱 선데이 틀어드렸습니다. 자, 우리 불안이라는 단어로 오프닝을 좀 시작을 해봤는데 불안이야말로 사람의 본성이라는 말 요거는 좀 맞는 것 같아요. 뭐 만에 하나를 염두에 뒀기 때문에 낙하산이나 에어백 같은 게 개발이 됐을 텐데 나이가 들고 경험이 많아질수록 불안 요소를 피하고 싶어하는 것도 당연하겠지만 약간의 불안은 모험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즐겨보려는 자세 이것도 역시 필요하겠죠? 자, 그래야 낯선 곳, 낯선 시간 속으로 떠날 수 있을 테니까 말이죠. 자, 주말입니다. 10월 들어서 첫 번째 맞이하는 토요일 아침이네요. 잘 보내고 계시죠? 듣고 싶은 신청곡, 하고 싶은 이야기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샵 1212, 우물정 하나둘 하나둘.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전부는 100원.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서울 경기 98.1MHz, CBS 라디오 그대 창가에 알렉스입니다. 1부 시작했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1: 슈가버블,
2: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4: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
3: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4: 백조싱크.
5: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6: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5: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6: 경리나라.
7: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2: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 600.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 600. 마.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2: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3: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4: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요즘 유산균? 마이크롬 간유산균. 제조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의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2: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4: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2: 완전 좋아요.
4: 연두리 잘 부탁드립니다.
5: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5: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백조.

0: 지금 깜뽀르테를 백화점에서 만나보세요.
1: 깜뽀르테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자, 윤건의 갈색머리 그리고 김범수의 보고 싶다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산책님, 가족 노릇, 사회인 역할 잠시 접어두고 선선한 가을바람 따라 잠시라도 떠나고만 싶은 마침 떠나기 딱 좋은 계절. 이제 곧 기온도 뚝 떨어진 데서 옷장 뒤지는데 작년에 전 대체 뭘 입고 다녔던 걸까요? 크크크. 그 계절이 왔군요. 정말 잠시나마 가진 거, 내 어깨에 있는 짐, 등에 매달려 있는 모든 이런 책임감과 이런 사회에 대한 뭐 무게감, 네, 이런 것들 내려놓고 싶은 그런 계절이 왔습니다. 그게 딱 그 추워지기 바로 직전쯤 아닐까요? 역시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을에 이렇게 예민한 이유는 역시나 가만 생각해보면 우리에겐 너무 힘든 여름이 있었죠. 근데 그 바로 전 계절이 봄이었잖아요. 한참 즐겼고 가을을 여름을 정말 이를 악물고 버틴 거예요. 그러니까 가을이 다들 힘들고 좀 쉬고 싶은 거죠. 그러다 보니 떠나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찬바람이 쌩 하고 불기 시작하면 그때 번뜩 정신을 차립니다. 잠깐 지나가는 그런 바람이에요. 근데 뭐 잠깐 쉬어주는 것도 나쁘진 않고요. 옷장 안에 입으로 덮는 건 뭐 매년 같지 않나요? 아마 겨울이 지나고 나서

봄이 올 때쯤 되면은 똑같은 생각이 들 겁니다. 내가 작년 봄에 뭘 입고 다녔지? 그래서 저도 옷 쇼핑을 그렇게 자주 하진 않습니다. 그냥저냥 입고 다닙니다. 피노키오님, 해외로 가시는 분들 많네요. 택시 운영하는데 새벽부터 인천공항을 두 번이나 다녀왔습니다. 물론 CBS 방송 덕분에 지루하지 않게 운행하고 있어요. 아, 그러셨군요. 인천에 그 공항이 이렇게 두 번씩이나 왔다 갔다 하는 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닐 텐데, 그죠? 요즘 여행 가기 참 좋은 계절입니다. 요새 뭐 엔화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 그죠? 그리고 국내 정시나 뭐 해외 정시가 좀 시끌벅적하긴 한데요. 네, 그래도 개개인적으로 또 네, 쉴 시간이 허락이 되면은 여행 갈수 있는 또 가장 최적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나저나 저희 택시 운영하시는 또 우리 기사님들이 많이 듣는 방송으로 또 저희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자, 잘 다녀오시고 운행, 네, 안전운전 해주시고 자주 이렇게 안부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시고요. 마일리 사이러스의 Flowers 그리고 마룬 5의 This Love 듣고 올게요.

0: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1: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2: 그대 창가에 알렉스입니다.
3: 자, 행복맘님. 결혼하고 처음 맞는 딸의 생일입니다. 시댁에서 시어머니가 끓여주신 미역국을 먹었다고 하네요.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기를 기도할게. 엄마 딸로 와줘서 고맙고 축하하고 사랑해 하셨습니다. 이렇게 엄마 마음에서 봤을 때 시댁에서 사랑받고 있는 이 딸을 보면 마음이 되게 좀 편안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부모라면, 만약에 딸을 가진 부모라면 시집을 보내놓은 상태에서 얘가 시댁에서 적응하느라고 참 이렇게 뭐 스트레스까지는 아니지만 시간도 보내고 막 그러고 있는 거 보면은 되게 좀 가끔은 마음이 무겁기도 혹은 속상하기도 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내가 예쁘게 한 평생을 키워놓은 딸을 저 집으로 보냈는데

저 집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혹은 이렇게 막 적응하지 못하고 그러고 있으면은 이거 다시 데려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것 같기도 하고. 자, 우리 아들 가지신 부모님들, 네. 뭐 물론 내 마음 같지 않겠지만, 네. 이렇게 또 넝쿨째 들어온 예쁜 우리 며느리죠. 예, 며느리들 많이 예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7954님. 처음으로 알디가 꿈에 나왔습니다. 내적 친밀감에 너무 반가웠는데, 꿈에서 알디가 우리 아들에게 키 크는 혈자리 마사지 하는 법을 알려줬는데, 깨면서 바로 까먹었어요. 다시 알려주세요. 크크크크. 그런 걸 알았으면 제가 더 크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 혈자리를 몰라서 키가 안 컸군요. 이런. 자, 에이. 보이스투맨의 End of the Road, 그리고 더 비틀즈의 When I'm 64. 이렇게 띄워드릴 겁니다. 혈자리는 저도 좀 알고 싶네요. 키 크는 혈자리는.

CBS 기대창가의 알렉스입니다. 1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아바의 마마미아 듣고 오셨습니다. 존 스노우님. 모처럼 우리 세 가족. 아빠, 엄마, 그리고 초등학교 2학년 아들. 이렇게 셋이 서해안 백사장 해수욕장에서 캠핑카를 빌려서 첫 캠핑을 해보네요. 아들이 좋아하니 너무 행복합니다. 그러셨군요. 캠핑카를 어떻게 빌리셨죠? 거기에 이렇게 좀 그 차박처럼 이렇게 주차가 돼 있는 캠핑카를 다들 쓰시는 건가요? 그렇군요. 좋네요. 여기 어디지? 저도 캠핑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기는 해봤는데, 씻을 곳도 뭐 화장실도 이런 것도 마땅하지 않고, 그리고 1년 365일 캠핑을 다닐 것도 아닌데 캠핑카를 따로 사야 되나? 또 그 캠핑카를 끌고 다닐 SUV를 또 사야 되나? 뭐 이런 생각에 꼬리를 물고 쉽게 이렇게 떠나질 못하겠더라고요. 이런 곳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네요. 아니 그나저나 뭐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이니까 집 나가면 네 놀러 가면 어디든 좋아하지 않을까요? 좋은 추억 많이 쌓고 오시기 바랍니다. 6297님 안녕하세요 알디님. 저는 음식 집배원입니다. 휴일에 못 쉬고 저처럼 일하시는 모든 분들 음악 들으며 힘내세요 하셨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런 분들 네 정말 열심히 일함에 진심인 이런 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네 주말에도 쉴 수 있고 그런 겁니다. 저희가 진짜

잘해드려야 되는 분들이에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안 쉬고 일해 주셔서. 근데 또 자기 자신은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주말에 일하면 뭐다? 남들 놀 때 일하면 두 배 번다. 마인드로. 자, 권진아의 Lonely Night, 로이킴의 서울 이곳은 듣고 올게요.

자, SBS 그대창가의 알렉스입니다. 저희 1부를 마칠 시간이 됐네요. 다비치의 거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거 들으시면서 잠깐 쉬시고요. 저희는 2부에 돌아옵니다.

0: CBS 상쾌한 하루 보내세요. 여기는 CBS입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선생님, AI가 한 건데 이게 맞나요?
4: 아이들은 이미 AI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숙제도, 검색도, 고민 상담까지. 그런데 그 답이 맞는지 틀린지, 어디까지 믿어도 되는지 가르쳐준 어른은 없었는데요. 경기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AI 시대, 쓰는 법이 아니라 판단하는 힘을 가르칩니다. 기술에 끌려가는 아이가 아니라 기술을 다스리는 아이로.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거리가 밤야. 행주의 거리가 무대가 되고 행주의 밤이 예술이 된다. 별빛 아래 만나는 역사 속 영웅들. 여덟빛 풍경과 별빛 아래 행주. 10월 9일부터 18일 고양 행주 산성에서. 고양 국가유산 여행 행주가 예술이야.
5: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6: 마누카 꿀!
5: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6: 뉴질랜드!
5: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6: 당연히 콤비타죠!
7: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4: 콤비타 마누카 꿀.
8: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4: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9: 한국일보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오전 동해상으로 미상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발사체의 재원과 사거리 등을 분석하고 있으며 탄도미사일로 확인되면 지난달 22일 이후 13일 만에 발사입니다. 이번 발사는 우리 군이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로 다친 장병 3명과 관련해 북한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한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국가안보실은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와 함께 긴급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안보실은 회의에서 대응 상황을 확인하는 한편 이번 발사가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평가하고 필요한 사항을 조치할 걸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반복된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일 뿐 아니라 현 상황 관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0: 엄중한 행위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규탄했습니다. 개천절인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고 아침 기온은 평년보다 낮겠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낮 기온은 21도에서 25도로 오르겠지만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 산지 등에는 서리가 내리고 강원 높은 산지에는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으며 미세먼지는 전국에서 좋음 수준이 예상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알래스카 액화 천연가스 프로젝트에 조속히 합의하지 않으면 두 배로 올리겠다며 추가 부담을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일 백악관에서 알래스카 프로젝트 합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하고 싶지 않다면 괜찮지만 더 많이 청구하면 된다며 이같이 밝혔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두 배로 올릴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알래스카 프로젝트가 한미 공동 팩트시트에 따라 향후 추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아직 투자 여부나 규모는 정해진 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7도, 습도는 45%입니다. CBS 뉴스 하유진이었습니다.
1: CBS
2: 1분 기상정보입니다. 개천절 연휴 첫날인 오늘 한층 더 깊어진 가을을 즐기시기에 비교적 좋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하늘에 점차 구름만 많아지겠고요. 낮 동안에도 선선한 바람이 불겠는데요. 다만 오늘 아침 서울이 10.2도까지 떨어지는 등 또다시 올가을 들어서 가장 쌀쌀한 날씨를 보였고 그만큼 일교차가 15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옷차림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광주 25도 를 비롯해 서울과 춘천, 대전, 대구는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전반적으로 가끔 구름만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만 내일 낮 동안에 영남 동해안으로 5에서 10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내일 늦은 밤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북부를 시작으로 월요일인 모레는 그 밖에 대부분 지역에서 오전까지 비가 점차 확대돼서 내리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정보입니다.
3: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4: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3: 주방 싱크대도.
4: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3: 어디로?
4: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5: DS 대성하우징.
6: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7: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8: 대만 타이베이 푸양 에코공원의 연못에서 들리는 개구리들의 합창입니다. 배전박이 개구리, 면천청개구리, 줄무늬 범행꽁이의 노래인데요. 이곳에는 한 달에 한 번씩 개구리를 조사하는 시민과학자들이 있습니다. 대만에서는 약 600명의 자원봉사자가 80개의 팀을 이루어 전국의 양서류를 조사합니다. 이들은 공원에 사는 양서류를 기록하고 외래종인 전박이 다리 나무 개구리를 잡고 있는데요. 포획된 외래종은 인근 타이베이 야생조류 구조센터로 보내져 구조된 새들의 먹이로 활용됩니다. 시민과학은 생물을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연을 직접 지키는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9: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집에서 그대 창가에 알렉스입니다. 자, 2부 시작했고요. 2부 첫 곡으로 빅마운틴의 Fly Me to the Moon이었습니다. 자, 선물 드려야죠. 베스트엠에서는 불맛이 살아있는 레트로 감성 레시피 알렉스의 숯브레딩군 고기 그리고 커피, 치킨, 베이커리 등등 바로 교환해서 드실 수 있도록 모바일 쿠폰 넉넉하게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곳은요.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첨부는 100원,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저희 선물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이용하시고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광고 듣고 오시죠.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자, 노라 존스의 Don't Know Why 그리고 이어서 라스트월트의 Have I Told You Lately 까지 듣고 오셨어요. 2684님, 알디 약 10년간 연애 중인 여자친구랑 예비 장인 장모님과 함께 거제를 가고 있답니다. 내년에 결혼 예정이고요. 예비 처형이 제 고등학교 동창이랍니다. 예비 장모님이 이 방송 자주 들으신다길래 사연 남겨봅니다. 오, 처형, 그러니까는 친구, 동창이었던 거네요. 애, 동생. 그렇군요. 이게 원래 그렇게 그 사이로 알고 오랫동안 이렇게 봐왔던 사이인 건지, 알고 보니 동창이더라, 인 건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이렇게 결혼 전부터 같이 이렇게 가족들이랑 예비 장인 장모님도 모시고 가족들이랑 이렇게 다닐 수 있는 사이인 거 보니까 이미 가족이 된 지는 오래된 것 같네요. 그죠? 결혼식 준비 잘 하시고요. 이번 여행도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냥 오랫동안 알고 지내는 거랑 같이 여행을 다녀보면서 또 알게 되는 새로운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장인 장모님에 대해서 혹은 또 우리 서방 네 우리 남편 되실 분에 대해서 그죠? 어머님이 이 방송을 들으시는구나. 어머님 네 잘 부탁드립니다. 미리미리 결혼 축하드리고요. 9940님, 가족들과 여행 중입니다. 남편과 아들 둘이 번갈아서 운전해줘서 저는 편하게 갑니다. 아들들 덕분에 웃음이 끊이지 않아 행복한 여행 중이랍니다. 새 남자에게 고맙고 사랑한다고 알디의 달달한 목소리로 전해주세요. 남자 셋, 여자 하나군요. 우리 아들 둘이 번듯하게 잘 자란 것 같습니다. 가족들끼리 여행 갈 때 이렇게 아들 둘이 이렇게 든든하게 또 행동해주고 엄마 챙기고 또 엄마 또 안 심심할까봐 말 걸어서 이렇게 재미나게 해주고 이러는 거 보니 정말 잘 자란 것 같네요. 우리 아들 둘 사랑한다 라고 엄마가 전해달라고 합니다. 듣고 계시나 모르겠네요. 조이의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넥스트의

세베스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주말 방송답게 저희가 이렇게 곡을 세 곡씩 붙여서 여러분들께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싸이의 뜨거운 안녕 피처링 성시경, 럼블피쉬의 그대 내게 다시, 이어서 제이의 어제처럼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주품쌤님, 우리 집 수험생은 요즘 고3 특강 듣느라 바쁘네요. 남편은 집에서 쿨쿨 주무시는 중이고 저는 혹시 방해가 될세라 카페에 나와서 그대창 듣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방해가 될세라 나와서 그대창 듣는 것보다 우리 주품쌤님에게 허락된 이 시간을 소중하게 쓰기 위해 카페에 나와서 차한 잔에 여유를 즐기며 그대창을 애청하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요? 훨씬 더 좋지 않나요? 네. 아유, 뭐 애들이야 공부 알아서 하는 거고. 제가 나중에 고3 수험생의 부모가 되면은 이런 얘기 할수 있을까요? 근데 또 생각해 보면은 그 시절이 되면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네. 요새 AI의 발전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아니, 실제로 그렇대잖아요. 요즘 그 AI가 나오기 시작한 이후로 대학가에서도 리포트라든지 이렇게 그글 쓰는 그런 양들이 정말 그 전해에 비해 어마무시한 양으로 늘어났다라고 하잖아요. 정보를 이제 우리가 얻어내는 방법이 많이 달라진 거죠. 훨씬 더 빨라진 거고. 조심도 해야 될것 같기도 하고. 네, 뭐 어쨌든 갑자기 산으로 갔네 얘기가. 6534님 소파에 누워서 알디 방송 들으면서 뒹굴뒹굴 중입니다. 지상낙원입니다. 그 낙원, 네, 조금 더 누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주말이니까 괜찮아요. 휘트니 휴스턴의 Didn't We Almost Have It All, 그리고 아델의 Rolling in the Deep까지 듣고 올게요.

자, CBS 그대 창가 알렉스입니다. 저희 인사드릴 시간이 됐네요. 자, 11시 5분부터 백원경의 랄랄라 이어집니다. 많이 청취해 주시고요. 오늘 마지막 곡으로 비지스의 How Deep Is Your Love 준비가 돼 있네요.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고 월요일 9시에 다시 돌아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나, 둘, 셋. 안녕.

0: 콩나물.
1: 사단법인 한국 콩나물 숙주 농업인 협회.
2: 장기 연체 채무에서 벗어나 다시 시작할 기회. 당신에게는 채무조정 요청권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대부금융협회로 문의하세요. 경제적 재기를 돕고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저희들이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국대부금융협회.
3: 안녕하세요. 한국고아사랑협회 공동대표 노주연입니다. 자립준비 청년을 위한 자립준비 청년에 의한 고밍아웃 콘서트가 10월 9일 금요일 오후 5시 30분 서울숲 야외 무대에서 열립니다. 고밍아웃은 보육원 출신 청년들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밝힐 때 사용하는 은어인데요. 편견을 지우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용기 있는 선언을 결심한 청년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CBS와 서울특별시 그리고 한국고아사랑협회가 함께합니다.
4: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청년들입니다.
5: GH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사회 첫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습니다.
4: 우리의 관심이 청년의 내일을 바꿉니다. GH 경기주택도시공사.
6: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7: 마누카 꿀!
6: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7: 뉴질랜드!
6: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7: 당연히 콤비타죠!
8: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4: 콤비타 마누카 꿀.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9: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4: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0: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1: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영자신문 코리아타임스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북한이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의 남북대화 일축 반응 후 하루 만인 오늘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합참은 오늘 오전 6시 30분쯤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한 발을 포착했다며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700km 이상을 비행했으며 한미는 정확한 재원을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 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알래스카 액화 천연가스 프로젝트에 조속히 합의하지 않으면 두 배로 올리겠다며 추가 부담을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일 백악관에서 알래스카 프로젝트 합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하고 싶지 않다면 괜찮지만 더 많이 청구하면 된다며 이같이 밝혔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두 배로 올릴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알래스카 프로젝트가 한미 공동 팩트시트에 따라 향후 추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아직 투자 여부나 규모는 정해진 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천절인 오늘 서울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와 행사가 잇따라 열리며 교통 혼잡이 예상됩니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자유통일당이 세종대로에서 5만 명 규모의 집회를 열고 국민의힘 등도 숭례문과 서울역 일대에서 집회와 행진을 진행합니다. 강남권에선 강남 페스티벌 거리

0: 퍼레이드와 서초역 일대 시민단체 집회도 예정돼 도산대로와 강남대로 등 일부 구간의 차량 통행이 통제됩니다.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전주보다 소폭 내리며 20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9월 다섯째 주 전국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리터당 1,857.6원으로 전주보다 0.4원 내렸고 경유는 0.1원 하락한 1,843.3원을 기록했습니다. 중동에서 원유 공급이 회복되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요 송유관이 다시 가동되며 국제유가가 내렸지만 석유 제품 공급이 여전히 부족해 하락폭은 크지 않았습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대표팀이 오늘 일본과 금메달을 놓고 결승전을 치릅니다. 한국은 지난달 30일 준결승에서 중국의 2-1 역전승을 거두며 결승에 올랐고 일본은 우즈베키스탄을 승부차기로 꺾었습니다. 경기는 오늘 오후 7시 30분 일본 도요타 스타디움에서 열립니다. 오늘 전국에 가을 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낮 동안엔 기온이 오르며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8.2도, 습도는 45%입니다. CBS 뉴스 하효진이었습니다.
1: CBS 미국의 한 캠페인은요, 사람들이 음료를 마신 뒤 거리를 걸으며 인류를 구하기 위해 다 함께 컴퓨터에 오줌을 싸자라고 외치는 장면이 있어요. AI 데이터 센터가 물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알리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데이터 센터도 물을 많이 쓸까요? 서울과학기술대 이광석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2: 100여 개 정도의 데이터센터가 가동 중인데 데이터센터 안에서의 전력 소모라든지 용수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개한 것은 거의 5% 미만에 불과하다는 비밀주의에 입각해서 데이터센터를 유지하고 있다는 문제가 큽니다.
1: 우리 정부의 핵심 성장 동력인 데이터센터에 대해서 우리가 거의 모른다는 말인데요. 그래서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들이 늘고 있습니다.
2: 지역 주민들은 전력 용수 토지 공급 환경적 부담을 온몸으로 떠안으면서도 데이터센터는 고도로 자동화된 시설이기 때문에 일자리도 세수도 거의 남기지 않는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환경 부정의의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올해 9월 19일 기후정의 행진의 모토는 메가 프로젝트의 폭주를 멈춰라입니다. 지난해 강릉 가뭄의 교훈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11시 5분입니다.
3: 안녕하세요. 백원경의 랄랄라, 백원경입니다. 어딘가를 갈 때 우리는 대체로 지름길을 찾게 되죠. 그런데 가끔은 굳이 먼 길을 돌아갈 때도 있습니다. 좋은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가까운 길을 두고 일부러 돌아가기도 하잖아요. 조금 더 오래 함께 있고 싶어서죠. 신뢰를 쌓고 추억을 만드는 데는 지름길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은 조금 천천히 좋은 노래와 함께 둘러가 볼까요? 느긋하게 같이 걷고 싶은 시간, 백원경의 랄랄라예요.

김건모, 박광현이 부른 함께 백원경의 랄랄라 첫 곡이었습니다. 월요일 개천절 대체 휴일까지 연휴라서 조금 더 여유로운 10월의 첫 주말이네요. 어디에서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음악 듣기 딱 좋은 시간. 오늘은 한 주간 여러분이 보내주신 신청곡 중에서 다 나누지 못했던 곡들까지 좋은 노래들로 가득 채워드릴 테니까요. 랄랄라와 함께 기분 좋게 걸어보시죠. 여러분의 이야기 신청곡은 여기로 보내시면 됩니다. 휴대전화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0: 아이고.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의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2: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1: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2: 완전 좋아요.
1: 연두링.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여행이라고 다 좋은 여행은 아니죠.
2: 같은 거리도 달라 보이는 이야기가 있는 여행.
1: 지친 나를 맡기고 떠날 수 있는 여행.
3: 휴가를 여유롭게 아껴주는 여행. 그래서
1: 전
2: 이번에도
1: 참 좋은 여행으로 떠납니다.

스톤스 언젠가는 M4 널 위한 멜로디. 연휴에 듣는 음악이 참 달콤한 휴식을 주는 것 같습니다. 좋은 노래 많이 들려주세요. 시밤에서 랄랄라로 온 애청자 하고 시원한 설레임님 보내셨어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어요. 거의 정반대의 시간으로 왔는데 이렇게 찾아와 주셨네요.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당신을 웃게 할 힐링 가요 레시피 백원경의 랄랄라 함께하고 계세요. 오늘 중학교 때 친구 만나러 남한산성에 가요. 맛있는 것도 먹고 수다 떨고 올게요 하고 은행두님 청하셨어요. 보아 아틀란티스 소녀, 소녀시대 다시 만난 세계까지 두 곡 듣죠.

포근한 음악, 다정한 위로, 당신을 웃게 할 힐링 가요 레시피. 매일 오전 11시 5분 백원경의 랄랄라.

스트레스 레인보우 크게 틀어놓고 청소하면서 듣습니다 하고 고소리님 청하신 곡 뱅크 가을의 전설이었습니다. 가을맞이 대청소, 옷장 정리하기도 딱 좋은 날이네요. 역시 배경음악은 랄랄라가 좋겠죠? 1785번님 청하셨어요. 박혜경 하루.

노래 그리워 그리워 7610번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은 가을바람이 의외로 차갑게 불어오는 것 같아요. 아직 주위를 붉게 물들이는 낙엽이 보이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정말 계절이 지나가는 게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고 청하신 곡이었어요. 요즘 나뭇잎 색깔이 변하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날이 좀 선선해졌으니까 하루가 다르게 붉게 노랗게 물들어 가겠죠. 바다 보고 싶네요 하고 뱃살이 뚠뚠님 청하신 곡 최백호 에코브리즈입니다. 부산에 가면.

정미조의 노래 고상지의 반도네온 연주 인생은 아름다워 최백호 에코브리지가 함께한 부산의 가면이었습니다. CBS 라디오 백원경의 랄랄라가 드리는 선물입니다. 30년 전통 청정지역 강원도 속초에서 국내산 100% 재료를 사용하는 산대바람 김치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누큐어 리커버리 토너 모바일 음료 쿠폰을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곡이에요. 한로로 사랑하게 될 거야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는 내일도 웃으면서 다시 만나요. 약속.

0: CBS
1: 장기연체 채무에서 벗어나 다시 시작할 기회. 당신에게는 채무조정 요청권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대부금융협회로 문의하세요. 경제적 재기를 돕고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저희들이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국대부금융협회.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퀴즈 하나. 서울에서 1시간. 수도권 유일의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5: 기업이 주목하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4: 연천 BIX.

0: 은통 일반산업단지
1: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0: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번에도 퀴즈! 평당 84만원!
1: 부담은 낮추고 경쟁력은 높인 산업단지는 어디일까요? 정답은?
0: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1: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0: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2: 춥고 건조한 사업장, 화재와 폭발을 막기 위해 네 가지를 더 꼼꼼히 확인하세요.
3: 첫째, 추워도 환기는 꼭! 일회성 가스가 머물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환기해주세요.
2: 둘째, 작은 정전기도 조심히! 건조한 작업장에서 인화성 물질을 다룰 때 정전기 방지복을 입어 정전기 발생을 예방하세요.
3: 셋째, 가연물은 치우고, 화기 작업 전 주변에 쉽게 탈 수 있는 물질은 제거하고 화재 감시자를 배치하세요.
2: 넷째, 대피로는 깨끗하게.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게 대피로를 확보하고 대피 경로를 미리 숙지하세요. 익숙한 작업일수록 기본 수칙을 더 철저히.
3: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0: 이 캠페인은 K-바이오 도시 시흥시와 함께합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6: 경향신문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북한이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의 남북대화 일축 반응 후 하루 만인 오늘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합참은 오늘 오전 6시 30분쯤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한 발을 포착했다며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700km 이상을 비행했으며 한미는 정확한 재원을 정밀 분석 중이라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알래스카 액화 천연가스 프로젝트에 조속히 합의하지 않으면 두 배로 올리겠다며 추가 부담을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일 백악관에서 알래스카 프로젝트 합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하고 싶지 않다면 괜찮지만 더 많이 청구하면 된다며 이같이 밝혔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두 배로 올릴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알래스카 프로젝트가 한미 공동 팩트시트에 따라 향후 추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아직 투자 여부나 규모는 정해진 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작년 10월 스페인 마드리드 출장에 동행한 배우자 여비로 약 1천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실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해 세계헌법재판회의 총회 참석을 위한 마드리드 방문에서 출장 경비로 5,821만 9천 원의 예산을 썼는데 이 중 김 소장의 배우자 여비로 쓰인 예산이 1,031만 3천 원에 달했습니다. 당시 스페인 헌재는 초청장을 보내며 각 대표단은 동행인이나 경호 인력을 포함해 최대 4명까지 구성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개천절인 오늘 서울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와 행사가 잇따라 열리며 교통 혼잡이 예상됩니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자유통일당이 세종대로에서 5만 명 규모의 집회를 열고 국민의힘 등도 숭례문과 서울역 일대에서 집회와 행진을 진행합니다. 강남권

0: 에선 강남 페스티벌 거리 퍼레이드와 서초역 일대 시민단체 집회도 예정돼 도산대로와 강남대로 등 일부 구간의 차량 통행이 통제됩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대표팀이 오늘 일본과 금메달을 놓고 결승전을 치릅니다. 한국은 지난달 30일 준결승에서 중국의 2-1 역전승을 거두며 결승에 올랐고, 일본은 우즈베키스탄을 승부차기로 꺾었습니다. 경기는 오늘 오후 7시 30분 일본 도요타 스타디움에서 열립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전국에 가끔 구름만 지나며 공기도 선선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0.5도, 습도는 43%입니다. CBS 뉴스 하유진이었습니다. CBS
1: 좋은 음악, 그리고 사람들. CBS 라디오.
2: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3: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2: 주방 싱크대도.
3: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2: 어디로?
3: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4: DS 대성하우징.
5: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6: 안녕하세요. 카드 고객센터입니다.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은데요. 확인을 위해 이 앱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혹시 이런 전화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익숙한 카드사, 친절한 상담원, 믿을만해 보여도 이건 보이스 피싱입니다. 어떤 기관도 절대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카드 배송과 고객센터를 사칭해 앱 설치를 유도하는 보이스 피싱. 최근 가장 피해가 급증한 금융사기 수법입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는 즉시 끊고 금융기관이나 112, 경찰에 신고하세요.
7: 보이스피싱 예방 금융안전 캠페인, 농업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8: 지금 시각 12시 5분입니다.

현상을 유지하는 것 참 어렵습니다. 집안 구석구석 힘들게 치우고 정리했는데 돌아서면 금세 어질러지기 십상이죠. 말끔한 싱크대, 가지런한 냉장고, 뽀송한 욕실, 깨끗이 세탁된 옷과 이불들. 이렇게 아주 기본적인 상태를 유지하는데도 꽤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니까요. 배 위에서 노를 젓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배는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물살이 흘러가는 대로 떠내려가기 마련인데요. 힘을 들여가며 부지런히 노를 젓는 노력 덕분에 그나마 현상 유지를 하거나 조금씩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겠죠? 그러고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꿋꿋하게 제자리를 지켜나가는 거. 사실 이것만큼 대단한 일도 없는 것 같죠?

10월 3일 토요일입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첫 곡은 1022님 콜드플레이 Fix You였습니다. 2026년 달력이 정말 몇 장 안 남았습니다. 명절이 지나고부터는 시간이 꼭 내리막길을 달려가는 것처럼 손살같이 흘러가는 느낌도 들죠. 특별히 눈에 띄는 결실도 없고 1년 내내 제자리 걸음만 한 것 같아서 이맘때면 괜히 울적해지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사실 제자리 걸음에도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현상 유지를 하거나 본전인 상황, 이 역시 부지런히 애쓰고 노력한 결과니까요. 그리고 아직 우리에게는 석 달이란 시간이 있으니까 조급해하기는 이르다 이렇게 생각해 보기로 하죠. 토요일에 함께하고요. 팝이 있어 행복한 오후, 유지수의 해피송입니다.

0: 리모델링도
1: 경동하우징.
2: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3: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4: 신축도
0: 리모델링도
1: 경동.

0: 조기 졸업부터 졸업생 무료 청강까지 평생 교육시대의 경쟁력이 되다.
1: 엄마 손은 약손, 엄마 마음 마더스. 건강하고 행복하게 엄마 마음 마더스.
0: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마더스 제약.
1: 엄마 손은 약손, 마더스 제약.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피부과학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가을 감성의 노래들이었어요. 5183 또 빗소리님 사이먼의 가펑클의 Bridge over Troubled Water였고요. 또 제임스 테일러의 You've Got a Friend 오늘은 제임스 테일러의 음성으로 들었고요. 또 비틀스의 Let It Be까지 전했습니다. 8616님 얼마 전 복숭아를 먹다가 생각이 났습니다. 1998년 외삼촌이 살아계실 때 강원도로 여름휴가를 다녀왔는데요. 그때 국도 주유소 옆에서 다 같이 복숭아를

먹던 생각이요. 외삼촌이 사주셨는데 복숭아 물을 줄줄 흘리면서 온 가족이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는 외삼촌이 안 계시지만 복숭아 먹을 때마다 생각이 나네요 하시면서. 아, 복숭아철이 끝나갑니다. 이 물복은 수분이 많죠? 우리는 그리고 그거를 국물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아, 복숭아는 차가운 것보다 실온에 있는 게더 다니까. 그래서 산그 자리에서 맛있게 먹은 경험들 다들 좀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그 여름에 복숭아 찐옥수수 그 자리에서 사 먹는 재미가 또 휴가의 단맛인데 이제 또 내년 휴가를 기약해야겠네요. 사연 고맙습니다. 복숭아는 끝나가지만 복숭아 못지않게 달달한 음악이 이어집니다. 사브리나 슈가.

곱하는 곰돌이님, I just called 였습니다. Naked and Marie, 그리고 우리 BTS 전국 세븐의 피처링으로 참여했던 라토가 함께 했고요. 그전 곡은 나일 호란의 This Town, 또 사브리나의 슈가까지 세 곡을 들었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토요일에 만나고 있습니다. 8617님. 아, 이제 정말 가을이네요. 얼마 전에는 초저녁에 나가 걸었는데요. 이마에 더 이상 땀이 맺히지가 않고 흐르지도 않더라고요. 한여름에는 그렇게 뜨겁던 하루가 어느새 선선해졌다는 걸 느끼면서 계절도 묵묵하게 자기가 할 일을 다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계절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도 그렇죠. 특별하지 않아도 아침에 일어나 뭐 일터로 나오든가 혹은 일상을 시작하고 또 정해진 것들을 그때그때 해내는 것, 그 평범함이 또 세상을 단단하게 지탱해주는 힘이겠죠. 자, 유지수의 해피송 함께하고 계시고요. 방탄소님의 신청곡 이어집니다. 리말의 Never Ending Story.

바다 로망스님 프랭키 벨리의 그리스였습니다. 예전에 어렸을 때 올리비아 뉴튼과 또 존 트라볼타가 나왔던 영화 그리스도 생각이 났고요. 또 방탄소님 동명의 영화도 있죠. 네버 엔딩 스토리 리말의 곡 띄웠습니다. 3273번으로 제 52번째 생일입니다. 축하해 주세요 하시면서 퀸을 좋아하신다고 하셨어요. 해피송에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이 곡 함께 듣죠. 영표님이 남겨주셨고요. 퀸입니다. I want to break free.

이번에도 호규님 본조비의 런어웨이까지 전했습니다. 10월 3일 토요일에 함께하는 유지수의 해피송 1부 닫는데요. 별빛 지은님, Deep Blue Something의 Breakfast at Tiffany's 남기고요. 저희 뉴스 듣고 2부에 옵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분이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0: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거리가 밤야. 행주의 거리가 무대가 되고 행주의 밤이 예술이 된다. 별빛 아래 만나는 역사 속 영웅들. 여덟빛 풍경과 별빛 아래 행주. 10월 9일부터 18일 고향 행주산성에서. 고향 국가유산여행 행주가 예술이야.
3: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3: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3: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4: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5: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6: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5: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7: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8: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노컷 뉴스입니다. 북한이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의 남북대화 일축 반응 후 하루 만인 오늘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합참은 오늘 오전 6시 30분쯤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한 발을 포착했다며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700km 이상을 비행했으며 한미는 정확한 재원을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연합 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 프로젝트에 조속히 합의하지 않으면 두 배로 올리겠다며 추가 부담을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일 백악관에서 알래스카 프로젝트 합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하고 싶지 않다면 괜찮지만 더 많이 청구하면 된다며 이같이 밝혔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두 배로 올릴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알래스카 프로젝트가 한미 공동 팩트시트에 따라 향후 추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아직 투자 여부나 규모는 정해진 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작년 10월 스페인 마드리드 출장에 동행한 배우자의 여비로 약 1천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실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해 세계헌법재판회의 총회 참석을 위한 마드리드 방문에서 출장 경비로 5,821만 9천 원의 예산을 썼는데 이 중 김 소장의 배우자 여비로 쓰인 예산이 1,031만 3천 원에 달했습니다. 당시 스페인 헌재는 초청장을 보내면서 각 대표단은 동행인이나 경호 인력을 포함해 최대 4명까지 구성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개천절인 오늘 서울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와 행사가 잇따라 열리면서 교통 혼잡이 예상됩니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자유통일당이 세종대로에서 5만 명 규모의 집회를 열고 국민의힘 등도 숭례문과 서울역 일대에서 집회와 행진을 진행합니다. 강남권에서는 강남 페스티벌 거리 퍼레이드와 서초역 일대 시민단체 집회도 예정돼 도산대로와 강남대로 등 일부 구간의 차량 통행이 통제됩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대표팀이 오늘 일본과 금메달을 놓고 결승전을 치릅니다. 한국은 지난달 30일 준결승에서 중국의 2-1 역전승을 거두며 결승에 올랐고 일본은 우즈베키스탄을 승부차기로 꺾었습니다. 경기는 오늘 오후 7시 30분 일본 도요타 스타디움에서 열리며 한국은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4회 연속 금메달에 도전합니다. 중국 외교부가 최근 공식 브리핑에서 다카이지 산하의 일본 총리의 직함을 생략하고 이름만 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다카이지 총리가 대만 유사시 개입을 시사한 이후 양국 간 긴장 관계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도된 지칭이란 분석이 제기됩니다.

0: CBS 뉴스 백원경입니다.
1: CBS
2: 미국의 한 캠페인은요, 사람들이 음료를 마신 뒤 거리를 걸으며 인류를 구하기 위해 다 함께 컴퓨터에 오줌을 싸자라고 외치는 장면이 있어요. AI 데이터 센터가 물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알리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데이터 센터도 물을 많이 쓸까요? 서울과학기술대 이광석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3: 100여 개 정도의 데이터 센터가 가동 중인데 데이터 센터 안에서의 전력 소모라든지 융수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개한 것은 거의 5% 미만에 불과하다는 비밀주의에 입각해서 데이터 센터를 유지하고 있다는 문제가 큽니다.
2: 우리 정부의 핵심 성장 동력인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우리가 거의 모른다는 말인데요. 그래서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들이 늘고 있습니다.
3: 지역 주민들은 전력 용수 토지 공급 환경적 부담을 온몸으로 떠안으면서도 데이터 센터는 고도로 자동화된 시설이기 때문에 일자리도 세수도 거의 남기지 않는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환경 부정의의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 올해 9월 19일 기후정의 행진의 모토는 메가 프로젝트의 폭주를 멈춰라입니다. 지난해 강릉 가뭄의 교훈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4: 1시 5분입니다.

0: 팝송 2부 여는 곡은 진원님이 청하신 곡이었어요. 마이클 샌벨로 매니악이었습니다.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 또 좋은 곡들 넉넉하게 나눌게요. CBS 라디오 유지수의 해피송 2부입니다.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1: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3: 가구의 명품 삼익가구.
4: 안녕하세요, 장나라입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집, 작은 불안도 크게 걱정되죠. 그래서 허그는 주거 고민은 더 작게, 주거 안심은 더 크게 만들어갑니다. 임대인에게는 안정적 수익을, 임차인에게는 안전한 전세주택을, 전월세 안심신탁. 전세 사기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든든 전세주택.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든든한 금융기반을 만드는 주택공급 주거금융 공공플랫폼. 주거의 작은 고민부터 큰 고민까지 허그가 든든하게 함께합니다. 주택도시 보증공사.

Heartbreak였고요. 또 쿼터플래시의 Harden My Heart, 또 스모키, Lay Back in the Arms of Someone까지 전했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토요일 젊고 핫한 음악을 만나봅니다. 빌보드 핫송. 이 시간은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곡은 어떤 노래들인지 빌보드 핫100 차트에서 눈길을 끄는 곡들을 들어봅니다. 먼저 들으실 곡은 잭탑의 South of Sanity입니다. 잭탑은 네오 트래디셔널 컨트리의 차세대 선두주자로 손꼽히는 아티스트죠. 화려한 기교 대신 언플러그드 질감을 고수하면서 컨트리 음악의 황금기였던 90년대 레트로 감성을 완벽하게 재현해내는 게 특기인데요. 오늘 들으실 South of Sanity 역시 따뜻하게 울려 퍼지는 페달 스틸 기타와

리듬이 경쾌하게 어우러집니다. 이성의 남쪽이란 흥미로운 제목은 제정신을 유지하기 힘들 정도로 안타까운 이별 후의 상태를 위트 있게 표현한 제목이라 하죠. 잭 탑의 South of Sanity 71위 곡이고요. 이어서 들으실 곡은 블레이크 화이튼의 Bad on That입니다. 블레이크 화이트는 쇼폰 콘텐츠와 소셜미디어에 데모 영상을 올리면서 자발적 팬덤을 구축한 떠오르는 신예의 아티스트인데요. 90위권에 안착한 Bad on That은 일렉기타와 타악기의 강렬한 조화가 인상적인 모던 컨트리 팝 트랙입니다. 블레이크 화이튼의 청량한 보컬과 시원시원한 기타 리프가 어우러져서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젊은 에너지를 유감없이 보여주는 곡이죠. 빌보드 핫송 오늘은 71위에 오른 잭 탑의 South of Sanity, 이어서 94위를 차지한 블레이크 화이튼의 Mad on That까지 두 곡입니다.

빌보드 핫송으로 두 곡을 만났습니다. 잭 탑의 South of Sanity였고요. 이어서 블랙 화이튼의 Better까지 전했네요. 10월 3일 토요일에 함께하고 있는 유지수의 해피송입니다. 음악을 더 준비했는데요. 이번에 들으실 곡은 알람 워커의 곡이고요. 보컬이 패드 엘리아스 그리고 인도네시아 출신의 여성 보컬. 눈이 좀 불편한 아티스트로 알려져 있죠. 푸트리 아리아니가 노래합니다. Who I Am.

에이바맥스의 시원시원한 가창력이 돋보였습니다. 밀리언 달러 베이비였고요. 그 전 곡은 슈팅스타님께서 남기셨는데요. 씨아의 노래 힘을 주는 곡이죠. Unstoppable. 또 알라모커 트리 아리아니 패더 엘리아스 Who I Am이었습니다. 1650님, 해피송을 듣고 있으면 좋은 곡들이 많이 나와서 참 감사합니다. 학창시절에 즐겨 듣던 팝송도 부탁합니다 하셨는데요. 이 곡은 어떨까요? 지리사님 함께 듣죠. 리틀 리버 밴드예요. Cool Change.

식당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곡이에요. 후리지아 향기님 이해로 Don't Bring Me Down 남기고 물러갑니다. 내일 다시 봬요. 유지수였습니다.

0: CBS
1: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2: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 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1: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2: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1: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2: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0: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3: 선생님, AI가 한 건데 이게 맞나요?
4: 아이들은 이미 AI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숙제도, 검색도, 고민 상담까지. 그런데 그 답이 맞는지 틀린지, 어디까지 믿어도 되는지 가르쳐준 어른은 없었는데요. 경기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AI 시대, 쓰는 법이 아니라 판단하는 힘을 가르칩니다. 기술에 끌려가는 아이가 아니라 기술을 다스리는 아이로.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거리가 밤야. 행주의 거리가 무대가 되고 행주의 밤이 예술이 된다. 별빛 아래 만나는 역사 속 영웅들. 여덟빛 풍경과 별빛 아래 행주. 10월 9일부터 18일 고양 행주 산성에서. 고양 국가유산 여행 행주가 예술이야.
5: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6: 마누카 꿀!
5: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6: 뉴질랜드!
5: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6: 당연히 콤비!

0: 토요타 마누카꿀.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한국경제신문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부산 북항 친수공원에 열흘 넘게 머무는 상어 북항이를 바다로 돌려보내기 위해 구조당국이 수로 출구 근처에 그물을 설치했지만 북항이가 하루 만에 그물을 넘어 수로 안쪽으로 되돌아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 등 관계당국은 당초 개천절 연휴 동안 북항이가 스스로 바다로 나가는지 지켜볼 계획이었지만 북항이가 2차 구조작업 이후에도 수로 안쪽으로 되돌아오면서 당국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3.5m 크기의 대형 상어 북항이가 처음 발견된 이후 이 공원의 누적 방문객은 7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의 남북대화 일축 반응 후 하루 만인 오늘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합참은 오늘 오전 6시 30분쯤 부산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한 발을 포착했으며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700km 이상을 비행했으며 한미는 정확한 지원을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연합 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대표팀이 오늘 일본과 금메달을 놓고 결승전을 치릅니다. 한국은 지난달 30일 준결승에서 중국의 2-1 역전승을 거두며 결승에 올랐고 일본은 우즈베키스탄을 승부차기로 꺾었습니다. 경기는 오늘 오후 7시 30분 일본 도요타 스타디움에서 열리며 한국은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4회 연속 금메달에 도전합니다. 다음 주 국회에선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금융위원회 등 경제부처 국정감사가 열립니다. 최근 불거진 은행권 AI 해킹 사고와 정부의 세제에 개편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에 따른 증시 변동성 확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오는 8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이번 주 신한, KB국민, 하나, BNK 부산은행 등 주요 은행정보 유출 사고가 주요 현안으로 급부상했습니다. BTS에 이어 K-POP 그룹 스트레이키즈도 그래미 시상식 보이콧에 동참했습니다. 빌보드와 BBC 방송 등에 따르면 JYP 엔터테인먼트는 스트레이키즈가 내년에 열리는 그래미 시상식에 음악을 출품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그래미는 아시아권 음악을 따로 구분하는 아시안 팝 부문을 신설하기로 했는데 K-POP이 음악계 주류 대열에 들어선 상황에도 본상 대신 특별 부문을 신설해 이를 구분지려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작년 10월 스페인 마드리드 출장에 동행한 배우자의 여비로 약 1,00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실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해 세계 헌법재판회의 총회 참석을 위한 마드리드 방문에서 김 소장의 배우자 여비로 예산을 1,031만 3천 원을 썼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은 22.5도입니다. CBS 뉴스 백원경입니다.
3: CBS
4: 건강한 삶, 행복한 인생, 생활의 편안함과 건강 증진을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와 재활 복지용품들이 선보이는 홈케어 재활 복지 전시회가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인생을 눈부시게 하는 봄 전시회에 많은 참관 바랍니다. 위엑스포.
5: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6: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5: 주방 싱크대도.
6: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5: 어디로?
6: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7: DS 대성하우징.
8: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2: 딸, 아들 구별 말고 둘.

0: 만나 잘 기르자 둘도 많다. 70, 80년대 우리나라 가족계획 표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합계 출산율이 한 명도 되지 않죠. 출산율이 뒷걸음질 치는 이유, 경력 단절, 독박 육아, 사교육비 부담 등 출산과 육아로 인한 현실이 버겁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시민이 한마음으로 부모가 존중받는 제도와 문화를 정착시킨다면 출산율 반등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금융으로 세상을 이롭게 신한은행과 함께합니다. 2시 5분입니다.
1: 송인찬의 어떤 가요?

잠들어 있던 음악 세포들이 깨어난다. 가슴이 뛰는 슈퍼 사운드. 이제 라디오에서 나오는 노래는 조용히 듣지 말고 소리 높여 따라 불러보세요. 지금부터 플레이 재생합니다. 오늘 A면 첫 번째 노래는 이 곡, 어떤 가요?

10월 3일 토요일 송인찬의 어떤가요? A면 첫 번째 곡이었습니다. 지니스님의 신청곡이었어요. 부석순 파이팅 해야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송디 송 for you 아나운서 송인찬 낭차게 인사드립니다. 자 지니스님이 이 곡을 신청하면서 송디 10월 주말마다 미대 수시 시험 가는 딸에게 응원곡으로 부석순 파이팅 해야지 부탁해도 될까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요. 미대 시험은 원래 이렇게 일찍 보나요? 보통 뭐 체대나 이런 데는 수능 끝나고 보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야 이제 이번 달이잖아요. 잠깐만. 한 달도 안 남았네. 아, 이 노래가 응원이 됐기를 좀 바라고요. 그리고 저 송디는 항상 우리 수험생 여러분 항상 응원하고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 개천절이죠. 어제 퇴근길부터 이제 10월의 연휴가 또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주 추석에 쉬었는데 이번 연휴에도 또 길게 쉬시는 우리 송편님들도 계신가요? 저희 어떤가요? 대체 휴일인 10월 5일 월요일 저희는 출근합니다. 저희는 생방송 하고 할 예정이고요. 또 보이는 라디오도 당연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연휴 즐기는 송편님들 아니면 뭐 연휴가 뭐냐 나도 출근한다 하는 우리 갓생 살고 계신 송편님들도 다 같이 즐길 수 있도록 오늘도 휴일에도 어떤가요와 함께해 주시고요. 잠시 후 A면에서는 콩콩찬찬 노래 디깅으로 만나볼까 합니다. 아 솔직히 요새 우리 송편님들이 퀴즈 코너 진짜 다 많이 보내주십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데 아 요렇게 좀 사연과 신청곡 보내는 시간에는 약간 살짝 소극적으로 좀 변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희 절대 문턱 없고 가벼운 시간이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냥 이 노래가 듣고 싶다. 간단하게 이유만 적어주셔도 저희가 콩콩찬찬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자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이야기 자유롭게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소개도 하고 노래도 들려드리고 이렇게 콩콩찬찬으로 노래 디깅까지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주세요. 송인찬의 어떤가요? 함께하는 방법입니다. 문자번호 샵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광고 듣고 오시죠.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3: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4: 위제로 소화불량 제로제로
5: 위제로
4: 과식에도 제로제로
5: 위제로
4: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5: 위제로
4: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5: 위제로
6: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7: 일양약품.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8: 집을 테트리스처럼 쌓으면?
9: 건물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면?
8: 남은 전기로 전기차 충전도 하고
9: 산업단지에 집도 학교도 짓고.
8: 지나친 상상은 이 도시에 이롭습니다. GH에선 이 모든 게 현실이 되니까.
10: 실제로 이뤄내는 능력, 도시를 바꾸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11: 여행이라고 다 좋은 여행은 아니죠.
12: 같은 거리도 달라 보이는 이야기가 있는 여행.
11: 지친 나를 맡기고 떠날 수 있는 여행.
13: 휴가를 여유롭게 아껴주는 여행. 그래서
11: 전
12: 이번에도
11: 참 좋은 여행으로 떠납니다.
14: 참 좋은 여행.
15: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16: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15: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0: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1: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2: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3: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6678번님의 신청곡 IUI 갑자기였고요. 화사 So Cute 해바라기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자 바로 콩콩찬찬 노래디깅 출발합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송인 찬에게 보내신 청곡 솔찬히 이어봤습니다. 콩콩 찬찬 노래 디깅. 원래 콩을 심은 데서는 절대 파츠 나올 수가 없죠. 하지만 이 노래만큼은 다릅니다. 송편님들이 먼저 심어주신 이 신청곡에 저 송디 그리고 PD의 취향과 컬러가 확 들어간 전혀 다른 느낌의 곡들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혹시 이 코너 듣다가 제가 어떤 곡을 디깅할지 우리 송편님들 어떤 노래를 이어붙일지 예상이 된다. 아 이제는 송디 취향 좀 알겠다. 이런 분들 계신가요? 미리 좀 예측하는 그런 답변도 저희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콩콩찬찬 노래디깅 오늘도 첫 번째 사연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6346번님의 사연입니다. 보안교대에 근무를 해서 오늘 주말 아침 출근했습니다. 격일 근무라서 지금 순찰 끝나고 휴게 시간인데요. 저희 휴게실에는 라디오가 항상 틀어져 있고 쉬는 시간 이용해서 라디오를 청취합니다. 신청곡은 숙녀에게. 힘든 경무를 마치고 와서 이렇게 듣는 노래가 또 어떻게 보면 우리 피로를 딱 풀어주잖아요. 휴식하면서 듣기 좋은 노래로 한번 이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6346번님의 변진섭 숙녀에게 이어서 저 송디의 디깅 곡은요. 신승훈 미소 속에 비친 그대고요. 마지막 곡은 노래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변진섭 숙녀에게, 신승훈 미소 속에 비친 그대, 그리고 PD의 선곡은 이상은 언젠가는 이었습니다. 아, 휴식하면서 듣기 부담 없는 노래 세 곡으로 한번 연결해봤고요. 다음 사연은 주봉도봉님의 사연입니다. 남편하고 오랜만에 드라이브하고 있어요. 남편이 틴틴파이브 머리치워 머리 신청 대신 해달라는데요. 아마 저희가 좀 추측컨대 우리 주봉도봉님께 하고 싶은 말이 아닐까, 남편분께서. 머리 좀 치워달라는 얘기가 아닐까 라는 약간 그런 장면들이 상상이 되는데요. 자, 틴틴파이브 머리치워 머리에 이어서 이번 세 곡은 별이 다섯 개 5 시리즈로 한번 가볼까 합니다. PD의 선곡 이글 5 파이어고요. 다음 5는 누구일지 노래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틴틴5의 머리치워 머리, 이글5 파이어, 그리고 셀럽5의 셀럽5, 셀럽이 되고 싶어까지 세 곡 함께하고 왔습니다. 콩콩찬찬 놀이디깅은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니까요. 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곡은요, 양파의 사랑 그게 뭔데, 옥수토박이님의 신청곡입니다.

장혜진 마주치지 말자. 그 전 곡은 옥수토박이님과 함께했습니다. 양파 사랑 그게 뭔데. 송인찬의 어떤가요? A면 끝곡은요. 0822번님의 신청곡입니다. 영탁 날씨 참 좋네. 저희는 테이프 갈고 B면으로 돌아옵니다.

0: CBS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0: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수원 특례시가 함께합니다.
3: 선생님, AI가 한 건데 이게 맞나요?
4: 아이들은 이미 AI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숙제도, 검색도, 고민 상담까지. 그런데 그 답이 맞는지 틀린지, 어디까지 믿어도 되는지 가르쳐준 어른은 없었는데요. 경기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AI 시대, 쓰는 법이 아니라 판단하는 힘을 가르칩니다. 기술에 끌려가는 아이가 아니라 기술을 다스리는 아이로.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5: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6: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5: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7: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제 휴 CBS 노컷 뉴스입니다.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요트 소년부 딩기 종목에서 14살 최지훈이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최지훈은 오늘 일본 아이치현 가이오 요트 하버에서 열린 대회 요트 남자 소년부 딩기 경기에서 12차 레이스까지 치른 결과 순수 벌점 25점을 기록해 1위에 올랐습니다. 한국 요트가 아시안게임 청소년부 종목에서 금메달을 수확한 것은 2014년 인천대회 16세 이하 옵티미스트 종목의 박성빈 이후 12년 만입니다. 부산 북항 친수공원에 열흘 넘게 머무는 상어 북항이를 바다로 돌려보내기 위해 구조당국이 수로 출구 근처에 그물을 설치했지만 북항이가 하루 만에 그물을 넘어 수로 안쪽으로 되돌아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 등 관계당국은 당초 개천절 연휴 동안 북항이가 스스로 바다로 나가는지 지켜볼 계획이었지만 북항이가 2차 구조작업 이후에도 수로 안쪽으로 되돌아오면서 당국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3.5m 크기의 대형 상어 북항이가 처음 발견된 이후 이 공원의 누적 방문객은 7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주 국회에선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금융위원회 등 경제부처 국정감사가 열립니다. 최근 불거진 은행권 AI 해킹 사고와 정부의 세제 개편안,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에 따른 증시 변동성 확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오는 8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이번 주 신한, KB국민, 하나, BNK, 부산은행 등 주요 은행 정보 유출 사고가 주요 현안으로 급부상했습니다. BTS에 이어 K-POP 그룹 스트레이키즈도 그래미 시상식 보이콧에 동참했습니다. 빌보드와 BBC 방송 등에 따르면 JYP 엔터테인먼트는 스트레이키즈가 내년에 열리는 그래미 시상식에 음악을 출품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그래미는 아시아권 음악을 따로 구분하는 아시안 팝 부문을 신설하기로 했는데 K-POP이 음악계 주류 대열에 들어선 상황에도 본상 대신 특별 부문을 신설해 이를 구분지으려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최근 공식 브리핑에서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총리의 직함을 생략하고 이름만 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콩 성도일보에 따르면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의 핵무기와 원자력 잠수함 보유 논의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다카이치 총리를 다카이치 사나에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지난해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유사시 개입을 시사한 이후 양국 간 긴장 관계가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도된 지칭이라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세계 최대 커피 체인인 스타벅스가 인권 탄압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는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진출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최근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성도인 우루무치에 신규 매장 두 곳을 개점했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2.7도입니다. CBS 뉴스 백원경입니다.
1: CBS 노래는 이렇게
2: 당신 곁에

0: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1: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0: 주방 싱크대도.
1: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0: 어디로?
1: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2: DS 대성하우징.
0: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3: 안녕하세요. 국민연금공단 홍보대사 아나운서 홍주연입니다. 직장 5년 차, 운전 10년 차.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삶의 연차를 쌓아가지만 모든 국민 곁엔 함께 더해가는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가입 32년 차 어르신부터 생애 첫 가입한 1년 차 고등학생까지 누구나 든든한 내일을 크게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국민, 연금의 나라. 오늘보다 기대되는 내일을 향해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국민연금
4: 3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송곳하기 송은 송 송곳하기 송곳하기 송은 송 송곳하기 송곳하기 송곳하기 송은 송 송곳하기 송곳하기 송곳하기 송은 송 송곳하기 송곳하기 송곳하기 송곳하기 송곳하기 송곳하기 송곳하기 송곳하기 송곳하기 송곳하기 송곳하기 송곳하기 송곳하기 송곳하기 송이 차례 어떠가요? 오후 2시 5분부터 4시까지 송인찬의 어떤가요?

10월 3일 토요일 송인찬의 어떤가요? 비면 첫 번째 곡이었습니다. 이승경님의 신청곡 대성의 날바날바기순. 이승경님은 친정 식구들과 가평으로 1박 2일 여행 왔습니다. 남이섬 갔다가 숙소 가는 길인데 길이 많이 밀리네요. 운전하는데 졸리지 않고 가족 모두 신나게 날바기순 듣고 싶어요 하면서 보내주셨는데, 와, 이 노래도 진짜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그 처음에 이제 대성 트로트 나왔을 때, 야, 빅뱅에도 이런 캐릭터가 있구나 하면서 좀 당시에 많은 분들이 되게 신선한 충격을 받으셨던 기억이 나고, 딱 노래 나오고 나서 대성이 패밀리가 떴다로 또 진짜 엄청 히트 쳤잖아요. 그때 참 추억의 예능입니다. 패밀리가 떴다. 뭔가 가끔 다시 보면은 재밌을 것 같은 그런 예능들이 또 있죠. 두부님은 다음 주에 엄마랑 경주 가요. 둘 다 안 가본 곳이더라고요. 벌써 입으로 다 세팅해 놓으셨대요. 어머님이 여행 진짜 기대하고 계신가 봐요. 일주일 전에 미리 이렇게 옷 사놓기 쉽지 않은데. 아, 근데 제가 그 작년에, 재작년인가? 그 경주에 다녀왔었는데, 거기 진짜 그 괜찮은 고깃집 하나 있거든요. 거기가, 아, 제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특이점이 청경채 김치를 주셨던 것 같아요. 막 그래갖고 김치 쌈싸주고 그러셨는데, 아, 진짜 괜찮은 곳인데, 그, 아, 뭐라 설명할 방법이 없네. 아, 진짜. 만약에 혹시 우리 송편님들도 알고 계시면은

여기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살해 어떻게든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트랙은요, 소천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프라하님의 신청곡이에요.

프라하님의 신청곡 소찬이 현명한 선택이었고요. 빵빵한 호랭이님의 신청곡 백지영 내쉬였습니다. 빵빵한 호랭이님 흔들어 흔들어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좀 마음껏 흔들으셨나요? 3452번님 저는 CBS 애청자인데요. 송인찬의 어떤가요 들은 지는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 선곡 좋고 DJ 목소리 젊어서 좋아요. 사회초년생 조카 목소리 듣는 그런 기분이랄까? 파이팅입니다! 아, 이렇게 또 일주일밖에 안 된 이런 따끈따끈한 송편님이 또 여기 계셨네요. 아, 저희 뭐 코너 계속 많으니까 앞으로 코너도 좀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저도 저 응원해 주시는 우리 송편님들 보면은 되게 친근하고 저도 더 막, 애교까진 아니지만, 뭐랄까. 깝죽된다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렇게 편하다. 그 말이 맞겠네요. 동네 노는 언니님은 송디 옷장 안에만 들어가면 왜 옷들이 실종되는 걸까요? 전 봄에 대체 뭘 입고 다녔던 걸까요? 옷이 자꾸 사라져요. 근데 이 속뜻을 좀 풀이해보면 옷을 새로 사고 싶으시다는 거죠? 한번 입었던 옷, 옷장 안에 들어가고 안 보인다. 아, 옷을 사야겠다. 이 사고의 흐름인가요? 제 말이 맞나요? 8103번님, 10월에 시민축제 퍼레이드 참여합니다. 연습에 연습해서 1등하고 300만 원 받아서 송디 방송국에 견학 갈래요. 시민축제 퍼레이드, 이거 혹시 막 분장하시고 참여하고 춤추고 그러신 건가요? 근데 이게 그냥 퍼레이드가 아니라 여기 1등을 한다는 거 보니까 어떤 좀 경연을 하는 것 같은데 무슨 경연을 하는 건지도 좀 궁금하고요. 300만 원을 받아서 방송국에 견학을 오신다고 하는 거니까 그 300만 원은 들고 오신다는 거죠? 장난입니다. 자, 이어지는 트랙입니다. 악동클럽의 착각. 300만 원 들고 온다는 거 이송디의 착각.

악동클럽 착각, 수지맘님의 신청곡이었던 케이팝의 젊음, 코요태 시련까지 세 곡 함께 달려봤습니다. 그 코요태 노래에는 그런 게 있죠. 두 글자, 비몽, 시련, 순정. 그래서 두 글자 아닌 거 찾기가 더 어려운 그런 그룹이죠. 김선아님, 송디, 자아도취라는 노래 아시나요? 그냥 갑자기 이 노래가 생각나서요. 흔적도 남기고 신청곡도 살짝 올려봅니다. 김선아님의 신청곡 푸른하늘의 자아도취도 한번 듣고 오고요. 원팬님도 이런

0: 얘기 남겨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송디. 조부모님 댁에서 집으로 가는 길인데요. 저의 6살 차이 여동생이 듣고 싶다는 네모의 꿈 신청합니다. 아, 이 네모의 꿈은 모든 세대가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 때는 초등학교의 국룰놀이였어요, 진짜.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와서 노래 틀어줄게 하면은 10번 중 9번은 네모의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네모의 꿈 얘기하면 가수 딘딘 씨 있잖아요. 그 어렸을 때 누나들이 이제 딘딘에게 예절 주입을 하면서 불렀던 노래가 네모의 꿈이래요. 그래서 이 네모의 꿈만 들으면은 무섭다고 합니다. 두려움에 덜덜 떤다고 하는데 정작 네모의 꿈은 뮤지컬 장르의 좀 약간 되게 귀엽고 아기자기한 그런 곡이죠. 김선아님의 신청곡 푸른 하늘 자아도치 그리고 원팬님의 신청곡 아이유 네모의 꿈까지 두 곡 함께 하겠습니다.
1: Your number, sir. Thank you. Lot 665, ladies and gentlemen. A papier-mâché musical box in the shape of a barrel organ. Attached, the figure of a monkey in Persian robes playing the cymbals. This item, discovered in the vaults of the theatre.

푸른 하늘의 자아도취, 아이유 네모의 꿈 두 곡 함께하고 왔습니다. 리따님, 아들 수술로 4개월간 매달려 있느라 오늘에서야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흔적 남겨봅니다. 이게 어떤 수술이었는지는 이제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유가 생겼다는 거 보니까 일단 잘 마무리됐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또 안 바쁘실 때 종종 어떤가요 놀러 오셔서 그동안 좀 쌓았던 거 무거웠던 마음 좀 놓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제주 딸기 산도님의 신청곡입니다. 세븐 와줘.

워킷.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한.

0: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6: 네.
5: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6: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5: 맥스 안 터져요.
7: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5: 맥스 안 터져요.
0: 명.

0: 연간 임당 200만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1: TBX 앰버서더 곰마키입니다. 베테랑 트러커라면 알고 있죠.
2: 절대 빈 차로 돌아오지 않는다.
1: 그렇죠. 바로바로 TBX로 혜택 가득하게.
2: TBX 타고 상품권 타고.
1: 트러커라면 TBX에서 타이어 교체하고 혜택 받고 오는 겁니다.
2: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타이어 TBX.
3: 10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4: TBX.
5: 깨끗한 바다를 품은 최적의 환경, 그 안에서 키운 안전한 먹거리. 완도바다 명품 광어. 명품 광어는 찰진 식감을 자랑합니다. 안전한 환경에서 자란 명품 광어는 세계가 인정한 안전한 먹거리입니다. 정성과 과학이 키운 완도바다 명품 광어.
6: 광어 양식 의무 자조금위원회와 함께합니다.
7: 건강한 삶, 행복한 인생, 생활의 편안함과 건강 증진을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와 재활 복지용품들이 선보이는 홈케어 재활 복지 전시회가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인생을 눈부시게 하는 본 전시회에 많은 참관 바랍니다. 위엑스포. 룩!

송인찬의 어떤가요?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아라움 간식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우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노큐어 리커버리 토너,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만나 한 끼 티톡스 차와 제주 월동 무차, 첨가물 없이 올리브오일로 구워 담백한 스페인 퀼리 과자 세트, 춘천에서 줄 서서 먹는 감자밭 감자빵, 핵심 성분을 아낌없이 담은 라움 365에서 스킨케어 2종, 그리고 여기에 모바일 쿠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편뿐인 선물 창고 펜트하우스급으로 성장.

찾아가는 그날까지 송편님들의 힘찬 응원 부탁드려요. 네, 송희찬의 어떤가요? 오늘은 1745번님의 신청곡으로 끝을 내려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중3인데요. 어머니와 함께 먼 곳을 가는데 차가 막히네요. 엄마랑 같이 듣게 김장훈의 허니 신청

0: CBS
1: 안녕하세요. 한국고아사랑협회 공동대표 노주연입니다. 자립준비 청년을 위한 자립준비 청년에 의한 고밍아웃 콘서트가 10월 9일 금요일 오후 5시 30분 서울숲 야외 무대에서 열립니다. 고밍아웃은 보육원 출신 청년들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밝힐 때 사용하는 은어인데요. 편견을 지우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용기 있는 선언을 결심한 청년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CBS와 서울특별시 그리고 한국고아사랑협회가 함께합니다.
2: 거리가 밤야. 행주의 거리가 무대가 되고 행주의 밤이 예술이 된다. 별빛 아래 만나는 역사 속 영웅들. 여덟빛 풍경과 별빛 아래 행주. 10월 9일부터 18일 고향 행주 산성에서. 고향 국가유산 여행 행주가 예술이야.
3: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3: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3: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4: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7: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노컷 뉴스입니다. 아시안게임 양궁 리커브 남자 개인전에서 이우석이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이우석은 오늘 양궁 리커브 남자 개인전 결승에서 일본의 나카니시 주니아를 세트 점수 6대2로 잡고 금메달을 차지하면서 어제 남자 단체전 금메달에 이어 이번 대회 2관왕에 올랐습니다. 이로써 한국 양궁은 컴파운드 남자 개인전 김종호의 금메달을 포함해 이번 대회를 금메달 3개, 은메달 3개, 동메달 3개로 마감했습니다. 부산 북항 친수공원에 열흘 넘게 머무는 상어 북항이를 바다로 돌려보내기 위해 구조당국이 수로 출구 근처에 그물을 설치했지만 북항이가 하루만

0: 산의 그물을 넘어 수로 안쪽으로 되돌아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 등 관계 당국은 당초 개천절 연휴 동안 북항이가 스스로 바다로 나가는지 지켜볼 계획이었지만, 북항이가 2차 구조 작업 이후에도 수로 안쪽으로 되돌아오면서 당국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3.5m 크기의 대형 상어 북항이가 처음 발견된 이후 이 공원의 누적 방문객은 7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주 국회에선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금융위원회 등 경제부처 국정감사가 열립니다. 최근 불거진 은행권 AI 해킹 사고와 정부의 세제 개편안,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에 따른 증시 변동성 확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오는 8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이번 주 신한, KB국민, 하나, BNK, 부산은행 등 주요 은행 정보 유출 사고가 주요 현안으로 급부상했습니다. BTS에 이어 K-POP 그룹 스트레이키즈도 그래미 시상식 보이콧에 동참했습니다. 빌보드와 BBC 방송 등에 따르면 JYP 엔터테인먼트는 스트레이키즈가 내년에 열리는 그래미 시상식에 음악을 출품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그래미는 아시아권 음악을 따로 구분하는 아시안 팝 부문을 신설하기로 했는데, K-POP이 음악계 주류 대열에 들어선 상황에도 본상 대신 특별 부문을 신설해 이를 구분 지으려 한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최근 공식 브리핑에서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총리의 직함을 생략하고 이름만 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콩 성도일보에 따르면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의 핵무기와 원자력 잠수함 보유 논의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다카이치 총리를 다카이치 사나에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지난해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유사시 개입을 시사한 이후 양국 간 긴장 관계가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도된 지칭이라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세계 최대 커피 체인인 스타벅스가 인권 탄압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는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진출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8도에서 18도,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25도입니다. CBS 뉴스 백원경입니다.
1: CBS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4: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3: 주방 싱크대도.
4: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3: 어디로?
4: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5: DS 대성하우징.
3: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6: 기업의 부담, 한쪽만 감당하는 게 공정할까요? 원재료 가격과 에너지 비용이 변하면 기업의 부담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도급 대금 연동제가 있습니다.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부담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제도. 2026년 8월 11일부터 전기, 가스, 유류 등 주요 에너지까지 연동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공정한 거래, 함께 나눌수록 더 단단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함께합니다.
7: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민족의 시작을 기념하는 날 개천절.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 한 나라가 시작되고 세대를 건너고 건너 오늘의 우리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각자의 하루를 살아왔을까요? 지금 내가 보내고 있는 하루 역시 누군가에게는 아주 먼 옛날의 이야기가 될 거라는 것.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하루가 조금 더 의미 있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카펜터스예요. Top of the World.

0: Beyonce Top of the World, Like Hip Hop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유진의 Like Hip Hop 하유진입니다. 오늘이 10월 3일 개천절이에요. 아, 우리 방금 들으신 노래처럼 세상 꼭대기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우리가 살아온 길고 긴 시간들도 하나의 점처럼 보이지 않을까. 근데 또 반짝이고 있는 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수천 년의 역사를 이어온 오늘이라고 해서 뭐 너무 부담 가질 필요는 없고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소소하게 웃을 일을 만들어 가다 보면 훗날 돌아봤을 때 참 근사했던 오늘로 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기분 좋게 또 굳건하게 채워가시길 응원합니다.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1: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3: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4: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5: 네.
4: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5: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4: 맥스 안 터져요.
6: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4: 맥스 안 터져요.
7: 자꾸 이비가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8: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7: 1일 1짬뽕 오케이?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2: 여행이라고 다 좋은 여행은 아니죠.
3: 같은 거리도 달라 보이는 이야기가 있는 여행.
2: 지친 나를 맡기고 떠날 수 있는 여행.
4: 휴가를 여유롭게 아껴주는 여행. 그래서
2: 전
3: 이번에도
2: 참 좋은 여행으로 떠납니다.
5: 참 좋은 여행.

다이애나 로스의 Upside Down, CBS 뮤직 차트 90위에 오른 곡이었고요. 산타나와 롭 토마스가 함께한 Smooth, 이수민님 신청곡, 그리고 루이스 폰시와 데디 양키가 함께한 Despacito까지 띄워드렸습니다. 수민님이 이 시간이 제일로 좋아요 하시면서 청해주신 곡인데 함께 또 노래 들으니까 더 좋네요. 그죠? 계속해서 노래 함께 들어보죠. N.E.S. Lam의 Still Life, 존 덴버와 플라시도 도밍고가 함께한 Perhaps Love는 이석강님 청해 주셨고요. 톰 존스의 Green Green Grass of Home, 3857님과 함께 듣습니다.

스탠스의 Two of Hearts 인기 차트 75위 곡이었고요. 블랙박스의 Strike It Up, 타라 캠프의 Hold You Tight까지 띄워드렸습니다. 그림자님이 하디 코트 꺼냈나요? CBS의 얼주가 얼주코 하디 하셨는데 아직 코트를 입기에는 살짝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가지고 코트는 아직 안 꺼냈고요. 대신에 얼주가는 여전히 유지 중입니다. 날이 좀 쌀쌀해져가지고 코트, 외투를 좀 챙겨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아직 코트는 한 11월쯤에 꺼내지 않을까요? 제시카의 굿바이 함께 들어보죠.

제시카의 굿바이였습니다. 하유진의 라이키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라이키팝 주말은 1부와 2부 2시간 함께하는 거 아시죠? 1부 끝곡입니다. 마이클 Learns to Rock의 25 Minutes 1947님 신청곡 띄워드리면서 저는 2부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일교차 큰 전형적인 가을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아침에는 어제만큼 쌀쌀한 날씨로 시작했지만 낮 동안 대부분 20도를 크게 웃돌면서 활동하기 좋은 날씨입니다. 서울은 오늘 23도 가까운 낮 최고 기온을 기록했는데요. 연휴 둘째 날인 내일도 10도 안팎까지 벌어지는 일교차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0: 놓치지 않겠습니다. 1분 기상정보입니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4: 모든 길은 안양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안양. 임신, 출산, 육아 지원은 물론 평생 배움, 따뜻한 복지가 함께합니다. 일하기 좋은 안양. 청년에겐 일과 창업의 기회를, 기업에는 성장의 힘을 더합니다. 누릴수록 행복한 안양. 문화와 예술, 푸른 정원, 편리한 교통까지 일상 가까이에 있습니다. 미래가 기대되는 안양. 스마트 도시를 넘어 피지컬 AI 선도 도시로 나아갑니다. 삶도, 일도, 미래도 하나로 이어지는 곳. Anyway, 안양. 이 캠페인은 안양시와 함께합니다.
5: 집을 테트리스처럼 쌓아봐.
6: 건물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고
5: 산업단지에 집도 학교도 짓고. 지나친 상상은 이롭습니다.
6: 새로운 주거공간을 빠르게. 에너지 자립건축부터 자족도시까지. GH에선 현실이 되니까.
5: 도시를 바꾸는 실력. 경기주택도시공사.
7: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8: 마누카 꿀!
7: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8: 뉴질랜드!
7: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8: 당연히 콤비타죠!
9: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10: 콤비타 마누카 꿀.
1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1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3: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4: 경향신문제 휴 CBS 노컷 뉴스입니다. 아시안게임 양궁 리커브 남자 개인전에서 이우석이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이우석은 오늘 양궁 리커브 남자 개인전 결승에서 일본의 니카니시 주니아를 세트 점수 6대2로 잡고 금메달을 차지하면서 어제 남자 단체전 금메달에 이어 이번 대회 2관왕에 올랐습니다. 이로써 한국 양궁은 컴파운드 남자 개인전 김종호의 금메달을 포함해 이번 대회를 금메달 3개, 은메달 3개, 동메달 3개로 마감했습니다. 남자 골프에선 김주형이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김주형은 오늘 열린 아시안게임 남자 골프 개인전 최종 라운드에서 이글 1개, 버디 5개, 보기 1개를 합해 6언 더파 64타를 기록해 최종 합계 18언더파 262타로 2위 그룹을 3타 차로 제치고 우승했습니다. 한국 남자 골프가 아시안게임 개인전에서 우승한 건 2010년 광저우 대회 김민휘 이후 16년 만입니다. 예가람 저축은행에서 해킹 피해로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고객 성명과 생년월일, 연락처 등으로 유출 규모는 약 4만 명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규모는 확인 중이라고 은행 측은 덧붙였습니다. 한편 현대캐피탈도 AI 활용 해킹 공격을 받아 주택 대출 모집인 관련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0: 주 국회에선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금융위원회 등 경제부처 국정감사가 열립니다. 최근 불거진 은행권 AI 해킹 사고와 정부의 세제 개편안,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에 따른 증시 변동성 확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오는 8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이번 주 신한, KB 국민, 하나, BNK 부산은행 등 주요 은행 정보 유출 사고가 주요 현안으로 급부상했습니다. BTS에 이어 K-POP 그룹 스트레이키즈도 그래미 시상식 보이콧에 동참했습니다. 빌보드와 BBC 방송 등에 따르면 JYP 엔터테인먼트는 스트레이키즈가 내년에 열리는 그래미 시상식에 음악을 출품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그래미는 아시아권 음악을 따로 구분하는 아시안 팝 부문을 신설하기로 했는데 K-POP이 음악계 주류 대열에 들어선 상황에도 본상 대신 특별 부문을 신설해 이를 구분 지으려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최근 공식 브리핑에서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총리의 직함을 생략하고 이름만 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콩 성도일보에 따르면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의 핵무기와 원자력 잠수함 보유 논의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다카이치 총리를 다카이치 산하에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지난해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유사시 개입을 시사한 이후 양국 간 긴장 관계가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도된 지칭이라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1.8도입니다. CBS 뉴스 백원경입니다.
1: CBS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3: DS 대성하우징.
4: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5: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6: 대만 타이베이 푸양 에코공원의 연못에서 들리는 개구리들의 합창입니다. 배전박이 개구리, 면천청개구리, 줄무늬 범행꽁이의 노래인데요. 이곳에는 한 달에 한 번씩 개구리를 조사하는 시민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대만에서는 약 600명의 자원봉사자가 80개의 팀을 이루어 전국의 양서류를 조사합니다. 이들은 공원에 사는 양서류를 기록하고 외래종인 전박이 다리 나무 개구리를 잡고 있는데요. 포획된 외래종은 인근 타이베이 야생조류 구조센터로 보내져 구조된 새들의 먹이로 활용됩니다. 시민과학은 생물을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연을 직접 지키는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7: 지금 시각 5시 5분입니다. CBS.

하효진의 Like Pop 2부 열며 함께한 곡은 Mariah Carey의 Dream Lover였습니다. 여러분, 듣고 싶은 노래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Like Pop으로 보내주세요. 휴대전화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글과 사진 전송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참고해 주시고요. CBS 레인보우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라이키팝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 드릴게요. 마임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케어 앤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그리고 스페인 청정 자연이 키운 판팩토리의 파미고 올리브유를 드립니다. 소리 질러!

옥수토박이님 청해주신 곡이었어요. 퀸의 You Are My Best Friend이었고요. 제퍼슨 스타쉽의 Count On Me 그리고 CBS 뮤직 차트 62위 다니엘 분의 Beautiful Sunday였습니다. 오늘이 토요일이기는 하지만 그냥 좋은 노래는 언제 들어도 좋잖아요. 선빵 선곡이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Beautiful Sunday 이 노래 참 잘 만든 것 같지 않아요? 뭔가 노래만 듣고 있어도 그 주일 아침에 여유로운 햇살 차르륵 비치고 그 느낌이 좀 생각나는 기분? 잘 들었습니다. 118 하나님이 늘 듣기만 하다가 처음 문자 보내요. 항상 응원할게요 하셨고 강경배님, 효진 누나 파이팅이라고. 제가 누나 맞아요? 확실해요? 그래, 동생아 고맙다. 응원해주시니까 힘이 나네요. 감사합니다. 응원에 힘입어서 또 좋은 노래 들려드리죠. Gordon Lightfoot's A Wreck of the Edmund Fitzgerald고요. Simon & Garfunkel의 The Boxer 5667님과 함께 들어보자.

노래 제목에 팝이 들어가는 세 곡이었어요. 엔싱크의 팝, Man Without Hats의 Pop Goes the World, 그리고 M의 팝, 팝, 팝 뮤직, 팝 뮤직이었습니다. 신나게 들으니까 뭔가 에너지가 솟는 기분이네요. 계속해서 신청곡이에요. 바네사 윌리엄스의 Colors of the Wind, 김미진님 청해 주셨네요. 그리고 캐롤라인 크루거의 You Call It Love 들어보자.

캐롤라인 크루거의 You Call It Love 였습니다. 하효진의 Like It Pop 주말 2시간 함께 하셨는데요. 여러분 즐거우셨나요? 이제 오늘의 끝곡 CBS 뮤직 차트 99위 비지스의 Too Much Heaven 준비했어요. 여러분 행복한 토요일 저녁 보내시고요. 우린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청취자 라이커님들 이 노래 좋아요?

0: CBS 좋은 음악 그리고 사람들 CBS 라디오
1: 건강한 삶, 행복한 인생, 생활의 편안함과 건강 증진을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와 재활 복지용품들이 선보이는 홈케어 재활 복지 전시회가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인생을 눈부시게 하는 본 전시회 많은 참관 바랍니다. 위엑스포.
2: 바쁜 하루 잠깐 멈춰볼까요? 꽃이 피고 강이 흐르고 여기선 시간이 조금 천천히 갑니다. 가을 꽃정원 따라 천천히 걷고 테디베어 소, 보어염소와 찰칵, 먹이주기 체험도 즐겨요. Y형 출렁다리에서는 한탄강 절경이 한눈에. 뽀로로와 친구들도 기다리고 있어요. 9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2016 포천 한탄강 가든페스타. 올 가을 포천 한탄강에서 만나요.
3: 춥고 건조한 사업장. 화재와 폭발을 막기 위해 네 가지를 더 꼼꼼히 확인하세요.
4: 첫째, 추워도 환기는 꼭! 일회성 가스가 머물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환기해주세요.
3: 둘째, 작은 정전기도 조심히! 건조한 작업장에서 인화성 물질을 다룰 때 정전기 방지복을 입어 정전기 발생을 예방하세요.
4: 셋째, 가연물은 치우고! 화기 작업 전 주변에 쉽게 탈 수 있는 물질은 제거하고 화재 감시자를 배치하세요.
3: 넷째, 대피로는 깨끗하게.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게 대피로를 확보하고 대피 경로를 미리 숙지하세요. 익숙한 작업일수록 기본 수칙을 더 철저히.
4: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6년 10월 3일 토요일 주말엔 CBS 조태임입니다. 오늘은 하늘이 열린 날 개천절입니다.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라는 홍익인간의 뜻을 되새기게 되는데요. 서로를 향한 배려보다 대립과 갈등이 앞서는 요즘이라 그 의미가 더 다르게 다가옵니다. 최근 유경수 여사 피격 사건에 따른 영화 암살자들을 두고도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역사적 사건인 만큼 사실과 상상의 경계를 더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는 우려를 전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역사를 다양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 역시 창작의 영역이라 맞서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이 논쟁이 작품을 넘어 출연 배우 개인을 향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디까지가 정당한 비판이고 어디서부터가 과도한 압박인지 또 다른 질문을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 주말엔 CBS에서도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여러 쟁점들 짚어보고요. 또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과 미국의 알래스카 투자 압박 등 주요 현안들도 함께 들여다봅니다. 주말엔 CBS 첫 곡 시아의 Unstoppable 듣고 출발합니다.

0: 주말엔 CBS 조태임 기자입니다. 1부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10월 3일 개천절 어떻게 하루 보내셨나요? 오늘 정말 완연한 가을이었는데요.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사연과 신청곡 또 뉴스 듣다가 의견 있으시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샵 1212 또는 레인보우 앱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몇 분 뽑아 모바일 커피 쿠폰 드리고 또 중간중간 소개해드릴게요. 광고 듣고 어제와 오늘 사이 시작할게요.
1: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 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2: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3: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4: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3: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4: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3: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4: 10월 오픈 때 가보자.
3: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5: 상황 보고. 평택고덕 문미림 프레스티지 완판 단점 초등학교 스탠바이.
6: 오케이, 학교 걱정은 없겠군.
5: 고덕 신도시내 시청 박물관 도서관 창업까지 스탠바이. 좋아, 집중해. 우미림이 곧 온다.
6: 고덕의 중심, 중심의 정점 역시 우미림.
7: 평택고덕 우미림 더 프리미어 10월 오픈 예정. 031-666-1003 우미건설 컨소시엄.
8: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9: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10: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중하역 가까이
1: 새집이 라온
0: 기다려온 서울 새집
1: 드디어 라온
0: 중하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1: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0: 중하역 라온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서울세

0: 아니고 입학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선생님, AI가 한 건데 이게 맞나요?
2: 아이들은 이미 AI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숙제도, 검색도, 고민 상담까지. 그런데 그 답이 맞는지 틀린지, 어디까지 믿어도 되는지 가르쳐준 어른은 없었는데요. 경기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 교육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AI 시대, 쓰는 법이 아니라 판단하는 힘을 가르칩니다. 기술에 끌려가는 아이가 아니라 기술을 다스리는 아이로.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3: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게 되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4: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5: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 의회와 함께합니다.
6: 어제와 오늘 사이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7: 안녕하십니까?
6: 네, 연휴 첫날 이렇게 뵙습니다.
7: 네,
6: 어디 못 가시고 오늘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요즘 DMZ 지뢰 폭발로 시끄러운 상황인데 어제 북한 김여정 부장이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를 두고 아주 거친 말들을 쏟아냈잖아요. 그런데 바로 다음 날이 오늘 무력 도발까지 감행을 했어요.
7: 네, 어제 이제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이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낮추기 위한 조치를 이어가겠다. 이런 이재명 대통령의 국군의 날 기념사에 대해서 자작 광대극이다라고 비난을 했어요.
6: 네.
7: 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남북 대화 제의에는 대꾸할 가치도 없는 망상이고 일방적인 넋두리다라고 일축을 했는데 바로 다음 날 이렇게 북한이 도발에 나선 겁니다. 오늘 오전 6시 반쯤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한 발 우리군이 포착을 했는데요.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쏜 미사일이 700km 이상 비행을 했고 정확한 재원은 한미당국이 정밀 분석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 합참은 한미정보당국이 발사 초기부터 관련 동향을 추적 공유해왔다라고 밝혔고요.
6: 네.
7: 국거나 한미연합방위태세하에 북한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6: 네, 최근 뭐 여러 복합적인 상황 때문에 군 당국이나 청와대도 더 엄중하게 이 상황을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7: 네.
6: 국가안보실도 곧바로 긴급점검회의를 열었다고요.
7: 네,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 회의에서 국가안보실은 대응 상황을 점검을 하고 필요한 조치 사항도 지시했다라고 밝혔는데 정부는 최근 비무장지대 DMZ 지뢰 폭발 사건에 이어서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우리 대비태세에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라고 브리핑을 했고요.
6: 네.
7: 또 북한을 향해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일 뿐 아니라 현 상황 관리에 도움되지 않는 엄중한 행위다.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네. 메시지도 냈습니다.
6: 여야도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규탄했는데 좀 온도차가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서는 정부를 향한 비판도 나왔다고요.
7: 네, 먼저 민주당은 우리 장병의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의 잇따른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북한은 근거 없는 비난과 군사적 위협을 즉각 중단하라. 또 지뢰 폭발 사건의 진상 규명에 응하고 책임 인정과 사과 책임자 처벌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이 정권의 비판적인 우리 국민을 향해서는 서슬 퍼렇게 날을 세우던 대통령이 왜 유독 북한 앞에서만 자가지다 못해 벌벌 떠는 거냐.
6: 네.
7: 북한의 약점이 잡혀서 국가 안보와 국경마저 제대로 지키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게 마땅하다.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당장 대북 환상에서 깨어나 굴종적인 종북 구걸 정책을 폐기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6: 지금 이렇게 남북 군사적 긴장도 고조되고 있지만 대미 통상 이슈도 좀 빨간불이 켜진 모습이에요.
7: 네.
6: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 에너지 프로젝트를 두고 연이어 우리 정부를 지금 압박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7: 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났는데요.
6: 네.
7: 취재진이 질문했습니다. 한국은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합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발표가 성급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했더니
6: 네.
7: 트럼프 대통령은 성급하지 않았다. 논의할 때 그들이 있었고 한국 대표단이 있었다. 이런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켜보자. 그들이 하고 싶지 않다면 나로서는 괜찮다. 그들에게 더 많이 청구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6: 네.
7: 그러자 이제 취재진에선 한국은 합의하지 않았다고 한다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재차 던졌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그들에게 곧 합의하지 않으면 두 배로 올릴 거라고 전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6: 아, 관세가 진짜 장난입니다.
7: 네.
6: 네.
7: 뭐 구체적으로 뭘 두 배로 하겠다는 건지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6: 네.
7: 우리 조태희 앵커가 언급한 것처럼 관세 생각이 당장 나죠.
6: 네.
7: 관세 인상, 뭐 투자금 증액. 이런 부담을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면서 압박하는 게 아니냐 그런 풀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별도의 석유 증산 사업에도 거액 그러니까 84억 달러를 투자한다라고 일방적으로 소셜미디어에 올리기도 했는데요.
6: 네.
7: 이게 우리 돈으로 11조 3천억 원이 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액의 돈을 투자할 거다 이렇게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지른 셈이죠. 네.
6: 그러니까 이런 벼랑 끝 압박 합법이라고 해야 하나 트럼프식의 특유의 거래 합법이잖아요.
7: 맞아요.
6: 이게 취임 이후 어떻게 보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다음 달 이제 중간선거 앞두고는 계속 이런 압박 수위를 높일 것 같은데 우리 정부는 어떤 입장이에요?
7: 네, 사실 한미 양국이 발표한 공식 설명 자료에는 알래스카 프로젝트가 향후 추가 협의 대상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MOU, 그러니까 양해각서상 상업적인 합리성과 관련 국내법 절차를 전제로 검토에 착수한다. 아, 이런 거였고 투자 여부나 규모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라고 설명을 이미 했거든요.
6: 네.
7: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좀 뭐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아니 합의를 이렇게 해서 추후 논의를 하는 거고 여러 가지 조건이 걸려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당장 투자 안 하면은 두 배로 올리겠다.
6: 네.
7: 뭐 이게 이렇게 압박하고 있으니까 답답한 상황입니다. 아, 그리고 제가 언급해드린 이 석유 관련 프로젝트. 우리가 거액을 투자할 거다.
6: 네.
7: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한미 전략적 투자 합의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다.
6: 투자 합의 아예 포함되지
7: 그렇습니다.
6: 않은 내용인데.
7: 그러니까 진입하게 네. 나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연일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이어지면서 난감할 수밖에 없고
6: 네.
7: 이게 이제 11월 선거가 그래도 한 달 남은 거 아니겠습니까? 연일 아마 이런 얘기 나올 것 같아요.
6: 그러니까요.
7: 이런 압박을 우리 정부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 어떻게 수습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6: 사실 이게 중간선거용 압박이면 이런 정치 공세에 휘둘리지 않고 단호한 외교 전략이 절실해 보이는데 사실 말이 쉽지.
7: 네.
6: 실제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그래도 어쨌든 단호하게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7: 네.
6: 국내 정치 현안을 짚어볼게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이제 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와 4시간 동안 비공개 만찬을 가졌잖아요.
7: 네.
6: 이 대통령이 이 만찬 회동에 대해 직접 설명을 했다고요.
7: 사실 이제 이 정청래 전 대표와 뭐 이제 친청계
6: 네.
7: 그러니까 친명계 대결 구도로 진행됐던 8.17 전당대회 과정에서 김민석 대표와 치열한 경쟁
6: 네.
7: 그다음에 지지층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뜨거운 공방이 벌어졌었죠.
6: 그 이후로도 사실 좀 잘 아물지 않는
7: 네.
6: 모습이에요.
7: 맞아요.
6: 네.
7: 그런 공방이 있었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정 전 대표와 만찬 회동한 거 이거 당내에서는 내부 통합 행보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반응이
6: 네.
7: 좀 나왔었거든요. 평가가.
6: 네.
7: 하지만 일각에서는 곱잖은 시선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이번 회동을 두고 그만 좀 괴롭히라라고 비판한 X 이용자의 게시글을 공유하면서
6: 네.
7: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님과 저는 목숨조차 위협받던 어둠과 죽음의 시대 그리고 내란의 밤을 함께 싸우며 넘어온 동지다 이런 글을 X에 쓴 거예요.
6: 네.
7: 이어서 사물을 바른 시각으로 받아들여 보시면 어떨까 싶다면서 정 전 대표님도 나름 생각과 판단이 있으신 분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
6: 네.
7: 또 정 전 대표께서 전당대회 직후 자주 만나고 싶다고 하셨고 정 전 대표님 이번 당시 제가 위로 전화 통화 중 만나기로 해서 유엔총회 참석과 멕시코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다음에 만찬회도 회동을 한 거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또
6: 네.
7: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저에게 끌려다닌 것도 아니고 제가 그분을 괴롭힌 것도 아니니 오해나 곡해 마시기 바란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6: 그러니까 전 대표와 만나는 거를 이렇게 구체적으로까지 설명을 해야 할 정도로 지금 요 지지층 내 갈등이 여전하다는 거 오히려 보여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7: 네,
6: 드네요.
7: 그렇습니다.
6: 네. 전당대회 이 앙금이 이제 지지층 내에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이 후보자 인선 문제를 놓고도 여권 강경파 반발이 여전하잖아요.
7: 맞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이제 국회에 보낸 김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에서 중수청에 조속한 안착을 위해서는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가는 리더십도 필요하다. 김 후보자는 춘천지검장 등을 역임하면서 조직관리 역량을 쌓았다. 뭐 이런 설명을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앞서서는 SNS에 친윤검사 아니다 이런 얘기도 장문회를 통해서 몇 차례 얘기를 했거든요.
6: 네.
7: 또 수사 과정에서 억울해하는 국민이 없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했다 이렇게 또 덧붙였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김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을 하면서 좀 뭐 이게 인사청문 통해서 검증도 하겠지만은 이러이러해서 인사청문 요청을 한 거다 설명을 다시 한번 한 셈입니다. 하지만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서울 서초구 공소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 네.
7: 법으로 불리한 수사 기소를 사람이 다시 잊고 있다, 그러니까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는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인물이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여기다가 추미애 경기도지사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제든 국민과 이 정의에 등을 돌릴 수 있는 자를 왜 개혁의 사명을 띠고 출범하는 배 선장으로 중용하는가라고
6: 네.
7: 적었어요. 그리고 이제 자신이 그러니까 추미애 법무장관 때 검사장 임명한 거 여기에 대해서 아니 이렇게 추미애 장관이 인선했던 그 사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추미애 지사 거기에 대해서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아, 뭐 이제 차장에 추천받아서 이렇게 인선했는데 잘못된 인선이었다 이런 또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친윤 검사냐
6: 네.
7: 뭐 그걸 떠나서 검찰개혁에 반대했던 인사기 때문에 이거 맞지 않다 이런 주장을 계속 펼치고 있는 거예요.
6: 네.
7: 하지만 반면에 친명계로 꼽히는 송영길 의원은 이른바 강경파를 향해서 임명하기 전에 제시한 의견까지 다 고려해서 대통령이 임명을 했는데 그거 흔들면 어쩌라는 거냐 대통령 인사권을 뺏어오겠다는 거냐 이렇게 또 반박하는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6: 네, 지금 여권의 이런 반발 때문에 사실 중수청은 어제 개청을 했는데
7: 네.
6: 중수청장 없이 지금 개청을 한 상태잖아요.
7: 그렇습니다.
6: 이 중수청장 이제 없는 상태, 이 공백이 당분간 좀 지속된 상황인데 지금 이 인사청문회 일정도 좀 순탄치 않아 보여요. 야당이 국민의힘과 일정 조율도 좀 난항이고
7: 네.
6: 공소청장 인선도 좀 멈춰서 있어서 이 사법기구 수장 공백이 좀 길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죠.
7: 네, 민주당은 국감기간 중에도 인사청문회 진행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에요.
6: 네.
7: 반면에 국민의힘은 국감이 끝난 뒤 28일을 인사청문회 날짜로 제안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은 21일이지만 국감에 충실해야 한다 이런 명분을 국민의힘이 앞세우고 있는 건데 사실 아시겠지만은 이 중수청장 임명이 사실 늦어진 거잖아요. 개청할
6: 네.
7: 때도 이 수장이 비어있는 상황이
6: 그러니까요.
7: 됐고
6: 네.
7: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죠. 근데 이걸 사실 이 내부 사정을 국민들이 잘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정치 고관여층이 아니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갈등이 있어서 임명이 늦어졌다, 재검증이 들어갔다 여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는 아니 정부가 왜 이렇게 준비를 못한 거야?
6: 네.
7: 아니 개청할 때 수장이 있어야지 이거 정부가 너무 손 놓고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6: 그쵸.
7: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부담은 정부와 여당에 돌아간다 이런 계산을 또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0: 있습니다.
1: 네.
0: 이렇게 새 형사사법 체계 양대 기관인 공소청도 당분간 수장 없이 운영될 전망이기 때문에
1: 네.
0: 그러니까 공소청장, 그러니까 검찰총장 자리죠. 법무부 장관이 이제 구성하는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복수의 후보를 추천하면 법무부 장관이 한 명을 제청한 다음에 국회 인사청문회에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하거든요.
1: 네, 지금 이제 법무부 장관도 없기 때문에. 네.
0: 그래서 이 여러모로 정부 입장에서는 참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1: 그러니까 지금 뭐 경찰청장도 공석인 상태고 지금 사법기구 수장들이 다 공석인 상태라
0: 네.
1: 이 상태가 오래 가면은 결국 이제 국민에게 그 피해가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0: 네.
1: 정부도 그렇고. 여야도 그렇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정치적 생법 하지 말고 이제 좀 절차를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그런데
1: 이런 가운데 이제 국민의힘이 지난해 9월 이후 1년 만에 거리로 나섰는데 어떤 발언들이 나왔나요?
0: 네, 국민의힘은 서울 숭례문 인근에서 이재명 정권 심판 민생회복 안보수호 국민행동대회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는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정의용 사무총장, 이미자 정책위의장, 박준태 비서실장 등 당 지도부를 비롯한 60여 명의 현역의원, 또 원외 당협위원장, 일반 당원 등이 참석을 했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이제 발언을 좀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나라를 망쳐놓고 밤낮 없이 SNS만 하고 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부쩍 SNS 활용이 증가한 이재명 대통령을 꼬집은 그런 모습이 됐는데요. 장 대표는 그럴 시간에 국민을 챙겨야 하는 거 아니냐. 부동산 정책과 농지 전수사, DMZ 지뢰 폭발 사고 등 대북관계 문제들, 또 조작기소 특검 추진 움직임 등 이런 국정 전반에 싸잡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SNS 관련해서는 본인 칭찬하는 좌파들 글 퍼나르고 이런 이 어떻게 보면은 혐오의 단어라고 쓰지 말라는 그 얘기
1: 네.
0: 다섯 글자 그걸 얘기하면서 거의 공격하고 국민들 갈라치기에 바쁘다. 그리고 엊그제는 좌하게라는 글을 썼다. 극렬 좌파들이나 쓰는 말을 대통령의 버젓이 SNS에 올린 거다.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의 SNS에 대한 그 비판하는 목소리를 좀 많이 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면서 국민의힘이 잘해 나가겠다 이런 주장을 펼쳤고요.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당이 하나로 좀 뭉쳐서 하나가 돼서 국정감사를 포함한 이런 걸 통해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파헤치자 함께 힘을 모으자 이런 차원의 집회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근데 눈에 띄는 부분이
1: 네.
0: 오늘 연단에 올랐던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
1: 아, 네, 네.
0: 친한동계로 꼽히지 않습니까?
1: 예, 꼽히죠. 네.
0: 사실 이 지방선거 이후에 장동혁 대표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던 사람이 바로 우 최고위원입니다. 근데 단상에 올라서 마이크를 잡았더니 야유가 막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우 최고위원이 저를 미워하시는 분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좀 자제해달라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1: 네.
0: 오히려 현장에서는 더 큰 야유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보면서 정부를
1: 네.
0: 상대로 단합된 대여 투쟁을 보여주겠다라고 마련한 장애 집회인데 지도부 구성원이 당원들의 거센 항의를 받는 장면
1: 네.
0: 이게 또 공개적으로 노출된 거 국민의힘의 현 상황도 보여주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1: 네.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 장애 집회 비판 논평을 냈다고요.
0: 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 이 브리핑을 통해서 아니 장애 집회를 둘러싼 불만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라고 꼬집으면서 국정감사를 코앞에 두고 제1야당이 거리로 나서는 거 정말 국민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지난해에도 유사한 형태의 집회를 개최했다는 점 이걸 전 원내대변인은 언급을 하면서 오늘도 당대표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국정감사는 내팽겨치고 당 전체가 거리로 나섰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변하지 않고 있다.
1: 네.
0: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지키기를 하기 위해서 장애 집회까지 하고 있고 새 과실을 하고 있다.
1: 네.
0: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제발 반민생 정당이 아니라 국회로 돌아와서 일을 좀 해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1: 네, 마지막으로 이거 짚어볼게요.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지난해 스페인 출장을 가면서 배우자를 동행을 했는데 배우자 여비로 1,000만 원이 넘는 국가 예산을 사용했다고요.
0: 네, 헌법재판소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 소장은 지난해 10월 26일부터 11월 1일까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세계헌법재판회의 제6차 총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출장단을 봤더니 김 소장 부부와 김영도 재판관, 헌재 비서실장, 헌법연구관, 조사관 이렇게 6명으로 구성이 됐는데요. 전체 출장비가 5,821만 원, 김 소장 여비가 1,336만 8천 원, 배우자 여비가 1,400

0: 31만 3천 원 이렇게 1천만 원대의 여비가 들었더라고요. 네. 국민 세금이죠. 여기에 대해 윤 의원은 뭐라고 했냐면 스페인 헌재는 초청 인원을 김 소장을 포함해 최대 4명이라고 안내한 것인데 김 소장은 아내까지 대동해 출장단을 총 6명 꾸렸다. 나라 돈으로 아내 해외여행 시켜준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이제 헌재가 입장을 냈는데요. 이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라는 입장을 보였거든요. 초청 대상은 재판소장을 포함한 대표단 4명으로 대부분 재판소장과 배우자, 수행연구관 통용으로 구성이 됐는데 근데 왜 6명이 늘어났냐. 네. 김영두 재판관이 베니스위원회 정위원 자격으로 함께 가면서 연구관까지 2명이 추가된 거다. 그러니까 주최 측으로부터도 2명 추가에 대한 승인도 받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4명으로 정해진 건 맞는데 네. 2명이 추가된 것에 대해서 주최 측에 다 얘기가 된 거다.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 이제 국민들이 네. 출장, 배우자가 같이 간 출장에 좀 민감해진 상황이죠. 선관위 사태도 있고요.
1: 앞서 그렇죠. 노태학 선관위 사례가 있었잖아요. 네,
0: 여기 대해서 네. 이제 윤상현 의원이 자료 제출한 것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국감장에서도 이 사안에 대한 공방이 좀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1: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10cm의 너에게 닿기를 듣고 잠 못 이루는 밤 이어갈게요.

0: 주말엔 CBS의 근심 걱정 전문가죠.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잠 못 이루는 밤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이번 주엔 어떤 이슈로 잠을 못 이루셨나요?
1: 이번 주 슬슬 날씨도 가을 날씨가 정말 된 것 같고
0: 오.
1: 모처럼 뭐 아침에는 춥기도
0: 추워요.
1: 한 것 같고 네. 그렇죠. 근데 뭐 낮에는 아직도 근데 뭐 따뜻한데
0: 따뜻해요.
1: 그렇죠. 날씨가 뭐 아무튼 네. 뭐 이렇게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이 여러 가지 논란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서 답답합니다. 지금은 네. 또 무슨 영화 논란이 있습니다. 암살자들이라는 영화. 근데 영화 그냥 뭐 영화 얘기면은
0: 네.
1: 이 코너에서 안 하죠. 이 코너에서 주로 이제 정치 얘기를 하고 그랬기 때문에 영화 코너에서 하면 되는데 근데 이게 결국은

0: 정치적인 어떤 요구, 정치적인 그러니까요.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기 네. 때문에 이게 왜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거냐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잠이 안 올 지경이 되더라고요.
1: 그러니까 이거 일주일 사이 이렇게 논란이 커질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논란이 잦아들기는커녕 점점 더 확산되고 있어요.
0: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유영하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부친인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편지 막 공개를 했는데 여기 보면은 당시에 유경수 여사가 이제 총격을 당했을 때 피격당했을 때 굉장히 어쨌든 간에 그것에 대해서 슬픈 감정이나 뭐 이런 게 들어있다 뭐 이런 얘기가 네. 이제 또 나온 것이고 오늘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박지만 씨 인터뷰를 네. 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그 당시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뭐 크게 슬퍼했다 뭐 이런
1: 네,
0: 얘기인
1: 그런
0: 거잖아요.
1: 네. 네.
0: 근데 뭐 이런 상황이 한쪽에서 벌어지고 있는가 하면 뭐 집회 시위 오늘 이제 아까 전해주셨듯이 보수 정치가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 이 집회에서 뭐 주대계까지는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또 한 갈래로 언급이 되는 게 영화 논란 이런 게 네. 같이 있고 뭐 단체는 배우 유해진 씨 집 앞에서 뭐 집회를 네. 한다고 신고하고 뭐 이랬다는 소식도 있고 이런 내용이 있는가 하면 영화 관련 행사들 막 취소가 됐습니다. 논란이 크다 보니까 그리고 영화 평론가 뭐 그다음에 이제 요 영화를 다루는 유튜브 이런 데가 이제 막 공격을 받고 있고요.
1: 네.
0: 그래서 동영상을 뭐 그냥 내리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데
1: 네.
0: 저는 참 이 황당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 그러니까 이게 뭐 관련 리뷰를 했던 이제 영화로서 평가를 했던 관련 리뷰를 했던 영상들도 다 내리고 있고 뭐 행사들도 지금 취소되고 있고 이렇게까지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 영화는 영화로 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이 역사 왜곡 또 이제 정도가 있다 이런 의견들이 좀 팽팽한데 이 상황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0: 그 지금 말씀하셨듯이 영화는 영화를 이제 비평하는 영역에서 다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뭐 이 영화를 보고 무슨 기분이 들었다 이건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제가 뭐 이 영화를 봤는데 아 이건 그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1: 네.
0: 지금 온갖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냥 제 얘기는 아 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뭐 이 이상의 가치가 없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제 나오는 얘기들을 제가 이렇게 모아봤는데 이거는 박정희 전 대통령 배우론이 아니고 중앙정보부를 겨냥한 영화인데 뭐 이렇게까지 하느냐 이런 반응도 있는 것 같고
1: 네.
0: 아니다 이게 영화를 보면 박정희 전 대통령 책임론으로 연상을 할 수 있게 과도하게 좀 몰아간다는 느낌 받았다 이런 느낌을 받았던 사람도 있고 보통 이런 영화에는 이 영화는 픽션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 마련인데 그런 강조를 잘 안 하더라. 뭐 이런 사람도 있고
1: 네.
0: 이런 의견들이 나와요. 근데 원론적인 측면만 얘기하면 공적 인물에 대해서 허구 또는 뭐 사실관계가 틀린 내용 이런 걸로 영화를 제작했다는 것만으로 비난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게 영화니까.
1: 영화라서.
0: 그 문제는 이제 정치적 네. 측면인 거고 그래서 지금 저는 이 상황은 정치적인 상황이지 영화적인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1: 근데 아무리 영화라고 해도 이 사실관계를 좀 왜곡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0: 그렇죠. 근데 그게 영화사적으로는 잘 이제 납득할 수 없는 얘기인 게 가령 대통령 암살 소재를 다룬 케빈 코스터너가 주연한 JFK라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1: 네. 이 영화 많이 지금 비교되고 있더라고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영화도 사실 이제 케네디 대통령 암살에 대한 어떤 음모적 어떤 그러한 얘기를 쓴 원작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영화라서
1: 네.
0: 이것도 논란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영화에 대한 논란이죠. 결국 상 받았습니다. 이 영화는.
1: 아.
0: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약간 우스개를 섞어서 얘기하면 뭐 이렇게 나온 영화 중에는 에이브라임 링컨 대통령이 뱀파이어 헌터로 나오는 영화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링컨을 지지하는 뭐 대다수 미국 사람들이 훌륭한 대통령으로 기억할 텐데
1: 네.
0: 링컨 대통령이 뱀파이어 헌터라니 말이 되느냐 뭐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영화기 때문인 거고 박정희 전 대통령 다룬 영화가 뭐 그동안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1: 네.
0: 여러 개가 있었는데 2005년에 그때 그 사람들이라는 영화 있거든요.
1: 네.
0: 이거는 블랙코미디예요 심지어. 그러니까 사실 박정희 전 대통령 암살 사건이라고 얘기하면은 그 유가족들도 그렇고 보수 정치를 지지하는 분들도 그렇고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이다라고 생각할 텐데 영화 뭐 코미디로 다뤘단 말이에요.
1: 네.
0: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 논란이 일어나거나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냐 관객이 이게 실제 사실이 아니라 영화적 상상을 다룬 저작물이다 이렇게 이 맥락을 어떻게 수용할 거냐의 문제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사안들은 그래 이게 영화다라는 느낌으로 관객들이 대했기 때문에
1: 네.
0: 논란이 적었거나 뭐 이렇게 되지 않은 거거든요.
1: 그러니까 앞선 영화들은 그냥 허구를 바탕으로 했다 이런 게 좀 받아들여진 건데
0: 사실을 바탕으로 하더라도 네. 허구가 섞여 있겠구나 다들 이제 알고 본 거죠.
1: 네.
0: 근데 만약에 뭐 다큐멘터리를 표방했다라고 하면은 그건 사실관계가 틀린 건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다큐멘터리로의 의미가 없어져요.
1: 네.
0: 사실관계를 잘못 다뤘다고 하면. 하지만 지금 이거는 영화지 않습니까?
1: 네.
0: 암살자들 감독 역시 이거는

0: 사실관계를 뭐 다투려는 목적으로 만든 영화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 인터뷰가 있는데. 근데 이제 현재 벌어진 상황만 놓고 보면은 이 영화 자체는 지금 말씀드린 이 대목, 그러니까 영화를 사람들이 얼마나 허구로 받아들일 것이냐. 이 대목에서는 뭐 일정한 실패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된 거고.
1: 네.
0: 정파성에 기댄 상업주의 아니냐, 뭐 이런 평도 있었는데, 뭐 그런 평가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평가는 어디까지나 영화 비평의 영역에서 나오는 것이지, 이게 결국은 정치를 겨냥한 어떤 논란일 수는 없는 건데, 지금 벌어지는 일은 영화 자체에 대한 어떤 논의의 범주는 이미 넘어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 그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 이게 단순히 영화가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수준은 아닌 것 같은데 이 상황 좀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0: 저는 일종의 정치 대중운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1: 정치 대중운동이요? 네.
0: 가령 이게 영화에 대한 어떤 비평이라든가 그런 연장선에서 나오는 반응이면 그 영화에 출연했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배우를 공격한다거나 이런 일은 없어야죠. 이게 옛날에는 네. 우리가 TV가 생소했을 때는 TV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악역을 맡고 그러면 그 배우가 굉장히 미움을 받았어요.
1: 네, 그... 네.
0: 우리 또 저 뭐 제 어렸을 때 뭐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분들이 이제 뭐 반은 이제 좀 진지하지 않게 하는 거지만 배우를 막 미워하고 막 괜히 막 때리는 이런 액션을 취하기도 하고 뭐 그랬단 말이죠.
1: 네.
0: 나쁜 놈이다 이랬는데 근데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영화에 출연했다고 배우에 대해서 지금 공격을 하는 거잖아요. 좌파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잖아요.
1: 네.
0: 이 배우는 늘 좌파 영화에만 출연해왔다.
1: 네.
0: 그리고 심지어 뭐 국회의원이 뭐 얼굴이 그렇게 생겼다.
1: 네. 네.
0: 얼굴이 그렇게 생겼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참혹한 일까지 일어나고 있는데 얼굴에 대해서 얘기하면 참 전 남의 일 같지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1: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있으세요?
0: 저는 좀 반대의 네. 평가를. 근데 아무튼간에
1: 네.
0: 근데 이런 흐름이 또 처음 보는 흐름이 아니에요. 뭐냐면 지난번에 이제 저는 영화가 아니라 뭘 연상하게 되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집회 이런 사안에서 자기 팬들이 뭐 여기 많이 참여를 한다 그래서 집회 현장 주변 카페에 커피라든가 샌드위치 이런 거 선결제한 연예인들 있잖아요.
1: 네.
0: 그 연예인들 막 공격하고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가수 아이유 씨는 뭐 이른바 이제 우파 네티즌들 사이에서 막 좌이유다 막 이렇게 불리거든요. 실제 아이유라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와는 별개로
1: 네.
0: 이때 이랬기 때문에 그냥 좌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맥락을 보면은 이게 일종의 정치적 운동으로 변화한 상태고 보수 정치가 이 흐름에 지금 올라타는 과정에서 지금 앞서 말씀드린 유영하 의원의 뭐 그런 것도 나오는 것이고 주진우 의원의 이런 뭐 어떤 일종의 좀 무리수 나오는 것이고 그런 거 아니냐라는 거죠.
1: 이런 흐름을 이제 정치 운동이라고 이제 정의를 하셨는데 그럼 이런 정치 운동의 목표는 뭐라고 보세요?
0: 그러니까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큰 무슨 뭐 모여 가지고 회의를 열어서 우리 목표를 결정하자 뭐 이런 적은 없잖아요. 그래서 목표가 이거다라고 이제 콕 집어서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그러나 결국 이런 식의 어떤 흐름이 뭔가 어디론가 가기는 마련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집단적 의지가 모이면은 그 결말이 있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결말이 뭐냐를 1차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결국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아 문화계가 좌편향이다. 그러니까 이걸 바로잡아야 된다.
1: 네.
0: 이런 얘기로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사실이냐? 저는 뭐 사실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간에 사실이든 사실이든 아니든 뭐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도 또 처음이 아니에요. 보면은 과거에 보수 정권이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큰 논란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 사법적으로도 이제 뭐 단죄가 되기도 했지만 그 당시에도 명분이 뭐냐면 문화계가 좌편향돼 있기 때문에
1: 네.
0: 이 균형을 맞춰야 된다 이런 명분으로 진행이 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때 봤던 거랑 유사한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1: 네.
0: 다만 당시에는 권력이 이제 직접 나서고 일부 보수의 뭐 오피니언 리더 이런 사람들이 나섰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다기보다는 인터넷 중심으로 대중이 막 움직인다는 게 좀 차이는 있어요.
1: 네네.
0: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근데 더 거시적으로 보면은 여기서 거시적이라는 거는 이제 먼 데서 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시적으로 보면 박근혜, 윤석열 두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있었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러면서 보수 정치와 보수 정치를 지지하는 여론의 흐름이 한쪽으로 좀 푹 꺼진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한 어떤 회복을 기도하는 일종의 그런 대중적 흐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즉 한쪽으로 쏠렸기 때문에
1: 네.
0: 그 반쪽으로 이렇게 또 막대를 구부리기 위한 그런 이제 어떤 시도들이 이런 형식으로 나타나는 측면도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지금 청취자분들도 의견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안주하는 여행자님은 영화에 대한 생각

0: 생각을 자꾸 남에게 동조를 강요로 하려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이런 의견 주셨고, 오리님은 실존 인물들이 존재하는데 그럼 이제 그 사람들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주셨어요. 근데 이제 아까 정치 운동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왜그 이런 시도를 왜이 영화를 소재로 이뤄지는 것인지 이런 궁금증은 들어요.
1: 그 얘기하기 전에 이제 그 댓글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0: 네.
1: 뭐 좋은 말씀들이거든요. 근데 영화에 대한 생각, 왜 남에게 강요하는지 모르겠다. 사실 이제 강요한다라는 측면보다는 영화 비평을 서로 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 영화는 난 이렇게 봤어. 이 영화의 이런 부분은 이런 의미인 것 같아. 이 영화에서 이런 부분은 이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 뭐 이런 논의를 할수 있지
0: 네.
1: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벌어지는 상황은 그 바깥으로 나온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제가 가지는 우려인 거고, 앞서 뭐 영화 비평은 다양한 시선에서 다할수 있죠. 바깥으로 나온 것 같고, 그다음에 실존 인물이 있기 때문에 이제 허락받아야 된다.
0: 네.
1: 이거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공적 인물이라고 하면 이게 대중의 평가라든가 그리고 어떤 영화 제작의 소재가 된다든가 이런 거는 뭐 가능한 거거든요. 표현의 자유라는 영역에서. 예를 들면 뭐 저에 대한 영화를 만든다. 뭐 저를 공적 인물로 본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뭐 저는 만약에 그러는 기분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냥 그 정도로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됐다는 거
0: 네,
1: 아니겠습니까? 근데
0: 그럼요.
1: 이제 이런 뭐 어떤 뭐 그냥 뭐 예를 들면은 뭐 앞집에 살고 있는 어떤 뭐 보통 사람에 대한 뭐 영화를 찍는, 이 집안으로 들어가서 찍는다. 그런 건 허락을 받아야겠죠. 근데 지금 이거는 공적 인물에 대한 얘기고 역사에 대한
0: 네.
1: 얘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좀 다를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 왜 하필 이 영화냐?
0: 네.
1: 이게 다른 것도 많은데 왜 하필 이 영화냐에 대해서는 이게 일종의 피해자 되기 전략이 작동하는 소재이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 피해자 되기요?
1: 그렇죠. 그러니까
0: 네.
1: 오늘날의 현대 민주주의를 보면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유리한 포지션을 점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 기득권으로부터 탄압당한 약자이다. 이렇게 자처하는 거.
0: 네.
1: 즉 피해자가 되는 것. 이게 제일 사실 좋은 거예요.
0: 네.
1: 전략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민주주의가 이러한 존재들, 그래서 약자나 피해자들이 좀더 자신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낼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어떤 시스템이어야 된다라는 게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현대 민주주의의 어떤 그런 제도적인 또 이념적인 측면에.
0: 네.
1: 그래서 실제 약자인 경우는 물론, 여기서 실제 약자라는 존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물론이고, 실제 약자가 아닌 경우에도, 그러니까 약자가 아닌데도 나는 피해자 위치에 있다. 이 사실을 강조하는 전략이 지금 일반적으로 통용이 돼요. 정치적으로.
0: 네.
1: 이거는 좌우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가를 가리지도 않아요. 해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집니다.
0: 피해자 서사가 요즘엔 통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1: 그렇죠.
0: 네.
1: 그래서 이 영화의 경우에는 앞서 이제 뭐이 문자 메시지를 통해 소개해 주셨듯이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 등에 대한 이 실존 인물의 유가족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피해를 지금 주장할 수 있게 된 거죠.
0: 네.
1: 근데 이분들의 피해라는 것은 물론 이제 있을 수 있고 주장할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정치적 맥락을 더해서
0: 네.
1: 이거를 특정 세력의 피해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겁니다. 보수 정치가 이걸 통해서 피해를 보고 있다.
0: 네.
1: 보수 이념이 피해를 본 것이다. 그래서 그 보수 정치와 보수 이념에 대한 피해 회복을 정파적으로 집단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거다. 저는 그 말씀드리는 거죠.
0: 네, 그럼 지금 여기서 보수 정치, 보수 이념이 피해자 사례가 되는 건데, 이런 전략의 사례가 실제로 뭐 다른 나라나 과거에도 있었나요?
1: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저 혼자만의 무슨 망상을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0: 네.
1: 미국 정치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 정치적 관점이라는 제목의 학술지가 있습니다. 정치학계에서는 굉장히 이게 저명한 학술지인데, 여기에 2024년에 논문이 실린 게 있어요. 정치학 교수인 제시 바턴, 후로네 쇼바, 그리고 언론학 교수인 다니엘 크라이스 공동 집필한 논문인데, 이 논문에 피해자성 가로채기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0: 아,
1: Hijacked Victimhood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0: 네.
1: 이게 어떤 개념이냐? 그러니까 이거는 연구 대상이 이제 헝가리의 이 최근에 이제 4선까지 했던 전직 총리인 빅토르 오르반하고
0: 네.
1: 그다음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하는 정치를 다룬 논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 빅토르 오르반이나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아니 그이 사람들을 지지하는 이 사람들이 지지하는 그 정치는 결과적으로 강자에 유리한 정치다. 예를 들면 자본가라든지 뭐
0: 네.
1: 기득권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대기업이라든지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우호적인 정치인데, 왜 약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중국에 의한 무역 전쟁으로 인한 러스트벨트의 쇠락한 노동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0: 네.
1: 그다음에 민주당의 어떤 엘리트 정치 때문에 내가 이 없는 사람으로서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지지하는 이런 정치가 어떻게 가능한가? 즉 강자유호적인 정치가 피해자를

0: 합창의 목소리를 조직함으로써 어떻게 우위를 차지할 수 있었는가 이걸 다룬 내용이거든요.
1: 아.
0: 그리고 오스트리아 언어학자 루스 워닥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네. 이제 영어식 발음이고 그 나라 발음으로 하면은 루트 보닥일 텐데
1: 네.
0: 아무튼 이 사람 역시 빅토르 오르반의 정치를 분석해서 내놓은 이론이 있거든요. 이거는 새로운 극우 정치가 도발, 부인, 피해자와 전치 주류화의 단계를 통해서 자신의 영역을 계속 넓혀간다라는 내용인데 이거 한번 이 자리에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1: 조금 이게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과거에는 기득권이고 힘이 있던 사람들이 지금 약간 피해자처럼 이제 포장이 되었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0: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을 뭘 주장하느냐. 이 약육강식의 시대가 좋다. 강자가 다, 이 승자가 다 가져가는 그러한 정치가 좋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쇠락한 러스트벨트의 노동자들의 네.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중국과 싸울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네, 사람이지 네, 않습니까? 네. 그런데 실제로 정치, 그러한 이제 영역으로 가서 하는 정책들을 보면은 감세를 하고요. 그래서 원래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기득권들에 대해서 세금을 낮춰주고요. 그 다음에 이 백인들, 이 러스트벨트 노동자들 백인들인데 인종적으로 예를 들면 흑인이거나 또는 히스패닉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민자 탄압이나 뭐 이런 걸 합니다. 근데 이민자 탄압을 할 때도 그 이민자들이 예를 들면 미국의 어떤 무슨 뭐 주류를 공격하기 때문에 문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1: 네.
0: 이 사람들이 일종의 민주당의 어떤 기득권에 의해서 이 다른 나라에서 넘어왔거나 불법적으로 이렇게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민주당의 기득권 정치에 이 사람들이 이 민주당 기득권 정치의 산물이다.
1: 네.
0: 이 논리로 지금 탄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문법의 차원에서 이 피해자들에 대한 어떤 배보상, 그다음에 내가 피해자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 이거를 조직화하는 방식으로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1: 네.
0: 결과는 그렇지 않은데.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이제 도발, 부인, 피해자와 전치 주류화 이 문제는 스타벅스 사태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애매한 걸 뭘 하고 나서
1: 네.
0: 그다음에 애매한데 이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극우적 메시지인데 그걸 문제 삼으면 난 그런 생각 한 적 없어. 내가 얘기하는 건 그런 얘기가 아니라 상식을 주장할 뿐이야.
1: 네.
0: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 나는 있을 수 있는 상식을 네. 얘기했을 뿐인데 왜 나를 탄압하지? 이렇게 피해자를 하면서 이 상황을 이제 이 강자 약자의 사이를 뒤집어 놓는다. 그래서 극우 메시지가 극우적 메시지가 주류화된다.
1: 네.
0: 이 이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유럽의 극우 정치도 이걸로 설명이 되고 미국의 경우도 설명이 되고 다른 나라들이 다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 드리는 거죠.
1: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왜 우파 성향 영화는 이제 공격받으면서 왜 이런 영화 이제 그냥 넘어가느냐 공정하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제 형평성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반박을 좀 어떻게 보세요?
0: 그러니까 이게 앞서 말씀드린 이제 루스 워닥의 이론으로 다 설명 가능한 현상인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우파 영화는 공격하면서 좌파들은 이런 거 만들었는데 왜 눈 감아주냐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면은 그 사례를 보면은 우파 영화 이렇게 주장한 영화가 건국전쟁 이런 거잖아요. 근데
1: 그렇죠.
0: 네. 이거는 다큐멘터리를 표방합니다. 다큐멘터리를 표방하는데 사실관계가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의 이제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이다를 말씀드리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감독을 국회에 불러갖고 이거 왜 만들었냐 이렇게 한 거는 저는 그거는 좀 과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1: 네.
0: 그다음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도 희화화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이런 비극을 희화하고 영화로 만들고 음모론적으로 하려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반론을 펴는데
1: 지금 당장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0: 그렇죠. 네. 그러면 영화를 그렇게 만드는 거에 대해서 금지되거나 그거를 뭐 하지 말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걸 할 수 있죠. 근데 영화 비평의 영역이라든가 그래서 그 영화가 얼마나 영화적으로 잘 돼 있느냐 그리고 대중의 어떤 선택이라는 측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볼 것이냐의 문제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겠죠. 근데 영화를 만들지 말라고 누가 얘기합니까? 만들면 되지. 근데 다만 근데 또 이 주장을 하는 사람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영화를 뭐 만들 수 없는데 왜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렇게 만드느냐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암살자들이라는 영화가 지금 문제라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이런 영화를 만들지 말라고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1: 네.
0: 그러면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 논리는 앞뒤가 맞지 않죠.
1: 근데 이런 지금 막 길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런 논란들 자체가 이 현실 정치에 저는 별로 긍정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0: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그 사실상의 이제 독재 권력에 대한 어떤 정당화 이런 것과 연결되는 큰 흐름이 있다는 생각을 저는 드는데
1: 네.
0: 예를 들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뭐 일반적인 평가, 언론의 평가 그리고 어떤 뭐 우리 공론장에서의 평가는 이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이제 내란을 일으켰다 이게 이제 대체적인 평가인 거잖아요 공식적으로

0: 그런데 이 영역으로 가면 이 지금 말씀드린 어떤 우파 정치 운동 이런 영역으로 가면 반국가 세력과 주권 침탈 세력에 의한 피해자가 되어 있습니다. 억울하게 탄핵당한 사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전두환 씨 같은 경우에 민주주의에 일정 정도 기여한 사람인데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발포 명령을 내렸다라고 하는 근거 없는 오해를 받는 그리고 그러한 악선동으로 인한 피해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 얘기 처음 듣는 분도 있을 텐데 실제로 윤어게인을 자처하는 분들하고 이진숙 의원이 국회에서 개최한 토론회라든가 이런 데서 나온 얘기입니다. 이런 게 제1야당인 국민의힘 내에서 막 정당화되고 있는 상황에 네. 얘기가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는 그 점을 우려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1: 이런 흐름 속에서 최근에 이제 판사 출신인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이 전두환 씨의 이제 내란 혐의 자체를 부인해서 또 최근에 좀 논란이 되기도 했죠.
0: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뭐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인하고 독재를 정당화했다는 비판 벗어나기 어려운 일인데 이게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저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1: 네.
0: 판사 출신이어서 오히려 더 그런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이 윤 어게인을 표방하는 이런 세력에게 어필을 하려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를 부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는 앞서 말씀드린 전두환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부터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전두환 판결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1심 유죄가 나온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거를 부인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을 텐데 첫째가 구체적인 행위 양태가 전두환하고 달랐다라는 반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몽령이었다라든지 경고성 계엄이었다라든지 군대를 국회에 보낸 거는 질서 유지를 위해서였다든지 이렇게 얘기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1: 네.
0: 두 번째는 애초에 전두환에 적용된 법리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다. 그래서 전두환에 적용된 법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 적용된 법리도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방식이 있는데 김태규 의원은 1은 첫 번째 거는 무리라고 생각해서 두 번째 거를 택했겠죠. 하지만 그 결과는 결론적으로 독재를 정당화하는 대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1: 지금 이 정치권으로까지 번진 요 영화 암살자들 논란 사실 이제 문화는 문화대로 풀었어야 됐는데 이제 정치권으로 확장되면서 이 논란이 커진 거잖아요. 지금 이 상황 좀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0: 그래서 저는 영화를 영화적으로 논하는 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하시고 그거는 정치인이 됐든 네티즌들이 됐든 뭐 저 같은 평론가들이 됐든 얼마든지 자유롭게 하고 다만 정치적으로 공방 정치적 공방 갔을 때 이 논쟁, 이 논란을 가지고 어떤 독재 미화라든가 정당화라든가 이런 것도 이루어진다면 보수 정치가 지금 그것에 대해서 단호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편승하고 있어서 문제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무소속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뜬금없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성역화된 게 문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1: 네.
0: 대중운동 지금 일어나는 이런 흐름과 싸우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독재 옹호하는 대로는 안 가려는 시도인 거잖아요. 저는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분명한 목소리를 내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1: 네, 오늘 청취자 게시판도 아주 뜨거운데요. 이따 제가 중간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민아 평론가는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저는 잠시 후 7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2: CBS 1분 기상 정보입니다.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현재 서울은 건조특보가 내려진 상태인데요. 오늘 밤은 제주도로만 비가 내리겠고 내일은 일부 지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은 늦은 밤부터 점차 흐려지는 가운데 오전부터 부산과 울산, 경북 동해안에 비가 예상되는데요. 내일 밤이 되면 서울과 인천,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도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월요일까지 전국적으로 비가 조금 더 내리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예상되는 비의 양은 많지 않아서 5에서 30mm, 지역에 따라 천둥과 번개, 돌풍이 부는 곳이 있어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연휴 둘째 날인 내일도 10도 안팎까지 벌어지는 일교차를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전반적인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아침과 밤에는 날씨가 쌀쌀해서 옷차림에 조금 더 유의하셔야겠는데요. 서울의 경우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5도가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입니다.
3: 장기 연체 채무에서 벗어나 다시 시작할 기회. 당신에게는 채무조정 요청권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대부금융협회로 문의하세요. 경제적 재기를 돕고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저희들이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국대부금융협회.
4: 건강한 삶, 행복한 인생, 생활의 편안함과 건강 증진을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와 재활 복지용품들이 선보이는 홈케어 재활 복지 전시회가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인생을 눈부

0: 시기에는 본 전시회에 많은 참관 바랍니다. 위엑스포.
1: 안녕하세요. 한국고아사랑협회 공동대표 노주연입니다. 자립준비 청년을 위한 자립준비 청년에 의한 고밍아웃 콘서트가 10월 9일 금요일 오후 5시 30분 서울숲 야외 무대에서 열립니다.

0: 물론 평생 배움 따뜻한 복지가 함께합니다. 일하기 좋은 안양 청년에겐 일과 창업의 기회를, 기업에는 성장의 힘을 더합니다. 누릴수록 행복한 안양, 문화와 예술, 푸른 정원, 편리한 교통까지 일상 가까이에 있습니다. 미래가 기대되는 안양, 스마트 도시를 넘어 피지컬 AI 선도 도시로 나아갑니다. 삶도, 일도, 미래도 하나로 이어지는 곳. Anyway, 안양. 이 캠페인은 안양시와 함께합니다.
1: 집을 테트리스처럼 쌓아봐.
2: 건물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고,
1: 산업단지에 집도 학교도 짓고. 지나친 상상은 이롭습니다.
2: 새로운 주거공간을 빠르게. 에너지 자립 건축부터 자족 도시까지. GH에선 현실이 되니까.
1: 도시를 바꾸는 실력. 경기주택도시공사.
3: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4: 마누카 꿀!
3: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4: 뉴질랜드!
3: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4: 당연히 콤비타죠!
5: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6: 콤비타 마누카 꿀.
7: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8: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7: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9: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주말엔 CBS 조태임입니다. 2부 시작했습니다. 2부 시작하면서 휘트니 휴스턴의 All at Once 들었습니다. 네, 청취자 아이디 목소리님이 그녀가 보고 싶은 밤이에요. 휘트니의 노래 중 제일 좋아하는 곡이에요 하는데 그녀가 누구일까요? 네, 궁금해지는데요. 네, 2부 시작하면서 이 노래 전해드렸는데 이 가을밤과 참 잘 어울리는 곡이었죠.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드릴게요. 네, 문자 오늘 게시판 아주 뜨거웠는데요. 네, 참 어려운 얘기였던 것 같아요. 네, 0367번 쓰시는 분. 박정희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나 둘 다 트라우마를 건드리는 대상인 것 같아요. 저는 시끄러워서 아예 영화 보러 갈 생각조차 안 듭니다. 정치제보다는 성숙한 정책토론은 언제 가능할까요?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3077번 쓰시는 분은 끝없이 서로를 혐오하고 증오하는 이런 모습이 소리 없이 우리 모두를 죽이는 진짜 무서운 암살자가 아닐까요? 이런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알락갈라님. 저는 공직자가 해외 출장 가면서 배우자를 데리고 간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배우자에 대한 경비를 국민 세금으로 지불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네요. 앞서 그 헌재 재판관 그 배우자 그 출장 경비를 이제 세금으로 냈다는 뉴스 들으시면서 의견 주셨는데 그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도 그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 헌법기관, 독립적인 헌법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좀 감시가 좀 소홀했던 거 아닌가 저도 그런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5631번 쓰시는 분, 휴일 없는 농사꾼입니다. 고구마 캐고 고추 따고 하루 마무리합니다. 애청합니다. 하고 의견 주셨습니다. 네, 오늘 하루 고생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연과 신청곡 뉴스에 관한 의견 있으시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샵 1212 또는 레인보우 앱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중간중간 계속 소개해드리고요. 광고 듣고 여러분이 많이 좋아하시는 그 조선사 평행 이론 준비되어 있습니다. 듣다가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보내주시면 저희가 중간중간 작가님께 질문하고 또 질문 중간중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역사 코너 이어갈게요.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1: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3: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4: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5: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한.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집을 테트리스처럼 쌓으면?
2: 건물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면?
1: 남은 전기로 전기차 충전도 하고
2: 산업단지에 집도 학교도 짓고.
1: 지나친 상상은 이 도시에 이롭습니다. GH에선 이 모든 게 현실이 되니까.
3: 실제로 이뤄내는 능력, 도시를 바꾸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

0: 테크테리스처럼 쌓아봐.
1: 건물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고
0: 산업단지에 집도 학교도 짓고 지나친 상상은 이롭습니다.
2: 새로운 주거공간을 빠르게 에너지 자립 건축부터 자족 도시까지 GH에선 현실이 되니까
0: 도시를 바꾸는 실력 경기주택도시공사.
3: 엄마, 오늘 어린이집에서 과학놀이 했어.
4: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내일의 희망이 되는 곳, 여유로운 출퇴근길, 푸른 대청호와 스타트업의 활기가 공존하는 도시, 당신의 도전을 응원하고 저녁에 있는 삶을 선물하는 도시, 청춘의 내일이 더 빛나는 대전에서 당신의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해보세요. 살수록 매력적인 대전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0: 지금의 우리와 다른 듯 닮은 조선시대 선조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조선사 평행이론 역사 커뮤니케이터 이한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조선시대 결혼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더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네. 뭐 이야기가 끝이 없었는데 아니 인터넷에 조선시대 남자들이 꼭 결혼해야 했던 이유가 머리 때문이다 이런 글들이 돌던데 정말이에요?
1: 그 우리가 조선시대 때 네. 헤어스타일 하면은 왠지 딱 하나 그 따내린 쫑쫑 따내린 그 헤어스타일 하나인 것 같죠?
0: 댕기머리같이
1: 예예예 남자든 여자든 근데 그 전근대 시대 때 이 기록 사진들을 보면은 여자애들 머리 따는 것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뭐 지금 뭐 그 흑인들이 드레드 헤어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이 머리를 격자처럼 해가지고 쫑쫑쫑쫑 따가지고 그걸 또 작게 따은 것을 하나로 만들기도 하고 오. 그 언밸런스하게 따은 것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특이하고 예쁘고 재미있어요. 물론 여자애들 헤어스타일이 주로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 양반들 여자들 헤어스타일은 더 화려했고요. 물론 남자들 헤어스타일은 네. 여자들에 비하면 좀 수수한 편이긴 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이 있었는데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총각을 뜻하는 한자 중에 하나가 지금 영어의 Y자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0: Y요?
1: 예. 네. 근데 그 Y가 왜 그러냐? 네. 남자들 머리를 Y자 모양으로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0: 양갈래로 이렇게 해서 예. 하나로 묶는 건가요?
1: 그러기보다는요. 네. 옛날에 혹시 그 산에 사찰 같은 데 가시면은 그 산신령 같은 건 그려져 있고 옆에 커다란 호리병을 들고 있는 어린아이가 보통 그려질 때 있어요. 동자라고 하죠.
0: 네네네.
1: 그리고 아이들을 보면은 그 머리 양옆에 찐만두나 호빵 같은 걸 달고 있지 않습니까? 딱 그렇게 해서 모양을 합니다.
0: 아 이거 한 특정 게임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는데 스트리트 뭐 땡땡땡 그 영화에
1: 예,
0: 그
1: 맞아요.
0: 캐릭터 머리 예. 같은 그런 그쵸. 머리를 남자가 했다.
1: 네. 네. 그것도 약간 좀 위로 올려서. 그래서 Y자 모양이 되게. 그렇게 찐빵 두 개를 머리 위에 올린 헤어스타일을 했는데, 뭐 그 헤어스타일이 그 시집까지,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사람한테 주로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른이 되면 관례를 치르면 이제 상투를 하나로 틀지 그렇게 그 찐빵을 얹지 않으니까 그래서 물론 이게 그 당시에는 이제 자연스러운 헤어스타일이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조선시대 때 그 근간은 관혼상제 네 가지 예를 치러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성인이 되는 관례를 치러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상제나 이제 제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결혼을 못하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이제 정상성에서 벗어난 존재였죠.
0: 요즘에는 결혼 안 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옛날에는 결혼을 하는 게 너무나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1: 인생 과제였죠.
0: 결혼 안 하면은 오히려 아, 저 사람 진짜 문제 있는 사람이다 했기 때문에 과짜로라도 결혼한 척을 했어야 되는 사회였던 거네요. 네. 지난 시간에 이제 유폐되어 노처녀가 된 이제 정명공주 얘기도 했었는데 일반적으로 노처녀 노총각이 많았었나요?
1: 예나 지금이나 가장 큰 문제는 돈입니다.
0: 돈이요?
1: 돈이 없어서 이제 결혼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시집 못 간 사람들 사연을 보면은 부모님들이 이제 도박에 빠져서 이제 집을 날린 경우도 있고 매우 드물지만 독립운동 자금을 대느라고 집안 재산을 날려서 결혼하기 힘들었던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조선 후기에

0: 예, 가사라고 노래 중에서 노처녀가가 있습니다.
1: 노처녀가요?
0: 예, 네. 노처녀의 노래라는데 네. 이게 지역별로 조금씩 이본이 있어요. 내용이 타이가 나요. 근데 아주 재미있습니다. 이게 노처녀가 이 양반집 노처녀인데 네. 그 당시 나이가 그 이번에 따라 40살이었다고 해요. 근데 결혼을 못했습니다. 그 당시 저번 시간에 20살이면 노처녀라고 했는데 40살이면 이제 뭐 거의 그 엄청난 노처녀죠.
1: 네.
0: 근데 문제는 이 처녀가 결혼을 너무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노처녀가의 내용은 신세한탄인데 네. 내용은 대체로 부모님 흉을 봅니다.
1: 부모님 흉이요?
0: 예. 네. 이제 옛날 한글이라서 네. 제가 이걸 좀 현대식으로 바꾸면 이래요. 아이고 세상 사람들 내 말 좀 들어보소. 지신도 짝이 있고 바퀴벌레도 한 쌍이라던데.
1: 아, 이때도 이런 내용이었군요. 예. 네.
0: 진짜 쫌생이 우리 부모님 때문에 관연한 딸만 늙어가네.
1: 어머.
0: 우리 부모가 노망이 났나. 이럴 줄 알았으면 태어나지 말걸. 손님이 오길래 중매가 왔나 했더니 외삼촌이 돌아가셨나데? 우리 부모 진짜 생각이 없네. 그냥 이거저거 따지지 말고 그냥 적당한 사람 좀 데려오지. 왜 중매를 안 하냐. 우리가 무슨 돈이 없냐. 뭐가 없냐. 집안 따지고 있으니 독서 공부하니 내가 진짜 죽는다 죽어.
1: 나이 40인데 이렇게 부모를 원망한 거예요?
0: 예, 예, 예. 우와. 추각했지만 진짜 이런 내용이에요. 우와. 약간 진짜 현대식으로 좀 계속 부모님한테 노망났냐 뭐냐 그런 얘기가 계속 나와요.
1: 보통 근데 이제 결혼 못하면 내 탓을 할 수도 있는데 부모 예. 탓을 하네요 여기서는.
0: 이게 물론 판본이 네. 다양해서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어떤 판본에서는 이 노처녀가 네. 되게 얼굴이 못생겼다거나 아니면 팔이나 다리에 장애가 있다거나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네. 이 노처녀는 내가 팔이 좀 불편하고 다리가 불편해도 일만 잘한다. 내가 무슨 흉이었냐? 라고 하면서 그래도 부모님 흉을 보는 거죠. 부모님이 이것저것 따지느라고 그러니까 빨리 왜 좋은 남자 안 물어오냐? 근데 네. 다행히 해피엔딩이긴 해요. 옆집에 있는 김서방한테 혼담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노처녀가 너무너무 기뻐요. 그래서 집에 키우는 개들한테 네. 나 내일이면 시집 간다! 하면서 막 너무 신나서 자랑을 하고 네.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면 갑자기 진짜 옛날 가사니까 우리가 갑자기 허물을 훅 벗고 미녀가 돼서 이 신랑과 행복하게 살면서 쌍둥이 낳고 잘 사는 걸로 결론이 됩니다.
1: 아니 결혼이 이런 걸 다 해결해 주는 건가요?
0: 네. 그러니까 이게 옛날 아가사 크리스티 소설을 보면은요 네. 항상 소설의 끝이 청혼하는 데서 끝나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그 다음에 지지고 먹는 이야기는 딱 끊고 자 결혼했으니까 그
1: 그러니까요.
0: 이런 행복으로
1: 그 이후 왜 그 이후는 다르지 않는 건지 모든 동화나 이런 것들이
0: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1: 아니 조선시대 그 왕들은 백성들을 솔로 탈출에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이제 혼인 장려 정책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0: 그게 네. 동양에서는 이 정치가 좋고 나쁜 거에 따라서 이 자연의 재해로 나타난다고 봤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만약에 때에 맞춰서 결혼하지 못한 사람이 많으면 화기가 손상이 돼서 이제 지진이 벌어지다거나 이게 가뭄이 온다거나 그렇게 생각을 했죠.
1: 아, 그만큼 결혼을 정말 중요하게 여겼던 거네요, 나라에서.
0: 그쵸?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뭄이 들면 네. 궁녀들을 내보내고 왜냐하면 궁녀들은 결혼 안 하니까. 그래서 양반의 딸이면서도 가난해서 결혼하지 못하면 쌀이나 콩 같은 곡식을 내줘서 결혼할 수 있게 했습니다.
1: 이게 결혼이 곧 이제 노동력과 이어지기 때문이었을까요?
0: 그렇게도 하거니와 네. 얘기했듯이 관혼상제, 그러니까 결혼을 하지 않으면 멀쩡한 사람으로 못 봤던 시대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진짜 하다못해 이제 결혼을 해서 과부가 되냐 또 한 번 결혼은 가야 된다. 그게 당연했던 시기였습니다.
1: 네네. 재밌네요. 근데 이런 백성들의 솔로 탈출에 좀 진심이었던 왕 누가 있어요?
0: 거의 모든 왕들이 당대 때 이제 결혼 못하는 사람 있으면 도와줘라.
1: 네.
0: 그 태종도 그렇고 세종도 그렇고 심지어 국내에 있는 외국인의 딸이 일본인의 딸이 결혼 못한다니까 세종이 네. 이제 돈 내서 도와주기도 했어요.
1: 재밌네요.
0: 그렇죠.
1: 네.
0: 그러니까 어떻게든 짝을 지어야 된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재밌는 게 이제 네. 정조 때 있었던 일인데 김신 부부전이라고 있습니다.
1: 네.
0: 정확히는 김신 부부 사혼기라는 일종의 소설인데요. 사연이 있어요.
1: 네.
0: 이 당시에 김희집이라는 남자와 네. 신씨라는 양반 처녀가 있었습니다. 네, 김희집은 28살, 신씨는 21살.
1: 네.
0: 네, 둘 다 이제 관연하다 못해 이제 노총각, 노처녀였죠.
1: 28, 21.

0: 한 살도 노처녀
1: 예, 지금이라면
0: 네.
1: 상상도 못하지만 그때 기준입니다.
0: 네.
1: 그랬는데 이제 둘 다 처음에 한번 약혼을 한번 했었어요. 근데 둘 다 차입니다.
0: 어.
1: 김희 집은 너 집안이 별로야. 라고 해서 약혼녀가 차버리고 딴 남자랑 결혼해버렸고
0: 네.
1: 신 씨는 네 집이 너무 가난해서 싫어. 라고 하면서 남자가 또 이 사람을 차버리고 딴 여자랑 결혼해버립니다.
0: 네.
1: 그리고 이 사실이 이제 임금님과 높은 사람들한테 알려지자 그럼 너희 둘이 짝지으면 되겠다. 그렇게 해서 임금님이 그리고 나라가 이들이 결혼할 수 있게 이 혼수구품을 넉넉하게 내주고 결혼하게 해서 축하하면서 이제 당시에 글 잘 쓰는 그 이덕무라는 사람 시켜서 이 사람들의 사연을 소설로 써라. 그래서 즐겁게 신나게
0: 소설로까지 썼구나.
1: 예. 그래서 네. 이제 작품으로 남았습니다.
0: 네. 아니 근데 요즘에는 사실 저출산 이런 문제가 겹치면서 결혼 장려 정책 같은 걸 이제 하는 거잖아요.
1: 예.
0: 옛날에랑 지금 예나 지금이나 정부나 왕이나 결혼 되게 중요한 거네요.
1: 네, 결혼도 하고 네. 애도 많이 낳아야 되고 웬만하면 다 튼튼하게 잘 살아야 되고 그 조선 시대나 그 기본적으로 유교에서
0: 네.
1: 그 복지 전체의 기본은 환과 고독을 보살피는 거거든요. 환은 환자, 과는 과부. 요즘은 과부란 말씀이 안 되지만
0: 네.
1: 그다음에 그 고는 이제 외로운 노인, 그 독은 이제 고아들.
0: 네.
1: 이런 사람들을 잘 살게 만들어서 이 사회가 함께 다 잘 살게 만드는 것이 왕과 지도자의 책임이었습니다.
0: 근데 좀 궁금한 게 만약에 고을 수령이나 막 관내 노총각이나 예. 노처녀가 많으면 그 지역엔 좀 점수를 깎거나 뭐 이런 것도 있어요.
1: 당연하죠. 결혼 많이 시키면 그 사람한테 플러스 점수 들어갔습니다.
0: 네.
1: 정말 짝짓는데 목숨을 걸었어요.
0: 그러면은 진짜 그 수령들이나 이런 사람들 발벗고 나섰겠네요.
1: 그렇죠.
0: 예.
1: 네.
0: 그리고 조선시대 때도 신혼여행을 갔어요?
1: 사실 신혼여행은 보통 허니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0: 네.
1: 이게 켈트 문화에서 온 건데 그야말로 허니가 꿀이잖아요.
0: 네네.
1: 꿀로 만든 술을 마시면서 이제 부부끼리 오붓한 시간을 보내는 건데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는 그런 건 없고 이제 남자들이 보통 처가에서 와서
0: 네네.
1: 생활을 하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결혼을 할 때 이 조선 후기쯤 되면은 신랑이 신부 집에서 사흘간 지낸 다음에 이제 시댁으로 돌아가는 거였는데
0: 네.
1: 조선 중기나 그때 이후로는 그냥 남편이 그 처가에 와서 사는 거예요.
0: 조선 중기 이후에요?
1: 아니, 중기 전에는.
0: 중기 전에는.
1: 워낙은 그랬습니다.
0: 아.
1: 그래서 고구려 때도 그렇고 계속 그 신랑이 이제 그 처가에 와서 같이 하는 처가살이가 기본이었어요. 그러게 속담에 있죠. 이제 보리자루 서말이면 처가살이 면한다. 그러니까 처가 눈치 보고 사는 게 힘들다 그런
0: 네.
1: 뜻인데 그런 것 치고는 굉장히 많이 처가 생활을 했거든요. 유망한 유학자인 그 퇴계 이황도
0: 네.
1: 아들이 둘이다가 하나가 요절해서 외아들이 남았는데 이 외아들이 처가살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퇴계 이황이 미안하다. 그런 편지를 보내기도 했어요.
0: 아, 그러면 집이 좀 잘 살면은 처가살이를 안 시키고 그랬던
1: 거예요? 그랬을까? 그러니까 일단 왕 집이라면 그런 일 없었을 것 같은데 근데 워낙 처가살이가 일반적이었던 게요. 양반들의 일기를 보면은
0: 네.
1: 이제 딸이 결혼하면은 새 신랑이 데려와서 이제 사는 거예요. 근데
0: 네네.
1: 옛날에 결혼식을 어렸을 때 했지 않습니까?
0: 네.
1: 그러니까 양반들 일기를 보면 이제 결혼시키고 나서 얼마 지나면 이제 한 15살 정도 먹었던 사위가
0: 네.
1: 울면서 장인한테 빌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집에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되게 곤란해요. 아니 너 이미 결혼했고 우리 가족이 된 거야 라고 하는데
0: 네.
1: 그 사위는 계속 울면서 엄마 아빠 보고 싶어요.
0: 조선 전기까지만 해도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좀 달랐네요.
1: 중기까지도요.
0: 네네.
1: 중기까지도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친정에 사니까 여자들은 좋았겠네? 근데
0: 네.
1: 그것도 아닙니다.
0: 그러니까
1: 이것도 양반의 일기. 유희친이 남긴 미암 일기인데요.
0: 네.
1: 이 사람은 그 아들은 이제 처가살이라고 딸은 이제 엄마랑 아빠랑 이제 같이 살아요. 그런데 이제 그 딸이
0: 네.
1: 친정 엄마랑 대판 싸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딸이 엄마한테 막 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화가 나서
0: 네.
1: 이렇게 못된 딸년하고는 같이 못 살아! 라고 해서 남편이 그걸 듣고 염전이 일기에다 썼죠. 우리 부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
0: 아, 이것도 조금 좀 멀리 떨어져 지내야지 애틋하지. 같이 살면 또 치고받고 하고 그런 거네요.
1: 그러니까
0: 네.
1: 결국 사람 사는 게 거기서 거기라서 시부모님이나 장인장모가 불편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친부모님이라고 해서 항상 편한 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는 아이의 시간이 지나면
0: 네.
1: 어른이 되고 그럼 이제 남과 어울리면서 잘 살아야 되고 늙어가시는 부모님과도 교류를

0: 잘해야 되는 겁니다.
1: 네, 이거는 뭐 네, 맞는 거 맞. 친정이나 시댁이나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네. 네.
0: 그리고 항상 힘들죠.
1: 근데 예전에도 혼수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뭐 집을 해가고 여자는 세간살이 뭐 요즘에는 예. 그런 건 많이 없어졌다고 하지만 예전엔 좀 이런 게 좀 통용이 됐었잖아요.
0: 예. 혼수도 있고 태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네. 그 함들인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1: 그쵸, 그쵸.
0: 그때 예. 함지나비라고 해서 네. 결혼하기 전에 이 오징어로 이제 가면을 쓰고 뒤에 함을 들고서 함 들어옵니다 하면서 이제 신랑이를 하면서 이제 함을 들이네 만에 그런 게 있는데
1: 옛날엔 진짜 그쵸. 좀 많이 봤던 건데 요즘에 아예 안 보이는 것
0: 그쵸.
1: 같아요.
0: 예. 시끄럽다고 이제 신고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결혼하기 전에 네. 신부 집에서 이제 폐백 같은 거는 이게 예물 같은 걸 보내고 네. 이거 요즘은 뭐 예단이다 어쩌다 저쩌다 하지만 그리고 여자들이 결혼할 때 항상 네. 혼수로 가져가는 대표적인 물건이 네. 반다지나 네. 장이었습니다.
1: 아.
0: 뭐 지금은 아니지만 제가 어렸을 때 네. 외갓집에 가면 가장 좋아하는 데가 장롱, 커다란 장롱이었어요.
1: 자개장 이런
0: 예,
1: 거.
0: 예, 예, 예. 그러니까 열고 들어가면 이불이 폭폭 쌓여있고 어둡고 캄캄해서 거기 들어가서 맨날 놀다가 자고 그랬거든요.
1: 맞아요. 예.
0: 그래서 얘기하신 대로 어떤 때는 그 장롱이 진짜 화려한 게 너무나도 인기 있어서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완전히 자기로 번쩍번쩍하게 만든 맞아요. 장이 있는데 예. 그게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게 왜 장이 왜 필요했나. 조선시대 방에는 수납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러니까 장을 가지고 가야지 옷도 넣고 물건도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롱이나 반다지를 결혼할 때 맘잡고 크고 예쁘게 만들어서 가지고 이제 지고 결혼하러 가는 거죠.
1: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집의 부를 보여주는 걸 수도 있겠네요.
0: 그렇죠. 그래서 네. 진짜 그 요즘 장롱들 이제 가끔 당근이나 그런 데 올라오거든요.
1: 네.
0: 이제 안 쓰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근데 너무나도 고급스럽고 화려한 장롱들이 나온 거 보고 저도 좀 아깝긴 한데 집에 둘 데가 없어요.
1: 요즘엔 진짜 그런 거는 좀 이제 많이 버려지는데 옛날 사실 엄청난 고가의 장롱인 거잖아요.
0: 그쵸.
1: 그때 당시로서는.
0: 예.
1: 그리고 보통 아이들은 아기 결혼하면 보통 몇 명 정도 낳았던 거예요?
0: 생기는 대로 낳았습니다.
1: 아,
0: 정말로.
1: 그때는 이제 수를 정하지 않고 요새 사실 이제 뭐 보통 한 명, 두 명 뭐 예. 이렇게 낳잖아요.
0: 1970년대나 그 이전만 해도 애는 결혼할 때 다섯은 낳아야죠 라고 그랬던 게 그때 그 공영방송이나 그 거기 그 산아 제한 그 얘기에 나왔던 것 같은데
1: 네.
0: 옛날 사람들은 정말 애가 생기는 대로 나왔는데
1: 네.
0: 그만큼 많이 죽기도 했습니다.
1: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뭐 백일 돌 이런 걸 다 돌잔치하고 했던 거잖아요.
0: 그나마 이제 기록이 많이 있는 것으로 이제 세종의 왕비였던 소은왕후 심씨는
1: 네.
0: 10명의 자식을 낳았는데 8명은 아들이고 2명은 딸이었고 그 이 중에 아들 둘 셋이 일찍 죽었고
1: 네.
0: 그다음에 원경왕후라고 해서 태종의 왕비는 아들 넷에 딸 넷을 낳았다고 하는데 이전에 애 셋이 일찍 태어나서 죽은 애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다산 정약용도 다 자라서 어른이 된 아이는 셋인데
1: 네.
0: 어려서 죽은 애들까지 포함하면 9명의 자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서 금방금방 죽은 애들 굉장히 많고
1: 네.
0: 우리가 보통 문종하면은 자식이 이제 단종하고 그 누나 딸 하나밖에 없다고 하지만 사실 자식이 8명이 있었는데 다 어려서 죽었어요. 그래서 왕실조차도 애들이 태어나자마자 죽는 일이 허다했는데 정말 일반 백성들의 경우에는 만약에 또 이게 전염병 하나 들면은
1: 네.
0: 애들 대여섯 명이 갑자기 한꺼번에 다 죽어버리는 일도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재미있는 게 그 조선시대 족보하고 그다음에 그 당시 사람들의 문집이나 일기를 보면은
1: 네.
0: 족보엔 한 자식이 둘밖에 없는데 그 기록 일기를 보면 애들이 한 8명 있는 거예요. 다 죽고
1: 아이고.
0: 살아남은 게 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옛날은 정말 최대한 많이 낳고 그래서 살아남는 그 한두 명 있어도 다행인 그런 상황이었어요.
1: 그러니까 무럭무럭 자라는 것만으로 성인으로 무사히 자라는 것만으로 엄청난 축복이었겠어요.
0: 그렇죠.
1: 지금 생각하면은. 네.
0: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하면 옛날 어른들은 애들이 너무 많이 죽어서 정이 없다라고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 그 어른들이 자기 죽은 자식들을 하나하나 이름을 얘기하고 추억하는 글들을 보면 진짜 눈물 나요.
1: 아 그리고 이제 이 얘기 마지막으로 짧게 우리 보통 딸은 천대받았다는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0: 네.
1: 사실 예전만 해도 이제 남아선호 사상 뭐
0: 예, 예,
1: 사실
0: 예.
1: 얼마 전까지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0: 그쵸.
1: 조선시대도 실제로 좀 그랬나요?
0: 아 그런데 딸도 네. 귀한 자식이고 사랑받는 딸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 시대 때 그 곽주의 편지 보면은 네. 부인한테 보내면 딸을 낳는다고 섭외하지 마세요. 나는 당신 몸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라고 하고 왕가족에 정말 딸이 일찍

0: 죽으면 아빠가 그렇게 슬퍼합니다. 그 여러 사람 있지만 효종은 여러 딸들인데 첫째 딸인 숙신공주가 12살 때 죽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효종의 남동생인 그 인성대군도 이제 딸이 하나, 인평대군이 딸이 또 죽었습니다. 그래서 효종이 동생 인평대군을 위로하는 시를 보냈습니다.
1: 네.
0: 지난해 나는 사랑하는 딸을 잃었는데 올해 그대의 집 동안 사랑하는 아이를 잃었구나. 그 애들 영혼은 어디로 갔을까? 정말로 슬퍼해서 딸이 죽은 지 30년 뒤에 그때는 딸한테 아무 이름도 없었거든요. 딸을 공주에 보냅니다.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했던 딸들이었습니다.
1: 그러니까요. 뭐 안 아픈 손가락 없다는 얘기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0: 그렇죠.
1: 네, 신혜숙님이 저도 오늘 별거 아는 걸 아닌 일로 다투어서 종일 기분이 언짢네요. 다음 주에 결혼하는데 준비는 딸이 알아서 해서 일이 없네요 하셨는데 이렇게 또 투닥투닥해도 또 결혼하면 또 서운하고 그렇죠. 또 슬프고 또 이러실 거예요. 그렇죠?
0: 그 오늘은 싸우고 돌아서면 그립고 걱정되고 그게 부모 자식 관계가 아닐까 합니다. 많이 싸우고 많이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많이 싸우고 많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0: 애정이 있어야 싸웁니다.
1: 네, 지금까지 역사 커뮤니케이터 이한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은하의 미소를 띄우며 나를 보낸 그 모습처럼 듣고 다음 코너 이어갈게요.

0: AI가 아닌 사람의 손맛으로 영화를 골라드립니다. 영화 감별사 한동원 영화 평론가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아우 저희가 노래 나갈 때도 이 얘기를 한참 뜨겁겠는데
1: 영화 방송에서 할 얘기 다 해버렸네.
0: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역사 왜곡 논란. 아, 우리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1: 앞서서 잠 못 이루는 밤 코너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네. 저는 이 영화가 이제 영화는 영화로 보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 영화로 얘기되는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영화로 얘기를 그러니까 이 영화를 지금의 포인트로 얘기를 하려면 2025년에 이미 이제는 말할 수 있다라는 그 TV 다큐에서 탐사보도에서 이미 똑같은 얘기를 여기에서 이제 제기하는 여러 의혹들을 그대로 방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논란은 거기 가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논란이 있으면 이런 포인트에 대해서는 그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하나가 이제 그 JFK가 그 대통령 암살 영화라서 이제 많이 거론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거기까지 멀리 갈 필요도 없이 2024년에 그 미국 대선이 한참 뜨거울 때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과거에 대한 어프렌티스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근데 이 영화가 이제 그 뜨거웠었는데 왜 뜨거웠냐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당시 그 전 부인이죠. 이바나 트럼프를 좀 동의하지 않고 강제로 이제 성관계를 갖는 이런 장면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그 트럼프라는 괴물이 어떻게 탄생을 했는가라는 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트럼프의 스승하고 이제 트럼프의 관계 뭐 이렇게 맞춰서 영화를 해서 이 트럼프 캠프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소송을 걸겠다. 네네, 마케팅도 못하게 하겠다. 그랬는데 결국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서 액추얼 멀리스라고 이제 실질적 의도적인 악의가 있어야지 이제 그런 것들이 받아들여지는데 굉장히 이제 그게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으르렁거리다가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고 그러고 이제 이 사태가 마무리됐죠.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일이 있어서 이 영화 이 그 암살자들 얘기할 때 이제 어프렌티스의 경우를 좀 많이 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영화로 얘기하면 저는 좀 이 영화를 그 아무런 사전 정보가 없이 이 영화를 만약에 봤다면 과연 허진호 감독의 이제 영화라는 걸 눈치챌 수 있을까?
0: 전혀 눈치 못 채죠. 그러니까 허진호 감독하면은 이제 제일 유명한 게 8월의 크리스마스와 봄날은 간다. 작품을 하셨잖아요.
1: 예, 굉장히 뭐 오래된 작품이긴 한데 허진호 감독하면 딱 떠오르는 작품이 이 두 작품 아닙니까? 근데 그 이 영화가 기본적으로 그 처음에 논란에 휩싸였을 때 허진호 감독이 나는 이 사건 자체보다는 이 기자들이 이 사건을 마주했을 때 이제 심리에 많이 집중했다 하려고 했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0: 설명 그렇게 하셨었군요.
1: 근데 그 설명이 다시 나오진 않더라고요. 근데 이 영화 자체를 보면 그 설명에는 약간 물음표가 찍힙니다. 그러니까 그 이 영화 기본적으로 기자들이 기자가 이제 경찰이 한 명이 주인공이고 기자가 또 주인공인데 얼마든지 좀 허진호 감독만의 이제 색채를 가진 저널리즘 영화가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앨런 제이 파큘라 감독의 이제 모두가 대통령의 사람들이나 아니면 뭐 좀 최근작으로 이제 토마스 맥카시 감독의 이제 스포트라이트 같은 작품들 있잖아요. 감독의 색채가 그대로 묻어나면서 그 여러 가지 이제 굉장히 뜨거운 논란이 있었던 사건을 이제 저널리즘적인 관점에서 그걸 다루는 기자들이 이제 어떤 심리를 느끼고 이제 어떤 그 갈등을 겪었나 어떤 딜레마에 있었나 그리고 그걸 어떻게 극복해 갔나 뭐 이런 거에 대해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풀었는데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암살자들이 거기에 그렇게 포커스를 맞췄냐면 저는 거기에 좀 의문점이 좀 찍힌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좀 나아가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영화에 이제 얘기를 하는 사람으로서 그 영화가 이제 이 정치 양극화에 이게 강력한 중력장에 영화마저도 이제 흡수되는 게 아닌가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그 것의 이제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정치 같은 것들이 이제 잘 드러내 법이나 정치 이런 것들이 드러내지 못하는 좀 인간 존재에 이제 또는 여러 가지 사건이나 뭐 여러 가지 그 현상들에 대해서 다양한 가능성들을 이제 드러내주는 게 또 그런 그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게 해주는 게 이제 예술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인데 이제 예술이 이제 정치의 영역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그 예술의 그런 순기능 그다음에 예술이 이제 이 사회에 이제

0: 완충작용을 네. 해줄 수 있는 아. 그런 역할들이 그런 역할들마저 이제 박탈되고 있지 않나. 아. 우리 사회 도대체 완충지대는 어디인가? 아.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예술이 이제 정치에 완충작용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지금은 이제 정치에 편승된 상황이 돼서 네네. 그 더 양극화되는 상황이 돼버린 것 같아요.
0: 예, 전장이 돼버렸어요. 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1: 네, 지금 이제 또 암살자들 논란에 가려진 영화가 있잖아요. 사실 저는 암살자들을 어제 보긴 했는데 네네. 암살자들보다 이 영화를 더 보고 싶었거든요. 예,
0: 그랬죠.
1: 네.
0: 그러니까 암살자들 추석 전에는 이 영화가 굉장히 훨씬 그 주목을 많이 받았었는데 네. 어떤 영화냐면 이창동 감독님의 그 베니스 영화제 심사위원 대상 수상작이죠. 가능한 사랑.
1: 네.
0: 가능한 사랑이 그 많이 주목을 받았었는데 많이 묻혔어요.
1: 네.
0: 지금 조용히 흥행 중입니다. 제가 아. 극장에 가서 다시 봤는데 네. 시사 보고 그 극장에서 다시 봤는데 낮 시간이었는데도 꽤 많이 찼어요. 그래서 조용히 흥행 중인데
1: 네.
0: 그 이 영화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한 말씀 드리면은 그 격차 큰 계급
1: 네.
0: 간에 이제 우연한 조우 그다음에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생기는 긴장하고 파열 거기서 이제 드러나는 이제 인간들의 뭐 위선이랄까 뭐 이런 모습들을 굉장히 그 여러 가지 각 그 이창동 감독님 특유의 이제 그런 그 색채로 이렇게 묘사가 됐는데
1: 네.
0: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버닝 이창동 감독의 이제 수작이죠 버닝의 이제 연장선상에 있는 작품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1: 네.
0: 그런데 좀 저는 약간 아쉬웠던 점이 있습니다.
1: 어,
0: 좋았는데
1: 네.
0: 그 좀 너무 이 해고 노동자를
1: 네.
0: 그 취재하는
1: 네.
0: 그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그 캐릭터가 있는데
1: 감독
0: 예, 조효정
1: 감독이요. 네.
0: 예, 조효정 배우가 연기를 했는데
1: 네.
0: 이 캐릭터도 좀 너무 뭐랄까요 그 인위적이랄까요 도식적으로 좀 묘사가 된 것 같아요.
1: 아.
0: 그러니까 너무 무심합니다. 그러니까
1: 네.
0: 이 해고 노동자 가족을 취재를 하는데 350만 원짜리 백을 들고 간다던가
1: 아.
0: 가격을 밝힐 수 없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가서 아 이거 가격 얘기하면 굉장히 속쓰릴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이런 그 캐릭터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건 좀 너무 그 물론 계급 간의 이제 차이나 계층적인 위화감이나 또는 위선 이런 거를 드러내려는 장치로 이런 캐릭터를 만든 것 같긴 한데
1: 네.
0: 이건 좀 그 너무 아마추어적인
1: 아.
0: 거죠. 이런 그 만약에 다큐 감독이 있다면
1: 네.
0: 그 굉장히 무심한 걸 넘어서서 이제 아마추어 감독인 거죠. 그래서 뭐 그 제가 아는 그 다큐멘터리 사진 작가분은
1: 네.
0: 이 사진 찍히는 분들이 카메라의 이 로고에
1: 네.
0: 그 마음을 뺏길까봐 그 시선을 뺏길까봐 로고를 항상 가리고 다녀요.
1: 아.
0: 뭐 그런 정도로 다 이렇게 프로들은
1: 네,
0: 신경을
1: 네,
0: 쓰거든요.
1: 네.
0: 네, 그런 면에서 좀 너무 그 도식적인 설정이고 이 설정이 왜 이렇게 가볍게 뭐 이렇게 얘기할 설정이었나 기본적인 이 영화의 주제하고
1: 네, 네.
0: 이제 맞물리는 설정이기 때문에 좀 그런 면이 좀 아쉬웠습니다. 근데 그 한 번쯤 지금 시점에서
1: 네.
0: 한 번쯤 그 암살자들만이 아니고 그 조용한 그
1: 가능한
0: 사람도 있다.
1: 네.
0: 그래서 한번 이 영화를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1: 가능한 사랑은 다음 주에 한번 보려고요.
0: 네. 네.
1: 가능한 사랑을 보면서 이제 계속 떠오르는 영화가 한 편이 있었다고요.
0: 예, 계속 이 영화를 보면서 떠올랐던 영화가 그 비슷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영화인데
1: 네.
0: 좀 다른 방식으로 다루고 있어요. 근데 예전에도 한번 이란 영화 얘기할 때
1: 네.
0: 그 소개를 잠깐 드렸었는데 그 시민과 나데르의 별거라는 2011년 작품입니다.
1: 네.
0: 그 이란의 거장 아스가르 파나이 감독의 이제 2011년 작품이에요.
1: 네.
0: 그 베를린 영화제 이제 그랑피를 탔고 그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상을 탔고요.
1: 네.
0: 이해 나름 그 아트 시네마 쪽에서는 상당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영화인데
1: 네.
0: 이제 어떤 영화냐면
1: 네.
0: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지극히 평균적인 사람들이 네. 전혀 특별해 보이지 않는 상황을 겪어요.
1: 네.
0: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자기만의 이제 양보할 수 없는 정의, 오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이제 서로 물고 물리면서 얽히고 설키고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아주 거대한 그 마지막에 아주 거대한 그 도덕적인 딜레마에
1: 네.
0: 이렇게 마주치는 뭐 이런 21세기 최고의 윤리 서스펜스 스릴러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1: 윤리 서스펜스요?
0: 예, 윤리, 그러니까 도덕,
1: 네.
0: 도덕과 윤리의 로 서스펜스 스릴러가 가능해요. 이제 이런 걸 보여준 영화 중에 비견할 영화가 있다면 봉준호 감독의 이제 마더 정도가 아닐까. 네, 생각이 드는데.
1: 서스펜스와 윤리가 어울린다는 게 좀 신기한데, 네. 네, 어떤 얘기를 좀 담고 있어요?
0: 이게 이 줄거리를 설명을 하다 보면 네. 이제 스포를

0: 하지 않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제가 네. 이렇게 조심해서 이제 얘기하고 싶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시민하고 나데르 이렇게 제목에 있는 두 사람은 부부예요. 시민이 여성이고 나데르는 네. 남성이죠. 근데 영화 첫 부분에서 카메라를 보면서 이제 막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각자 입장을 얘기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그 이혼 법정에서 네. 판사 앞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시민 그 아내 입장에서는 사춘기 딸이 이제 11살이에요. 사춘기에 접어든 딸을 데리고 미국으로 가고 싶다. 네. 그런데 남편이 반대한다. 근데 남편의 입장에서는 나데르 남편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치매에 걸리셨기 때문에 아버지를 두고 갈 수 없다.
1: 아, 네.
0: 예. 그래서 이제 그 두 사람 모두 이제 나름의 선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싸우는 와중에도 둘의 애정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이 사람은 그 남편은 좋은 사람이에요. 뭐 이런 말까지 하면서 남편을 감싸지만 결국은 이런 그 각자의 입장의 차이 때문에 그 별거에 들어가죠.
1: 네.
0: 그런데 이제 아내가 친정으로 갔어요. 그러면 이제 낮 시간에 이 치매에 걸린 그 남편의 아버지, 시아버지죠.를 이제 모셔야 되는데 그래서 여성 가사 도우미를 부릅니다. 근데 이 여성 가사 도우미 이제 라지에라는 캐릭터인데
1: 네.
0: 가사 도우미가 신앙심이 굉장히 깊은 분이에요.
1: 네.
0: 그래서 근무 시간에 같이 그 부인하고 같이 있을 줄 알았는데 부인이 어디 갔어요? 부인이 여성이 없는 집에서 할아버지를 혼자 모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간곡하게 부탁해서 일을 부탁을 했는데 며칠 지나서 이제 나데르가 네. 남편이 딸하고 같이 집으로 돌아와 보니
1: 네.
0: 이 도우미는 없고
1: 도우미, 라지에가 없고,
0: 예, 없고 네. 그다음에 할아버지는 침대 밑으로 떨어져서 쓰러져 있고 팔목인지 침대 다리에 묶여 있어요.
1: 네.
0: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 묶어놓고 어디를 간 거죠?
1: 그 나데르 입장에서 화가 나겠네요.
0: 네, 굉장히 화가 났죠. 네. 그래서 상황을 간신히 수습했는데 그때 이제 외출해서 돌아오죠. 그래서 나데르는 네. 이 라지엘을 이 도우미를 네. 바로 쫓아내요. 쫓아내면서 네. 집에 있던 돈이 없어졌다. 그래서 일당을 못 주겠다. 네. 그러면서 쫓아내요. 근데 쫓겨나는 건 좋은데 네. 이 라지엘 입장에서는 도우미 입장에서는 쫓겨나는 건 좋은데 나는 도둑은 아니다. 그래서 나를 도둑 취급하지 마라. 네. 일당을 달라라고 막 항의를 하죠. 네. 둘이 옥신각신하다가 나데르가 라지엘을 네. 문 앞에서 밀칩니다. 그리고 쫓아냈다고 생각하고 상황을 수습했다고 생각했는데
1: 네.
0: 그 외가에 있는 아내로부터 연락이 와요.
1: 네.
0: 아내가 소개해준 도우미 분이거든요. 근데 이 도우미 분이 이 라지에가
1: 네.
0: 당신한테 맞아서 병원에 갔다는 그 연락이 왔다.
1: 그 도우미가 네. 병원에 갔다.
0: 난리가 네. 났다. 네. 그래서 이 시민하고 나데르가 같이 병원에 가봤더니 네. 라지에가 유산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1: 아, 라지에가 임신을 했던 상황이었던 네. 거네요. 근데 남편 나데르가 살인죄로 기소가 된다고요?
0: 네네. 네. 왜 살인죄가 되냐면 우리나라하고 다른데 이란에서는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죽게 하면 살인죄가 성립하고.
1: 아, 유산이 됐으니까.
0: 예. 그래서 네. 결국 라지에를 나데르가 밀쳤을 때 네. 임신했던 사실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제 이런 점하고
1: 네.
0: 이 라지에의 유산이 나데르가 밀친 것 때문이다 아니다.
1: 네.
0: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태풍의 눈이 되죠.
1: 네.
0: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서로 진심 공방을 하면서
1: 네.
0: 그 책임, 거짓말, 네. 책임, 그리고 더 큰 책임 사이에 이제 딜레마에 빠지면서
1: 네.
0: 이 걷잡을 수 없이 그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1: 그러니까 스토리는 여기까지인데
0: 예, 예.
1: 여기에서 어떤 점이 이렇게 평론가님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거예요?
0: 그 기본적으로 이 영화는 시나리오의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굉장히 정교하고 밀도가 높아요.
1: 네.
0: 그래서 한번 보기 시작하면 이게 그냥 굉장히 일상적인 장면으로 시작하는데 한번 보기 시작하면 눈을 떼지 못합니다. 이 인물들이 각자 나름대로의 자기 정의가 있어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1: 네.
0: 그 남편 나데르는 아버지를 모시는 게 중요하다. 딸의 미래만큼.
1: 치매 아버지를 모시는 예. 게 중요하다. 네.
0: 그런데 이제 아내는 시민은 그 딸의 미래가 더 중요하지 않냐.
1: 미국으로 가야
0: 예,
1: 된다.
0: 가야 된다. 예. 그리고 이 딸은 중요한 건 나한테 중요한 건 엄마 아빠가 헤어지지 않는
1: 거. 아, 이혼하지 않는
0: 예.
1: 것.
0: 네. 속 깊은 딸이거든요. 그리고 이 도우미 라지에는
1: 네.
0: 나는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 의무가 있고 근데 신 앞에서는 떳떳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도덕적인 딜레마가 부딪히죠.
1: 네.
0: 그런데 또 저마다의 또 약점하고 잘못도 있어요.
1: 그러니까
0: 나데르는 화가 났을 때 순간
1: 네.
0: 선을 넘었어요.
1: 그
0: 라지에가 돈을 훔쳤다고 이제 누명을 씌우기도 하고
1: 돈을 훔친 거는 아니에요. 그러면
0: 예, 돈을 훔치지 않았다는 걸 알았다고 나중에 얘기를 해요.
1: 아, 그래요.
0: 예.
1: 네.
0: 그리고

0: 밖으로 밀쳐냈죠. 그리고 이제 그 안에 그 시민은 네. 그 미국행을 고집하면서 모든 이 문제를 이제 네. 시작되게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딸 그 테르메 입장에서는 본인은 아빠가 감옥에 가게 할 수는 없는데 네. 거짓말을 하기는 또 싫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또 옵니다. 그리고 또 이 도우미 라지의 입장에서는 아버지를 네. 그러니까 할아버지를 네. 혼자 위험하게 둔 것도 이제 사실이고
1: 네, 네.
0: 밀려 넘어졌을 때 이제 유산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그것 때문에 네. 그 상황도 사실은 확실하지가 않아요. 본인도 확신이 없습니다.
1: 네, 네.
0: 이제 그런데 이 사건에 휘말리면서 각자가 자기 입장을 얘기를 하면서 거짓말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사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1: 네.
0: 여기에 이제 주변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 또 한 명 개입하는데
1: 어떤 그 인물이요?
0: 딸의 네. 테르메 이제 가정교사가 네. 그 사고가 나기 전에
1: 네.
0: 나데르의 집에 왔어요.
1: 네.
0: 그리고 이 도우미 라지에를 만났습니다. 마주쳐가지고 산부인과를 소개시켜줘요.
1: 네.
0: 그러니까 라지에가 임신했다는 거를 이때 그 딸 테르메는 알게 되죠. 근데 이 상황을
1: 네.
0: 나데르가 알고 있었느냐 없었느냐.
1: 나데르 그 남자 주인공,
0: 예, 남자 주인공
1: 아빠.
0: 남편이 네. 알고 있었느냐 없었느냐.
1: 네.
0: 이 얘기를 이 대화를 들었을까 못 들었을까.
1: 아.
0: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 가정교사는 또 어떻게 증언을 할까.
1: 아, 이거를 이제 그 나데르가 알았으면은 이게 유죄가 더 되는
0: 그렇죠.
1: 살인죄가 되는 거죠.
0: 예, 살인죄가
1: 네.
0: 성립해서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이런 걸 이걸 두고서 이 가정교사 이분은 이제 그 라지에는 좀 그 뭐랄까요 좀 가난한
1: 네.
0: 쪽이잖아요. 그래서 라지에 쪽을 옹호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나데르 쪽에
1: 네.
0: 편을 들고
1: 네.
0: 그 아빠 엄마가 싸워가지고 그 아빠 그 괄호 열고 아빠가
1: 네.
0: 이렇게 그 때려서 싸워서
1: 네.
0: 스트레스 받아서 또는 그 유산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1: 네.
0: 이 라지에 도우미 분의 딸에게
1: 네.
0: 이제 얘기를 하고 이래서 이제 분란이 더 커지고
1: 네.
0: 이런 식으로. 계급 간의 편견이나 갈등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거죠.
1: 네, 이제 주인공 각자의 약점이 있고,
0: 네네.
1: 근데 이 과정에서 중요 인물로 가정교사가 떠오르는데 이 가정교사는 약자의 편을 들기보다는 오히려 강자의 편을 드는 식으로
0: 네네.
1: 이제 이야기가 흘러가는 것이다.
0: 네.
1: 근데 이 이야기 전개 방식 좀 세련됐다.
0: 예.
1: 얘기를 평가를 하셨는데 어떤 면에서 그렇게 평가를 하신 거예요?
0: 이거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계급 간의 그 계층 간의 그 갈등을 굉장히 그 뭐 미묘하게 다루는데 이게 뭐 한쪽이 굉장히 잘 살고
1: 네.
0: 한쪽은 굉장히 뭐 못 살고 뭐 이런 구도는 아니에요.
1: 네.
0: 하여튼 중산층이고 그만 사는 사람들의 나름의 삶의 무게를 지니고 그만 사는 사람들의 이제 이야기인데
1: 네.
0: 거기에서의 그 갈등도 작지 않은 거죠. 근데 그런 일상적이고 짤막한 어떤 장면들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데르 아빠죠. 나데르가 딸 테르메한테 이제 테르메 이제 시험 문제를 봐줘요. 시험 문제를 봐주면서 테르메가 문제 답을 이제 맞추는데
1: 네.
0: 나데르가 아 그건 틀렸어라고 이제 바로 잡아줍니다. 근데 테르메는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렇게 배웠다. 그래서 아빠가 가르쳐 주는 대로 답을 쓰면 나는 감점 당한다라고
1: 네.
0: 하는데 그러면 그때 이제 나데르가 그런 감점을 받아도 된다. 틀린 건 틀린 거고 그냥 틀린 답, 그 학교에서 틀렸다고 하는 옳은 답을 써라.
1: 네.
0: 감점을 당해야 된다.
1: 네.
0: 라는 그 대답을 해요. 이 짤막한 장면인데, 이
1: 네.
0: 영화, 이 장면이 왜 나왔을까? 이 두 가지를 그 얘기하는 것,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는 나데르의 성격을 얘기해 주죠.
1: 아.
0: 그러니까 고지고대로 원칙주의자고,
1: 아, 네,
0: 명확한 자기 확신이 있고, 이제 비타협적인
1: 네.
0: 성격인 거죠. 그래서 이 성격이 앞으로 이제 사건 전개에 굉장히 중요한 엔진이 되고, 또
1: 네.
0: 하나가, 그 나중에 테르메가 아빠를 위해서 이제 거짓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기도 하고
1: 네.
0: 이 아빠 나데르가 이 딸 테르메한테 테르메가 거짓말을 테르메에게 이제 거짓말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오기도 해요.
1: 네.
0: 근데 이때 앞에서 아 틀린 건 틀린 거야. 잘못된 건 잘못된 거야.
1: 아빠가 그렇게 가르쳤는데 네.
0: 학교에서 잘못 가르쳐서 넌 그렇게
1: 네.
0: 해야 돼라고 가르쳤는데
1: 네.
0: 거짓말을 하게 해야 되는.
1: 아빠를 위해서 거짓말을 해야
0: 네.
1: 되는 상황이 되는 거네요.
0: 그래서 둘 다 네. 굉장히 큰 그런 식으로 이제 도덕적인 압력을 받게 되는 거죠. 이 장면이 그 아무렇지도 않은 장면 같지만
1: 네.
0: 뒤에 그런 식으로 이제 힘을 발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 영화가 굉장히 촘촘하게 이제 짜여져 있습니다.
1: 네.
0: 이런 장면들이. 그래서 허투루 이렇게 넘길 수 있는 장면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 군더더기도 없고
1: 네.
0: 굉장히 밀도가 높은 잘

0: 장면입니다.
1: 네.
0: 그러면서 이제 주인공들이 자기가 만들어낸 정의에 의해서 자기들이 함정에 빠져요. 그래서 그 자기 자신의 정의를 배신하지 않으면 자기가 얘기하고 지키고 싶은 정의를 지킬 수가 없어요.
1: 이 되게 어려운 말이네요. 정의를 배신하지 않으면 정의를 지킬 수 없다는 예. 말. 예.
0: 그래서 이 감독은 이걸 자기 대립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1: 자기 대립이요? 예.
0: 그러니까 자기 예. 제일 강력한 대립 중에 제일 강력한 건 외부에 있는 누군가하고 대립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하고 스스로 대립하는.
1: 우리 쉽게 그냥 자기 모순에 빠지는 상황이 예, 예, 되는 예. 거네요. 네.
0: 그 대립이 이제 가장 강력한 대립이고 자기는 이 그 영화에서 그걸 잘 얘기하고 싶었다.
1: 그래서 윤리 서스펜스라고 표현하셨나 예, 봐요. 예, 예. 네. 근데 이 얘기를 들어보면 영화 속에 나쁜 사람은 없는
0: 네,
1: 거예요?
0: 나쁜 네.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의 이제 가장 큰 미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악인도 없고 그렇다고 성자도 없어요. 그러니까 선과 악의 명확한 구분이나 피해자나 가해자의 또 명확한 부분 이런 것들이 없어요.
1: 네.
0: 각자 나름의 입장이 있고 이런 것들이 그냥 정의가 있고 그게 다 이해가 되고 그것들이 이제 충돌을 합니다.
1: 네.
0: 그러면서 이제 저마다의 신념을 계속 고집스럽게 다들 그 지켜나가려고 하는데
1: 네.
0: 이 영화를 쭉 따라가다 보면은 네. 결국은 그 영화가 던지는 질문을 이 인물들도 맞닥뜨리고 관객들도 맞닥뜨리게 돼요. 근데 그 질문은 뭐냐면 내가 믿는 정의라는 것이 과연 모두의 정의인가? 라는 굉장히 큰 질문이
1: 네.
0: 이 사소한 일상적인 사건, 일상적으로 보이는 이 사건에서 그런 질문이 던져져요. 제가 스포일러 때문에
1: 네.
0: 자세히 못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데 예.
1: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영화의 결말을 짧게 듣고 앞서 이제 가능한 사랑과의 이 영화의 연관성도 얘기를 하셨는데
0: 네네.
1: 이런 거지 마지막으로 좀 짧게 얘기를 드릴게요.
0: 예, 예. 그 네. 영화 마지막 장면은 이거 이건 스포일러 아니에요. 그 마지막에 큰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1: 네.
0: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결말에서 결국은 마지막에 법원으로 돌아와요.
1: 네.
0: 그래서 딸 테르메가 엄마와 아빠 중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예, 그게 최후의 심판이죠.
1: 네.
0: 그 여기서 거의 이제 딸 테르메는 그 본인이 확실하게 정했다고 얘기를 해요.
1: 네.
0: 얘기를 하는데 엄마 아빠 앞에서는 얘기하기 굉장히 그 곤란해합니다.
1: 이거 엄마 좋아 아빠 좋아 이 질문이랑 똑같은
0: 그렇죠.
1: 거 아니에요?
0: 그게 아주 고전적인 질문인데 네. 이 영화에서는 굉장히 이제 큰 질문으로 이제 바꿔놨어요. 그래서
1: 네.
0: 그 시민하고 나데르가 그 법정 밖으로 나가서 복도에서 계속 기다리는 걸 영화가 조용히 이제 보여줍니다. 그 장면에서 모든 관객들이
1: 네.
0: 이제 그 시민과 나데르가 접하고 있는 질문들
1: 네.
0: 누가 선택을 받을 것이며 왜 받을 것인가를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감독한테 이제 인터뷰에서 이런 거 물어봤겠죠.
1: 네, 네.
0: 나도 모른다. 그러니까 나의 목적은
1: 네.
0: 결국은 뭐냐면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술가 그 본인의 그 파라디 감독은
1: 네.
0: 자신의 영화를 이제 현대 예술이라고 정의를 해요. 근데 현대 예술의 뜻이 뭐냐면
1: 네.
0: 예술가가 관객의 이제 우월한 위치에서 내려다보지 않고
1: 네.
0: 자신의 관점을 관객에게 강요하지 않는 예술. 이걸 현대 예술이라고 하는데 나는 현대 예술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1: 네.
0: 그러면서 오늘날의 세상에서는
1: 네.
0: 해답보다는 질문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래서 본인은 영화를 보고 나서 질문이 남는 영화를 만들고 싶다. 예. 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게
1: 네.
0: 2011년에 한 겁니다. 근데 지금 특히나 우리가 더욱 경청해야 되는 이야기가 아닌가.
1: 네.
0: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1: 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
0: 네.
1: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동원 영화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질문이 남는 영화. 영화 제목 한번 마지막으로 알려드릴게요. 시민과 나대들의 별거였습니다. 오늘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저는 내일 6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CBS
3: 안녕하세요. 국민연금공단 홍보대사 아나운서 홍주연입니다. 직장 5년 차, 운전 10년 차.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삶의 연차를 쌓아가지만 모든 국민 곁엔 함께 더해가는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가입 32년 차 어르신부터 생애 첫 가입한 1년 차 고등학생까지 누구나 든든한 내일을 크게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국민, 연금의 나라. 오늘보다 기대되는 내일을 향해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국민연금.
4: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0: 달에 만나는 역사 속 영웅들, 8빛 풍경과 별빛 아래 행주. 10월 9일부터 18일 고향 행주 산성에서 고향 국가유산 여행 행주가 예술이야.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0: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0: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0: 당연히 콤비타죠!
2: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0: 콤비타 마누카 꿀.
3: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4: 안녕합니다. 잡지사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이강민의 잡지사 하이라이트, 잡지사 주말 에디션, 매주 토요일 밤 8시부터 1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다시 만나볼 에피소드는요, 부산 북항의 출몰에 국민적 관심을 받은 상어 북항이의 안전과 밝은 미래를 기원하면서 상어에 관한 온갖 흥미로운 지식들을 쌓아보겠습니다. 그동안 북항이는 북항을 안 나간 건지 못 나간 건지, 북항이는 왜 쉬지 않고 지느러미를 드러낸 채 유영하는지, 사냥을 할 때는 어떤 감각기관을 사용하는지, 그밖에 상어와 관련한 신기한 이야기들을 곽재식 작가와 함께 알아보죠. 잡지사 주말 에디션 지금 바로 펼쳐봅니다. 이강민의 잡지사 9월호 마지막 페이지, 시류타기와 지역관광 살리기에 누구보다 진심인 남자. 이분에게 오늘 아이템은 아주 설레는 주제가 될 듯한데요.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로도 활동하고 계신 곽재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5: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4: 자, 지난 추석 연휴 가장 뜨거웠던 스타가 있었으니 바로 상어 북항입니다. 9월 18일 부산 북항 친수공원 수로에 출몰해서 우리 열흘이 넘게 장기 체류를 했고요. 이제 이 친구가 안 떠나는 건지 못 떠나는 건지 참 초미의 관심사였는데요. 오늘은 곽재식 작가와 함께 상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가님과 아주 드물게 상어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5: 네.
4: 이번에 이 북항이 같은 경우는 언론 보도를 보면 무태상어 혹은 흑상어,
5: 네,
4: 뭐 요 정도로 추정을 하긴 하던데,
5: 네네,
4: 얘가 근데 좀 자주 모습이 노출이 됐는데도 이렇게 탁 집어서 종을 특정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5: 일단 우리가 이제 종 분류 이야기하면서 많이 이야기를 한 게, 종, 속, 과, 목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할 때, 이런 분류 체계를 처음으로 개발한 사람이 이제 스웨덴의 과학자 린네죠.
4: 네.
5: 예, 그런 식으로 분류를 할 때 보통 종 단계를 세세하게 구분하는 건 좀 어렵고, 속이 비슷하면 그냥 퉁쳐서 그냥 그 이름으로 부른다라는 말씀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무태상어 같은 경우는 이제 흉상어 속에 속합니다.
4: 아.
5: 예, 근데 흉상어 속으로 분류되는 대표적인 이제 상어 종이 이제 흉상어가 있고요, 당연히.
4: 네.
5: 그 다음에 이제 무태상어가 있고, 흑상어라는 상어도 이 같은 흉상어 속에 속해요.
4: 아.
5: 상어 하면 좀 제일 떠오를 만한 상어의 어떤 아이콘이라고 하면 뭐가 있겠습니까?
4: 이빨.
5: 이빨이잖아요.
4: 어, 예.
5: 그래서 무태상어, 흑상어 이런 종 세밀하게 구분할 때 이빨 모양을 보고 구분을 많이 합니다.
4: 아, 진짜요?
5: 그래서 얘가 튀어나와가지고 이빨을, 아이씨, 이빨을 이렇게 잘 보여주면 그러면 이 무태상어인지 흑상어인지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4: 근데 어렵네.
5: 그게 지금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게 이게 진짜 상어 너무 재밌어. 조금 더 파워 들어가 보면 이게 더 재밌는 게 뭐냐면,
4: 네네,
5: 사실은 한 2000년대 초반 하더라도 이런 게 나오면 그냥 무태상어다라고 하고 말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정도 크기에 이 정도 외형을 가진 상어는 기본적으로 거의 무태상어입니다. 무태상어를 왜 무태상어라고 부르냐라고 살펴보면,
4: 예,
5: 제일 많이 퍼져 있는 학설이 뭐냐면, 주로 제주도나 이런 남해안 쪽에서 육지를 이제 무이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4: 그렇죠.
5: 근데 무태 많이 자꾸 나타난다라고 해가지고 연안으로 좀 자주 등장하는 상어다라고 해서 무태상어라고 부른다라는 설이 제일 많이 퍼져 있습니다.
4: 와.
5: 그리고 예, 무태상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2000년대 이럴 때에도 종종 우리나라 해안에서 발견이 되어 왔어요, 무태상어가. 재작년 같은 경우에, 2024년 같은 경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주도 마라도 쪽에 방어가 많이 잡히는 어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무태상어가 공격을 자꾸 해온 거예요. 그래서 방어가 다 흩어지는 거예요.
4: 네.
5: 그래서 당시에 일부 언론 보도에서는 그때 방어 가격이 그래서 순간적으로 두 배로 뛰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4: 아,
5: 그래서 그때 심지어 어민들이 무태상어를 막 잡은 적도 있습니다.

0: 상황을 좀 잡아가지고 험한 꼴을 좀 보여주면 네. 더 이상 무서워서 안 올 거다. 그래서 그런 것도 했을 정도로 무태 상황을 비교적 우리나라 연안에서 많이 보이고 이렇게 우리와 관계도 많이 맺어왔던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무태상어라고 거의 확실하게 말할 수 있을 뻔도 했는데
1: 네네.
0: 2016년에
1: 2016년
0: 맞을 거예요. 2016년에 이우준 선생님이랑 이분 부경대학교 당시 대학원 학생이었습니다.
1: 예.
0: 이분이 석사 과정 논문으로 졸업 논문으로 네. 우리나라의 상어들을 전부 다 쭉 다 검토하는 와. 그런 논문을 쓰셨어요. 쭉 검토를 하면서 네. 무태상어 표본이라고 해가지고 나온 거를 이렇게 쭉 점검을 해가지고 정리를 하다가 네. 그 무태상어 중에 두 개인가 세 개인가 정도는 무태상어가 아니라 흑상어인 것 같다라는 논문을 2016년에 쓰셨어요.
1: 같은 속이지만 종이 다른 거죠.
0: 네. 예. 그래서 그 후로 우리나라에서 흑상어도 나타나지 않겠느냐라는 학설이 본격적으로 제기가 되기 시작했고 그 후로 여기저기서 흑상어도 있는 것 같다라는 사실이 좀 기정사실화 됐거든요.
1: 예.
0: 그래서 이게 흑상어일 가능성도 무시를 할 수가 없게 됐거든요. 지금 시점에서는
1: 네네.
0: 두 개 되게 비슷한 상어입니다.
1: 네.
0: 그런데 또 왜 아유 그래도 무태상어 확률이 더 높잖아라고 할 수도 있는데 네. 또 왜 여기서 또 머뭇머뭇하게 되냐면
1: 왜죠?
0: 흑상어가 보통 무태상어보다 좀 크거든요. 그게 네. 크게 큰 게 나오면
1: 예.
0: 근데 이 상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던 무태상어에 비해서는 굉장히 큽니다. 지금 3m 훌쩍 넘어가는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무태상어가 3m 넘어가면 정말 큰 축에 속하기 때문에 하필이면 이렇게 북한의 수로에 들어온 무태상어가 무태상어 중에서 농구선수가 왔을 리는 없지 않느냐. 그러면 흑상어의 가능성을 좀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이게 흑상어일까? 라는 이야기도 지금 배제를 못하고 있어요.
1: 네, 딱 봐도 커 보이더라고. 예.
0: 그래서 하나만 조금 추가로 말씀을
1: 예,
0: 드리면
1: 예.
0: 아 이게
1: 왜 탄식하세요? 예.
0: 하나만 치고 얘기 좀 안 하죠. 하여튼 우리 아까 이야기했던 거는 이제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1: 예, 예, 예.
0: 상어는 종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로 쉽게 설명할 수 없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1: 네.
0: 상어가 종류가 얼마나 다양하냐면
1: 네.
0: 우리나라의 경상도 해안 지역에서는 상어를 지금도 그렇지만 예로부터 돈백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1: 그렇죠.
0: 절여가지고 먹는 음식이
1: 제수용으로
0: 굉장히 옛날부터 있었죠.
1: 맞아요,
0: 그렇죠?
1: 맞아요.
0: 상어가 한국인들에게는 좀 친숙한 그런 재료이기도 합니다.
1: 네.
0: 우리나라에 웬만한 수산시장 가면 수족관 같은데 상어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도 꽤 있어요.
1: 식용으로?
0: 네, 꽤 있어요. 그러니까 수산시장에서 뭐 상어를 식용 말고 딴 용도로 뭐 기도하는 용도로 놔두진 않지 않겠습니까?
1: 네네네.
0: 그래서 이제 식용으로 있는데 우리가 돈백이 만드는 상어는
1: 네.
0: 보통 귀상어 돈백이가 있으면 최상품으로 치고 귀상어가 되게 드물거든요.
1: 예.
0: 청상아리 돈백이가 있으면 그게 좀 좋다고 해서 많이 유통되는 편입니다.
1: 청상아리?
0: 네, 청상아리 뭐 대표적으로 뭐 식인상어다라고 하는 상어고 되게 큰 상어인데 그것도 한국인에게 잡히면 이제 돈백이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1: 네.
0: 청상아리 같은 경우에는 악상어 목에 속해요.
1: 네. 아, 목?
0: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이 흉상어, 무태상어, 흑상어 같은 경우에는 흉상어 속에 속하고 흉상어 과에 속하고 흉상어 목에 속하거든요.
1: 예, 예.
0: 그래서 무태상어하고 우리가 돈베기로 많이 먹는 청상아리하고는
1: 네.
0: 목이 다릅니다. 목이. 목이 다르다는 게 어느 정도 다른 거냐라고
1: 네,
0: 하면
1: 네.
0: 육상동물로 따지면 뭐 예를 들어서 소, 말 이런 게
1: 네.
0: 아니, 말을 떠나서 소 이런 게 우제목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1: 예, 예.
0: 사람, 원숭이 이런 게 영장목으로 분류되죠.
1: 아, 그 정도.
0: 그래서 사람하고 소하고 차이가 목이 다른 정도의 차이예요. 생각을 해보면.
1: 네,
0: 그런데 흉상어 목하고 악상어 목하고 차이가 사람하고 소가 다른 정도로 다르거든요.
1: 예.
0: 그래서 우리가 무태상어를 되게 귀여워한다라고 했을 때 그럼 뭐 무태상어나 뭐 청상어나 비슷한 거 아니야? 라고 하면 상어계에서는 너는 어떡해. 원숭이 사람을 되게 귀엽다라고 하면서 소도 귀엽다.
1: 사람이 귀여우니까 사람아, 소도 귀여울 거야.
0: 사람이나 소나 어떻게 비슷하다고 치냐. 이런 소 같은 약간 이렇게
1: 그러네.
0: 상어계에서는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그러네. 거예요. 상어가 이제 그 정도로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겁니다.
1: 근데 상아리라고 하는 애들은 좀 무서운 애들을 상아리라고 하나요?
0: 약간 그런 식으로 이름을 붙인
1: 백상아리,
0: 경향이 있어요.
1: 백상아리,
0: 청상아리. 네, 청상아리는 한때는 이제 청상어라고 그냥 좀 쉽게 이름 붙이려고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청상아리로 굳어졌고요. 백상아리도 이제 백상어로 굳어진 백상아리라는 이름을 굳어졌고 백상어라는 이제 별칭도 좀 사용되기도 했었고 뭐 그런데
1: 네.
0: 예, 그런 쪽이 좀 무서운 상어고 무태상어도 우리나라 쪽에서 나타나는 상어치고는 사실은 크고 뭐 힘은 센 상어입니다.
1: 예,
0: 그러니까
1: 예.
0: 공격성이 조금 들떨어진다 뿐이지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상어인 건 맞고요. 네네. 아까 살짝 언급드렸던 우리나라 수산시장에서 많이 보인다라고 하는 까치상어 같은 경우에는 네. 까치상어 과에 속해가지고 과는 흉상어 과에 속하는 무태상어와는 다른데 흉상어 목에 속한다는 거는 까치상어도 마찬가지거든요. 아.

0: 그래서 가치상어는 또 무태상어하고 좀 가깝습니다.
1: 그러네요.
0: 가치상어는 되게 작죠. 한 네. 1m 정도? 요정, 뭐, 물고기 치고는 큰데, 1m 정도? 네. 그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또 백상어 하필 그 말씀 하셔가지고, 요거 좀 생각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거 안 하고 넘어갈 수 없게 생겼어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무기를 개발하면, 어뢰에 우리나라에서는 왠지 상어 이름을 많이 붙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상어 어뢰, 청상어 어뢰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는 어뢰 이름에 상어를 많이 붙여놨고
1: 네.
0: 좀 특이하게 이런 상어는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 적어도 우리나라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홍상어라는 무기가 있거든요. 홍상어. 그러니까 청상어, 백상어가 있으니까 약간 청상어의 좀 친구처럼 이름 붙였나 봐요. 홍상어라는 무기가 있어요.
1: 홍상어라는 게 있긴 있어요?
0: 실제는 없을 거예요.
1: 실제는 없어요.
0: 예, 예. 우리나라에는 절대 없는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예, 예. 아마 세계적으로도 홍상어라는 건 없을 거예요.
1: 예.
0: 우리나라 무기에는 과감하게 홍상어라는 이름을 붙인 게 있거든요.
1: 예.
0: 근데 홍상어는 어떤 무기냐면 예. 어뢰가 어떤 무기입니까?
1: 그냥 밑에서 해저에서 그쵸? 돌아다니면서
0: 바다에서 돌아다니면서 다른 배나 뭐 이런 걸 맞추는 무기잖아요.
1: 네.
0: 뭐 잠수함이나 이런 걸 맞추는 무기잖아요. 그죠?
1: 네.
0: 그런데 이 홍상어라는 이 무기는 발사를 하면 하늘로 위로 발사가 됩니다.
1: 홍상어는?
0: 네, 그래서 미사일이에요. 하늘로 위로 발사가 됩니다.
1: 네.
0: 근데 그게 무슨 어뢰예요? 홍상어는 하늘에서 날아가요. 하늘에서 날아가가지고 네. 하늘에서 날아간다고요. 위로 올라가가지고 하늘에서 이렇게 쭉 날아가요.
1: 다시 다이빙을 해요?
0: 날아가지고 잠수함이 있는 곳에 도착하면 다시 다이빙을 합니다.
1: 그럼 멀리 보낼 때 쓰나 보다.
0: 그래서 물 속에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꼼짝없이 못 피하겠죠, 그죠?
1: 신기하네.
0: 네, 그래서 실제로 무태상어는 이런 모습이 많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좀 가능하기도 할 것 같은데 이런 대형 상어 종류는 수면 외에 가까이 왔을 때 위로 네. 높이 점프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1: 아 진짜요?
0: 그래서 상어가 물 속에 있다고 해가지고 옆에 보트 타고 있다고 해서 안전해가지고 에 상어 난 밖에 있으니까 못 건드리지 큰일 납니다. 큰 상어 같은 경우에는 무태상어도 이 상어 같은 경우에도 물을 위해 수면으로 되게 자주 좀 올라오죠. 네,
1: 그렇더라고요.
0: 네,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예. 예를 들어서 청상아리 같은 경우에는 예. 점프를 꽤 해요. 그러니까 홍상어란 이름도 좀 괜찮다라고 볼 수가
1: 날치처럼 점프를 한다고요.
0: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런 어뢰 계통의 상어라는 이름을 많이 붙였습니다.
1: 네.
0: 이 좀 상어 이야기에서 약간 좀 멀어지긴 하는데 요 이야기까지는 좀 정리를 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 전에 그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1: 어떤 얘기요?
0: 이제 우리나라가 폴란드에 잠수함 수출하는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1: 예.
0: 스웨덴 업체하고의 경쟁에서 밀려가지고 스웨덴 잠수함이 폴란드에 도입이 되고 우리나라 잠수함은 폴란드에 일단은 도입이 안 되는 것으로 좀 우리가 물을 먹었다 이런 이야기를 그때 잠시 언급이 들은 적이 있었는데
1: 네.
0: 스웨덴의 최초로 도입된 잠수함 이름이 1904년에 도입된 하옌이라는 잠수함입니다. 하옌함이라는 잠수함인데
1: 네.
0: 이 하옌이라는 말이 스웨덴어로 바로 상어라는 뜻입니다. 그거는 사실은 현대적인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잠수함이라고 하기에는 크기가 좀 작기 때문에 크기가 좀 작으면 잠수정 이런 말 사용하거든요. 잠수정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만한 게 스웨덴 최초의 잠수정 하옌 상어인데요.
1: 네.
0: 우리나라 최초의 잠수정은 혹시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최초로
1: 이름이요?
0: 자체 개발한 잠수정 뭔지 아십니까? 참고로 그거와 동급 잠수정이 그 서울 함공원이라고 하죠. 그 저기 마포 그쪽에 가다 보면 요 한강변에 무슨 군함하고 잠수정하고 이렇게 전시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서울 한강공원 쪽에
1: 네.
0: 거기에 전시되어 있는 잠수정이 네. 우리나라 최초의 잠수정하고 동급 잠수정인데요.
1: 망원 한강공원
0: 맞습니다. 네. 그 잠수정 이름이 우리나라의 최초의 잠수정 이름 뭔지 아십니까?
1: 다랑어?
0: 우리나라는 돌고래입니다. 돌고래.
1: 돌고래.
0: 그래서 이거를 딱 봐도 네. 뭔가 예로부터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인 한민족의 최초 잠수정 돌고래, 바이킹의 후예인. 예, 스웨덴의 최초 잠수정 하옌 상어. 약간 기질이 드러난 느낌이 있다. 이런 얘기도 해볼 수 있을 텐데. 좀 다시 과학적인 쪽으로 돌아가면.
1: 예, 예.
0: 상어들이, 이 무태상어만 해도 깊이 잠수하면 한 100m까지도 잠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깊게 잠수도 할 수 있고요. 여차하면 수면으로 올라와가지고 점프하는 경우 있는 상어들도 꽤 많이 있다라고 할 정도로 상어의 습성도 되게 재밌는데 그런 게 하늘로 날아다니는 홍상어 같은 무기라든가 잠수정, 잠수함 이름으로 사용되는 뭐 그런 거에서도 상어의 습성도 좀 드러나고 있다.
1: 그러네요.
0: 이런 얘기도 해볼 수 있겠죠.
1: 네. 아니, 그렇게 잠수를 잘하는 친구가 그 얕은 수로에서 오래 있다는 게 또 신기하네요.
0: 그래서 이제
1: 네.
0: 그거를 좀 걱정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북한의 명물로 좀 뭐 오랫동안 뭐 우리가 잡아온 것도 아니고 지가 들어와서 들어왔는데 놔둬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무태상어가 장기간 살기에는 여기는 좀 부적합한 곳이
1: 그러니까
0: 아니냐.
1: 저 친구가 안 나가는 거예요? 못 나가는 거예요?
0: 이제 처음에는 네. 이제 일단 처음에 들어온 계기는 이제 못 나가는 쪽에 가까울 거예요.
1: 처음에는
0: 예, 예. 왜냐하면 무태상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안 쪽으로 좀 오는 그런 동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 예.
0: 그래서 연안 쪽으로 좀 왔을 거예요. 연안 쪽으로 좀 왔는데 그러다가 이 북한 친수공원 이쪽이 새로

0: 꽤 인공적으로 사람이 만든 곳이거든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생기는 지형에서는 좀 되게 어려운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너비는 한 30m에서 40m 정도 되는 그 정도의 그런 물이 있는 곳인데 네. 깊이는 한 3, 4m 정도 깊어도
1: 진짜 얕다. 네,
0: 그 정도고
1: 그러니까 지나가면 지느러미가 보이는 거죠. 네,
0: 그러면서도 길이는 또 네. 산책로로 이렇게 쭉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길이는 한 뭐 한 2km 가까이 되거든요. 1.8km 그 정도 되기 때문에 네. 좁고 되게 긴 모양입니다.
1: 샛길이네, 샛길. 네,
0: 그런데 그게 또 일직선으로 되어 있지도 않고 네. 그게 약간 좀 멋있게 그래야 사실 걷는 맛이 있고 경치도 좋으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물음표 모양 조금 더 극적으로 말한다면 약간 낚싯바늘 모양 같은 모양으로 그렇게 휘어져 있어요.
1: 낚싯바늘 모양이라고 하면 저 친구가 싫어할 것 같은데요.
0: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네. 이 무태상황 들어와가지고 네. 조금 들어와가지고 놀다가 이제 가야지라고 할 때 너무 무태상황 입장에서는 미로 같은 거예요.
1: 아, 그런 거야.
0: 무태상황 뭐 지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이런데 뭐 과거에 별로 와본 적도 없을 것이고 예.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경치를 보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 되게 헷갈리는 지형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들어왔다가 헷갈려가지고 갇혔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벌써 이제 일주일 넘어가지 않습니까?
1: 녹화 시점 기준으로 열흘이 넘었죠.
0: 예, 그렇죠. 예. 한참 되지 않습니까? 네. 이 정도까지 이러고 있는 걸로 보면 이제는 좀 안 나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쪽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상어가 들어온 다음에 얼마 안 돼가지고 네. 부산의 당국에서 이 상어를 밀어내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1: 어떻게 밀었나요?
0: 조그만한 배 같은 걸 동원해가지고 상어가 좀 모독에 자꾸 밀어붙이고 해가지고 거의 다 내보내는 지역까지도 밀어붙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대로 조금만 있으면 얘가 가겠다 싶어가지고 그걸 버티고 있었는데 안 가고 얼쩡얼쩡 그러고 있다가 좀 이상한데 이러다가 상어 우리 싸우게 되면 어떡하지라고 우리가 철수할까 해가지고 철수를 했더니 다시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여기를 물론 뭐 여전히
1: 즐기고 있다.
0: 여전히 뭐 너무 방향 감각이 헷갈려가지고 그러고 있을 가능성도 있지만 은근히 지금 좀 즐기고 있는 거 아니냐.
1: 왜냐면, 즐기고 있다면 왜 즐기고 있을까요?
0: 왜냐하면 네. 여기가 뭐 숭어 같은 그런 딴 물고기들이 있어요.
1: 그런 얘기가
0: 있어요. 먹을 게 있어요. 먹을 게 있고. 네. 그 다음에 다른 어떤 방해꾼 같은 물고기들이 없잖아요.
1: 자기 세상이죠.
0: 예. 네, 그 다른 뭐 상어가 또 한 마리 더 들어와고 덮친다거나 이런 게 없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되게 좀 편안한 곳이 된 거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네. 여기에 지금 계속 머물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야생의 습성이 다 발휘될 수가 없는 곳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북항의 친수공원을 설계할 때 여기에 무태상어가 들어올 거라고 가정을 하고 세운 곳 만든 곳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뭐 나름대로 물고기들도 잘 살고 뭐 이렇게 하라고 지금 만든 곳인데 네. 무태상어가 돌아다니면 우리 공원을 관리해야 되는 우리 입장에서도 이게 좀 이상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이제 숭어를 여기서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어종을 잘 이제 자리 잡게 한다 이런 생각했을 텐데 상어가 와가지고 닥치는데 다 먹고 다니면 곤란하잖아요.
1: 아니, 그래서 연휴에만 50만 명이 왔대요. 네,
0: 그래서 여러모로 네. 좀 나가는 게 이제는 좀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 근데 겨울이 되면 나가기 싫어도 결국 나가겠죠.
0: 이게 하나만 좀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 예.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정도 이야기를 더 해볼 수가 있는데 네. 일단 뭐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이야기를 먼저 좀 소개를 드리면 네. 상어가 왜 지금까지 이렇게 뭐 공원 안으로 들어오고 이런 적 없었는데 왜 들어왔냐라는 거에 대해서 저기 박성태 선생님, 우리 CBS 뉴스 프로그램 진행하시는 네. 박성태 선생님 시간에 네. 우리나라의 진짜 상어계의 대가이신 군산대학교에서 오래 일하셨죠. 최윤 박사님이라고 계십니다. 네. 지금 한 명예 교수님이실 텐데 네. 최윤 교수님이 아마 전화 연결하셨던가라고
1: 그
0: 해가지고
1: 그 인터뷰 들었는데 되게 네. 대수롭지 않게 말씀하시던데
0: 네. 한번 말씀해 주신 적이
1: 다른
0: 있는데요.
1: 다른 나라에서 원래 그래요?
0: 그래서 다른 나라에 이런 일이 왕왕 있어요. 예, 예. 그리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왜 이렇게 됐느냐라고 하면 지금 많이들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예. 기후변화하고 상관이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기후변화 때문에 열대, 아열대 이런 어족이 좀 많아지는 경향이 있고 상어가 좋아하는 그런 먹잇감들이 우리나라 연안에 풍부해지면서 상어가 따라오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상당히 일리는 있는 이야기인 게 뭐 전에도 오다 가다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만 우리나라 주변의 바닷가 수온이 지난 50년간 평균해보면 세계 평균보다 2배 이상 빠르게 예, 더 수온이 올라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후변화의 피해가 우리나라의 바다에서 더 극적으로 심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후가 바뀌니까 안 나오는 생물이 나타난다라는 거 우리 저기 우리 부여편에서도 이 얘기 좀 많이 말씀드렸죠.
1: 아, 그렇죠.
0: 그래서 그 비슷하게 일어난 실제로 동해안 지역에서는 상어가 확실하게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 숫자로 발견 횟수 뭐 이런 걸로도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충분히 해볼 수 있기는 있습니다.
1: 예.
0: 더군다나 추가로 아까 흑상어라는

0: 우리나라에 원래 없는 줄 알았는데 2010년대 후반에 이제 있는 걸로 판명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도 이거는 이제 좀 진정한 상어 대가님들이 계시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금 설명해 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말을 덧붙여서 볼 수 있는 게 이건 뭐 확장적인 건 아닌데 덧붙여 볼 수 있는 게 흑상어가 원래는 진짜로 우리나라에 거의 없었고 요즘에 생겨서 이제 알게 된 거 아니냐라는 시나리오도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겠죠. 네. 만약에 그렇다면 네. 흑상어는 원래 중국의 샹하이보다 더 남쪽에 뭐 이런 더 따뜻한 곳에 이런 데 원래 흑상어가 좀 보여요. 네, 그래서 흑상어가 원래 없다고 생각했는데 있다고 나오게 된 것 자체도 이게 뭐 흑상어인지는 봐야 이빨 봐야 알겠습니다만
1: 그것도
0: 수온과 관련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까지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기후변화의 어떤 증표로서 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예. 거기에 추가로 제가 좀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요거는 이제 요것도 이제 상어계의 대가들이 계시면 이게 좀 말이 되는지는 조금 더 추가로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만 예, 그래서 요거는 좀 재미삼아 그냥 들어주십시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사실 자체는 어느 정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만한 사실인데요.
1: 알겠습니다.
0: 부산의 바닷가의 수질이 과거에 비해서 예를 들면 한 30년 전에 비해서 더 깨끗해졌을까요? 더 더러워졌을까요?
1: 왠지 더 좋아졌을 것 같아요.
0: 더 좋아졌어요. 예, 예. 우리 뭐 부산에 정기적으로 많이 다녀보신 분들은 90년대에 비해서 지금이 이 바닷가에 예를 들어서 해수욕장 같은 근처에는 확실히 더 깨끗해졌다라는 걸 기억을 하실 수 있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1: 그때면 학창시절에 부산 계실 때 아닌가요?
0: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이 바닷가의 연안의 오염을 관리하기 위해서 되게 화끈하게 시행하는 제도로 연안 오염 총량 관리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되게 화끈한 제도예요.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인가에 마산에서 이게 제일 먼저 시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뭐 부산, 뭐 시화호 이런 데 야, 여기는 좀 너무 심하다. 관리 우리가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 싶은데 이 제도를 적용을 해가지고 정말 좀 많은 투자와 희생을 해가면서까지 바닷물을 맑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바닷물 같은 데에 수질을 따지는 지표로 뭐 이 지표 하나만 보면 절대 안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하나만 그냥 설명을 드리면 COD라는 지표를 많이 봅니다.
1: COD.
0: COD라는 게 뭐냐면 바닷물 속에 들여있는 오염물질들을 다 태우려고 하면 실제로는 불 붙여서 태우지는 않습니다. 화학물질을 섞어가지고 타는 거와 비슷한 반응을 일으키는데 다 태우려고 하면 산소가 얼마나 소모되는 정도냐를 따지는 수치가 COD입니다. 네. 그러면 COD가 숫자가 클 때 더 더럽다는 뜻일까요? 더 작을 때 더럽다는 뜻일까요?
1: 클 때요.
0: 네, 클 때 오염물질이 많아서 많이 태울 게 있다는 뜻이니까 COD 수치가 높을수록 더럽다라는 뜻입니다. 네. 보통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COD가 2.0ppm 정도는 돼야지 좀 깨끗하게 사람이 들어갈 만한 데다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90년대 후반에 상태 안 좋을 때는 부산의 해수욕장 중에 좀 거시기 한데 이런 데는 막 2.8ppm 나오고 막 이랬어요. 그런데 지금 근래 2020년대 들어가지고 해운대 해수욕장에 COD 수치를 보면 뭐 0.65ppm 이 정도 나오거든요.
1: 아, 그렇게 좋아져요?
0: 3분의 1로 훅 좋아졌어요.
1: 와, 네. 30년 만에?
0: 네. 이게 관리를 하고 노력을 해가지고 수질이 많이 개선된 거죠. 예.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사실로 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는 내용이고 네. 조금 그래서 추가로 추측을 해볼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 그러면서 어느 정도 해양 생태계도 좀 회복된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이 항구 사이로 여러 가지 물고기도 더 많이 살 수 있게 되고 심지어 이런 대형 상어도 거기에 어울려서 살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물론 뭐 기후 변화도 거기에 또 영향을 미쳐서 하필이면 오게 됐지만 그래서 그것도 겹쳐서 이렇게 무태상어가 오게 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1: 좋은 이유네요.
0: 예, 그래서 이게 참 그런 게 전에도 이 말씀 한 번쯤은 드렸던 것 같은데요. 우리가 무심코 그냥 생각을 하다 보면 뭐 막연하게 여기다 보면 인구가 늘어나고 경제가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면 자연은 반대로 무조건 파괴되는 거야라고 상상할 수도 있습니다. 네. 사실 그런 일도 종종 일어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1: 그럼요.
0: 그렇지만 우리가 과학 기술이 발달해 과학이라는 게 자연을 이해한다라는 게 과학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학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그 과학 기술의 힘을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환경을 보호하는 쪽으로 열심히 신경을 써서 사용을 하면 노력을 하면 이렇게 환경이 회복되는 수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 산에 나무가 많아진 거 이런 거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이 과학기술의 발전에 그 힘을 이용을 해가지고 생태계를 살린 사례인데 그렇게 생태계가 살아나면서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는 많이 고민을 해야 돼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산림 생태계가 많이 살아나니까 멧돼지 이런 게 엄청 많아졌죠. 그래서 그게 지금 골칫거리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마찬가지로 이 기후변화 문제에다가 추가로 물이 이렇게 맑아지면서 해양 생태계가 더 좋아지면서 생길 수 있는 변화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도 단계로도 접어들었다 이런 얘기도 해볼 수 있겠죠.
1: 중요한 말이죠.

0: 말씀이네요. 요 얘기 한번 해볼까요? 네. 많은 분들이 한국 사람답게 북항이를 보면서 밤, 이 친구 밥 잘 먹고 다니나를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제 숭어를 잡아먹고 다닌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물론 네. 일단 상어가 먹이 사냥할 때 뭐 어떤 습성, 어떤 뭐 감각을 어떤 어떻게 이용하는지
1: 약간 이제 네. 좀 뭔가 유도해 주신 유도 신문성의 그런 그거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네,
0: 유도하다가 말 더듬었잖아요.
1: 말씀하셨듯이 네. 말씀 전에도 드렸듯이 네. 상어가 워낙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사냥하는 방법도 진짜 가지각색입니다. 네, 별별 희한한 여러 가지 형태의 상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우리 무태상어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에 그 방어장 공격과 관련해가지고 그래. 보도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네. 당시에 뭐 학자들도 그때 연구를 많이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나왔던 언론 보도 중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네. 무태상어가 하필이면 어떻게 방어가 있는 곳으로 이렇게 귀신같이 오냐에 대해서 전에 참치 얘기했다 얘기
0: 참치 얘기할 때
1: 이야기했나 보다. 예. 그 물고기 같은 경우에는 이 측선이라고 하죠. 이 몸 중앙에 가로로 이렇게 지나가는 선으로 뭐 물결의 진동 같은 걸 느낄 수 있다. 이런 거 이제 말씀드렸던 기억이
0: 맞습니다.
1: 나는데.
0: 맞습니다. 예.
1: 예. 상어도 그런 식으로 물의 진동을 잘 포착하는 그런 능력이 어느 정도 발달돼 있는데. 방어 지느러미가 이걸 또 열심히 방어 연구하시면서 그때 당시에 고민을 하셨나 보죠. 방어가 헤엄을 칠 때 방어 지느러미가 1분에 40번 정도 움직인대요. 그 정도의 물결과 진동을 상어가 포착을 하면 그 정도 물결이면 좀 특이하게 좀 멀리서도 살짝 느껴지겠죠?
0: 아, 그게 느껴지는구나.
1: 약간 전전전전전. 왜냐면
0: 그래도 방어가 작은데
1: 일반적으로 방어 크지 않습니까? 방어 크면 한 미터까지 커지지 않습니까?
0: 그래도 그 정도가 큰 네, 바다 안에서
1: 뭐 바다 뭐 고래보다는 작지만 네, 그래서
0: 그게 그런데 느껴진다고 이게?
1: 왜냐면 그러니까 조금 근처에 가면 예. 파도가 출렁출렁하는 리듬하고는 완전 리듬이 다르잖아요.
0: 와.
1: 그게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네. 그게 어떤 거하고 비슷하냐면 네. 그 물결이 출렁거리는 게 그게 네. 강하냐 약하냐를 떠나서 네. 이렇게 천천히 출렁거리는 물결이냐 아주 빠르게 촉촉촉촉촉 하는 거냐 요 차이를 주파수의 차이라고 하거든요.
0: 아.
1: 그래서 서로 다른 주파수를 구분해내는 게 좀 쉽습니다. 우리가 방송에서 전파로 사용하는 거는 보통 메가헤르츠라는 게 1초에 100만 번이니까 네. 방송에서 사용하는 주파수는 보통 수천만 번 1초에 전기장과 자기장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정도의 주파수를 가진 빛으로 사방에 내뿜는 거거든요. 네. 전파도 빛의 일종이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죠?
0: 네.
1: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냥 땅에서 이렇게 보면 태양빛을 포함해가지고 세상에 온갖 빛이 나를 향해서 다 쏟아지고 있잖아요. 태양빛, 옆에 사람이 지나가면서 뭐 휴대전화 보는 빛, 뭐 가로등빛, 그 다음에 옆에 사람의 얼굴에 그 빛이 반사돼서 나오는 빛, 그런 게 다 나한테로 오고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 수많은 빛 중에서도 내가 원하는 정도의 주파수를 가진, 내가 원하는 정도만큼 1초에 몇백만 번, 몇천만 번 딱 흔들리는 그 주파수의 빛만 싹 골라내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 곤란할 때 우리 다음에 할 거고요. 그 곤란할 때 그 우리가 전자회로로 그거를 딱 골라낼 수가 있거든요. 그 좀 햇빛 같은 건 얼마나 셉니까? 예, 그죠? 예. 햇빛은 그렇게 세지만 예. 햇빛은 1초에 한 수억 메가헤르츠 정도가 되는 주파수를 가진 거예요.
0: 과학 기술로 골라낼 수 있다는 예. 거죠.
1: 예, 근데 예, 뭐 그 예. 기술이라는 게 예. 우리가 그렇게 예. 어렵게 하지 않아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0: 네, 네, 네, 네.
1: 상은 이제 느낌으로 탁.
0: 그러니까 걔는 기술이 없는데도 하잖아요.
1: 근데 예. 그거를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예. 그러면 이런 걸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0: 뭐요?
1: 요즘에 이제 많이 유행하는 걸로 요즘 이거 저기 땡튜브에 영상으로도 많이 올라와 있죠. 사람의 귀가 너무 낮은 소리도 못 듣고 너무 높은 소리도 못 듣는다. 사람 보통 이제 교과서적으로 얘기할 때는 보통 사람이 20Hz에서 2만Hz 정도를 들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0: 가청
1: 주파수. 네. 그 정도의 공기가 떨리는 정도만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0: 그렇죠. 예.
1: 만약에 무한정 다 들을 수 있다라고 하면 아주 빠르게 들리는 초음파 같은 소리 이런 게 귀에 다 들려가지고 엄청 헷갈릴 거예요. 근데 요즘 땡튜브 이런 거 찾아보면 사람이 연대에 따라서 네. 귀가 조금씩 변하기 때문에
0: 맞아.
1: 너무 높은 소리가 들리면 애들은 이게 왜 안 들려? 맞아. 다 들리는데 예, 라고 예. 하는데 좀 나이 든 사람들은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것 같은데
0: 그래서 예전에 장희권 교수님 메미 소리 틀어주면서 어르신들은 이거 못 듣는다고 그랬었어요. 예.
1: 그런 게 있잖아요.
0: 예, 예, 예,
1: 그렇게
0: 예.
1: 동물마다 사람마다 본능적으로 잘 느낄 수 있는 그거에 특별하게 발달돼 있는 이제 공명 이런 거하고도 연결되는데 역시 과학의 세계 이제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물들마다 자기가 쉽게 잘 느낄 수 있는 그 진동의 속도가 있는 거예요. 아. 조금 어려운 말 사용하면 자기가 잘 공명하는 주파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사람은 그냥 이렇게 대충 이렇게 귀만 기울여도

0: 사람 목소리 이런 것 중에 좀 높은 소리로 신경질 낼 때 야! 신경질 내는 소리가 한 1000Hz 정도 됩니다. 아. 네, 저기 뭐죠? 조수미 선생님이
1: 그래 맞다 그랬다 그때
0: 그 저기 그때 높이 올라갈 때 한 1000Hz쯤 돼요. 그 정도가 사람은 귀에 팍팍 꽂혀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비명 지를 때 이럴 때 그 정도 소리거든요. 그래서 그 소리에 사람은 딱 반응해가지고 저 멀리서 그 소리가 들려도 이러면서 딱 본다고요. 상어 같은 경우, 무태 상어 같은 경우에는 1분에 물결이 한 40번 정도 떨리면 방어 이런 느낌이 나나 봐요. 그래서 그런 오케이, 쪽으로 오케이. 잘 간다. 이런 게 이제 재작년에 좀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1: 예.
0: 그리고 그거 말고 네. 여러 가지 상어하고 관련해가지고 네. 자주 언급되는 거는 또 어떤 게 있냐면 17세기에 그 17세기면 보통 한 400년 전이죠, 그죠?
1: 그렇죠.
0: 참 옛날인데 그때 이탈리아에 어떤 의사 선생님이 계셨어요.
1: 의사 선생님.
0: 의사 선생님이 네. 이거 뭐 환자 돌보는 거 열심히 하셨어도 됐을 텐데 이분은 무슨 이탈리아라서 그런가
1: 왜요?
0: 생선 해산물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셨나 봐요.
1: 그래요. 예.
0: 그래서 그런 수술하는 그런 기술로 상어 해부학에 이분이 심취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로렌치니라는 의사 선생님인데 네. 이분이 상어의 그 입쪽 흔히 우리가 상어 코라고 할 만한 부분, 그 부분에 상어는 이상한 뭐 좀 돌기가 겉으로 튀어나온 부분 좀 작고 안으로 들어간 쪽으로 뭐 이렇게 좀 많이 있는 그런 게 상어의 이 코 입 주변에 좀 꽤 많이 있다. 라는 거를 발견했어요.
1: 예.
0: 여러 종류의 상어에
1: 예.
0: 상어들이 굉장히 많은 종류의 상어들이 이걸 갖고 있습니다. 아마 무태상어도 갖고 있을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이거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내가지고 네. 자기 이름이 로렌치니니까 그거를 로렌치니 병 뭐 이런 식으로 이름 붙였어요. 조그만 병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가지고
1: 병 모양이라서
0: 흔히 뭐 우리나라에서 로렌치 기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하필이면 의사 선생님이 로렌치 병을 발견했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뭔가 이분이 무슨 질환을 찾아낸다 착각할 수도 있잖아요.
1: 예, 예.
0: 우리나라에서 로렌치니 기관이라고 많이 하는데
1: 네.
0: 그게 그 상어에 그런 게 이상한 게 있다라는 걸 알아냈는데 한
1: 돌기가 있네.
0: 예, 그러니까 이 피부 속으로는 저 눈에 보이는 것보다 크게 있습니다. 헤집어 보면
1: 예.
0: 상어한테 좀 불쌍하지만. 근데 저 한 2-300년 동안 저게 뭔지를 몰랐어요.
1: 그렇죠.
0: 저게 상어 저런 게 왜 있지 몰랐는데 한참 세월이 지나가지고 저게 전기를 느끼는 것 같다라는 설을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1: 전기?
0: 예, 지금도 그게 정설이에요.
1: 자기도 아니고 전기?
0: 지금은 예. 자기를 느끼는 것도 같다라는 것도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 그래요?
0: 그래서 저게 아마 전기와 자기를 느끼는 기관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 예.
0: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아주 약간의 전기 차이, 아주 약간의 자기 차이에도 반응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저런 걸 도대체 왜 느끼고 사는 걸까?
1: 전기 뱀장어 먹으려고.
0: 그거하고도 사실 또 좀 관련이 없을래야 없지 않은 그런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1: 네네.
0: 물고기들은 이제 아가미 쪽으로 항상 물이 이렇게 드나들지 않습니까?
1: 예.
0: 예, 그러다 보니까 물의 흐름이 이렇게 계속 생기죠. 그죠?
1: 예.
0: 그런데 물에 굉장히 많이 들어오니까 바닷물 속에 제일 굉장히 많이 녹아있는 원소 하면 떠오르는 거 뭐 있습니까?
1: 바다요?
0: 예, 바닷물에 이 원소가
1: 수소요.
0: 많이.
1: 산소.
0: 수소, 산소는 이제 H2O니까 이제 물에 당연히 있는 거고
1: 예.
0: 그거 말고요.
1: 네.
0: 바닷물에 뭐가 있어요?
1: 나트륨이요.
0: 나트륨. 아, 예. 소듐.
1: 아, 죄송합니다.
0: 훈련.
1: 소듐.
0: 어. 예, 예, 나트륨, 예. 소듐 있단 말이에요.
1: 네, 네,
0: 우리 주기율 표상에서 이렇게 보면
1: 네.
0: 나트륨의 위쪽에 딱 있는 게 뭐냐? 리튬이.
1: 아~
0: 그래서 요즘 중국 업체들이 이거 많이 얘기하죠. 값비싼 리튬 말고 우리는 나트륨, 소듐으로 만든 배터리를 우리는 개발해가지고 이제 판매한다, 뭐 좋다, 나쁘다, 뭐 값이 싸다, 뭐 이런 얘기 중국 업체들이 요즘 많이 하고 있거든요.
1: 네.
0: 비슷해요. 근데 물고기들은 물 속에서 이렇게 헤엄을 치면서 네. 전기를 플러스 전기를 띄고 있습니다. 플러스 전기를 띄고 있는 이 소듐을 네. 자꾸 주변에서 이렇게 빙빙 돌린단 말이에요. 아가미로 호흡을 하면서 그러면 거기서 배터리처럼 전류가 약간
1: 진짜로?
0: 생깁니다.
1: 진짜로
0: 물고기들은 그게 저야 작아요. 그거
1: 감전되고 이런 건 아닌 거죠.
0: 그거 갖고 뭐 전기가 잘 생기면 네. 다 뭐 수산시장에서 고등어 잡아다가 다 전기차 타고 다니지. 그게 뭐 그렇게 세지는 않아요.
1: 네네.
0: 그런데 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로렌치니 기관으로 느낄 정도가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 그 느껴서 뭐가 좋냐고?
0: 뭐가 좋으냐?
1: 예.
0: 상어가 예를 들어서 물결을 예. 느끼거나 눈으로 보고 사냥을 할 수 있는 거면 옛다 이러면 잡아먹겠죠.
1: 예.
0: 옛다라고 하면서 잡아먹지는 않겠구나. 네. 하여튼 이놈 하면서 잡아먹겠죠.
1: 예.
0: 그런데 네. 예를 들어서 문어.
1: 문어.
0: 문어 같은 경우에는 색깔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문어 색깔 바꿀 수 있는 거 아시죠?
1: 예, 그렇죠.
0: 문어는 색깔을 바꿔가지고 돌 같은 게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1: 맞죠. 예.
0: 그럼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물 속에서. 그럴 때, 아, 이제 아무도 못 보겠지. 누가 봐도 감쪽 같다. 문어가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네. 상어 옆으로 싹 지나가고 있으면 네가 숨을 쉬는 이상은 전기를 숨길 수는 없다.
1: 찌릿.
0: 상어를 알아챈다라는 거예요. 무슨 뭐 광어, 모래무지 이런 거는 바닥에 모래 속에 이렇게 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1: 예.
0: 보일 거 아니에요.
1: 예, 예, 예.
0: 그렇지만 상어는 거기도 지나가다가도
1: 찌릿.
0: 전기는 좀 느껴지는데

0: 라고 판단해서 사냥을 한다라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1: 강력한 무기네.
0: 그러면 자기를 느끼는 건 그걸 이용해서 지구의 자기장을 느껴가지고 위치를 파악하고 방향을 파악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1: 네.
0: 그런데 어쨌거나 상어가 이런 전기장을 잘 느낄 수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아까 네. 말씀드렸던 군산대학교의 최윤 교수님 이런 분이
1: 네.
0: 그거를 역으로 이용해가지고 아, 과학은 이런 게 항상 재밌어요. 와 그러면 이제 상어는 진짜 숨어도 찾아낸단 말이야. 진짜 완전 무섭다 막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걸 역으로 이용해가지고 상어가 되게 거슬릴 만한 그런 전기장을 내는 기계를 개발한 거예요.
1: 아, 왜 거슬리게 해요? 예.
0: 상어를 쫓아내려고.
1: 아, 쫓아내려고?
0: 방어장 같은 데다가.
1: 아, 쫓아내려고?
0: 쫓아내려고.
1: 네.
0: 그래서 그 개발하셨죠, 실제로. 예. 근데 그 바다에다 설치를 해놓는 건데, 예. 거의 뭐 전기 코드 꽂을 데가 없잖아요. 전선 예. 콘센트가 없잖아요, 바다에서. 예. 그래서 최윤 교수님이 만드신 게 아마 그 형태로 만드셨을 거예요. 태양광하고 연결해가지고 예. 바다에다 띄워놓으면 예. 태양광 전기를 받아가지고 계속 상어한테 기분 나쁜 전기를
1: 와.
0: 마치 사람으로 따지자면
1: 칠판 긁는 소리 이런 거.
0: 그런 걸 막 계속 내뿜게 해가지고 그래, 상어가 그래. 좀 못 오게 하는 그래서 이거를 방어장 같은 데다 이걸 좀 설치를 해놓자 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2024년 그 사건 당시에 실제로 일부 방어 어선이 이걸 달고 다녀서 좀 효험이 있었던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1: 신기한데요.
0: 예, 그래서 이런 분야는 조금 더 실용적으로 더 많이 개발해봐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고요.
1: 다른 비슷한 애들도 같이 나가는 거 아니야?
0: 그러니까 네. 그것도 좀 많이 좀 고민했어요.
1: 생각해봐야죠. 예.
0: 예, 방어까지 도망가면 그러니까, 어떡하냐 뭐 이런 것도 생각했거든요. 예, 예. 근데 그때 당시에 방어가 별로 안 도망가는 걸로 어민들이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더 개발해보면 어쩌냐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이고.
1: 신기한데요?
0: 이게 이제 지금 예. 뭐 상어에 대해서 이제 세계적으로 좀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1: 진짜 상어 얘기 많이 준비하셨네요.
0: 아, 상어 어떻게 봐.
1: 가세요.
0: 반의 반도 아직 못했는데.
1: 반의 반도 못했다고요? 예.
0: 상어 에 대해서는 이제 세계적으로 어떤 추세가 있는지 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1: 예, 예, 예.
0: 주로 선진국 정부들은 어떤 식으로 이런 거를 많이 활용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상어가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1: 예.
0: 세계에 보호해야 될 상어들이 정말 많은데
1: 예.
0: 이런 식으로 상어 때문에 어업이 되게 힘들어지는 일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1: 예.
0: 어민들이 상어를 다 자꾸 뭐 쫓아내려고 할 거 아니에요.
1: 네.
0: 그럼 상어 보호가 되게 힘들어지죠. 그렇죠.
1: 그렇죠? 예.
0: 그러면 그럴 때 야, 상어가 중요하지 지금 어업이 중요하냐 물고기 잡지 마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선진국 업체들이 선진국 정부가
1: 네.
0: 어떤 식으로 할 때가 있냐면 그럴 때 자기 나라에서 이걸 빨리 연구를 해가지고 상어 쫓는 기계 같은 걸 먼저 개발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거를 국제적으로 여론을 만들고 국제적으로 공조를 해가지고 그거를 세계적으로 어업협정 같은 형태로 규제화시켜버려요. 그래서 상어 쫓는 장치를 설치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 이상의 그런 어선들은 어업을 못하게 한다. 뭐 이런 규제를 싹 발효하게 그런 식으로 세계적인 환경 규제 정책을 끌고 가는 이런 거를 선진국 업체들이 잘해요. 아직까지 상어에 대해서 그런 게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1: 네.
0: 그런 류의 작업을 선진국 업체들이 잘해요.
1: 그래요.
0: 그러면 명분이 되게 좋잖아요. 세계적으로 희귀한 상어들을 보호해야지라고 하면서 그러면 전 세계의 모든 어민들이 그 나라에서 개발한 상어 쫓는 기계를 다 사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기 나라의 산업 증진을 되게 도모를 하거든요.
1: 네네.
0: 실제로 바다에서 이런 해양 생물과 관련해서는 어떤 게 되게 한때 화제가 많이 됐었냐면 배에서 배가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말라고 화물을 싣다 보면 한쪽으로 좀 기울어질 때도 생길 거 아니에요.
1: 네.
0: 이쪽에 무거운 화물이 많이 실리고 반대쪽에 가벼운 화물만 많이 실리면
1: 그렇겠지.
0: 한쪽으로 좀 기울 수 있잖아요. 그죠?
1: 네.
0: 근데 기울어서 가면 배가 움직이기가 잘 안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대쪽으로 균형을 맞춘다고 그런 평형수라고 해가지고 맹물을 그냥 맹물이 아니라 바닷물을 막 채웁니다.
1: 네?
0: 그런데 거대한 유조선 같은 거 있잖아요.
1: 네, 네, 네.
0: 우리나라에 뭐 한 번 갔다 되면 뭐 우리나라에서 하루 종일 쓸 수 있다 뭐 이런 정도 어선 유조선 있잖아요.
1: 네, 네.
0: 그런 유조선이 평형수를 채우면 한 몇 톤 정도 채워야지 균형이 잡힐까요?
1: 물을요?
0: 네, 바닷물을
1: 균형 맞추려고.
0: 네,
1: 한 만 톤.
0: 만 톤 이상 채웁니다.
1: 와,
0: 만 톤 단위로 채우면 2만 톤 채울 때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1: 네.
0: 그래서 기름을 뭐 몇만 톤 싣고 가면서 몇십만 톤 몇만 톤 싣고 가면서 물도 바닷물도 쓸데없는 바닷물도 균형 맞춘다고 몇만 톤씩 싣고 가요. 그런데 바닷물을 몇만 톤을 싣고 가가지고 그럼 예를 들어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기름을 퍼가지고 그것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는 바닷물 2만 톤 실었죠. 그럼 그걸 가지고 울산이나 우리나라의 뭐 서산이나 여수나 이런 데 와가지고 그 기름을 다 내뿜으면 점점 기울뚱기울뚱하는 게 바뀌겠죠.
1: 네.
0: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다시 바닷물을 내뿜어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저 멀리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혹은 저 멀리 대서양에 있는 아프리카 저 어귀에 있는 그 바닷물 2만 톤이 여수 앞바다에 울산 앞바다에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1: 물이 섞이네.
0: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별의별 물고기들이 예. 어마어마한 곳을 막 건너다니고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1: 아, 그럼 거의
0: 물고기가
1: 같이
0: 통으로 들어가지 않더라도 알만 들어가고 이런 일도 많이 생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희한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세계적으로.
1: 우와.
0: 그래서 최근에 그런 규제가 생겼어요. 거기에 바닷물을 그 퍼가는

0: 그 장치에다가 거름망 같은 걸 설치를 해라. 살균 장치를 설치를 해라. 이쪽 지역에 사는 미생물이 다른 지역으로 설치하지 못하게. 그런 규제들이 지금 국제적으로 발효가 되어 있어가지고 네. 대형 선박들이 그런 걸 다 설치하는 추세거든요. 어. 그러면 그 기술을 개발한 선진국 회사들은 그거를 그 규제를 발효를 하면서 다 창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지금 좀 상어가 등장하는 걸 보면서 이 상어는 뭐 그렇게 될지 안 될지 조사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이렇게 환경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기술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거를 많이 우리가 찾아가야 된다. 아,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다라는 예. 거죠.
1: 중자로 하나 정도. 아, 네, 오늘 준비를 많이 오신 것 같아서 원래 소자로 하나 해야 되는데 중자로 하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중자?
1: 네.
0: 소자 두 개로 하면 안 될까?
1: 소자 두 개 가시죠. 네, 소자 두 개. 북항이가 워낙 요새
0: 소자 두 개로 거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1: 소자 두 개로 거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할까요?
0: 상어 이번에 이 무태상어 도대체 왜 왔냐라는 거에 대해서 네. 한때 왔니 왔다 갔다 했던 얘기로 네. 새끼를 낳으려고 온 게 아니냐라는 설이 있었습니다.
1: 실제로 뭐 새끼를 봤다는 얘기도 한동안 분도, 돌았어요.
0: 그런 분도 계시죠.
1: 근데 소문이라고 그냥.
0: 네. 네. 왜냐하면 뭐 좀 큰 어떻게 보면 무태상어 때 안 먹히고 온 힘을 다해서 도망친 숭어일 수도 있는데, 그죠? 네. 새끼로 착각됐을 수도 네. 있는. 하여튼 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1: 뭐 있었어요.
0: 근데 그게 조금은 그럴 듯한 이야기인 게 뭐냐면 두 가지 측면에서 일단 그럴 듯합니다.
1: 왜죠?
0: 첫 번째로 무태상어 같은 경우에 네. 아 너무 왜? 신기하고 재밌는데.
1: 왜?
0: 상어류들은 보통 물고기들이 알을 낳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네. 뭐, 명태알 이런 건 우리가 맛있는 식재료로 먹잖아요. 아,
1: 그럼요,
0: 한국 사람은.
1: 그럼요.
0: 한국 사람은 왜 이렇게 다 먹을까요? 상어도 뭐 먹고, 명태알 이런 거 한국 사람은 맛있게 먹잖아요. 네. 그죠? 가치상어 뭐 이런 거.
1: 캐비어도
0: 캐비어. 먹고. 어, 뭐 그런 것도 있고. 어, 그런 거 다 있는데. 네. 캐비어가 철갑상어 아니죠.
1: 그렇죠, 그렇죠. 네.
0: 참고로 철갑상어는 상어가 아닙니다. 아,
1: 아, 이건 또 뭐야?
0: 이거는 소자에 포함 안 시키기.
1: 아니 절갑상어가.
0: 이건 소자에 포함 시키면 안 돼요.
1: 아니 이걸 어떻게 참아?
0: 이거 포함 시키면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안 돼요.
1: 알겠어.
0: 상어는 예, 예. 보통 연골 어류라고 해가지고 네. 몸에 있는 이거 길게 얘기해보면 재밌는데
1: 아, 익룡이 공룡이 아니에요. 이후에 가장 충격적이야 지금.
0: 예. 이거는 길게 예. 보면 재밌는데 대폭 잘라가지고 아 이거 길게 얘기해야 재밌는데 대폭 잘라가지고 상어는 몸의 대부분의 뼈가 예. 연골로 돼 있어요. 우리 사람이나
1: 아, 뼈가요?
0: 사람이나 다른 뭐 돼지나 소나 아니면 우리가 가시가 있다라고 하는 대부분의 네. 그런 생선들하고는 다르게 네. 그래서 물고기를 되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경골 어류하고 연골 어류로 나눕니다. 경골 어류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물고기가 경골 어류예요.
1: 대부분?
0: 옛날에는 경골 어류를 경골 어류 강으로 따로 경골 어강, 경골 어류 강 이런 식으로 따로 분류하기도 했는데 네. 지금 이제 강이라는 분류는 요즘은 좀 잘 안 쓰고 있고 에, 뭐 요즘은 뭐 조기 어강 뭐 이런 말 사용하는데 하여튼 강이라는 분류에서
1: 그러니까 흔히 생선 가시 정도만 있어도 경골 어류.
0: 경골 어류 다 예, 경골 어류. 예, 예, 그런데 예. 가오리하고 상어가 가오리 그 이거 아가미 있는 부분 이런 거 보세요.
1: 가오리찜은 말랑말랑해요. 네. 뼈가 예.
0: 뼈가 말랑말랑하죠. 어, 맞아. 예. 그래서 가오리하고 상어가 특이하게 연골 어류예요. 이걸 연골 어류 강, 연골 어 강이라고 합니다.
1: 네네네. 그래서
0: 강이 다르다라고 하는 건 얼마나 다르냐. 우리가 포유류라는 게 하나의 강이에요. 양서류 이런 게 양서 강 하나의 강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다른 강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하고 개구리가 다른 것만큼 다른 거예요. 같은 물고기라고 해도 네. 고등어하고 상어는 사람하고 개구리가 다른 것만큼 다르다고.
1: 엄청 다른 거죠.
0: 그래서 뭐, 아, 작은 물고기 고등어 있고, 큰 물고기 상어 있네. 이러면 상어계에서는 되게 지탄의 목소리가 높아질 겁니다. 야, 그럼 우리가 사람하고 개구리하고 둘이 지나가면, 어, 뭐, 비슷한 거 가네. 뭐, 육지동물. 뭐, 이렇게 하면 좋겠냐. 네, 네. 그런 거 정도로 연골 어류가 굉장히 그런 다른 특성이 있는데,
1: 네.
0: 아까 말씀하신 철갑상어 같은 경우에는 네. 상어 비슷하게 생겨나서 그냥 철갑상어라는 이름이 붙은 것 뿐이지, 경골 어류.
1: 아, 얘는 뼈가 단단해.
0: 네, 경골 그리고 철갑상어는 강물 쪽에 많이 살아요. 그래서 되게 많이 다른데 생긴 게 그냥 상어 모양이라서 철갑상어란 이름이 붙었을 뿐이에요.
1: 아.
0: 엄청 달라요.
1: 예. 네. 오케이.
0: 그래서 요건 네.
1: 네, 소자나
0: 예,
1: 소자 하나.
0: 소자에 집어넣으면 예. 안 돼요,
1: 예,
0: 이거는.
1: 소자나.
0: 이건 별 예. 계산 밖에요, 이거는.
1: 알겠어요.
0: 이건 덤으로 주신
1: 소자
0: 거예요.
1: 소자 두 개 남으셨습니다. 네. 예, 예.
0: 수많은 물고기들이 그렇게 알을 낳는데 네. 그죠? 상어는 특이하게도 새끼를 낳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1: 상어가?
0: 네. 심지어 뱃속에 탯줄이 달려있는 것도 있어요. 뱃속에 임신을 하면 탯줄이 그래서 심지어
1: 우와, 진짜네. 상어가 새끼를 낳네.
0: 지금 제가 어느 나라였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심지어 상어가 바닷속에 살고 있잖아요.
1: 예.
0: 거기에 다이빙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초음파 기계를 들고 가가지고 상어가 임신했을 초음파 사진을 찍으신 분도 있어요. 진짜로.
1: 아, 진짜.
0: 진짜로. 진짜로. 검색해보시면 나와요. 진짜로. 상어가 새끼를 낳아요.

0: 그래서 네네. 가끔 가다 우리나라는 까치상어 같은 거 네. 수산시장에 가면 있다 그랬잖아요. 예, 까치상어 예. 우리나라에서 회로 많이 먹는데 네. 까치상어는 그래서 신선하게 계속 관리를 하거든요. 가끔 가다 우리나라 수산시장에서 까치상어가 뭐 나왔다 이런 게 이야기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1: 그럼 젖도 먹여요?
0: 젖이라는 거는 좀 없다고 봐야 돼요.
1: 포유류가 아니니까.
0: 아, 근데 그것도 진짜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네. 아 이것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1: 아 그냥 넘어가.
0: 아 이거 빼야 돼. 이거 빼야 돼. 이거 해야 돼. 해야 돼.
1: 해야 된다고요? 해야 돼. 저 때문에. 네. 아 하세요. 아, 예. 질문을 못 하겠네. 진짜.
0: 해야 돼.
1: 예예예. 예.
0: 상어가 네네. 우리가 참치 이야기했을 때하고 되게 비슷한데 네. 참치가 이게 아가미가 별로 발달 안 돼 있어가지고
1: 맞아요.
0: 계속 헤엄을 치면서 물이 진하게 해야지만 숨을 쉴 수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예.
1: 그때 댓글에 어떤 분이 상어도 그렇다고 그랬어.
0: 상어도 맞아, 아가미, 맞아. 상어 아가미 딱 봐도 좀 부실하게 생겼잖아요. 구멍 뚱뚱뚱 뚫려 있고 예. 저래가지고 저게 뭐 어디 이물질이라도 들어가면 어떡해라는 느낌 딱 그렇게 생겼잖아요. 예. 상어도 비슷하거든요. 예. 상어도 그 이유 때문에도 헤엄을 쳐야 되고 예. 더더군다나 상어는 이건 모든 상어 아닌 상어도 일부 있는데 대부분의 상어들이 또 불에 같은 기관이 없어요. 그래서 물에 자동으로 뜨지를 못합니다. 네. 사람도 그냥 물에 가만히 있으면 가라앉잖아요. 막 헤엄을 치고 막 이렇게 해야지 물에 잘 뜨잖아요.
1: 아~ 네,
0: 그죠? 상어도 가만히 있으면 해조로 막 계속 내려가요.
1: 멈추면 가라앉아요.
0: 네, 그래서 상어도 계속 헤엄을 쳐야지만 이 참치보다 어떻게 보면 좀 더하죠. 그래야지 물 자기가 물 위에 있는 위치를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북항에도 이게 수심이 너무 뭐 작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네. 그래서 이제 그렇거든요.
1: 네. 근데요.
0: 그렇거든요.
1: 젖 먹이는 얘기죠.
0: 그래, 그렇거든요. 예, 예. 그렇다 보니까 예. 상어 입장에서는 그 불애가 없어가지고 가라앉는다는 사실이 너무 좀 불편하잖아요. 예. 그래서 많은 상어들이 네. 간이 좀 많이 부어 있습니다. 아, 네. 간에 지방이 되게 많이 끼어 있어요.
1: 아, 간이
0: 사람은 간에 지방이 많이 끼어 있으면 아유, 술 좀 약주 좀 줄이세요.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예, 예. 상어는 그게 아니라 건강한 상어라도 네. 지방이 많이 낀 상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오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가오리도 지방 낀 그 간이 맛있는 경우, 그러니까 홍어 같은 경우에 홍어의 내장을 홍어애라고 예, 하지 않습니까? 예. 홍어에 파는 곳 중에 보다 보면 홍어 간만 빼가지고 파는 데들이 있습니다. 고소하게 맛있습니다.
1: 그 지방이 껴 있으면 지방이 뜬다는 거예요?
0: 그 지방의 기름기의 그 가벼움으로 물에 뜨는데 좀 도움을 받는다라는 거죠.
1: 간이 부어 있구나.
0: 그래서 이건 이게 본론으로 들어가자. 하나하나 살짝
1: 아니 잠깐만 근데 제가
0: 아니, 잠깐 제발
1: 젖 먹이는 얘기했는데 제 제발, 탓으로 돌려서 제발, 하면서 전혀 다른 하나만을 하시는 제발, 거는
0: 제발
1: 이게 맞습니까?
0: 그래서
1: 예
0: 우리가
1: 예.
0: 우리나라에서 많이 돌던 잘못된 속설 중에 네. 백조가 우아하게 물에 떠 있는 것 같지만 그 밑에서는 쉼 없이 발을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다.
1: 아니야?
0: 뭐 이런 말 있잖아요.
1: 오리랑 그러니까 백조.
0: 아니 아무
1: 오리도 아니야?
0: 전혀 그런 백조 그렇게 전혀 그런 습성 없어요.
1: 아, 그래?
0: 그래서 그게 그런 말이 도대체 왜 유행하게 됐냐라는 거에 대해서 네. 제일 많이 퍼져 있는 설은 뭐냐면 네. 그 일본에도 그런 말을 많이 쓰거든요.
1: 아, 그래요?
0: 그래서 일본의 어떤 만화에서 유래한 게 아니냐. 어떤 분들은 그 일본의 어떤 야구 만화에서 유행했을 거다라고 하나 찍으시는 분도 계신데
1: 영혼처럼 쓰기 좋아요.
0: 네.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네. 그래서 백조는 그렇지 않아요. 뭐가 그렇냐? 네. 상어가 진짜로 사실 그렇다라는 거예요. 바다의 왕인 상어 같지만 네. 그래서 다들 막 무시무시하게 이렇게 위협하면서 다니는 것 같지만 네. 그 상어야말로 물 위에서 자기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끝없이 헤엄을 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1: 조스가 그냥 쓱 다니는 것 같지만 엄청 노력하고 있네요.
0: 그렇게 안 다니면 가라앉는 거예요. 그 상어는 간에 지방이 많이 껴요.
1: 네네네네.
0: 그러다 보니까 네. 상어는 새끼를 네. 낳고 나면 보통 특히 이제 이런 흉상어 속에 속하는 이런 상어 같은 경우에는 네네. 새끼를 낳고 나면 잘 살아라 이러고 그냥 가거든요. 어미가.
1: 네네.
0: 그러면 상어가 새끼 상어 쪼만한데 갓 태어나가지고 네네. 뭘 먹고 살겠어요. 우리 포유류들은 그렇게 새끼를 낳고 나면 어미가
1: 어미
0: 젖을 먹여주잖아요. 예, 그죠? 예, 그리고 예. 새들은 뭐 보통 어미가
1: 벌레 먹여
0: 이렇게 밥을 먹여주잖아요. 그죠?
1: 예.
0: 상어는 그러면 굿바이 이러면서 간단 말이에요. 굿바이라고는 안 하겠지. 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좀 자라날 때까지 뭘로 버텨요?
1: 같이 안 다녀? 심지어?
0: 네, 같이 다니는 경우가 잘 없어요.
1: 고래처럼?
0: 모르겠어요. 무태상어는 뭐 가끔 같이 다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1: 혼자
0: 조사를 해보면 그렇게 나오는 경우 근데 대부분 흉상어 이런 종류 조사해보면 같이 다니는 게 잘 없어요.
1: 와.
0: 네, 그렇거든요.
1: 네.
0: 그러면 새끼상어가 뭐 적어도 사냥을 좀 익숙해질 때까지 뭐 며칠은 버텨야 될 거 아니에요.
1: 꼴뚜기 이런 거 먹어야죠. 꼴뚜기.
0: 그래서 네. 새끼상어들이 보통 간이 좀 부어있는 수가 많습니다.
1: 애초에.
0: 그게 이제 뭐 용감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지방이 많이 껴가지고 그 지방을 이용해서 살아남는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무태상어는 알이 아니라 새끼를 낳고
1: 예.
0: 새끼를 낳으면 바로 떠나가는데 그럼 새끼들이 알아서 살아야 되는데
1: 네.
0: 그런데 처음 그래서 그런 정황을 잡고 그리고 보통 새끼를 한 마리 안 낳거든요. 네. 보통 여러 마리 줄줄이 낳아요.
2: 아, 그래요?
0: 뭐 많이 낳으면 뭐 수십 마리 낳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뭐 한두 마리 보였다 이 정도로는 좀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지금은 그 설이 좀 없어졌었는데 처음에 새끼 낳으러 들어왔다라는 설이 왜 좀 약간 또 이제 이게 새끼 낳는 습성이 사람

0: 형사도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좀 애틋하게 이렇게 많이 이야기됐었냐면 흉상어 속에 속하는 이런 상어들이라든가 상어들을 보다 보면 새끼를 낳을 때 새끼를 낳은 다음에 뭐 딱히 많이 돌보고 이러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른 무서운 것들이 없는 곳에 가가지고 새끼를 낳으려는 습성은 좀 보입니다.
1: 아, 혼자 잘 독립할 수 있게. 네,
0: 먹이는 많고 참고로 상어들은 애지간한 상어들은 좀 사나워가지고 자기들끼리도 막 잡아먹거든요. 그래서 친구 상어들도 없는 곳에 가서 새끼를 낳습니다. 네, 대신에 딴 먹을 거는 좀 많은 곳에.
1: 좀 짠한데요.
0: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북항 친수공원이 딱 그럴만한 곳이잖아요. 다른 상어는 절대 한 마리도 없고
1: 감동적인데
0: 숭어는 좀 많이 있고 그런 곳이니까 그래서 이제 새끼 낳으러 왔나 그런 약간 좀 감동적인 이야기가 생길 뻔 했는데 사실은 좀 그건 아닌 것 같은
1: 혼자
0: 쪽으로
1: 숭어 즐기고 있는
0: 뭐 그런 쪽으로 가고 있고 무태상어 같은
1: 숫자로
0: 아 이거 마무리 지어야지 마무리 짧게 지을게 진짜 이거 37초 안에 마무리 지을게
1: 오늘 이런 1시간 10분 가겠어요
0: 37초
1: 가시죠
0: 예 그래서 무태상어 그렇게 새끼가 태어나고 나면 자라나는데 되게 오래 걸립니다 굉장히 상어들이 보통 수명이 긴 게 많고 자라나는 속도는 저마다 다른데 무태상어는 좀 오래 걸리는 편인 상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 상어가 무태상어가 맞다라고 하면 이렇게 3m로 훌쩍 넘는 크기면 수십 년은 자라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북항이 북항이라고 하지만 한 30대 정도일 수도 있어요. 이 상어가. 그래서 뭐 북항 씨라든가 뭐 북항 선생님이라든가 이런 호칭이 맞을 수도 있다. 이분이 이제
1: 한국, 함부로 부르지 마라.
0: 이분이 이제 한국 상어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약간 민감할 수 있다.
1: 민감할 수 있다.
0: 언제 봤다고 북항이야. 라는 약간 이런 느낌을 수 있다. 왜냐면 뭐 미국 상어 같으면 헤이 북항 뭐 이렇게 하면서 뭐 그렇게 하겠지만
1: 부선생
0: 그럴 수 있다. 부선생이기 때문에 내가 나이가 몇인데 이렇게 할 수 있다. 뭐 그거 살짝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그
1: 더러웠던 물에서부터 살아남은 분일 수도 있어요.
0: 마지막으로 진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여기 이제 괜찮아 보인다라고 하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1: 오케이. 마지막으로
0: 아까 이제 상어가 특징이 연골이 많이 있다라는 특징 그리고 부레가 없다라는 특징 아가미 구멍이 이상하다는 특징 말씀드렸죠. 그리고 상어의 또 다른 하나의 특징이 뭐가 있냐.
1: 뭘까요?
0: 이것도 생선 좋아하시는 분은 그래 상어 그 특징이지 하면서 아실 텐데 상어는 생각을 해보면 뭐 조기라든가 뭐 연어 뭐 이런 것들하고 쭉 생각을 연어 좀 다르고 하여튼 뭐 조기 이런 대부분의 뭐 갈치 대부분의 이런 생선들하고 생각을 해보면 비늘이 좀 없는 모양인 것 같죠.
1: 비늘 못 본 것 같아요.
0: 그죠? 상어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모습의 비늘이 없는 편입니다. 그것도 되게 특이한 특징이에요. 이상한 점이에요. 상어가
1: 매끈매끈하구나.
0: 상어야 이제 해보면 너무 재밌는데 여기서 멈춰야 되다니.
1: 북한아.
0: 상어가 비늘이 좀 없는 특징인데 근데 막상 애지간히 좀 괜찮은 상어 잡아가지고 이렇게 보면 상어가 비늘이 없기는 하지만 상어의 그 피부 겉면 가죽을 보면 비늘이 없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단단한 부분이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튀어나온 부분들이 있어요.
1: 그래요?
0: 약간 비늘이 생기다가 만 것 같은 게 약간 쫙 있어요.
1: 꺼끌꺼끌하겠네.
0: 그렇죠. 그래서 상어의 껍질을 만져보면 약간 까끌까끌합니다.
1: 아빠 수염 느낌이
0: 약간 있겠네. 약간 그런 느낌. 대신 사포 같은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우리가 한국인들은 옛날부터 상어를 많이 잡아먹었다 그랬잖아요. 아까 상어 간에 기름 많이 낀다 그랬죠. 우리나라의 전라남도 지역에서는 곱상어 이런 걸 잡아다가 기름상어라고 이걸 불러가지고 곱상어 간에서 기름을 짜가지고 그 기름으로 등불도 밝히고 막 이랬습니다.
1: 곱 자체가 기름이니까.
0: 그러니까 이 상어의 가죽이 재질이 이렇게 특이하다는 걸 알고 그걸로도 뭔가를 활용을 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1: 그건 뭐에 활용해요?
0: 그건 뭘로 활용하면 좋겠어요? 일단 뭐 어떤 거에 활용하면 좋을까요?
1: 그 사람들이 사람 손 못 닦게 하는 거.
0: 비슷한데 그 손 아이디어 좋았어요.
1: 손 아이디어 좋아요?
0: 까끌까끌한 거.
1: 모르겠어.
0: 이걸로 칼 손잡이를 만들었어요. 칼 손잡이.
1: 아~
0: 칼 손잡이에다 딱 이거 감아 놓으면 이게
1: 안 미끄러지게?
0: 광택도 멋지고 절대 안 미끄러. 딱 안 미끄러지기 딱 좋겠죠.
1: 와~
0: 그래서 우리나라의 칼 손잡이 그리고 칼 손잡이하고
1: 잠깐만 현대 칼이요?
0: 조선시대.
1: 아 조선시대.
0: 고려시대 이럴 때.
1: 진짜로?
0: 조선시대 칼 중에 특히 많습니다.
1: 네. 네
0: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시대 칼 손잡이 많이 만들었고.
1: 무인들이 쓰는 칼?
0: 네. 칼 손잡이를 하다 보니까 깔 맞춤을 하려면 칼집도 그거하고 똑같은 대줄로 해보면 칼집에 넣어놨을 때 모양이 좋을 거 아니에요.
1: 예.
0: 그래서 칼집에도 요 상어 가죽을 많이 둘렀습니다. 우리나라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이순신 장검이라는 칼이 있죠, 있습니다.
1: 예.
0: 2m짜리 엄청난 큰 칼이 있죠.
1: 예.
0: 이거 누가 해주셨나?
1: 박건희 선생님.
0: 박건희 선생님 해주셨어요. 그거 같은 경우에도 요 손잡이 부분에 상어 가죽이 감겨 있어요. 그런 칼 하나의 조선시대 유물 중에 그러다 보니까 상어 이 가죽이 좀 이렇게 고급 재질로 많이 인식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재질에 비슷하게 좀 예를 들면 옥새 담는 함 같은 거. 어.

0: 이런 거 중에도 상어 가죽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 많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안경편 하면서 예. 옛날에는 요 안경테르 예. 그 뿔테가 어디서 나온 말이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1: 아 맞다. 되게 신기한 얘기였는데.
0: 뿔테.
1: 뿔이 뭐였지?
0: 뿔테가 플라스틱 이런 거 아니라고 그랬죠.
1: 아니었어요.
0: 그때 뿔테. 아하. 뿔테가 옛날에는 네. 소뿔.
1: 아 맞다 맞다.
0: 사냥뿔 이런 뿔 재질로 만들면 플라스틱하고 비슷한 요즘 이런 재질이기 때문에 그걸 뿔테라고 부르고 예. 정말로 좀 돈을 쓰시는 분들은 예. 데모라고 해가지고 바다거북 껍질로 맞아요. 그걸 가공을 해가지고 안경테 같은 거 만들었다라고 말씀드렸죠.
1: 박형진 대표님이랑.
0: 예. 안경테는 바다거북 그 껍질로 만드는 게 상품이라면 옛날 사람들도 안경집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1: 안경집이 있었구나.
0: 네, 안경집을 요즘처럼 플라스틱으로 만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조선시대에는. 예. 조선시대 안경집을 고급스럽게 만들 때는 상어 가죽을 옆에 붙여가지고 많이 만들었습니다.
1: 안경집이 있었구나.
0: 그 조선시대 안경집 검색해보면 상어 가죽 그 까끌까끌하면서 그 또 튀어나와있는 그 상어의 질감이 되게 묘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와. 한국인들이 이렇게 삼면이 바다로 휩싸여가지고
1: 네,
0: 삼면이 바다로 휩싸여가지고 이런 해산물들을 되게 많이 지금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해산물 되게 많이 소비하는 나라잖아요. 우리나라 전통 문화 속에 이런 네. 과학과 밀착되어 있는 이런 자연 환경의 독특함을 10분 활용하는 우리 조상들의 과학 정신이 네. 많이 스며 있다 이런 얘기 해볼 야. 수 있겠죠.
1: 상어 비늘을 숫돌에 갈아서 안경집을 만들었네요.
0: 맞습니다.
1: 와 그렇습니다. 멋있습니다. 아니 북한이 아니었으면 요 방대한 상호 지식 언제 방출하시려고 그랬어요? 네.
0: 참고로
1: 아, 저 이제 예. 배워야 됩니다.
0: 아, 아니 이제 가기 전에 그러면 17초만.
1: 아, 17초
0: 19초.
1: 아, 오케이.
0: 예. 네. 무태상어 같은 경우에 의외로 전 세계에 네. 여기저기서 살아요. 네. 이번에 되게 큰 게 나타나가지고 우리가 화제가 되긴 했지만 네. 사실은 세계적으로 보면 비교적 아니, 흔한 상어라고 하면 좀 미안하긴 한데 네. 하여튼 세계 여기저기에 많이 사는 상어입니다.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나라의 수산시장에 자주 보인다는 그 까치상어 있죠.
1: 까치상어.
0: 까치상어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근처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나라, 중국, 일본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주변 일대죠. 그죠? 네. 그래서 까치상어가 되게 흔하고 쉽게 잡혀가지고 네. 별거 아닌 것처럼 횟집에 상어 있대 이러는데 사실은 그게 세계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좀 명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수산시장에서 상어가 이렇게 살아서 돌아다니는 이런 독특한 문화를 가진 우리나라. 우리나라의 자연 그만큼 사랑하고 더 잘 보존하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1: 우리 북항이 또 어디서든 건강하게 잘 지내길 바라고요. 저희도 북항이 알고리즘에 함께 탑승할 수 있길 바라면서 곽재식 작가님과 상어 이야기 실컷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개인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네, 오늘 이강민의 잡지사 찾아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도 평일 저녁 7시 30분에 썬문답, 한국사, 과학, 우주, 그리고 금요일 한글날에는 또 새로운 주제로 유익한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천절 연휴 즐겁게 보내시고요.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2: CBS 선생님, AI가 한 건데 이게 맞나요?
3: 아이들은 이미 AI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숙제도, 검색도, 고민 상담까지. 그런데 그 답이 맞는지 틀린지, 어디까지 믿어도 되는지 가르쳐준 어른은 없었는데요. 경기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 교육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AI 시대, 쓰는 법이 아니라 판단하는 힘을 가르칩니다. 기술에 끌려가는 아이가 아니라 기술을 다스리는 아이로.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4: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홀로 서기를 준비하는 청년들입니다.
5: GH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사회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습니다.
4: 우리의 관심이 청년의 내일을 바꿉니다. GH 경기주택도시공사.
6: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7: 마누카 꿀!
6: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7: 뉴질랜드!
6: 그럼

새롭게 하소서. 한 신앙인의 진솔한 간증으로 믿음의 뿌리를 좀 더 깊이 내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대역대로라는 제목으로 이혜진 목사입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연예일입니다.
3: 안녕하세요. 정몽길입니다.
1: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는데요. 과연 내가 가는 길이 과연 소명이 맞는지, 또 그렇다면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2: 맞습니다. 오늘 초대 손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배역을 주셔서 그 배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십니다.
3: 아, 저에게 맞는 배역 지금 잘 찾은 걸까요?
1: 네, 잘 맞습니다.
3: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얼른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진 목사님을 모셔보겠습니다.
1: 어서 오세요.
3: 반갑습니다.
4: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목사님 멀리서 오셨죠?
4: 네, 아틀란타에서 왔습니다.
1: 아틀란타. 네네. 교회 좀 소개해 주세요. 어떤 교회 신부하시는지.
4: 아틀란타 베델 교회고요.
1: 예.
4: 올해 11월이 되면 이제 창립 9주년을 맞는 개척 교회입니다.
1: 아, 그러세요? 네네. 교인들 많이 부흥되고 있어요?
4: 예, 많이 부흥하고 있습니다.
1: 제가 알기로 그 아틀란타 지역으로 교민들이 많이 맞습니다. 또 이주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예, 예, 예. 집값도 많이 오르겠네요.
4: 집값도 많이 올랐습니다.
1: 그러시군요. 어떻게 보면 이제 목사님께서 거둬야 할 씨앗들이 좀 점점 늘어나고 있으니까
4: 네.
1: 또 할 일이 또 많아지시겠네요.
4: 맞습니다.
1: 네, 목사님의 살아온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희가 또 오늘 한번 간증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굉장히 공부 잘했을 인상인데.
4: 그런가요?
1: 네. 어렸을 때도 꿈이 목회자였어요?
4: 네, 그랬던 것 같아요.
1: 네.
4: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1: 네.
4: 어머니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1: 네.
4: 하나님께서
1: 네.
4: 하나님의 종으로 보내셨다.
1: 그러니까
4: 네. 그 말이 저를 아이덴티파이 하더라고요.
1: 네, 네.
4: 저는 하나님의 종이 될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1: 네.
4: 자라났습니다.
1: 네, 어때요? 착한 아들이셨어요?
4: 그랬던 것 같습니다.
3: 그러셨을까?
4: 착하게 생겼나요?
1: 이럴 때는 네. 증언들이 좀 나.
2: 아무도 모르니까.
1: 그래도 이제 말 잘 듣는 아들이었으니까
4: 맞습니다.
1: 어렸을 때부터
4: 맞습니다.
1: 목회자를 꿈꿨겠네요.
4: 네.
1: 네.
3: 아니 근데 신학대에 안 가셨어요, 바로?
1: 네.
3: 서울대에 가셨어요.
1: 거봐, 공부 잘했잖아. 거봐.
3: 네.
4: 공부 좋은 잘했잖아. 목사님이 되려고.
1: 네네.
4: 누가 역사를 공부하면 좋다 그래서.
1: 네.
4: 네. 그래서 서양사학과.
1: 아, 그것도 맞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예, 뭐 역사를 알아야
4: 네네.
1: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들어요.
4: 네, 맞습니다.
1: 예, 신학교 신학과 과정에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과 모든 세계사의 역사가
4: 그렇죠.
1: 공부가 되겠죠.
4: 네,
1: 예.
4: 이제 목사님은 되려고 했는데
1: 예.
4: 개척은 안 하려고 했던 뭐
1: 예,
4: 이런 상황이었는데
1: 예.
4: 이런 인생에서 하나님이 저를 이제 개척의 방향으로 목회의 방향으로 이제 이끌어 가셨죠.
1: 네. 네. 아니 어머님께서.
4: 네, 네.
1: 아들 교육을 특별하게 잘하셨나 봐요. 이렇게 그 한참 뭐 컴퓨터 게임 좋아할 때 어머니 편지도 주고 그랬어요.
4: 아버지가.
1: 아버지가요?
4: 예예. 예. 그 제가 저희 집은 아침 저녁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그런 집이었고.
1: 아, 하루에 두 번씩요?
4: 하루에 두 번씩.
1: 아.
4: 성경 책을 읽어야 밥 주고. 성경 책을 읽어야 잠 자고. 뭐 그런 전설의 집이 바로 저희 집.
1: 아, 네네.
4: 공부하기 전에 성경 읽고.
1: 에.
4: 방학 되면 남들은 방학 특강 학원 다닐 때 네. 우리 방학 특별 기도회하러 다니고.
1: 아.
4: 성령 받아야 된다고.
1: 예, 예.
3: 아, 그런데 어떻게 서울대
4: 뭐 그런
1: 그래서 서울대 간 거죠. 또.
4: 그렇죠.
1: 예, 어떻게 그러면. 네.
4: 근데 이제 그 아버지 편지 이야기는 뭐냐면
1: 네.
4: 제가 아버지한테 군대에서도 편지를 안 받아봤는데
1: 네.
4: 딱 한 통 받은 편지가 있어요.
1: 예.
4: 제가 착한 아들이었지만 그래도 게임 컴퓨터 게임도 예. 동생하고 조금 했어요.
1: 네.
4: 별거 아니고.
1: 네네. 큰일 나 있잖아요. 네네.
4: 전화통이라니. 근데 뭐. 네.

0: 식구도 많고 저희가 5남매였는데 예. 컴퓨터도 거실에 하나 있고 또 네. 부모님 계시고 하니까 잘 못하는데 네. 어느 날 아버지가 붕회를 가셨길래 이때다 하고 집에 오자마자 가방을 던져놓고 이제 컴퓨터를 켰어요. 네.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는데 쪽지가 하나 있는 거예요. 네. 봤더니 아버지가
1: 종이 쪽지가?
0: 네, 종이 쪽지가 아버지가 편지를 쓰고 가셨어요. 네.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 받아본 거예요. 예. 군대에서도 편지 안 쓰셨어요. 예.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을 너를 생각하며 펜을 들었다.
1: 이미 하셨구나.
0: 너는 하나님의 종이 될 사람인데.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저 되게 착한 아들이거든요. 네. 공부도 잘했고. 네.
1: 그러니까.
0: 아, 뭐 이런 거 가지고. 네. 통 화가 나는데 게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껐어요.
2: 그러니까 착한 아들이니까.
1: 착한 아들이니까.
2: 보통은 그냥 풀려서 버리죠. 그냥 버리고 덜 심해야지.
1: 웬만한 집이면 컴퓨터 부셔요. 네, 웬만한 모니터 부시거나.
0: 아니, 또 진짜 별 일탈 안 했는데 잠깐이라도 제가 좀 이렇게 기도도 안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가 또 불러요. 네. 그리고 어머니가 그래요. 너 하늘에 매임받은 사람인데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뭐 그렇게 지금 생각해보면 대단한 죄를 진 것. 근데 애가 방에 들어가서 울어요. 하나님 백성인데. 그렇게 살았어요.
1: 삼국지 게임했다가.
0: 삼국지 뭐 좋은 게임인데 사실은.
2: 그러니까
0: 세상도 배우고.
2: 파워 키자마자 쪽지 벗고 그냥 끈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1: 와.
2: 그래서 서울대 간 거고 누님도 공부를 잘하셨나 봐요.
0: 누나가 굉장히 공부를 잘했죠.
2: 예. 네,
0: 누나가 판사였죠. 25살에 판사가.
2: 25세 네. 판사가.
1: 25세 판사요?
2: 가능한가요? 네. 이게 대학 졸업하고.
0: 그런가 봐요.
2: 사법고시 보고.
0: 네.
2: 와.
0: 야. 근데 그 누나가. 9년 전에 천국 갔어요. 아. 저희 집안의 아픔이죠.
2: 예. 그럼 누님이 판사가 되시기 전에도 아까 알바 과외 알바 하셔서도 집에 이제 교회 월세도 보태셨다고 하는데 누님도 그러면
0: 버는 누나가 적죠? 판사가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그러니까 사법고시 합격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예. 저희 집이 애들은 많고 교회는 작고 하니까 우리 부모님이 카드 돌려막기 또 뭐 그렇게 사셨겠죠. 그래서 우리 누나가 사법고시 합격하고 제일 먼저 한 게 예. 마이너스 통장 1억 만들어서 예. 집안에 카드빚 갚고 아이고. 자기가 그 카드빚을 떠안았죠. 근데 누나의 그런 모습이 참 귀했고 예. 그리고 이제 사실 그때 누나가 사법고시를 합격하고 이제 사람들한테 박수도 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을 보면서 저도 처음으로 예. 목회 이외에 예. 다른 길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예. 했죠. 예. 제가 공군 장교로 복무했는데 장교는 오후에 시간이 좀 나거든요. 네. 그래서 네. 외무고시 공부했었어요. 외무고시 예. 공부했는데 아까 네. 물어보셨듯이 어느 날 2005년 어느 날 그때도 새벽 2시까지 네. 동영상으로 이렇게 공부하는데 예. 그래도 이제 공부 끝나고 기도하고 자르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2: 예.
0: 콜링의 체험이죠.
2: 예.
0: 환상인 듯 그려지는 모습이 보여지는 모습인데
2: 예.
0: 제가 예. 저에게 맡겨지지 않은 배역을 맡으려고 애쓰는 모습이에요. 이거는 나한테 맡겨진 배역이 아니야. 근데 내가 그 배역을 맡으려고 굉장히 애쓰더라고요. 그랬더니 말할 수 없는 슬픔이 밀려오더라고요. 아 이건 내 배역이 아닌데 알아먹었어요 무슨 말인지.
2: 네.
0: 그리고 이사야 43장 말씀이 생각났어요.
2: 예.
0: 속에서 들려왔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제가 그날 밤에 하나님 정말로 나를 부르시는 겁니까? 그래서 밤새 울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으로 외무고시 그만두고 제가 이제 제대와 동시에 신학대학원을 간 거죠. 네, 그런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3: 근데 이제 목사님 말씀처럼 청년들이나 새로운 네. 도전을 하시는 분들이 네. 그런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0: 그렇죠.
3: 이게 내가 원하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맞는 건지
0: 맞아요.
3: 분별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3: 어떻게 분별해야 될까요?
0: 저희 뭐 평생 알아가는 과정인 것 같고요. 근데 요한복음 말씀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알아먹죠. 아이들이 자라면서 엄마 아빠의 음성을 알게 되듯이 아 이것이 주님의 음성이구나라는 것을 저희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2: 예.
0: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내적으로 주시는 음성을 통해서 또 사실 이 온 천하에 주님이 편재하시는데 세상 만물을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많은 전파가 있지만 그 주파수를 맞춰야 그것을 듣듯이

0: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그 주파수를 맞추는 훈련 과정인 것 같고요. 저도 계속 아 이것이 주님의 음성이구나, 이것이 주님의 뜻이구나 분별하는 과정 가운데 있죠.
1: 근데 저는 이제 많은 간증을 들으면서 느꼈던 의문점 하나는 네. 이제 지금처럼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네, 네, 네.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냐를 선택할 때 거의 열이면 열 네, 네. 아스팔트 길은 내가 원하는 길이고 험난한 누가 봐도 험난한 길은 하나님일 것이다 그래서 다 험한 길을 갔다고 다 간증을 하시거든요. 네. 그러면 뭐 하나님은 늘 험한 길로만 인도하시는 분이신가? 뭐 이런 생각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평상한 길을 안 주시는 건가 원래? 뭐 이런 생각 있잖아요.
0: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네네. 우리를 너무 잘 아시니까. 네네. 평탄한 길로 가서는 망할 것 같으니까.
1: 그럼 뭐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아스팔트냐 비포장도로냐 비포장이네 이러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0: 어디든 주님이 가는 곳으로 가는 네.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1: 아, 전 얘기 듣다 보면 좀 안타까워서 그러죠. 왜냐면 목사님도 사실 그 당시에 굉장히 가정적으로 네. 누님도 이제 그 돈을 벌어서 마이너스 통장으로 가정에 보태는 걸 보셨고 나도 또 역시 벌어야 된다는 그런 중압감도 있고 의무감도 있으셨을 텐데 그 모든 것을 이제 사실 다 포기하고 주님 따라가겠다라고 선택하신 거 아니에요. 네. 네. 이제 어떤 희생이 따를 것이고 또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도 다 아셨을 텐데
0: 잘 몰랐습니다. 뭐.
1: 아니 아버지를 봤는데 몰랐어요. 아니,
0: 그게 막상 경험하니까 또 다르더라고요. 다 알고는 못 갑니다.
1: 난 다 알겠던데. 아유, 참, 그걸 뭐 틀어봐야 아나요? 영화를 뭐 틀어봐야 아나요? 대충.
2: 저희는 안 갔거든요.
1: 예, 저희 안 갔거든요. 네.
0: 그런데 네, 정말 기쁨의 길이고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길로 이끌어 가시는 드라마와 같은 네. 과정이 제 인생에 있었거든요. 네. 그냥 순종하고 간 거고 네. 돌아보니 그게 저한테 유익이었고 복이었습니다. 네, 네.
1: 이제 뭐 배역이라고 표현하셨으니까 네, 네. 목회자라는 목사라는 배역이라는 네. 그러니까 직업으로서의 목회자가 아니라 진정한 주의 종 목사가 되는 것은 또 이제 좀 계기가 다르잖아요. 네, 네, 네. 어떤 경험을 하셨어요?
0: 제가 2008년도에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듀크라는 신학교에 석사학위를 네. 가러 가게 됐어요.
1: 네, 공부 잘하셨네요. 네,
0: 이제 지금은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네. 그때 살아계실 때 추국하기 전날 네. 두 분이 저희 부부에게 손을 놓고 기도하셔요. 예, 예. 이렇게 기도해야죠. 예, 예. 우리 아들 박사과정 빨리 마치고 예. 잘 돌아오게 해달라고. 예, 예. 근데 두 분이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예.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시는데 예. 아무래도 미국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는 거예요. 또 한 번 기분이 나빴죠.
1: 아 너무 부담 주신다.
0: 고마워한다, 진짜. CBS가 지금은 뭐 여러 방송들이 있지만 그때는 성서학당이 한참 인기가 올라갈 때였어요. 네, 네. CBS 성서학당 지금도
1: 예,
0: 있지만.
1: 예, 지금도 있죠. 예.
0: 근데 그때 가장 인기 많을 때였어요. 예, 예. 이분이 그것을 벤치마킹한 아틀란타 CBS 성서학당을 만들려고 구상하던 중이었다는 거예요. 네. 꿈에도 몰랐죠. 예. 근데 구약 성경을 가르칠 목사님도 구했고 예. 신약 성경을 가르칠 목사님도 구했는데 네. 교회사를 가르칠 목사님을 찾고 있었대요. 네. 근데 제가 그거 잊어버려서 도둑 맞아서 사러 가서 제가 나타난 거예요. 제가 그때 길거리 캐스팅이 돼요. 아. 놀랍지 않나요?
2: 네, 거의 네, 네. 도둑 캐스팅이에요. 도둑 캐스팅.
0: 드라마, 네. 드라마. 네. 그래가지고 제가 졸지에 그거 사러 가가지고 14주를 네. 아틀란타 CBS 성서학당 교회사 산책을 찍어요. 아. 그래가지고 방송에 제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까 고난이 유익이 된다고 네. 하나님이 네. 합력하여 정말 선을 이루시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이라 다 잘 알잖아요. 네. 개척교회가 왜 어렵냐면 성도들이 개척교회를 안 가는 이유가 단지 교회가 작아서라기보다는 내 영혼을 함부로 맡기고 싶지 않은데 모르는 거예요. 그 목사님을. 혹시 이단은 아닐까? 나 이 교회 다녀도 되나? 사실 이게 크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몇 명 안 돼도 그때 한 20명밖에 안 돼도 네. 이제 저를 뭐라고 소개하겠어요?
3: 성서학당
0: 우리 목사님?
1: 성서학당 나오고
0: 성서학당 나오시는 분 들어봐. 네네. 그리고 그때 일주일에 세 번씩 아틀란타 로컬 방송국에 하루에 일주일에 세 번씩 이 방송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알려주시는 거죠.
1: 그러네요.
0: 그리고 또 재밌는 게 한 세 번 정도 찍었는데 예. 그 지금 카메라맨 또 PD 같이 하시는 형제님이 계시는데 세 번 정도 찍으면 친해지잖아요. 예. 쉬는 시간에 커피 한잔 하면서 제가 형제님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교회를 안 다닌대. 네. 내가 무슨 기독교 방송국에서 일하면서 교회를 안 다니냐? 그러면 안 된다고 네. 우리 교회 오라 그랬어요. 예, 예. 기다리고 있을 때 자기가 왠지 전 목사님이 끌려서 전 목사님이 오라 그러면 와야지. 그래갖고 진짜 때로는

0: 우리가 전도 대상자한테 말을 해야 돼요.
1: 그러니까
0: 이분이 우리 교회를 오기 시작한 거예요. 한 주 예배를 드리더니 목사님 유튜브를 시작합시다 이러는 거예요.
2: 와.
0: 근데 지금 한국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다 유튜브 하는데 네. 그때 2015년은
2: 없었죠.
0: 안 할 때 홈페이지시든 그런데 그때 우리 교회가 1300스퀘어 30평 네. 의자 세 줄 놓고 안에 화장실 있고 바로 앞에 제가 설교할 때
2: 네.
0: 무슨 창피하게 의자 세 줄 놓고 유튜브냐
2: 네.
0: 그리고 꼭 애들도 많고 시끄럽고 예배드리다가 화장실 가고 물내리는 소리 듣는구나 나 너무 싫다. 근데 이분이 걱정하지 말고
2: 네네.
0: 자기가 CBS 방송국 PD지 않냐
2: 예.
0: 영상 따로 뺄 수 있고 음성을 따로 빼 썸네일까지 그럴듯하게 이제 만들어내는 거예요.
2: 네,
0: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제부터 성도님들이 들어봐 우리 목사님 설교야 이렇게 보내기 시작합니다. 방송 나오지 그럴듯하게 나오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성도님들이 설교를 듣고 진짜 오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8년 반 됐는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모르는 얼굴 없이 예배를 드린 적이 없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를 들어오는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반응이 다 똑같아요.
2: 네.
0: 이러고 들어오는 거예요.
1: 영상으로 봤을 때 괜찮았었는데
0: 유튜브로 볼 때는 꽤 퀄리티 있어 보였거든요. 큰 교회 같았거든. 근데 의자 세 줄 있고 천장 낮고 목사 바로 앞에서 찜찍이 상당한 거 이게 뭐야 그러고 다 들어오는데
2: 네네네.
0: 교회 은혜가 있어서 저 교회가 빠른 시간으로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고난이 정말 유익이 된 거죠.
2: 그러니까
0: 반전 드라마죠.
2: 그러니까요.
0: 또 하나만 더
2: 나면
0: 아까도 언급했지만 우리 집안의 자랑이었고 기쁨이었고 사실상 네. 유일하게 돈 버는 사람이었던 누나가
2: 네네.
0: 제가 창립 예배를 2015년 11월 8일에 드렸는데 8월 5일에 죽었어요. 2015년
2: 아니 어떡해요 왜요?
0: 근데 그때 제가 영주권이 없어서 못 들어왔어요.
2: 예.
0: 그때 기도 모임 하던 중이었죠.
2: 네네.
0: 기도 모임 하던 성도님들 아니었으면 아마 제가 갔을 텐데
2: 네.
0: 들어가면 못 나오니까
2: 네네.
0: 참고로 어머니 돌아가실 때도 코로나를 못 왔는데 누나의 죽음이 큰 충격이었죠.
2: 네.
0: 제일 처음은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2: 네네. 그렇죠.
0: 원망이
2: 예, 예.
0: 들고 그런데 짧게 나누면 지금도 아파요. 지금도 왜라고 물어요 하나님께. 그렇지만 목회자잖아요.
2: 네.
0: 목사는 천국에 대해 설교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내 누나의 죽음 이후 그리고 또 최근에 어머니의 돌아가신 이후 진짜 천국을 사모해요 제가. 우리 주님 만날 수 있는 곳이고 우리 누나 9년 전에 죽었고 그 전에 6년 동안 한국을 못 나가서 15년 전에 마지막에 봤거든. 우리 누나 다시 만날 수 있는 곳이구나. 우리 어머니 다시 만날 수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목사가 천국을 사모하며 설교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2: 네.
0: 그리고 제가 위로의 능력이 별로 없었던 사람이에요. 우리 아내가 어쨌든 참 위로 못한대요. 제가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해 위로하는데 위로가 안 된대요.
2: 아 그래요?
0: 완전 T라고 맨날 정말 F인데 나뭐 더블 T라고 맨날 그러는데 ESFJ.
2: 네네. 아 ESFJ.
0: 근데 예. 누나의 죽음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누나가 죽고 한 달 뒤에
2: 근데 왜 돌아가신 거예요?
0: 과로사했어요.
2: 판사님인데?
0: 왜 판사가 과로로 죽었다는 뉴스가 난 적이 있어요.
2: 네.
0: 누나요. 친누나요. 네. 그렇습니다. 큰 아픔이죠. 네. 누나가 죽고 한 달 뒤에 저희 교회를 다니는 분도 아닌데 저희 네. 교회 성도님의 직장 상사의 네. 남동생이 죽었대요.
2: 예.
0: 저보고 전도하고 싶으니까 목사님 가서 위로해 줄 수 있냐고.
2: 예, 예.
0: 아 물론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다니지 않지만 그분을 만났어요. 네, 만나서 제가 별 얘기도 안 하고 손을 잡고
2: 네, 네.
0: 사실 저도 한 달 전에 누나가 천국 갔어요 그 말밖에 안 했어요.
2: 네.
0: 근데 그분이 놀라운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수많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위로해 주는데 위로가 안 되는데 목사님도 누나가 죽었다니까
2: 그래요 그래요
0: 내 마음이 위로가 되네요.
2: 맞아요 맞아요.
0: 그때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2: 맞아요.
0: 상처받은 위로자가 맞구나. 그러니까 나한테 그런 아픔이 없다면 제가 어떤 수로 무슨 방법으로 그분들을 위로할 수 있었겠어요.
2: 네.
0: 그래서 근데 목회하다 보니까 아픔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2: 그럼요 그럼요.
0: 너무 아프고
2: 그럼요.
0: 그리고 성경을 볼 때도 요한복음 11장 나사로가 죽었을 때
2: 예.
0: 예전에는 뭐 예수님 곧 살리실 건데 밖에 안 보였는데 비로소 마르다와 마리아가 얼마나 아팠을까가 보이는
2: 거예요.
0: 성경을 읽는 것도 달라지고 그러니까 아직도 잘 못하지만 그러니까 제가

0: 천국에 대한 설교할 때 성도님들 같이 울고, 누나 죽은 날 그 주에 제가 하늘 소망 설교하면서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고 살지라도 내 영혼 하늘을 드리며 산다. 그 하늘 소망 부를 때 온 교회가 눈물바다가 됐고, 지금도 천국에 대한 설교하면 성도님들이 많이 울고 저도 울고. 네. 뭐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권한에 대한 유익 두 가지 뭐 이 정도.
1: 네. 네, 알고 보니까 사모님도 좀 네네. 지금 큰일을 좀 겪으셨다고.
2: 아, 그래요?
0: 그렇게 고난이 많네요. 올해 3월에 알게 됐는데 저희 아내가 유방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기 한 5.7cm 정도로 또 꽤 큰 이제 교회 지금 성전 구매하는 중인데 또 큰 예. 일을 앞두고 하나님이 또 한 번에 고난을 허락하시고 예. 또 지금 아내가 항암 중이고요. 항암 네네. 3차 항암 받았어요.
2: 막내가 몇 살이에요?
0: 막내 3살이에요.
2: 아유, 삐약이
0: 보고 싶네요. 네. 네. 우리가 신뢰하는 것은 예. 하나님이 치유하여 주시면 제일 좋고 네네. 치유의 하나님 경험하기 원하고, 수술 때 눕더라도 또 그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하고, 하나님이 고난을 낭비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저희 교회가 큰 예배당을 지금 미국 교회 예. 예배당을 구매하는 중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회 생각도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고 한데, 아내가 아프다니까 교회가 더 하나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저를 더 불쌍하게 보시고 주변 지역 목사님들도 제가 좀 불쌍해 보이나 봐요. 이제 아내가 또 아프고 하다니까. 그래서 언제나 고난은 유익이 있고요. 또 이 고난을 통하여 또 우리 불순물이 빠지고 하나님께서 정금 같게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 또 아이가 이제 다섯이니까 또 막내가 이렇게 어린 걸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0: 네, 불쌍하죠. 너무 불쌍하죠.
2: 애틋하게 보시는 거죠. 꼭 빨리 일어나시길 바라시는 거고.
0: 감사합니다. 예, 기도해 주세요.
2: 예, 그리고 또 뭐 주변 분들은 이 교회가 어떻게 성장을 해왔고 어떻게 시작을 했는지 아시기 때문에 네, 네.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겠어요?
0: 우리는 또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2: 예, 애들도 기도 많이 하겠어요, 엄마 위해서.
0: 그러고 있습니다. 네. 우리 막내 3살짜리가 예. 저희도 아침 저녁으로 가정 예배 드리는데 네, 네. 그리고 보고 들은 대로 하는 거죠.
2: 하나 줄이세요. 저는 옛날 얘기 좀 줄이세요. 예, 예.
0: 하나 할 때도 한 번 할 때도 있고. 근데 우리 막내 3살짜리가 네. 대표기도 자주 해요, 요새.
2: 막내가? 네. 네. 네. 이런 게 제일 부럽더라고요.
0: 애가 대표기도 할 때 하나님 엄마 가슴 아파요. 엄마 치료해 주세요. 엄마 항암 중입니다. 고쳐주세요. 우리 막내가 기도하고 아이의 기도를 하나님이 또 들으실 줄 믿습니다.
2: 약함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아멘. 사모님의 그 지금 투병도 교회 부흥을 위해서도 사용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0: 들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2: 네, 또 그 존재 자체만으로 그 투병 사실만으로도 많은 분들에게 또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될 수 네.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0: 아유.
2: 예, 마지막으로 앞으로 비전을 좀 나눠주세요. 예.
0: 저희 교회 처음 세워질 때부터의 비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교회. 그리고 이민 목회를 좀 하다 보니까 다음 세대가 진짜 비전이 없더라고, 이민 교회가. 네. 그래서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는 교회, 이 네 가지 비전을 갖고 지금 이렇게 사역하고 있고요. 정말 영혼들이 살아나고 지금 개척이 안 되고 부흥이 안 된다고 하는 이 시대에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무슨 말이냐, 하나님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또 한국 교회가 많이 침체되어 있는 것 같은데 네네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아틀란타,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저 같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또 반전의 드라마를 행하시고 도전이 되고 또 격려가 된다면 네. 그보다 더한 네, 소망은 없고 예. 하나님께 그렇게 계속해서 쓰임받고 싶은 네. 그런 비전이 있습니다.
2: 네, 저희도 아틀란타 베들레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겠고 사모님 빨리 건강 회복하시기를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자, 오늘 제목 오늘 어떻게 들으셨어요?
3: 저는 목사님께서 그 잠언 말씀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운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는 그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일을, 많은 일을 맡기신다고 아멘. 하셨고 아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충성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종이 되셔서 하나님께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쓰임 받으시고
0: 아멘.
3: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 위로해 주시고

0: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겠고 그리고 아멘. 아내분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홍균 형제,
2: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몇몇 이야기를 하실 때 코끝이 찡해지시는 걸 봤어요. 네, 네, 네. 이렇게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코끝이 찡해졌거든요. 네, 네. 근데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코끝이 찡해졌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이 감동이 그다음에 이 말씀이 보시는 분들이 더 많은 분들이 아틀란타뿐만 아니라 보시는 영상을 통해서든 어디서든 항상 주님의 이야기를 전해주시는 목사님의 삶 네. 기도하겠습니다.
1: 네, 아멘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뭐 목사님 아들이니까 뭐 지나가는 말로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이 나중에 목사가 되라, 뭐 목사님 됐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목사, 목회자라는 배역을 보면 주연으로서 강대상 위에서 멋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것이 그 주인공인 목사의 역할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셔서 사실은 목사님이 되라라고 저에게 권해주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그 배역은 설교를 하는 자의 스피치 역할을 하는 것이 주된 일이 아니라 역할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 눈물로 매일 개척을 위해서 힘쓰셨던 그 일들, 눈물로 밤을 지새고 교인들의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가시밭길을 걸으면서 많은 분들의 눈물을 받아들이고 흡수만 하면서 정작 내 안에 있는 슬픔은 표출하지 못하는 그 슬픔의 모습을 저희 아내 자식들은 봤기 때문에 저희는 그 목회자 역할이 얼마나 힘든 역할인지를 알기 때문에 사실은 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 추천하는 이유는 그 주인공으로서의 멋있는 모습만 봤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 뒤에서 이 주인공이 얼마나 울고불고 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소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다 보셨지만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게 목회를 하신지 보셨는데도 나는 그 길을 가겠다라고 나는 바로 스피치를 잘하는 목사가 아니라 바로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는 역할을 맡으셨으니까 이제 아틀란타 땅에 많은 분들을 그 이민사회에 얼마나 외롭고 힘든지 잘 아시잖아요. 그들 품어주시고 그들을 섬기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저는 무엇보다 목회자님께 꼭 당부드리는 것은 목회자, 목사님 자신을 좀 사랑하셔서 교인 사랑하는 만큼의 반만이라도 나 자신을 좀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건강관리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좀 그렇게 나 자신을 좀 사랑해 주시고 좋은 것도 좀 드시고 그렇게 해주십사 꼭 저는 부탁을 드리면서 아틀란타의 부흥이 배달교회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저도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3: 감사합니다.
1: 오늘 멀리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CBS
1: 안녕하세요. 한국고아사랑협회 공동대표 노주연입니다. 자립준비 청년을 위한 자립준비 청년에 의한 고밍아웃 콘서트가 10월 9일 금요일 오후 5시 30분 서울숲 야외 무대에서 열립니다. 고밍아웃은 보육원 출신 청년들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밝힐 때 사용하는 은어인데요. 편견을 지우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용기 있는 선언을 결심한 청년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CBS와 서울특별시 그리고 한국고아사랑협회가 함께합니다.
2: 5분 메시지. 오늘 말씀의 대한성공회입니다.
3: 성공회 강압교회 이대성 사제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연중 26주일 이독서 말씀인 필립보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필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니셨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간직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니셨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간직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십니까? 이 질문에 예라고 답할 수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축복과 은총이 가득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 자체로 축복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칭 그리스도인입니까? 타칭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그 무엇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이라 증명해 주고 있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해 주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것뿐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니셨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간직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니셨던 마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간직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해 줄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가 내 심장에 흐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심장이 내 안에 뛰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심장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시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워지는 교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0: CBS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1: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0: 함께하느니라. 대한성서공회에서 보내드린 개혁개정판 오늘의 성경, 여호수아 1장 8절과 9절 말씀이었습니다.
1: 라디오 강단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성경의 가르침을 찾아 음미해보는 시간. 오늘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복된 이웃교회 이동현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2: 고향으로 가거나 집에서 기다리며 친지들과 손주, 손녀를 만났다면 이젠 우리가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직장으로, 도시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으로 나아가는데 팔자 타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가정, 아니 직장 선교사로, 일상 선교사로 힘차게 나아가는 시간이 오늘 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주일 아침마다 강의하던 사무엘상 강의를 한 주간 멈추고 오늘은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인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분이 계실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기도했고 가정 파송 선교사로 파송받아 갔었지만 이번 명절에 아무런 섬김도 보람도 열매도 선한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그냥 보내고 왔습니다. 혹은 저는 예수 믿지 않는 친척들에게 오히려 기죽어 지내다가 왔습니다. 나는 교회 권사고 집사고 장로인데 예수 안 믿는데 동생 내 언니는 더 잘 살고 나보다 더 도덕적이고 더 정직하고 더 삶도 아름다워서 내가 예수 믿으라고 하면 너나 잘 사세요 할 것 같아서 기죽어 지내다가 왔습니다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기회가 주어졌지만 예수님 얘기는 단 한마디도 못한 채, 그렇다고 삶의 향기를 드러내거나 덕을 세우지도 못한 채 그냥 그렇게 지내다가 왔습니다 라고 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연약한 우리들을 향하여 다른 말씀으로 희망, 소망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18절을 같이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우리를 파송하여 보내시는 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오늘 이 28장을 아무리 읽어보아도 너희가 능력이 있으니 가라, 너희가 완벽하게 준비된 인격과 삶이니 가라, 너희가 안 믿는 친척들보다 말을 잘하니 가라, 너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 완벽하니 가라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우리를 보내시는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 한번 강조하여 선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음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다, 내가 부여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왜 가족 전도가 어려워요? 가족들은요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우리의 출생에서 오늘까지의 삶의 전 과정 모습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우리 성격도 알고 우리의 약점도 알아요. 교회에서는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가족들은 알아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내 말을 들어줄 수 있을까? 내가 예수 믿으라고 하면 오히려 비웃지 않을까? 내가 10년, 20년 그동안 기도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이번에 또 뭐 한다고 될까? 그래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기회가 주어져도 머뭇거릴 때가 많고요. 어느 순간 포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완벽함이나 너의 능력을 보지 말고 너를 보내고 너를 통해 일하고 역사하는 나를 보아라. 그래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완벽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쳐다보기만 해도 감동을 받고 막 눈물이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우리 다 부족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출생에서 오늘의 전 과정을 아는 가족들 앞에 우리 모두 다 연약한 구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킨 것은 너의 완벽이 아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의 온전함이 아니다. 사람의 마음을 열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은 성령이 하신대.

우리는 파송받은 사람으로 복음의 씨를 뿌리면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보실까요?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는요, 우리로 말하면 홍콩 같은 항구 도시예요.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아주 음란한 도시예요. 근데 바울이 교회를 개척해서 급성장했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 항구 도시에 사는 지식인들이 너무 똑똑해요. 따지기 좋아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도무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이 자라나지 않을 것처럼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입니다. 조카에게, 오빠에게, 동생에게, 친정 아버님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재작년에도, 3년 전에도, 5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지금까지 안 믿으셔요. 빙글에 웃기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뿌렸던 그 씨앗들은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는 몰라요, 그때를. 때문에 가족권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남편은 안 돼, 우리 자녀는 안 돼, 우리 아이는 바빠서 안 될 거야, 우리 형제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이번 명절에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심었고 나름대로 이번 주간에 섬겼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주님께로 인도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선교는요, 우리 능력이 아닙니다. 주님의 권세에서 시작됩니다. 18절, 19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여기 나는 누굴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을 지칭하는 겁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라는 거예요. 암이 걸려 죽어가는 언니에게도 가서 부활의 주님이 보냈으니 생명을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너희는 가서, 우리는 연약하나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창조주시요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성령으로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19절 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를 주고? 여기 가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찾아가는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사셨습니다. 좀 더 많은 돈을 벌고 출세하기 위해서 자기 동족들을 팔아먹고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듯한 예수님 시대의 3대 나쁜 직업에 해당하는 세무서원이었던 삭개오라는 사람도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의 집에 묵으시고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한평생을 예쁜 몸으로 태어나서 남편을 5번씩 갈아치우면서도 남자에 대한 만족하지 못하고 타는 목마름으로 또 다른 남자를 찾아서 벌겋게 정욕으로 물든 눈으로 살아가는 수가라는 동네에 죄 많은 여인에게도 주님 찾아가셔서 그를 변화시켜 요즘 말로 말하면 여전도사가 되게 했습니다. 각색 병든 사람들, 심지어 죄인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는 나병이 걸려서 자기 가족들로부터도 정리당하며 살던 서러운 사람에게도 찾아가셨습니다. 그 찾아오신 주님은 2000년의 강을 건너서 우리에게까지 찾아오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가라. 우리가 10월 달에 태국 카렌족으로 선교 갑니다. 그러나 외국 가야만이 선교가 아닙니다. 같은 이불을 덮고 살지만, 아이를 낳고 살지만 생각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 내 남편이 바로 내가 가야 할 선교지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제까지는 대접받는 것, 인정받는 것, 내 주장을 관찰시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었다면 지난 때가 족합니다. 이제는 대접받으러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하고, 인정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인정해 주려고 하고, 내 주장을 관찰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남기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가족 친지 전도가 왜 어려워요? 그들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고 우리의 삶을 보기 때문이에요. 이번 명절에도 아마 이런 상황이 있었을 거예요. 올해는 꼭 전도해야지. 두 주간 동안, 한 주간 동안 특별히 여리고 작정 기도하고 기도불량 채우고 갔습니다. 근데 막상 만나고 보니 전도할 분위기가 아니에요. 정치 얘기가 나와요. 재산 얘기가 나와요. 자녀 얘기가 나와요. 그러다가 급기야 옛날에 몇 년 전에 서운했던 얘기가 나와요.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말이 나와요. 전도할 분위기가 아니에요. 바로 그 순간, 그 현장에서 우리가 선교사잖아요. 한마디만 덜 했더라면, 욱하고 화를 낼 수 있는 그 상황에서 한 번만 내 입을 닫고 경청했더라면, 상대가 말할 때 상대 얼굴 좀 쳐다보면서 피하지 않고 좀 들어주었다면, 먼저 음식을 챙겨주었다면, 좀 일찍 가고 늦게까지 오면서 다 정리하고 왔더라면, 이러한 사소한 일상의 섬김, 이것을 작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작은 섬김과 실천이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통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뭐를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 이 사람 좀 변했네. 전에는 자기 얘기만 계속하고 덜컥 화를 냈는데 이번에는 그러지 않네. 이번에는 내 말을 들어주네. 그래요. 전도는 가족들이 복음을 듣기 전에 우리의 변화된 삶을 보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선교 목표가 사람을 이기는 거 아닙니다. 배우자 간에도 꼭 이기려는 사람이 있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꼭 이겨야 적성이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그 사람을 구원해서, 그 사람을 인도해서, 예수님께 전도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고, 그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받게 해서 예수의 제자로 세우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맨 먼저 해야 할 일이 그를 그에게 들어주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내 말이 맞고 네 말이 틀렸다, 그거 증명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목적은 그 사람이 예수님께로 오게 만드는 일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바꾸겠다, 내 논리와 내 주장으로 그 사람을 고치겠다, 절대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 설득 못합니다. 내 속으로 난 내 자식도 우리 마음대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을 바꾸시는 분은 성령입니다. 저는 한 교회 43년 섬기면서 성령은 하심을 믿습니다. 내 눈으로는 도저히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하셔요. 밤새 하셔요. 우리는 통로입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격려하는 일, 덮어주는 일, 기다리는 일, 제일 중요한 것 들어주는 일입니다. 오늘 20절을 보면 가르치라고 끝나지 않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꾸 가르치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헬라 원문으로 보면 우리 삶을 통해서 그들이 가르침을 받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면 누가 먼저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까? 내가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르치는 일입니다. 교회 나가자고 아무리 말을 하는데 그의 삶에 기쁨이 없습니다. 교회만 갔다 오면 밥상머리에서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어떻게 그 자녀가 교회 나가겠어요? 예수 믿으면 좋아라고 말했는데 집에서 늘 불평합니다. 직장에서 늘 원망합니다. 늘 공격합니다. 설득력이 약해집니다. 그러나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고 상처받았는 틈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손해를 보면서도 정직하고, 화낼 상황인데, 끝낼 상황인데 끝에 가서 용서하고 다시 시작하게 만듭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가르침의 삶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번 명절에 정말 힘들었어요. 부모님 모시느라고, 자녀와 손주 섬기느라고, 며칠 동안 음식 준비하느라고, 먼 거리 운전하느라고, 마음에 맞지 않는 가족들을 만났지만 분위기 깨지 않으려고 참은 것, 오랜 갈등 때문에도 눈물 흘리면서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정 선교사 파송받았기 때문에 참느라고 힘들었습니다. 바로 그런 분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기고 출천하세요. 이미 성도를 섬긴 것, 10년 전에 15년 전에 이제까지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하나님은 상급을 잃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셔요. 내가 오늘 섬겼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몰라줄 수 있습니다. 가족들은 우리의 수고를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실 뿐 아니라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음식 준비한 거, 운전하며 땀 흘린 거, 참았던 것, 몰래 흘린 눈물들,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 소홀히 했던 기도들, 그 하나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동쪽에서 심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서쪽에서 남쪽에서 북쪽에서 어느 날 어느 곳에서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십니다. 우리의 눈물, 우리의 작은 섬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이미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추석 명절은 끝났지만 우리의 일상 선교는 이제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명절에만 가족들을 찾아가고 명절에만 사람들을 영접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명절 끝났잖아요. 엑스트라 터치가 필요합니다. 어떤 성도가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신방 갑니다. 한번 갔다 오고 말면 이거는 도리, 기본적인 도리만 한 겁니다. 반드시 엑스트라 터치가 필요해요. 갔다 온 다음에 전화하는 거예요. 집사님 힘드시죠? 한 번 더. 우리가 시골에서 살 때 어머니가 밥 먹다 보면 이만큼 주시잖아요. 위에 것도 덜 먹었는데 또 하나 더 얹어주면서 한 번 주면 정없다고 해. 그것이 어머니의 엑스트라 터치예요. 또다시 오셔서 사랑으로 으르만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부활하셨을 뿐 아니라 성령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다시 오셔요. 명절이 끝났잖아요. 오늘 예배 마치고 여러분 문자 보내세요. 동서 잘 도착해서 고생했어. 이번 명절에 꼭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못하고 와서 동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용기 잃지 마. 조카들 위해 기도하고 있어. 힘내. 사랑하는 동생 힘내. 누나가 기도하고 있어. 어머니 아버지 힘내세요. 차마 부끄러워 말씀 못 드렸지만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용돈 못 드렸지만 아버지 건강하셔야 돼요. 내년에 내가 돈 벌어 더 많이 드릴게요. 아무도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돈 얘기니까. 가정 단기 선교사에서 일상의 선교사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질문이 생겨요. 오늘 설교를 마감하면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용기 있게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마태복음의 마지막 말씀 때문입니다. 마지막 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크게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이라는 표현은 문자적으로 모든 날들 모든 순간에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주님은 좋은 날에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모든 날에 함께 하십니다. 이번 명절에 웃고 즐거웠던 날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마음이 상했던 순간에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눈물을 참았던 순간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가족들이 나를 오히려 공격할 때 아무도 내 편에 서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한숨 쉬고 벼랑 끝에 몰려 있을 때 그때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긴 고속도로를 수시간 걸려서 운전하며 돌아오는 피곤한 길에도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일상으로 다시 나가야 할 우리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내가 너와 모든 순간 함께 하리라. 놀라운 것은요, 이 마태복음

0: 시작할 때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서 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고 나서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시는 예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치시고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다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죽어도 그 성령의 능력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집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오늘 마태복음의 마지막 절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할 이유요, 일상의 선교사로 당당하게 다시 나아가야 할 이유입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이 연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믿고 계십니다. 다시 시작하십시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온 우주를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오신 성령의 감동과 감화로 사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아직 믿지 않는 남편, 아직 돌아오지 않은 자녀,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친인척 그 누군가를 다시 품에 안으십시오. 이번 추석 명절에 아무도 일어난 것처럼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이 위하여 눈물로 기도한 기도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섬긴 작은 사랑의 섬김 헛되지 않습니다. 다시 시작하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눈물과 기도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셔서 함께 기뻐하는 날을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1: 지금까지 말씀해 대한예수교장로회 복된 이웃교회 이동현 목사였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가까운 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복된 이웃교회에서 보내드린 라디오 강단이었습니다.
2: CBS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는 CBS 방송의 제어가 심사를 진행하며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3: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안녕하세요. 한국고아사랑협회 공동대표 노주연입니다. 자립준비 청년을 위한 자립준비 청년에 의한 고밍아웃 콘서트가 10월 9일 금요일 오후 5시 30분 서울숲 야외 무대에서 열립니다. 고밍아웃은 보육원 출신 청년들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밝힐 때 사용하는 은어인데요. 편견을 지우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용기 있는 선언을 결심한 청년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CBS와 서울특별시 그리고 한국고아사랑협회가 함께합니다.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0: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시죠.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맑고 푸른 가을 하늘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감사한 마음으로 하늘을 마음껏 바라보는, 그리고 이 하늘이 열린 날이라고 하는 개천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그런 한 날로 보낼 수 있는 것도 우리 크리스찬들의 참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영수의 찬양으로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오늘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10월 3일 오늘은 10월의 첫 주말이기도 하고 또 개천절이기도 합니다. 요즘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CCM 캠프를 듣고 계십니다. CCM 캠프는 역대 수많은 DJ와 함께한 전통의 찬양 프로그램으로 매일 밤 10시에 CBS 표준 FM 라디오와 인터넷 CBS 레인보우로 동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메시지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노래에 담는 CCM 최신곡과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국내외 찬양들을 골고루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신청곡은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CBS 레인보우 앱과 CBS 만나앱 게시판으로 오시면 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특급 호텔들이 선택한 윈세프에서 세턴 에어 헤어드라이기,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과 로션, 마실수록 깔끔하고 가볍게 주식회사 부성의 제로 곰취미세차, 춘천에서 줄 서서 먹는 감자밭 감자빵, 원조의 품격 팡파미유 강릉 6종 마늘빵,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첨가물 없이 올리브오일로 오븐에 구운 담백한 스페인 퀼리 과자 세트,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에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조금 신나는 곡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김현정과 환희가 함께한 오 해피데이, 앞서 스톤즈의 언젠가는 전해드렸어요. 토요일 그리고 3일 또 황금 연휴의 시작, 오늘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셨나요? 집에서 방송을 안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짤막하게 또 여행을 가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또 주일 앞두고 오늘 잘 하루를 보내시고 준비하신 분들도 정성스러운 그런 준비의 손길들도 계셨을 것 같고, 월요일에는 또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오늘도 변함없이 2시간 동안 찬양으로 전해드릴 테니까 하루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람내음님께서 10월 월삭 새벽 예배 이제 시작하신다고, 모두들 좋은 계절 가을에 참 주인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보내주셨는데, 정말 10월이 시작이 되면서 새로운 계획으로 또 뭔가 도전하시는 분들 응원합니다. 너의 꿈을 펼쳐봐, 안성진의 찬양 준비하고 있고요. 또 임신옥님께서 하루 마무리하면서 1000번을 불러도 신청해 볼게요 하셨는데, 주리의 찬양으로 이삭줍기 하겠습니다.

콴 그란데 에셀 엘트리오 네 호이의 주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전해드렸고요. 수산나 페나의 찬양으로 이어봤습니다. 남미 찬양이죠. 오 아도나이 오 주님 함께 하셨어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올해 주일 오전 예배 때 여는 찬양이에요. 저희 김해 중앙교회 이번에 제4성전 헌당 예배와 설립 기념 예배를 10월 11일 11시에 드립니다. 저는 척추 골절로 참석이 어렵지만 영상 예배로라도 함께하며 축하하는 마음을 가져보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교회에 가득하길 바랍니다 하셔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는 강찬의 찬양으로 힘있게 전해드릴게요. 찬양 들으시고 척추 골절 잘 이겨내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러브레터님 감사 신청하시며 저녁이 오면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면 마음속으로 사랑한 사람 있다는 것, 밤이 깊어지면 꿀맛 같은 은영님의 CCM 캠프가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감사라고 하셨어요. 지선의 감사로 찬양 이삭 줍기 할게요.

지선의 감사, 앞서 강찬의 음성으로 전해드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세라별님께서 정말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쉬는 동료들과 모닝 아침밥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수다 타임 하고요. 헬스장 가서 2시간 운동하고 52년 만에 피부과 가서 상담하고 기미도 제거하고 또 아랫집 할아버지가 알타리 솎아 오셔서 김치도 담그고 저녁도 해주고 부엌 대청소하고 이제 걷기 하면서 방송 듣습니다. 오늘 하루도 참 바쁘게 지낸 세라별 10월 열심히 힘차게 감사함으로 살아볼게요 하셨어요. 너무너무 멋지게 힘을 내고 계신 세라별님 비롯해서 우리 캠프 가족들 중에 정말 열심히 하루하루를 채워가시는 여러분 모두의 이 하루를 축복하면서 찬양 함께합니다. 김순주, 오늘도 숨 쉴 수 있어 감사해요.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주님 감사. 오늘도 숨 쉴 수 있어 감사해요. 김순주의 찬양 전해드렸습니다. 자, 개천절인 오늘 이 곡 딱 어울릴 것 같은데요. 1부 끝곡입니다. 천관웅 하늘 위에 하늘. 저는 2부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0: CBS
1: 대한결핵및호흡기약회 이사장 유광아입니다. 올해부터 56세와 66세 나이의 대한민국 국민은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폐기능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성폐쇄성 폐질환, 즉 COPD는 조기 발견과 꾸준한 관리가 중요한 호흡기 질환입니다. 특히 흡연 경험이 있거나 기침과 가래, 숨이 차는 증상이 지속된다면 COPD를 의심해 보세요. 건강한 숨을 오래도록 지킬 수 있도록 지금 폐기능 검사를 받아보십시오.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가 함께합니다.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3: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5: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4: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6: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김은영의 CCN 캠프 2부 시작했습니다. 워십 앤 프레이즈로 꾸며드리는 2부지만 오늘 또 개천절이어서 역사적으로 우리 민족의 시작이라고 또 기념하는 날이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두 곡의 찬양으로 2부는 시작해봤습니다. 또 보내주신 사연 신청곡 중에서도 또 워십곡 보내주시면 저희가 주말과 주일 2부 시간에 이삭줍기로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성남 님께서

지난 9월 9일에 소개해 주셨던 곡이 있는데 팀록 워십의 내 아버지 집에는 기쁨이 넘쳐나네를 신청합니다 하셔서 오늘 워십 앤 프레이즈의 이삭줍기로 함께하고요. 어린이 찬양 준우님도 충성하는 사람들을 위해 위로의 찬양을 남겨주셨어요. 그리운 예루살렘 함께하겠습니다.

워십 앤 프레이즈 이삭 줍기로 두 곡 전해드렸어요. 팀록 워십, 내 아버지 집에는 기쁨이 넘쳐나네, 위러브, 그리운 예루살렘 들어보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하호호님께서 말씀 사경회 다녀오셨는데 오늘도 은혜 완전 만땅 충전했습니다 하시며 마지막에 부른 은혜로다를 듣고 싶어요 하셔서 오늘 은혜로다 라이브 워십으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장종택 안성진의 은혜로다 라이브로 전해드리고요. 캠퍼스 워십 프로젝트의 은혜로다 이 곡도 함께 보시죠.

은혜로다 같은 제목의 다른 두 곡의 라이브 찬양 전해드렸는데요. 안성진 씨가 보컬로 함께한 장종택 은혜로다 그리고 캠퍼스 워십 라이브 앨범에서 은혜로다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기루 글로리어스 워십의 어웨이크닝 준비했고요. 뉴 크리에이션 워십입니다. 어라이즈 라이브 워십입니다.

어라이즈 라이브로 뉴 크리에이션 워십 함께 하셨고요. 어웨이크닝은 이기루 글로리어스 워십의 찬양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숫자로 된 찬양이에요. 1004, 1004 AJ 워십의 찬양 전해드립니다.

AJ 워십의 천사 들어보셨고요. 오늘 끝곡은 남미 워십 찬양에서 준비했습니다. Say 주의 선하심이. 자,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고요. 내일 거룩한 주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마침표, 내일은 물음표. 모두 건강하세요.

0: 아니고
1: 입학지원에서 스마트한 스마트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건강한 삶, 행복한 인생, 생활의 편안함과 건강 증진을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와 재활 복지용품들이 선보이는 홈케어 재활 복지 전시회가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인생을 눈부시게 하는 본 전시회 많은 참관 바랍니다. 위엑스포.
3: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4: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4: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어지는 개천절 연휴 여유롭게 보내고 계신지요? 추석 연휴 때 시간이 부족해서 미처 하지 못했던 것들, 아쉬웠던 것들을 다시 챙겨볼 수 있는 시간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천절, 하늘이 열린 날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들은 이 날을 이렇게 새깁니다. 태초부터 예비된 하늘의 복과 평안이 우리에게 가득한 날이라고요. 그렇게 감사로 채워지는 날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태초부터 예비된 하늘의 복과 평안, 네, 이 나라에 태어나게 하심, 또 이 좋은 계절을 우리에게 주심, 또 다른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은혜 아니면 라이프로드 싱어즈 앨범에서 들었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 두 시간 함께 할게요. 이어지는 곡은 말씀으로 우리 길이라는 제목의 곡입니다. 위러브 앨범에 있는 곡이고요. 행복한 요한나님의 신청곡이에요.

주예수 사랑 기쁨 향기로운 나무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주아랑님, 어르신과 마당 한켠에 앉아 어르신이 심어놓은 꽃, 예전에 시장에서 사다 심으셨다는 감나무의 감, 그리고 하늘을 보면서 옛날에 자녀들 키웠던 옛 이야기 들으니 제 마음이 뭉클합니다. 주아랑님 얘기에 떠오르는 장면이 있어요. SNS에서 제가 얼마 전에 봤는데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전에 이분들이 어떤 일을 했었는지 직업을 보여주는 장면이었거든요. 거기에는 간호사, 또 IT 개발자, 수학 선생님. 지금은 과거를 기억 못하는 분들도 계셨지만 꿈이 많고 열심히 사셨을 그분들을 생각하니까 우리와 다를 게 없잖아요. 마음이 뭉클하면서 어르신들이 옛날 얘기할 때 잘 들어드려야겠다. 또 저 얘기하신다. 이게 아니라 그러셨구나. 정말 열심히 사셨구나. 저 일이 보람이고 의미구나. 라고 인정해 드려야겠다라는 생각했었거든요. 주아랑님이 신청하신 곡 회중찬양 카우치워십 앨범에서 홍이사기 부릅니다.

언제 들어도 감동이 되는 제목 자체가 그래요. 사랑한다 말하시네. 기프티드 앨범에서 들었고요. 카우치워십 앨범에서 회중 찬양 함께 했습니다. 이터널 님께서 갑자기 이 곡이 생각난다고 하셨어요. 그런 곡 있죠. 갑자기 어? 그리고 하루 종일 생각나는 곡도 있어요. 불안 어휘는 두려워 말고 이 곡을 오늘은 강중현이 부릅니다.

장중현이 부른 보라너희는 두려워 말고 이어서 조수아의 목소리로 작은 불꽃 하나가 들으셨습니다. 신형규님 지난 추석 연휴에는 쉼 없이 일하셨는데 이번 연휴 이 개천절 연휴는 좀 쉬실 수 있는지요? 신청하신 곡 결코 쓰러지지 않을 그대 이 곡을 김훈희의 목소리로 들려드립니다.

주의 길을 걷다 지친 그대여, 최인혁 오세광이 함께한 곡이었고요. 김훈희 결코 쓰러지지 않을 그대까지 들으셨습니다. 1부 끝곡은 저는 왠지 개천절인 오늘 이 곡이 너무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1부 끝곡으로 골라놓은 곡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이 곡인데요. 어노인팅 앨범에서 듣고요. 잠시 후 당신을 향한 노래 2부에서 봬요.

0: SBS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원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고린도 후서 6장 1절 2절 말씀이었습니다.
2: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3: 감사의 마음 전하는 소리 CBS.
2: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가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법궤가 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은 춤을 추었습니다. 다윗이 추었던 춤은 어떤 춤이었을까요? 다윗이 왕의 품격에 맞는 춤을 추었다면 미갈이 업신여겼을까요? 아마도 춤이라고 하기에는 민망한, 격도 없고 폼도 없는 막춤을 추었을 것입니다. 너무 열심히 추느라 자기 하체가 다 드러나는 것도 몰랐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야만 출 수 있는 춤을 추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잊어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체면을 차리고 따지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체면이 구겨지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세상은 그렇다 치고 교회는 어떤가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이 대략 두 가지입니다. 자신 있게 교회 이름을 말하는 경우와 그냥 동네 작은 교회 다녀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3장 17절. 다윗은 누구보다 자유로웠습니다.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웠습니다. 주 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주 앞에 있다는 것은 있는 모습 그대로 존재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호칭과 지위와 체면과 시선으로부터 벗어나 마음껏 춤출 수 있는 자유입니다. 왕이라는 자신의 체면을 끝까지 세워주길 바랐던 사울왕과 왕으로서의 체면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던 다윗의 가장 큰 차이가 아닐까요? 사울은 자신이 왕이었고 다윗에게 왕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주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 토요일 2부에는 책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성문섭이 지은 바쁜 하루 잠깐 묵상 중에서 시선으로부터 자유롭다라는 제목의 글 나눴고요. 이어진 곡은 장종택 다윗처럼, 지프와 양근영이 부른 다윗처럼 찬양해 두 곡이었습니다. 어여쁜 자연님께서 시 139편 신청하셨어요. 예배 교독문 중에 이 시편 139편이 있었다고

시편 139편이어서 범키가 부른 내 모습 이대로까지 들었고요. 이쁜이 님이 찬송가 신청하셨어요.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오늘은 온기장의 앨범에서 들려드립니다.

이 곡은 실로암에서라는 제목의 곡이고요. 히즈윌 앨범에서 김동욱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이어서 피아워십 앨범에 있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이어서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주인 살리신 나무인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제가 일부 끝곡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이 곡이 개천절에 너무 잘 어울리는 곡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 곡이 더 있습니다. 이 곡도 처음 시작이 하늘문이 열리면 노래할

이유 있네. 이렇게 시작되는 곡이라, 야, 개천절에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노래할 이유 있네. 정신노래 선교단입니다.

노래할 이유인에 이어서 별빛 속에 빛나는 주님 서하연이 불렀고요. FE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이 곡을 들으니까 생각나는 곡이 있었는데 주말에 아이들과 들으시면 더 좋겠다. 아이들도 좋아하는 곡이겠다 싶어서 이어지는 곡으로 한 곡 더 들려드립니다. 심희서가 부르는 누가 별을 놓았지.

누가 별을 놓았지 심희서 조천미가 함께 부른 곡이었습니다. 오늘 끝곡은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클래식 콰이어 앨범에

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원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었습니다.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81장 주는 귀한 보배입니다. 이 찬송은 코랄 예수 나의 기쁨으로 유명한 찬송작가 요한 프랑크가 작사했습니다. 프랑크는 1618년 독일 베를린 근교에 있는 구벤 지역 태생으로 두 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숙부인 판사에 의해 양육됐습니다. 그의 생애 전반기는 가톨릭과 개신교 간의 종교전쟁 성격을 띈 30년 전쟁 시기였는데 이 때문에 그는 전쟁의 비참함, 교권의 부패, 피폐한 사회환경에 대한 시들을 써서 발표했습니다. 독실한 루터교 신자인 프랑크는 자기의 고향인 구벤시의 시장과 말그라우레시 의회 의원을 지내면서 기독교인 지도자로 사회와 교회에 큰 영향을 끼치고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이 찬송은 사도 바울이 서신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에서 밝힌 바와 같이 그리스도 중심의 가치체계를 갖춘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고백이라 할 수 있는 찬송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귀한 보배라고 찬양하는 찬송, 찬송가 81장 주는 귀한 보배입니다.

0: CBS
1: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1954년도 한국전쟁 직후에 국민의 마음이 가장 상처입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워진 방송입니다. 70년 동안 CBS가 붙잡아온 사명이 있는데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CBS는 왜 팝송을 틀고 뉴스를 틀고 시사 예능을 할까요? 라디오 청취자의 한 70% 가까이가 넌크리스찬들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성경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매개체를 CBS 라디오 주파수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2: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 지금 전화주세요.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사냥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미국의 한 캠페인은요, 사람들이 음료를 마신 뒤 거리를 걸으며 인류를 구하기 위해 다 함께 컴퓨터에 오줌을 싸자라고 외치는 장면이 있어요. AI 데이터 센터가 물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알리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데이터 센터도 물을 많이 쓸까요? 서울과학기술대 이광석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1: 100여 개 정도의 데이터 센터가 가동 중인데 데이터 센터 안에서의 전력 소모라든지 용수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개한 것은 거의 5% 미만에 불과하다는 비밀주의에 입각해서 데이터 센터를 유지하고 있다는 문제가 큽니다.
0: 우리 정부의 핵심 성장 동력인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우리가 거의 모른다는 말인데요. 그래서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들이 늘고 있습니다.
1: 지역 주민들은 전력 용수 토지 공급 환경적 부담을 온몸으로 떠안으면서도 데이터 센터는 고도로 자동화된 시설이기 때문에 일자리도 세수도 거의 남기지 않는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환경 부정의의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0: 올해 9월 19일 기후정의 행진의 모토는 메가 프로젝트의 폭주를 멈춰라입니다. 지난해 강릉 가뭄의 교훈을 잊지 말게.

0: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집 짓는 건축자들이 내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도다.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일이니 우리가 보기에 참으로 놀랍기만 하여라. 이 날은 주께서 구별하여 정하신 날이니 이 날에 우리가 다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주여 간구하오니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주여 간구하오니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 주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의 모음집 시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주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CBS 중앙방송입니다. CBS는 전국을 잇는 14개의 방송망을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CBS는 기독교 복음 전파와 민족의 통일, 지구촌 공동체의 발전과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표준 FM 98.1 MHz, AM 837 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1: FM 98.1

0: 89.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1: 감사의 마음 전하는 소리 CBS
0: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샬롬,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10월 4일 주일 새아침입니다. 김용신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주님께 드리는 기도로 새 아침의 문을 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을 모아 함께하는 이 시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어 쇠약해진 영혼이 다시 힘을 얻고 지치고 상한 마음이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지금의 믿음의 자리로 이끈 신앙의 선배들을 기억하여 주소서. 오랜 세월의 풍파를 견디며 신앙의 자리를 지켜온 이들의 눈물과 땀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소서.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 앞에서 염려하는 마음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께 맡기게 하소서. 남은 삶의 여정을 더욱 건강한 육체와 마음의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병들고 쇠약해진 육신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지 않게 하시며 천국의 소망으로 날마다 새 힘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 진학과 취업을 준비하는 수험생과 청년들을 붙들어 주소서. 인생의 큰 과도기 앞에서 미래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마음을 짓누를 때가 많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함을 알면서도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오는 세상 앞에 연약하고 초라한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신 주님의 약속을 깊이 마음에 새기게 하소서.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신앙이 습관에 머물지 않고 삶으로 드리는 고백이 되게 하소서. 생계를 위한 고단한 삶으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이들도 어디에 있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우리의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게 하소서.

새 아침의 기도, 충북 제천 아름다운 감리교회 김석주 목사였습니다. 10월 4일 주일 새 아침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글로리 남성 4중창입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김경미가 부르는 그의 찔림은 이어서 이연수의 찬양입니다. 내가 무슨 말로

0: 성경 낭독 시간입니다. 시편 116편 117편을 성우 손정아 권사가 낭독해 드립니다.
1: 시편 116편. 주님, 주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니 내가 평생토록 기도하겠습니다. 죽음의 올가미가 나를 얽어매고 소울의 고통이 나를 엄습하여서 고난과 고통이 나를 덮쳐올 때 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간구합니다. 이 목숨을 구하여 주십시오 하였습니다.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우리의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다. 주님은 순박한 사람을 지켜주신다. 내가 가련하게 되었을 때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 내 영혼아, 주님이 너를 너그럽게 대해주셨으니 너는 마음을 편히 가져라. 주님, 주님께서 내 영혼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내 눈에서 눈물을 거두어 주시고 내 발이 비틀거리지 않게 하여 주셨으니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 보시는 앞에서 살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우냐 하고 생각할 때에도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한때 몹시 두려워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하고 말하곤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주님께 서원한 것은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다 이루겠습니다. 성도들의 죽음조차도 주님께서는 소중히 여기신다. 주님, 진실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 주님의 여종의 아들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결박을 풀어주셨습니다. 내가 주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주님께 서원한 것은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다 이루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주님의 성전 뜰 안에서

주님께 서원한 것들을 모두 이루겠다. 할렐루야. 시편 117편. 너희 모든 나라들아, 주님을 찬송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칭송하여라.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인자하심이 크고 주님의 진실하심은 영원하다. 할렐루야.

성경 낭독 시편 116편 117편이었습니다. 성우 순정화 권사의 낭독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찬송가 374장입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 포레스트의 찬양입니다.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투루바가 부릅니다. 이어서 찬송가 4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지혜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0: 새아침의 말씀입니다. 경기도 군포시 송부로 하나동산교회 김주영 목사입니다.
1: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가롯 유다의 배신이란 제목으로 하는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 말씀을 보시면 지난주에 그 유월절의 마지막과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진실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와 팔 것이다. 그럼 사실은 그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우쭐하고 신비로운 체험, 굉장히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많은 가운데 정말 놀라움 가운데 그것을 경험한 그들은 정말 기대감을 갖고 유월절 만찬을 준비했을 텐데 유월절 만찬 직전에 어쩌면 찬물을 끼얹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다 진실로라는 말 쓰는 거죠. 제자들이 하나씩 놀라서 묻는 거죠. 참 묘한 말을 하기도 합니다. 나는 아니지요. 사실 아니면 아니지 왜 묻냐 이겁니다. 아마 자신이 없지 않았을까 모르겠어요. 자기도 자신이 어떠한지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뭐가 무섭냐. 아직 기회가 있어도 어리석은 죄는 그 기회를 놓쳤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공론화하고 드러났다는 것은 뭐냐면 아직 기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도

0: 마찬가지예요. 자기 안에 그 열악함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몇몇 사람들은 딴 마음 품고 여차하면 도망갈 궁리 배신한 궁리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묻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20절을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열둘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매우 가까운 이가 예수를 배신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가룟 유다의 배신의 특징적인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는 누가 배신할지 아셨다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배신의 큰 충격이 뭐죠? 우리가 세계사적인 상황이나 영화나 드라마를 보더라도 보통 배신은 굉장히 당황스럽고 은밀하게 진행되고 설마 절대 배신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배신하는 게 큰 충격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명확히 누가 배신할지를 아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과 보통 배신을 당한 사람들의 차이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모르고 불쌍하게 예수님 당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상황을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배신해 당한 이 사건이 가진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배신당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완벽하게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셨음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6절 3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에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는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밤이로라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사탄이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갔다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탄이 얼마나 교묘하고 강력한 존재인지를 항상 경계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다시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키는 자를 찾나니 라고 나와요.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키려고 하는 존재로 비유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자리에도 사탄이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고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서도 사탄이 사람을 유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계심을 갖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시험받은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에덴 동산에서 있지 않길 바라요. 지금도 오늘 거룩한 주일 이제 이 새벽이 지나고 각자 자리에서 예배하게 된데 여러분 주님께 집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고요. 여러분의 교회를 공격하려고 할 수 있어요. 우리도 나 자신의 영혼을 지키도록 기도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로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랬어요. 사탄이 너희를 하면 뭐예요? 복수죠. 사탄이 흔들려고 계약한 것은 유다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왜 유다만 이런 배신을 합니까? 무리 중에 떨어지고 혼자서 돈을 가지고 이상한 일 하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사탄의 표적이 되는 빌미는 뭐냐면 공동체를 떠나간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홀로 신앙생활하는 건 좋지만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공동체를 만드신 이유가 명확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에서 교회에 등록을 꼭 하시고 소그룹도 꼭 참석하셔서 우리의 죄가 고백되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통하여서 보호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을 질문하고 고발하는 것이 있어요. 가룟 유다와 예수님의 전혀 다른 인생을 제시하는데 유다는 나를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는 자고 예수님은 남을 위해서 나를 희생시키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닮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은혜로 누리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1: 새 아침의 말씀, 경기도 군포시 송부로 하나동산교회 김주영 목사였습니다. 정주연이 부르는 성령님 내 삶에 옹기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10월 4일 주일에 함께한 새아침입니다. 하늘로가 부르는 찬송가 300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 좋은 씨앗,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드니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곁에 CBS 라디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었습니다.
1: FM 98.1 MHz, AM 837 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0: 한국 루터란 아워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앙 루터교회 최주훈 목사입니다.
1: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벌어진 논쟁 그리고 그 끝에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짧은 비유가 이어집니다. 잘 아는 내용이죠. 포도원에 두 아들을 보냈는데 가겠다고 하던 큰아들은 안 가고 안 가겠다고 하던 둘째들이 가서 일했다고 하는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언뜻 이 비유의 교훈은 너무 분명해 보이는 것 같아요. 뻔해 보입니다. 게으른 아들을 꾸짖는 무슨 가정교육 같은 그런 비유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이 비유를 읽고 나서 말만 앞세우지 말고 몸으로 좀 실천 좀 해라 라고 하는 설교를 쉽게 하곤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뜻일까요? 이 비유를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부터 일어난 일과 함께 쭉 읽어보면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 여기에 담겼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가 21장을 함께 보았는데요, 21장 첫절부터 쭉 읽어보면 전체를 요약하면 이런 말이 될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종교적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돌직구를 던지는 내용들이 바로 이 21장 전체에 펼쳐집니다. 이제 성경으로 좀 더 들어가서 가까이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 본문인 첫 구절 21장 23절 말씀 우리 펼쳐놓고 같이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시기적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시기적으로는 유월절입니다. 유대인의 3대 명절 중에서도 가장 큰 대명절입니다. 이때 예루살렘 도성의 상황을 조금 더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월절 기간이 되면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한 3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3만 정도 되는데요, 성전 순례객들이 이곳에 찾아와서 적게는 15만에서 어떤 학자들은 한 30에서 50만까지 숫자가 폭증을 한다고 그렇게 추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잘 곳이 없어서요, 순례객들이 성전 주변에 텐트를 치고 또 감람산 주변에도 텐트를 치고 하면서 도시 안이 엄청나게 북적거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많아지면 골치 아픈 사람이 꼭 있습니다. 누가 골치 아프냐면 이때가 바로 로마의 제국 식민지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나 여기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거나 반란을 일으킬까 싶어서 로마 총독이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군대를 다 포진을 시켜놓습니다. 그리고는 성전 서북쪽에 안토니아 요새라고 하는 높은 탑이 있는데요, 그 지붕에 올라가서 성전들 안에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는지 계속해서 감시했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혹여라도 무슨 일이 생길까 봐요.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보면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는 그 내용들이 이제 쭉 나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주님이 성전에 가시자마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환전상과 그리고 비둘기 파는 상인들의 가판대를 엎으시면서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 호통치신 성전 정화 사건이 이제 거기에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날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력 복음서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이튿날 성전을 더 찾아가십니다. 그러자 그 전날 일을 기억하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와서 이분이 도대체 어떤 말씀을 하는지 귀를 기울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몰리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몰려와서 예수님께 따지는 장면이 23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따져요?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너에게 주었느냐라고 묻습니다. 여기 권위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이 권위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허락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요즘 말로 옮겨놓으면 지금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 장로들의 말은

대체 누가 당신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는 허락을 주었느냐? 누가 이런 자격을 주었느냐? 여기 우리 구역인데 당신이 뭔데 여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사정을 알고 보면 이 사람들의 질문이 굉장히 좀 우스워집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으로 이렇게 선출돼서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누가 뽑았어요? 로마 총독이 뽑았습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 성전이라고 하는 곳은 유대인의 종교 중심지이자 또 자존심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최고 성직자는 유대인 가운데서 뽑히거나 추대해서 참으로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그 자리에 올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현실에서는 누가 올리냐면 바로 로마 제국의 총독이 자기 입맛대로 골라서 올리고 자기 입맛에 안 맞으면 그냥 자르고 다시 올리고 하는 식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임명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이 대제사장이 명절에 입는 이 예복이 또 특별했는데요. 이 유월절 명절에 입는 예복은 자기가 평소에 들고 다니지도 못합니다. 이 예복은 평소에는 안토니아 요새, 그러니까 로마 군대 창고에 고이 모셔져 있다가 총독의 허락을 받고 꺼내서 입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총독의 허락을 받아서 성전 지도자가 된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따집니다. 누가 너에게 이런 허가를 내주었느냐라고 말입니다. 실제로 놓고 보면 권위 없는 사람들이 지금 권위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즉답 대신 다시 되물으십니다. 25절 말씀,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고 하는 질문을 되묻습니다. 사실 이 질문이 좀 알쏭달쏭한 것 같지만 마태복음에서만큼은 꽤나 곤란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거기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났고 그 음성을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다 들은 것으로 그렇게 마태복음 3장 17절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요한이 주는 세례가 하늘에서 왔다고 하면,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고 하면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왔는지 다 뻔한 거예요. 그 세례도 역시 하늘로부터 왔다고 답을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그 답을 내놓기가 어려운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자기네들 권위가 확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 답을 하지 않고 의논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셈을 시작을 해요.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면, 야, 하늘로부터 왔는데 왜 믿지 않지? 라고 그렇게 핀잔을 들 것이고, 이거는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야 라고 하면, 아니 성직자나 돼서 그렇게 거짓말이나 하고 말이야, 이게 될 일이야? 라고 하면서 비난할 백성들이 두렵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의논하면서 빠진 주제가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혹시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들의 대화 속에는 진실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고민이 통째로 빠져 있습니다. 참과 거짓 대신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득이 될 것이 무엇인지, 실이 될 것이 무엇인지, 그것만 계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정말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인데, 정작 이들은 성전 지도자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은 안중에 없고 그저 그 순간을 모면하고 자기에게 이득이 될지 아닐지만 판단하고 거기에 온통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그리고는 온갖 꼼수를 다 동원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사람들이 가장 안전한 답을 찾아냅니다. 그게 바로 27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합니다. 굉장히 여우 같은 말입니다. 이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으면 사실 아무것도 잃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 이 말 사실 청문회 때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청문회 때 나온 정치인이나 뭐 권력자들 거의 다 보면 약속이나 한 듯이 자기에게 불리한 이야기가 나오면 기억나지 않습니다. 모르는 일인데요 라면서 딱 잡아댑니다. 위증은 처벌받지만 모른다는 말은 처벌할 길이 없습니다. 그걸 잘 아는 것이지요. 지금 예수님 앞에 이 성전 지도자들도 똑같은 방식을 씁니다. 그런데 바로 이 대목에서 예수님께서 한 이야기를 꺼내드시는데, 28절 29절 말씀을 우리 찾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31절까지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여기 포도원이 나오는데 포도원은 이스라엘 자신을 가리키는 오랜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그 주변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아, 이거 우리나라 이야기구나. 우리 민족 이야기구나. 다 알아챘을 겁니다. 29절에 이 아들이, 이 맏아들이 보면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아버지 가겠나이다 라고 바로 답을 합니다. 이 헬라어 원문을 읽어보면 단순히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이래요. 더 극존칭을 써서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이 첫째 아들이야말로요, 공손하고 경건하고 어디 내놔도 자랑하고 싶은 정말 모범답안입니다. 이에 비해서 둘째 아들은 어떤가요? 완전 반대요. 실소이다 그래요. 뭐 이렇게 그냥 우리가 격식에 맞춰서 실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 상황이 어땠는지 여러분들이 상상하실 만할 겁니다. 부모님 말에 말 됐구나 하고요. 안 가겠다고 하는 말도 어쩌면 이렇게 밉살스럽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잠시 후이두 아들의 행동이 어떠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맏아들은 입으로는 찰떡같이 하겠다고 해놓고는 제 맘대로 움직여버리고요. 둘째는 자기가 싫은 일이지만 돌이켜 뉘우쳐서 아버지의 뜻을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이 혹시라도 아들을 고를 수 있다면 첫째를 고르시겠습니까? 둘째를 고르시겠습니까? 네? 둘째? 네. 예수님이 지금 그말 물어보는 거예요. 아주 쉽게. 그러자 거기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네. 둘째 아들입니다라고 답을 합니다. 말로만 주여주여 하는 것과 주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것. 이 간극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 주제입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오늘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물으시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곧바로 대답합니다. 그야 당연히 둘째 아들이지요. 31절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불과 몇분 전에, 몇 분도 아닐 거예요. 몇초 전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딱 잡아떼던 바로 그 사람들이 지금 대답을 너무 잘합니다. 남의 집 이야기는 그리도 막힘없이 정답을 잘 맞춰요. 자기하고 상관없으면. 자기 불리한 이야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능숙하게 그것도 한 패거리가 되어서 그냥 넘겨버립니다. 예수님이 이제 바로 이 뻔뻔한 대제사장과 장로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 말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세리는 동족의 주머니를 털어서 제 몫을 챙기던 제국의 부역자였고요. 창녀는 부정한 자로 손가락질 당하면서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그런 부류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세리와 창녀가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단언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 앞에 서 있던 사람들을 그 면면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대제사장, 장로, 세리, 창녀. 사람들 눈앞에 보이는 이름표만 놓고 본다면 우리는 늘 그렇게 사회적 가치, 그리고 사람 값을 매겨버립니다. 아, 이 사람은 높고, 이 사람은 낮고, 이 사람은 친하게 지낼 만하고, 저 사람은 피해야 하고, 등등. 그냥 보이는 이름 값으로. 그런데 정작 오늘 말씀이 예수님께서 지금 고발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하나님 나라가 아닌 제국의 질서에 지금 부역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세리 마태도 몸을 파는 여인도 아닙니다. 성전에서 말할 허가증이 도대체 어디 있냐고, 당신은 누구에게서 그런 권위를 받았냐고 호통치는 사람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의 권위는 하나님에게서도
아니

백성들에게서도 나오지 않았고 온갖 협잡과 압으로 그 자리를 얻었습니다. 그리 겉에 붙은 이름표는 성전 지도자라고는 말하지만 겉에 붙은 직업, 출신 성분 이런 것들은 제 아무리 고귀할지 몰라도 그 겉이름이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정말 불편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지금 너희는 예배당에 와 있다고, 신앙 경륜이 오래되어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 아멘이라고 말했다고, 그래서 이미 순종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느냐? 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립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으로 읽은 에스겔 18장도 함께 묵상할 만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요, 에스겔 18장 2절에 보면 아주 특이한 속담 하나가 소개가 됩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니 아들의 이가 시다. 치과 의사들에게 물어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유전인가요? 이 특이한 속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에 달고 산다고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고 있는 대목이 이 에스겔 18장 2절 말씀이에요. 조상들 잘못하세 내가 오늘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 시대를 보면 또 언뜻 또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이 에스겔의 시대는 바벨론 포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저 먼 타국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생활하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지금 포로로 끌려온 거 우리 탓이 아니라 조상 탓이지요 라고 할 만하겠죠? 네. 그러니 어느 정도 이해는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조상 탓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 말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하리라. 조상 탓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조상의 삶이 너희의 삶을 오늘의 삶을 대신할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4절 말씀을 보면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이 말씀 참 귀해요. 역사의 상처를 부정하거나 고통받는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지 않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아픈 상처를 가진 너희도 역시 하나님의 존귀하고 책임 있는 존재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두 가지 방향으로 동시에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의롭게 살던 사람이라도 지금 악을 행하면 과거의 의로움이 오늘의 죄를 덮을 수 없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그러나 이전에 악하게 살던 사람이라도 지금 돌이켜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면 과거의 죄가 그의 미래까지 가로막지 못한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신앙의 경력이 오늘의 불순종과 악행을 정당화하지 못하듯 과거의 부끄러운 과거가 있어도 오늘의 돌이킴을 무효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복음서 본문을 읽은 마태복음 21장의 두 아들 비유와 겹치는 대목입니다. 아버지,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예의 바른 첫 대답만으로 순종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싫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라고 거절했다고 해도 끝난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고약한 둘째 아들이 후에 뉘우치고 갔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삶으로 응답하는지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이 정도 되면 또 저한테 이렇게 물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결국 그 말이 그 말 아니에요?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증명서가 된다는 뜻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말 아닌가요? 라고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설명을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21장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장년은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으되

하였도다. 세리와 장녀들은 요한을 믿었다라고 주님께서 설명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자기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나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된 다음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회개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으로 가야지 하는 것 아닙니다. 죄인인 나를 지금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께 돌아서는 일이 회개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에스겔의 마지막 말씀이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에스겔 18장 32절 말씀,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켜 살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파멸이 아니라, 징계가 아니라 살아나는 것, 그리고 생명입니다. 그 뜻을 이루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옛 삶에서 돌아설 그 근거와 이유는 내가 이만큼 새로워질 수 있어라고 하는 자기 자신감이나 자기 능력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절대 버리시지 아니하시는, 그리고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부르시는 것은, 바라시는 것은 그저 지금 그 모습 그대로, 그러나 주님의 약속을 굳게 신뢰하고 그 말씀 위에 서서 움직이는 것, 주님이 그것을 우리를 향해서 바라십니다. 그 용서를 믿기에 우리는 과거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변명을 멈추고 사과하며 부당하게 얻은 것을 돌려주고 외면했던 사람들의 말을 다시 경청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주님의 그 약속 때문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 우리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을 삭제하거나 지워버리는 것이 은혜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껏 나를 방어하느라고 피했던 그 책임들을 다시 끌어안고 짊어질 힘과 용기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님께서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제의 경력을 내세우지도, 어제의 실패에 갇히지도 말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중앙루터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빨은 말만 풍성한 그런 교회가 아니라,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매일매일 세례 가운데 고쳐나가시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용서를 의지하고 이웃을 향해 발걸음을 돌리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주님,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모습 그대로 우리가 당신을 향해 돌아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당신의 뜻을 받들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오늘 말씀의 중앙루터교회 최주훈 목사였습니다. 주일 순서는 한국 루터란 아워에서 보내드렸습니다.

0: CBS
1: 건강한 오늘, 더 나은 내일. 바이오 소재부터 헬스케어 식품, 뷰티까지 다양한 생활 바이오를 만나는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전시회가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최신 바이오 헬스케어 기술을 체험하세요. 한국바이오특화센터 협의회.
2: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일상은 어떤 모습인가요? 단 1분으로 담아내는 우리들의 이야기. 제2회 CBS 쇼폼 공모전에 도전하세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총 27팀에게 총 상금 2천만 원을 나눠드립니다. 10월 30일 금요일까지 접수 가능합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제2회 CBS 쇼폼 공모전을 검색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02-2650-7942, 02-2650-7942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3: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원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요한복음 15장 5절과 7절 말씀이었습니다.

5시 30분입니다. 이어서 아침 강단이 방송됩니다. 아침 강단. 서울 구로구 궁동에 자리한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신성교회 정영호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교통사고 영상을 다루는 한문철 TV 한 번씩은 다 보셨죠? 네. 그 사고 장면 보면 뭐 처음에는 단순해 보여요. 앞차가 있는데 뒤에서 차를

적으면 무조건 뒷차 잘못인 것 같은데 또 그 잘못에 대해서 따지죠. 이게 어떻게 해서 사고가 일어났는지 뭐 앞차가 갑자기 끼어들었는지 갑자기 멈췄는지 안전거리는 어느 정도 유지했는지 뭐 다른 문제는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면서 확인을 하는데 그러면서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을 갖느냐 뭐에 관심을 가질까요? 예, 그렇죠. 몇 대 몇 과실이 누구한테 더 있느냐 이거에 더 관심을 갖게 됩니다. 교통사고는 과실을 정확하게 따져야 되죠. 왜요? 그에 따라서 사고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져야 되기 때문에 그 과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교통사고가 아니어도 우리의 마음속에 과실을 따질 때가 많이 있어요. 가정에서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아 이번 일은 저 사람이 더 잘못했어 라고 생각하고 또 직장에서도 일이 틀어지면 아, 그 사람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네 라고 이야기하고 또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생기면 아, 나는 할 만큼 했는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문제는 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하게도 과실을 따져보면 저 사람, 그 사람, 그 어떤 사람의 문제가 자꾸만 눈에 보이죠. 상대방의 과실이 더 큰 것처럼 늘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내 잘못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얼마 차지하지 않는 것 같고 자꾸 다른 사람의 잘못만 크게 보이게 되죠. 그래서 원인보다 책임을 질 사람을 먼저 찾게 되고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고는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이렇게 과실을 따지는 사람이 있는데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람의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러 왔다가 오히려 사마리아 성 안에 들어가서 포위가 되는 일을 경험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바로 이들을 즉시 죽일까라고 했지만 엘리사가 죽이지 말고 물도 마시게 하고 먹을 것 줘서 돌려보내자라고 해가지고 돌려보냈죠. 이처럼 이렇게 한 차례 위기가 끝나게 돼요.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 보면 이후에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아람왕 베나닷이 온 군대를 모아서 사마리아를 둘러쌌다. 포위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고대 전쟁에서 성을 포위한다는 것은 성을 들어가지도 못하게 나오지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성 안이라고 하는 곳이 한정되어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부족할 수밖에 없죠. 처음에는 조금은 버틸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지날수록 그 안은 매우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25절 말씀의 상황에 보면 나귀머리, 비둘기똥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는 평소에는 거들떠도 안 보고 먹지도 않는 특별히 나귀는 율법적으로도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은 먹지도 않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도 엄청난 가격에 거래될 만큼 지금 먹을 것이 아주 없는 그런 극심한 굶주림의 상황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못 사 먹는 것이 아니라 돈이 있어도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거죠. 아람의 군대는 사마리아 성 밖에서 그 성 안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이 사마리아의 고통은 먹을 것이 부족한 정도에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26절 말씀해 보면 한 여인이 왕을 향하여 외치는데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라고 합니다. 지금 너무 힘든 상황에 있으니까 도와달라라고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왕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도 지금 이 문제를 풀 어떠한 능력도 어떠한 힘도 방법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하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의미는 뒤에 가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드리고, 그러면서 왕이 이어서 여인에게 물어요. 무슨 일이냐라고 물으니까, 그러자 이 여인이 차마 입에 닿기에 힘든 어려운 이야기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28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뭐냐? 하도 먹을 게 없으니 살기는 해야겠어서 사람을 먹는 일이 이 사마리아 성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있는, 어린 아이들이 있는 가정이 서로 순서를 정해가지고 지금 하루는 그 여인의 지금 아이를 먹은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이 됐는데 순서적으로 이 여인의 아이를 지금 이제 먹어야 되는데 이 아이를 지금 숨겨놓고 이제 먹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장면이 사마리아가 지금 어디까지 무너졌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전쟁으로 인해서 공급이 끊어지고 지금 아예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무너진 것만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일의 가장 기본적인 인간성조차도 무너져버린, 그저 먹고 살 문제만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아주 암울한 상황이 지금 사마리아 성 안에 펼쳐졌다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이 보고를 들은 이 왕은 단순히 나라의 어려움만을 듣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 눈앞에서 자기 백성의 목소리를 통해서 자신을 다스리는 이 나라가 얼마나 깊은 절망에 빠져 있는지를 직접 듣게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왕은 30절 말씀에 보면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에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슬픔과 회개의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왕으로서 정말 얼마나 비참함을 느꼈는지 그 비참함을, 그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신의 옷을 찢고 배 옷으로 갈아입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27절과 이 30절 말씀을 보면 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아니면 이 상황에서 우리를 해결할 수 없다. 30절에서는 그 절망의 이야기를 듣고 옷을 찢고 배 옷을 입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말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며 신앙적인 모습을 보이고 또 그의 행동으로도 정말 회개하는, 참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여호람의 마음에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회개의 모습을 보이는가? 여러분 평안할 때는 우리의 믿음이 얼마든지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예배하는 모습, 우리의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 얼마든지 좋은 모습 보일 수 있죠. 그런데 일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가가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위기는 겉모습보다 우리의 중심을 드러내는 때가 되는 거죠. 여호람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입으로는 지금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회개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그 중심에서 나오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회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한 분노를 표출해내고 있습니다. 여호람의 분노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먼저 31절 말씀에 보면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머리가 그 몸에 붙어 있으면 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당장 내가 엘리사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죽이겠다. 머리 잘라 죽이겠다. 지금 여호람은 엘리사를 향하여 극도의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거, 아니 도대체 엘리사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여호람은 이 모든 문제의 화살을 엘리사에게 돌리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생각해 볼 만한 두 가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의 문제예요. 그 과거의 문제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내용, 아람의 군대가 사마리아 성 안에 들어와서
포위되었을 때 이스라엘 왕은 어떻게 하자고 그랬어요? 죽이자. 죽이자 그랬어요. 근데 엘리사가 어떻게 했어요? 아니야. 마실 거 주고 먹을 거 먹여서 돌려보내.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돌려보냈죠. 돌려보내서 아무 일이 없어야 되는데 그 이후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사마리아 성을 포위해서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굶주려서 정말 하면 안 되는 인간성의 가장 밑바닥까지 보이는 그런 일, 그 일을 보며 왕으로서 비참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일에 문제가 어디로부터 비롯됐느냐? 그때 그 군대를 죽이지 않게 한 엘리사의 잘못이라고 지금 여호람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들을 다 죽였어야 되는데 엘리사가 살려보내자고만 안 했어도 이런 문제가 일어났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여호람은 과거의 일을 지금 엘리사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는 겁니다. 또한 지금의 문제예요. 무슨 의미냐? 여호람은 그동안 엘리사를 통해 도움을 받아서 아람이 쳐들어올 때마다 그 위협으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지난주에도 그 아람의 왕이 군대 장관들을 불러놓고 은밀히 이제 작전을 짜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그 이스라엘이 미리 알고 다 대비해서 아람이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이러질까 했더니 엘리사 때문이다. 엘리사 때문이다. 그래서 엘리사를 잡으러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때 그 순간마다 엘리사의 도움을 받아 다 해결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엘리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당장 지금의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해결해 주지 않고 이 문제를 지금 고통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을 계속해서 보내게끔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베풀어주는 호의를 한 번, 두 번 받다 보면 그 호의가 어떻게 돼요? 당연한 것이 되죠. 그래서 당연한 것이 되어서 나중에 그 호의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서운해하고 왜 안 해주냐? 마치 그것이 나의 당연한 권리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호의를 권리처럼 느낀다. 여러분, 내가 받은 것은 호의였는데 어느새 당연히 받아야 되는 권리처럼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엘리사가 여호람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그들이 어려움의 상황으로 벗어나게 해준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지금 이거 안 해준다고, 지금 이 문제를 풀어주지 않는다고 그 문제의 화살을 어디로 돌리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은 잘만 도와주더니 왜 지금은 가만히 있느냐라는 거죠. 여호람이 지금의 사태를 생각해 보니까 과거에도 엘리사가 문제고 지금도 엘리사가 문제고 과거의 은혜가 당연해졌고 지금 채워지지 않는 기대감이 원망의 이유가 되어서 여호람의 과실 계산에서는 지금 가장 큰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엘리사, 전적으로 엘리사다라고 하며 엘리사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책임 전가는 엘리사에게만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곧 교통사고의 책임을 따지다 보면 차와 차, 운전자와 운전자 사이에서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신호등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표지판은 잘 보였거나 표지판이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 또 도로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그런 모든 상황들도 살펴보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들에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 과실 범위가 더 넓어져서 행정기관의 책임까지도 묻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람의 이 책임 전가도 범위가 넓어져요. 엘리사를 향하던 원망이 이제는 어디를 향하느냐?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그래서 33절 말씀해 보면 이 재앙이 어디로부터 나왔다? 어디로부터 나왔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어찌도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호람이 이야기하죠.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습니다. 여호람은 그동안 엘리사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여러 가지 위기로부터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 번 경험하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자기 뜻대로 풀리지 않자 모든 문제가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하나님 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람은 아픔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의 이유를 하나님께로 그 책임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여러분 이 말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기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기다려도 소용없고 믿어도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고난이 길어지면 묻게 되죠. 왜 하나님 아무것도 하지 않으십니까? 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질문 자체가 사실은 불신앙적인 것은 아니에요. 성경에서도 여러 인물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시편에서도 보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탄식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질문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질문을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질문까지도 주님 앞에 들고 나와서 하나님 왜 저를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가만히 계셔도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은 괜찮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그러나 그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께 등 돌리고 하나님 떠나고 믿음의 자리를 포기하는 것 이거는 큰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 여호람의 책임 전가는 먼저는 사람을 탓하죠. 엘리사를 탓합니다. 과거에도 지금도 다 엘리사 때문이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탓하기 시작해요. 이 모든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 그리고는 결국 어떻게 해요? 믿음을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 기대하지 않겠다. 나는 믿음을 포기하겠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결국 책임을 다른 곳에 돌리기 시작하면 무엇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결국 포기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더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책임 전가가 우리를 데리고 가는 자리예요. 여러분 지금 여호람이 과실을 계산하고 있어요. 지금 사마리아 성 안에 닥쳐 있는 그 문제들의 과실을 따져보고 있어요. 그런데 과실 계산에서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빠졌어요? 자기 자신이 빠졌어요. 북이스라엘이 빠졌습니다. 지금 그는 엘리사와 하나님 탓을 하면서 자신과 북이스라엘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왔는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살아왔는지는 전혀 돌아보지 않아요. 이 일이 오기까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상했던 모습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제대로 믿지 않았던 그 모습을 돌아봤어야죠. 북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 모든 현상의 과실을 인정하고 내가 왕으로서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던 것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그 모든 과실 계산에서 자신은 쏙, 북이스라엘은 쏙 빼놓고 모든 것은 다 누구 탓? 엘리사. 하나님 탓으로 돌리면서 더 이상 나는 하나님 기대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잘못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말에도 잘 되면 내 탓, 잘못되면 조상 탓 이야기하죠. 탓하려고 하면 탓할 대상은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도 성경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담은 하와 탓을 하고 하와는 뱀 탓을 하고 이처럼 자꾸 죄가 누군가를 탓하게끔 만드는 모습으로 보이게 되고 나는 보이지 않고 자꾸 다른 사람만 보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 저 사람 잘못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저 사람 잘못입니다라고 손가락질 하죠.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근데 여러분 손가락을 향할 때 저 사람 잘못이라고 손가락질하고 탓할 때 그 사람을 지적할 때 손가락은 하나요? 나머지 세 손가락은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나를 향하고 있어요.

그 손가락 향하는 것만 볼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나를 향하고 있는 손가락도 볼 수 있어야죠. 남탓만 하고 내 잘못은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문제는, 그 사람의 잘못은 기가 막히게 발견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은 전혀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해야 되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이 일 앞에서 제가 보아야 할 저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라고 항상 질문해야 돼요.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의 문제가 다가온다면, 주님, 이 일을 통해 무엇을 봐야 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아이 저 사람 잘못입니다, 그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라고 따질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모습을 내가 발견해야 됩니까? 나는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무조건 내 탓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 탓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봐야 다른 사람도 제대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시는지를 볼 수 있어야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길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보지 않고 자꾸 다른 사람의 잘못만 보게 되면 절대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도 찾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돌보아야 될 자리를 외면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책임을 다른 곳으로 밀어내는 대신에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을 받아들이고, 남을 탓하는 데 머물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 바로 거기로부터 회개가 시작되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즉, 여호람의 입장에서는 과실은 전적으로 백대빵, 엘리사와 하나님께 과실이 있다고 보고 있죠. 이 끔찍한 사태의 문제는 엘리사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계산에, 과실에 자신과 북이스라엘의 민족들은 쏙 빼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의 잘못은 잘 봐요. 누가 나를 힘들게 했는지, 누가 먼저 잘못했는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우리의 시선을 어디를 보게 합니까? 우리 자신을 보게 해요. 주님, 이 일 앞에서 제가 보아야 될 제 모습은 무엇입니까? 내가 고집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인정하지 않고 있는 잘못은 무엇인지, 내가 바꾸어야 할 태도는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다른 사람의 과실만을 계산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피고 돌아봐야 할 것이 있으면 돌이키면서 감당해야 될 책임을 절대로 피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곧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 때문입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를 제대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누군가를 탓하는 데 앞서는 사람이 아니라 나 먼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시선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남 탓할 수 있어요. 저 사람 잘못이다, 저 사람 잘못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먼저 누군가의 잘못을 보고 그 사람이 정말 정말 모두가 다 그 사람 잘못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잘못 앞에 나는 어떤가, 나는 어떤가를 먼저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우리 교회에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0: 지적하기에 앞서서 나를 먼저 바라보고 내가 깨닫는 나의 모습을 통하여 그 사람도 바라볼 수 있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지적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더 품어주고 끌어안아주고 이해해주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서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망보다는 믿음으로, 변명보다는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신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아침 강단. 지금까지 서울 구로구 궁동에 자리한 기독교대한선결교회 신성교회 정영호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2-2616-1142번, 2616-1142번 신성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CBS
1: 마음이 머무는 라디오 CBS 라디오입니다.
2: 극단주의 이슬람 조직 보코하람의 공격으로 부르키나파소 기독교인들의 집과 교회, 성경이 불탔습니다. 이들에게 성경은 믿음을 지킬 최후의 보루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세우는 성경을 보내주세요. 해외 성경 기증문의 대한성서공회.
1: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골로새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이었습니다.
3: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0: 복음의 메아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보내드리는 복음의 메아리. 이 시간 말씀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입니다.
1: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0: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1: 오늘은 갈라디아서 마지막 부분을 우리 함께 공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자랑거리 여든 제목으로 6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공부합니다. 왜 갈라디아서를 썼느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신앙이 자라지 않았을 때 누가 와서 잘못 가르쳐주면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바로 세워주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썼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가장 구원의 근본적인 진리에 다른 것을 더해서 마음에 염려를 갖다 주고 신앙을 흔들어 놓는 거짓 교사들을 물리치고 신앙을 바로 세워주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쓴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누가 와서 당신 구원받은 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100% 이단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당신 구원 언제 받았어? 그 구원 진짜로 받은 거 아니야. 구원 받으려면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다른 조건을 붙인다면 그것은 이단 사이비들이 와서 우리를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기초가 부족할 때 꼭 교회 성경 프로그램에서 공부를 해야 돼요. 시간을 내서 성경 교재를 사가지고 성경학교, 성경대학 과정을 공부해야 돼요. 왜? 기초가 든든해야 되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내 모든 죄를 사하셨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의롭지 못해요. 왜? 마음에 미움도 있고 원망도 있고 분노도 있고 상처도 있고 세상적인 탐욕도 있고 예수 믿고 나서도 완전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예수의 피가 우리를 덮어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보기 때문에 너는 의로운 자가 되었다. 예수님 안에서 의로운 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구원받고 난 다음에 너무 기뻐서 열심히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물질 드려 헌신하고 내 재능을 바쳐서 찬양대로 또 내게 주신 탈란트로 법조인은 법조인으로 의료인은 의료인으로 연예인은 연예인으로 자기 주신 재능 갖고 섬기는 겁니다. 또 남의 섬기는 손과 발로 뛰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봉사하는 거예요. 왜? 기쁘니까. 내가 순서로 바꿔놓으면 큰일 납니다. 봉사해야만 구원받는다 그러면은 다들 바빠야 돼요. 다 바빠. 다 아침부터 와서 바빠야 돼. 봉사해야 구원받으니까. 그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이 너무 기뻐서 너무 감사해서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베풀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정리한다면 갈라디아서 주제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 이렇게 되는과 함께 성령의 인도와 능력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이것이 전체의 내용입니다. 전반부는 이 교리적인 것을 강조했고 후반부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을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내용을 꼭 마음 품어서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믿었으니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만 열매를 맺고 주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겠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만 된다. 그거 하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를 보면요, 나중에 이제 히브리서를 공부할 때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제가 말씀 한번 전할 시간이 있겠습니다만은 히브리서를 보면 구원받은 사람이 타락해서 떨어져 나가는 부분을 기록한 부분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타락해서 떨어져

되길 바랍니다. 은혜 받고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고 영원히 변치 않는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절대로 구원의 은혜를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시간 날 때마다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많이 듣고 또 책도 많이 보고 가는데 꼭 그렇게 그 부분을 강조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거기 귀를 기울게 되면 흔들립니다. 아, 이거 내가 지금 잘못 믿고 있는 게 아닌가, 이거 내가 이러다 지옥 가지 않는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구원받은 사람이 천국 가는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성령을 회방하고 고의적으로 몸된 교회를 상처 입히고 교회를 뒤흔드는 사람들은 타락한 사람으로 버림받을 수가 있어요. 고의성이 있는 사람. 근데 여기는 한 사람도 없어요. 이게 한 사람도. 할렐루야. 거짓 교사들의 의도에 대해서 11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11절 먼저 봅니다.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사도 바울이 눈이 안 좋은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글을 쓸 때 누가 옆에서 대신 글을 써줬어요. 부르면 받아 적었습니다. 뭐 성경 해석한 사람은 뭐 글을 워낙 못 써갖고 잘 못 읽었기 때문에 대신 써줬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그냥 억지 해석인 것 같고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의 해석은 눈의 안지를 알아서 너무 눈이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글을 직접 쓰기가 힘들게 써야 되기 때문에 고도근시 그래서 요즘은 안경을 쓰면 되고 라식 수술하면 되지만 2000년 전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큰 글씨로 쓰든가 아니면 누가 대신 써줘야 됐었습니다. 근데 그 긴 편지를 큰 글씨로 쓰다 보면 이렇게 책자가 될 테니까 옆에서 꼼꼼히 누가 글을 받아 적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도 보면요. 16장 22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 이름이 더디오라고. 뭐 그래서 더딘 사람은 아니지만 이 사람이 옆에서 글을 받아 적었어요. 그러면 왜 그 사도 바울이 눈이 나빴을까? 그것도 이제 정확한 답은 성경이 없어요. 그러나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왜 눈이 나빴냐? 그것도 성경학자들이 생각하기를 사도 바울이 눈이 한번 멀은 적이 있어요. 언제? 다메섹으로 가다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 만났어요. 얼마나 빛이 강했지 눈이 멀어서 말에서 떨어졌어요. 3일 동안 앞을 못 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나니아 집사 가서 안수할 때 눈이 떠지고 비늘이 벗겨지고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 이후로 눈이 멀었다 다시 뜬 이후로 그 눈이 아주 그 고도근시가 있어가지고 옆에서 누가 글을 대써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11절 보니까 내가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그것도 두 가지 해석입니다. 갈라디아서를 큰 글자로 첫 것까지 다 적었다는 해석과 뒷부분만 큰 글자로 적었다는 해석이 있는데 저는 전체를 다 큰 글자로 정말 정성 들여 사벌에 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2절 다 같이 봅니다. 무릇 육체의 모임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하려 함뿐이라. 그러니까 이제 유태인들이 예수님 사람을 핍박을 하니까 그 핍박받지 않으려고 우리도 할례했어. 우리 당신들과 똑같이 율법을 지키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다가 핍박을 받을까 봐 그러한 행위를 했다고 하는 것인데 우리 예수님의 사람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나옵니다. 13절 다 같이요.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자기들은 성경에는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하면서 할례하는 거 하나 가지고 율법을 지켰다고 하게 하고 또 그것으로 과시하며 난 할례 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 몸에 표시를 했어. 어떤 육신을 자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 자랑은 오직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자랑할 때 나를 자랑하지 말고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하고 예수님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래요. 가만 보면요, 나와서 보면 부모 자랑하는 분 많고 자식 자랑하는 분 많고 그런 분들 많아요. 어디 가면 입만 열면 자식 자랑하고 부모님이 그렇게 훌륭한 분이었다고 하고. 근데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 예수님만 얘기해야 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다 같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내 자신이 옛사람이 죽고 주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거듭나 오늘 이렇게 천국 시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평생 자랑은 예수님의 십자가,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존 스타트 목사님 말씀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 자신과 십자가를 동시에 자랑할 수 없다. 만약 우리가 자기 자신이나 자기 구원의 능력을 자신한다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게 될 것이다. 우리는 양자중 해결해야 된다. 만약 우리가 자신을 지옥에 가야 마땅한 죄인으로 여겨 스스로 겸비한다면, 겸손한다면 당장의 자랑을 어떻게 내던져버리고 십자가 앞으로 달려나가 여생을 십자가를 자랑하는데 헌신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세상과 짝하던 관계를 청산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세상은 나에 대하여, 나는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건 뭐 죽어버린 거예요. 옛사람도 죽고 내 안에 세상도 다 죽어버렸어요.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옛사람 죄 가운데 사람이 죽고 의의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게 되는 은혜가 임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설명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로마서 6장 6절 7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평생의 신앙 고백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나의 평생 자랑은 예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 다 같이 봅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예수님 안에서 새로 변화된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몸에 어떤 흔적을 내고 흔적을 내지 않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말씀하기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새로 변화된 이것만이 가장 중요한 것을 강조하면서 16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다 같이요.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이 규례를 행하는 자,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으로 택한 우리들에게 무엇이 은혜와 평강이, 할렐루야, 평강과 긍휼이 넘쳐날지어다.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과 새 사람 되었으니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말씀합니다. 주여, 우리가 성령의 사람 되어서 이제는 새 사람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의 문제는 잘못한 것을 아는데도 계속 잘못하는 것입니다. 음주운전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계속 음주운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차로 음주운전해서 사람을 죽이니 그 사람은 무슨 잘못이 있고 죄가 있어서 그렇게 억울한 희생을 당해야 합니까? 우리나라는 형법이 너무나 형량이 낮아서 술 먹고 사람 죽이면 3년이에요. 뭐 술을 먹고 만취가 돼서 심신이 약해져 갖고 그렇게 죄를 졌다고 감해줘요. 중형을 때려야지. 30년 무기징역 이렇게 해야지 다시 술 먹고 운전 안 하지요. 제가 이 말을 자꾸 강조하는 것은 우리들이 예수님의 사랑의 캠페인을 벌여 고쳐야 돼. 1년에 4,500명이 음주운전 사고로 죽잖아요. 33만 7천 명이 다쳐서 병원에 누워있어요. 그것 다 음주운전 사고예요. 우리나라가 저출산으로 문제가 많은데 술을 만취해서 사람 죽이는 게 4,500명이니 하루에 벌써 몇 명이에요? 어저께도 통해보니까 11명이 죽었더라고요. 다친 사람이 1년에 34만 명이니까 34만 7천 명, 35만 명이니까 얼마나 많은 희생자를 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아예 완전히 근절시켜서 술 먹은 사람은 운전대를 붙잡지 않고 방 안에 들어가고 다 술 깰 때까지 입을 뒤집어 쓰고 이렇게 있어야죠.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반복적으로 죄 짓는 사람들의 길을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성령 안에서 거듭났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의롭게 하나님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17절이야 예수의 흔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17절이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흔적이란 말을 그 헬라어의 스티그마라고 씁니다. 스티그마, 스티그마는 뭐냐면 문신, 그 옛날에 그 낙인 찍는 거 있잖아요. 짐승에다도 불로 지져서 표시하는 거 있고요. 옛날에 장군들이 황제한테 충성할 때 몸에다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지워지지 않아요, 그거. 지워지지 않는 흔적, 스티그마. 근데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이 남아있다.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든지. 고린도서 11장 23절로 27절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냐 나는 더욱 굴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39번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몽둥이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것이 그 사도 바울의 스티그마였습니다. 흔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섬기다가 이러한 핍박을 받아보신 일이 있습니까? 이러한 희생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에 비교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나 편하게 예수 믿는 거예요. 너무나 편하게. 모든 거 다 준비가 된 데 와서 앉아서 예배만 드리면 돼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편하게 한번 목회해보지 못했어요. 일러 가면 또 쫓아와서 사람들이 난다고 보니까 또 옮겨가고 또 옮겨가고 한 번은 돌에 맞아갖고 정신이 다 나가서 사람들이 보니까 툭 차보니까 혼이 나가서 죽은 줄 알고 이게 죽었네 내다버리자 줄줄줄 끌어다가 던져버리는 나중에 정신 들어갖고 다시 그 성에 또 기어들어서 또 복음을 전하고 그때 돌에 맞아서 혼이 나갔을 때 삼층천 천국에 갔다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예수님 십자가 은혜 때문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하고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우리 일생에 보람되고 의미 있고 행복하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되는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결심해야 돼요. 주여, 내가 일생 살아간 동안 예수님을 섬기다가 어떤 핍박이 다가와도,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갖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열심히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시험에 들면 제일 먼저 다가오는 게 뭐냐면 교회 가지 말자. 이겨야 돼요. 절대로 예배 빠지면 안 돼요. 절대로 예배 빠지면 안 돼요. 절대로 예배 빠지면 안 돼요. 아무 소리가 더 커질 때까지 절대로 예배 빠지면 안 돼요. 할렐루야. 성찬주일은 하여간 제일 많이 나와요. 본인이 성찬을 참여하게 됐다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처음 먹은 곳에서부터 다 와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부터는 또 안 뵈세요. 몇 주간 쉬셔요. 어디 계신지, 동네 근처에 교회를 가시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봐드릴 수는 있는데, 만약에 동네 근처 교회도 안 가시고 집에 계셨다면 회개할지어다. 몸이 너무 아파하고 집에서 누워서 인터넷에 예배드렸습니다. 그건 또 하나님이 불쌍해 보시고 건강 주시죠. 그야, 그게 아니고 내가 게을러서, 내가 혼자 괜히 시험에 들어서, 내가 귀찮고 뭔가 내 마음에 꺼리끼는 게 있어서 예배를 빠졌다면 회개하고, 그건 예수의 흔적이 없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열심히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원래 수혈하심이 나온 분은 그런 분 한 분도 없어요. 다 항상 야단을 우등생만 맞게 돼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충성헌신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18절 말씀 마지막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심령에 차고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그것이 행복이고, 예수를 믿으면 그것이 축복이고, 예수를 믿으면 그것이 은혜고, 예수를 믿으면 그것이 기적이고, 예수를 믿으면 그것이 형통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내 삶에 참된 기쁨과 만족이 없습니다. 북한에 지금 기독교인이 한 20만에서 30만 된다고 합니다. 그들은 3명, 4명 원래 모여서 방 한 곳에서 불도 다 끄고 조용히 조그맣게 찬송 부르고 조그맣게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북한이 그 공산 독재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예배드릴 날만을 바라보고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다 붙잡히면 수용소에 가는데, 지금 그 수용소에서 아주 나가서 중노동을 하면서 고문을 당하고 형벌을 받는 사람이 15만, 20만 되는데 대부분 크리스찬이라는 게 크리스찬. 근데 그 저는 참 어느 날 그 감옥에 있는 사람이 편지를 써갖고 나왔던 내용을 나중에 보면서 마음이 아파서 많이 울었습니다. 워낙 먹을 것이 없이 늘 굶주리고 먹는다고 해봐야 옥수수 매달 정도.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에 좀 죄송합니다만은 그 감옥 안에 쥐가 나왔어요. 근데 그 쥐를 잡아먹으면서 이렇게 먹을 걸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기도를 했더라고요. 먹을 것이 없어 쥐를 잡아먹어. 그것도 쥐도 발견도 안 돼요. 나타났다 하면 다 사라지니까. 그래서 감사한다고 감옥 안에서. 끔찍하기도 하고 마음 아프기도 하고 얼마나 먹을 것이 없었으면. 그러므로 여러분, 그분들은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예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감옥 안이 춥지가 않고 늘 훈훈하답니다. 겨울엔 난방이 없잖아요. 여름에 에어컨이 없잖아요. 여름 푹푹 찌고 겨울은 막

0: 추워서 떨떠는, 근데 옷도 그냥 낡은 옷 입고 떨면서 거의 잠도 못 자고 지내면서 완전히 뼈하고 가져가 붙어 말라가지고 그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저분들이 예수님의 흔적을 갖고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유 대한민국에서 복받고 사는 여러분들이 정말 정신 차려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주님이라고 절대로 나태하지 말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받아서 예수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주님의 큰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예수 사랑의 흔적을 갖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보내드린 복음의 메아리. 지금까지 말씀해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였습니다. 1954년 전쟁 후 이 땅에 피폐한 영혼들을 위해 설립된 CBS 기독교 방송은 지난 70여 년간 방송을 통해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고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을 살리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 필요한 이 시대, CBS는 다양한 사역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CBS의 방송 선교 사역에 함께해 주십시오. 후원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바로 방송 선교사입니다.
2: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0: 믿음 위에 서서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 위치한 대한예수교장로회 동문교회 손세용 목사의 설교입니다.
1: 오늘은 요한복음 제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집트의 스케티스는 사막의 수도원에서 한 수도사가 죄를 범해서 마을 회의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열로 수도사인 모세는 초청을 받았지만 갈 생각을 도무지 하지 않자 사제가 사람을 보내서 말합니다. 모두들 당신을 기다리고 있으니 와주십시오. 그때 모세는 일어나 구멍난 바구니에 모래를 담아 등에 걸머지고 수도원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를 기다리는 수도사들이 이 모습을 보고 묻습니다. 사부님, 이게 웬일이십니까? 모세가 대답하기를 내가 지은 죄들이 등 뒤로 흘러떨어지고 있는데도 나는 그것을 보지 못하는데 오늘 나는 다른 형제의 죄를 재판하러 이렇게 왔습니다. 이 말을 듣고 수도사들은 아무 말 없이 그 범죄한 수도사를 용서했다고 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행한 데는 수도사는 이웃에 대해서 죽어야 하며 절대로 이웃을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평소 삶의 목표와 실천이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다른 사람이 선하든 악하든 알려하지 않는 것이며 악을 행하는 사람을 비웃지 않는 것이고 중상하는 자에게 동조하지 말며 중상하는 말을 즐기지 말고 이웃을 비방하는 사람을 보아도 미워하지 않아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사막 교부들의 금호연은 책에 하지 말라는 비판을 했다가 할로부터 책말받은 일화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태베의 이삭이 어느 수도원을 찾아갔다가 형제가 범죄하는 걸 보고 그를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막으로 돌아왔을 때 주님의 천사가 그의 수신문 앞에 서서 너는 내가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그 이유를 묻자 천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내셔서 내가 정전히 형제를 어디에 던져버리기를 원하는지 물어보라고 하셨다. 그 말을 듣고 그는 즉시 회개하고 제가 범죄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자 천사는 이삭에게 일어나라. 하나님께 너를 용서해 주셨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 앞서 그대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도록 극히 조심하라고 이렇게 일렀었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원시 부족인 바벤바 부족은 범죄나 그에 따른 사고가 다른 곳에 비해서 현저하게 적다고 전해집니다. 타락한 인간으로서 죄성은 누구나 있기 때문에 사람은 죄를 범하기 마련인데 근데 이 부족은 왜 범죄가 거의 없는 것일까요? 바밤베 부족은 누군가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을 마을 광장에 세우고 부족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빙 둘러선다고 합니다. 죄에 대해 정죄하고 돌을 들어치는 것이 아니라 모두 그를 둘러싸고는 그가 과거 했던 좋은 일을 한마디씩 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소리를 외치는데 그런데 거기에는 과장이나 농담이 전혀 없이 모두 진지하게를 칭찬한 말만 합니다. 죄 지은 사람을 비난하거나 욕하거나 책망하는 말을 절대 하지 않게 하고 꼭 좋은 말만 하도록 하는데 그렇게 몇 시간, 며칠간에 걸쳐 칭찬하고 나면 그때부터 잔치를 벌이는데 그러면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이 의식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되었다고 인정하고 축하하는 이런 잔치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과장하거나 덧붙이지 않고 그저 좋은 점만 사실대로 계속 얘기해 주다 보면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주민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렇게 회개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 책망이 아닙니다. 혼을 내고 매를 든다고 해서 사람이 바꾸어지질 않습니다. 허물을 덮고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눈물로 그의 장점을 이야기할 때 오히려 그는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허물을 덮어주고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야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가 있는 법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비판하게 우리가 애쓰기보다 할 수 있는 대로 형제의 허물을 감싸주고 그의 잘못까지도 용서해 줄 수 있도록 우리는 그를 따뜻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의 성전에서 말씀하고 계신데 거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는데 율법에 보면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선생님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성경은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고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올가미시어 고발하려 했던 저들의 숨은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악함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 여자를 도구로 삼았다는 점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올무를 씌워서 구발할 구실을 찾다가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때 말 예수님이 죄인들에 대한 자비와 사랑으로 처벌의 중지를 말씀하셨다면 그는 모세의 율법을 어긴다고 저들은 고발할 속셈이었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 가늠한 자에 대한 처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신명기 22장 22절 말씀입니다. 라비의 교훈에는 세 가지 큰 죄를 명시하고 있는데 그 첫째가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들로서 우상 숭배를 가장 큰 죄로 여겼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죄는 살인죄입니다. 상식적으로도 생명을 죽이는 것은 큰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간음죄입니다. 결혼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관계하는 경우에 몸을 파는 창녀로 취급되어집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근거로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셨다면 당시 사형의 판결과 집행권은 로마 총독에게만 주어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법을 어긴 혐의로 고발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을 용서하라 해도 율법을 어긴 자로 탄핵될 것이요, 그렇다면 그 여인을 돌로 치우쳐서 죽이라 해도 로마법을 어긴 혐의로 고발되고 말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온몸에 빠뜨리려고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저들이 악한 점은 무엇보다도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이렇게 넘어뜨리려는 의도가 악하지만 그러나 그 여인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흉계를 이루려 했던 그 악한 마음이 저들 속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유태계 독일 철학자인 마틴 부버는 그의 책 나와 너라는 세계적인 명절을 쓴 바가 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인간의 존재란 나 외에 어떤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관계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나와 너라는 인격적인 관계요, 또 다른 하나는 나와 그것이라는 비인격적인 관계로 그는 정의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나와 너의 인격적인 관계에 있을 때는 내 존재가 인간적으로 살아나지만 나와 그것을 관계가 되는 순간 나라는 존재도 자꾸 비인격화 되어버린다고 그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인간 나름으로 고유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 다른 사람을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것은 대단한 큰 죄악입니다. 선거철에 보면 후보자들이 사람들을 한 장의 표로 이렇게 인식하거나 또 물건을 파는 상인이 사람들 자기 매상을 올려주는 구매자로만 생각하고 또 그런가 하면 치안들은 여자를 자기 욕망을 채울 수 있는 이런 육체 덩어리로만 보는 것은 이건 죄악입니다. 내 자신이 소중한 만큼 다른 이도 소중하고 그 나름의 가치를 지니고 있기에 사람을 인격으로 대하는 것이야말로 인간관계에 가장 우선이 되는 자세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다음 둘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도 죄인이면서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있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자 그때야 자신들도 죄인임을 깨닫고 감히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지 못하고 저들은 물러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을 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어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기는 보고 내 눈 속에는 들분 깨닫지 못하느냐고 책망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7장에 나옵니다. 자기 죄는 생각하지 않고 여인의 죄를 이용하려는 저들의 그 제 눈에 들보를 생각지 않았던 모습은 대단히 모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이웃집사님이 목사에 묻지도 않는데도 어느 집사는 이혼했고 어느 집사는 별거 정한다고 비방을 하더랍니다. 목사님 듣다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 집사님은 결혼 생활하면서 에이 이혼하고 끝내버리자는 생각은 안 해봤습니까? 했더니 몇 번 해봤지요? 라고 대답하더랍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혼자 살 자신이 없어서 이혼하지 못했겠구먼요. 그때 그 여자 얼굴이 파랗게 질리더랍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를 정죄할 것입니까? 나부터 죄가 있는데 감히 누구를 돌로 치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음 셋째, 함께 가늠한 남자는 데려오지 않은 불공정이 있습니다. 살인이나 도적질 등 다른 죄는 혼자서도 지을 수 있지만 이 간음죄는 혼자서는 결코 지을 수 없는 죄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간음하다 현장에 잡혔을 때 그 상대의 남자도 있었을 텐데 왜 그 남자는 끌어오지 않고 이 여자만 끌고 왔느냐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여자만 끌고 온 것을 보면
어쩌면 가늠한 남자는

힘이 있어서 감히 끌고 오지 못했거나 아니면 자기들 편이라서 아니면 혹은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자기들 중에 하나가 여인을 이용해서 가늠한 후에 이 여점을 끌고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이 여인이 범한 가늠은 뭐라 해도 죄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러기에 무슨 말로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악함보다는 약함으로 볼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는 이 여인은 자기 죄를 부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잘못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공격받게 되면 그 사실을 부정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사람들의 오해다. 실상은 알려진 것과 다르다. 이렇게 자기 죄가 드러날 때마다 이로 인해 닥칠 비난과 처벌이 두려워서 이런저런 말로 범죄 사실을 부정하는 경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남녀 간의 범죄는 은밀하게 이루어지기에 아니라고 부정하면 입증하기도 어려운 법인데 여인은 아무 말로도 자신의 죄를 부정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둘째, 이 여인은 자신의 죄를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체로 남녀 간의 피행은 많은 경우 남자가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여자는 수동적인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면 이 여인은 자기는 가만히 있었는데 남자가 억지로 그랬다며 발뺌을 하기도 쉬운데 그런데 이 여인은 한마디도 자기 죄를 부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실대로 시인하고 자기 죄를 인정해서 했던 것입니다. 어떤 말로도 자기 죄를 정당화하려 하지 않았고 둘러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이 여인은 다른 이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자기 죄를 정죄하는 사람들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죄는 함께 범했는데 자기만 끌려온 것이 억울해서 타나버린 남자를 원망하거나 자기를 끌고 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불경병을 그는 여기서 탓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은 잘못이 지적되면 자신을 방어하려고 다른 사람도 같이 잘못했는데 왜 나만 탓하느냐? 너는 잘못한 적이 없느냐며 지적하는 일을 원망하거나 공격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그 불공평한 상황에도 누구도 원망하거나 공격하지 않고 모든 수모를 그대로 받았던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파스칼은 세상은 두 종류의 죄인이 있는데 그 하나는 스스로 자신이 죄인 줄 아는 죄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자신이 죄인 줄 모르는 죄인이다. 자신이 죄인 줄 아는 죄인은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지만 자신이 죄인 줄 모르는 죄인은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끌려온 여인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했는데 이 여인을 정죄하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없다 하면서 사죄의 은총을 누릴 수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죄와 상관없는 자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더더욱 경계할 것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범죄하게 하는 죄를 더욱 삼가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연약함으로 인해서 죄는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하여 사함을 받지만 자신도 죄인이면서 다른 이를 정죄하고 실족하게 한다면 하나님의 긍휼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 보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13절 말씀. 이후에는 죄에 대해 몇 가지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한번 지은 죄를 다시 범하지 않도록 삼가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만약 이 여인이 또다시 가서 죄를 범했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결코 죄를 두둔하거나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죄는 분명 잘못된 것이기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주님은 경계하셨습니다. 이 여인의 경우처럼 죄는 자신을 부끄럽게 하고 예수님까지도 원수들로부터 비난과 공격을 받게 하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비난하게 해서 그 저들로 저주를 받게 만드는 무서운 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창세기 10장 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들 저주하겠다고까지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잘못했을 때는 예외를 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떤 경우에도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께 저주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자손된 성도는 세상을 착하고 선한 일을 해서 사람들이 칭찬하게 함으로 저들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되지 잘못된 행동을 해서 사람들의 이해를 비난함으로 저들로 저주를 받게 하는 저주의 근원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세상에 빛을 발하고 선을 행함으로 마태복음 5장 16절 하신 말씀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신 말씀대로 저들로 우리 착한 행실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해서 그래 저들로 복을 받게 해야 될 이런 책임이 있음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음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함부로 정죄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께서도 쉽게 정죄하지 않으셨는데 누가 감히 다른 사람을 정죄할 것입니까? 자신의 눈 속에는 들보를 깨닫는다면 누구를 함부로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정죄하고 판단한 일은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사악한 것이 있다면 다른 사람을 모함하는 일이요 이에 더 악한 행동은 그것을 근거로 그 사람을 재개하지 못하도록 아주 낙인 찍어버린 일일 것입니다. 다른 일을 추악한 자로 낙인 찍는 일이 주홍글씨의 비극인데 그것은 도덕적 완벽주의와 도덕적 우월주의에 나오는 만행이며 자기 기만입니다. 우리 주님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하신 이 말씀 전에 이 말씀 전에 먼저 비판하지 말라고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비판이 우리의 기도를 빼앗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비판은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해 응답받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무서운 악입니다. 그래서 고백자 막시무스는 인간은 자신의 죄를 슬퍼하기를 멈추고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심판권을 빼앗아 죄가 없는 사람처럼 판단하여 심판을 받는다. 이런 일에 하늘은 놀라고 땅은 떨게 된다. 그러나 그들은 부끄럼조차 느끼지 못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신하의 아나스타시오스는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에 남을 미리 판단하는 사람은 적 그리스도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권한을 강탈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강하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약함에 머물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결하고 지혜를 주어야만 되겠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고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시험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비둘기 같은 순결함 뿐만 아니라 뱀과 같은 지혜도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흔히 실패와 질병은 무서워하면서도 죄는 무서워할 줄을 모르는데 우리는 혹시라도 하나님께 범죄하고 멀어지지 않을까를 더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전쟁과 기근보다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만 됩니다. 평생 깔백을 연구했던 어떤 분은 말합니다. 깔백은 하나님을 어찌나 두려워했든지 다른 것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프랑스 작가 피에르 반 바센이 쓴 글 우리들의 날이라는 글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프랑스의 보우그라는 마을에 마음씨 착한 소녀 소랑케는 소아마비의 꼽추인 남동생 우고린과 술주정뱅인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소랑케가 도둑이란 누명을 쓰고 투옥되었습니다. 그는 곧 석방되었지만 다시 직장을 얻을 수가 없었고

0: 설상가상으로 동생은 병석에 눕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 소라케는 아픈 동생의 약값을 벌기 위해 그만 몸을 팔게 되고 말았습니다. 어느 밖에 나간 우고리는 사람들이 둘러싸고 조롱하면서 내 누이의 연인들이 내 약값을 위해서 한 프랑씩 지불했다라고 손가락질하며 그를 조롱했습니다. 우고리는 큰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마을에 나이든 신부가 이 광경을 보고 우고리는 구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우고리는 모멸감과 치욕을 견딜 수가 없어서 강물에 뛰어들어 자살하자 누이 소랑케도 동생을 뒤따라 총으로 자살했습니다. 그들 남매의 장례식이 열리던 날 교회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신부가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어린 남매는 자살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자비가 없는 세상에 의해 살해당했습니다. 신부는 이어서 이렇게 말을 덧붙였습니다. 믿는 자들이여, 생사의 주관자이신 주님께서 심판날 나에게 내 양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셔도 나는 주님께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이 두 번째로 내 양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셔도 나는 주님께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로 내 양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부끄러운 무릅쓰고 그들은 내 양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리 떼었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이 같은 신부의 설교에 사람들은 숙연해졌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17살의 저드 윌 하이트는 14살에 처음 대마초를 접했다가 대마초 수리 필로폰과 코카인으로 이어지고 그의 삶은 통제 불능이 되었습니다. 물건을 훔치고 차를 훔쳐 난폭 운전을 하고 처음 대마초를 한 14살부터 17살, 4년간 그는 모든 것이 몽롱했습니다. 혼합 마약을 한 다음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 신기하면서도 깨어나자마자 다시 마약을 수사하는 그는 이러다 죽을지도 모르지만 죽어도 좋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 끔찍한 순간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필요합니다. 라고 간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는 다음날 마약을 전부 내다 버렸고 금단 현상을 견디면서 교회를 찾았습니다. 다행히 교회 공동체는 그가 마약 중독자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를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는 신학을 공부하고 온갖 범죄의 도시 라스베가스에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술고래, 중독자, 노름꾼, 낙오자, 창녀, 사기꾼 등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며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도록 도왔습니다. 그는 그들이 정말 엉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사람들이라면서 그들을 품었더니 그 한 해에만도 2천여 명에게 세례를 베풀어 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폴란드의 천문학자 코페르니쿠스가 세상을 떠날 때 자기 묘비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바울이 가졌던 그 특권을 구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능력을 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 십자가에 질 때 강도에게 베풀으신 그 긍휼을 구할 뿐입니다. 헨리워드 비처도 긍휼은 정죄보다 더 많은 죄들을 치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의를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임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잠언 15장 3절 4절. 자신의 죄를 겸손히 하나님께 자백하여 사죄를 구할 것이며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함부로 판단하지 말 것입니다. 아멘.
1: 믿음 위에 서서 지금까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 위치한 대한예수교장로회 동문교회 손세용 목사의 말씀이었습니다. 믿음 위에 서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수원 특례시가 함께합니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2: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4: 대만 타이베이 푸양 에코공원의 연못에서 들리는 개구리들의 합창입니다. 배전박이 개구리, 면천 청개구리, 줄무늬 범행꽁이의 노래인데요. 이곳에는 한 달에 한 번씩 개구리를 조사하는 시민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대만에서는 약 600명의 자원봉사자가 80개의 팀을 이루어 전국의 양서류를 조사합니다. 이들은 공원에 사는 양서류를 기록하고 외래종인 전박이 다리 나무 개구리를 잡고 있는데요. 포획된 외래종은 인근 타이베이 야생조류 구조센터로 보내져 구조된 새들의 먹이로 활용됩니다. 시민과학은 생물을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연을 직접 지키는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5: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6: 마누카 꿀!
5: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6: 뉴질랜드!
5: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6: 당연히 콤비타죠!
7: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8: 콤비타 마누카 꿀.
9: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0: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9: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1: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영락의 강단. 서울시 중구 저동 영락교회에서 보내드리는 영락의 강단. 이 시간 말씀의 김운성 목사입니다.
1: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2: 상속교회 문장식 목사님이라고 하는 연세 높으신 원로 목사님께서 계십니다. 이 문 목사님은 36년 동안을 서울구치소 교정위원으로 봉사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1955년 11월 2일 날 한 예배를 인도하였습니다. 목사님은 그날 성경 본문

본문을 두 군데를 읽으셨는데 본문 하나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끝부분이고요. 또 다른 본문 하나는 로마서 10장 11절로 13절까지입니다. 이 두 번째 본문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두 군데 말씀을 읽으시고 목사님께서는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 예배는 특별했습니다. 우선 첫째는 예배 드린 그 장소가 서울구치소 사형집행장이었기 때문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한 사형수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마지막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형수가 누구일까요? 그는 지존파 행동대장으로 알려져 있는 김현양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불과 20대 중반 조금 넘었죠. 참 불쌍하게 성장해서 불쌍하게 살다가 떠나는 한 사람인데 이 지존파는 1993년부터 약 2년 동안에 걸쳐서 많은 사람을 살해했고 끔찍한 범죄를 저질러서 그 남자 대원들은 전원 다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집행된 그런 지존파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김현양은 많은 이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의 불쌍한 인생을 생각하면서 눈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가 우리 주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사형 집행되기 직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피해자의 가족에게 용서를 빕니다. 나는 큰 죄를 짓고 죄인의 몸으로 이곳에 왔지만 내가 모든 것을 잃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되어 기쁩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죽기 직전까지 신고 있던 신발 안에 쪽지가 나왔는데 그 쪽지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느냐 하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이 그 쪽지에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 아픈 한 장면은 오늘 본문과 오버랩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일까요? 둘 다 사형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과 두 사람이 더 골고다 언덕이라고 하는 사형장의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을 제외한 나머지 두 사람을 가리켜서 행악자라고 말하고 있고 마태복음에서는 강도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저는 마음이 참 많이 아프곤 한데 한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그 부모가 얼마나 기뻐했고 사랑했겠습니까? 이들의 나이가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지만 한평생을 살고 세상을 떠나는 이 시점에 그들에게 남은 것은 행악자, 강도 그것뿐입니다. 그들도 사랑받았고 사랑했을 것이고 그들에게도 꿈이 있었을 것이고 이렇게 악한 사람도 가끔씩은 착한 일도 한 적도 있었을 텐데 그들의 모든 것은 다 지워지듯 없어졌고 세상은 그들을 살 가치가 없는 자로 규정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이 세상에 남기는 것 치고는 너무도 처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이들에게는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름이 뭔지, 그들의 출신이 어떤지, 그들이 남긴 이야기거리도 남아있는 게 없고 매달려 있는 그들에게 남은 것은 딱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곧 숨이 끊어져 죽을 것이라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두 가지밖에 남은 게 없었습니다. 이들에게 무슨 사랑할 기회가 있겠어요? 착한 일을 해볼 기회가 있겠어요? 보고 싶은 사람과 둘러앉아
밥 한 그릇을 먹을 기회가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들과 나는 전혀 다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행악자지만 나는 그래도 착한 일을 하면서 열심히 바르게 살고 사람들이 나를 향해 박수를 할 때도 있지 않나, 나는 그 사람들하고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고, 또 이들에게는 희망이라고 남은 게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내게는 아직 많은 희망이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가능성을 헤아려 보면서 나는 희망이 아직도 많아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본문에 공감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3부 예배 오신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이 본문에 깊이 공감하는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저는 우리도 이 본문에 특별히 그 행악자들에게 공감하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희망 없는 자들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나도 희망이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희망 없음이라고 하는 이 처절한 상황에 공감하고 거기 참여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희망 없는 존재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희망 없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법이 있겠지만은 우선 첫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붙들고 있는 희망은 다 허공을 손에 쥐는 것처럼 거짓된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살아가고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을 붙들고 꿈이 뭐냐, 희망이 뭐냐고 물어보면 많은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성공하고 싶습니다. 출세하고 싶습니다. 남보란 듯이 한번 버젓이 내가 멋지게 살고 평강을 누리면서 행복하고 싶습니다. 뭐 그런 종류의 희망을 많이들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희망을 누구보다도 많이 누린 사람이 성경에 등장하죠. 그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입니다. 전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 보시면은 이 솔로몬은 자기가 누린 것들을 길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나는 웃고 떠들면서 행복하게 살았다. 먹고 마시는 즐거움이 있었다. 아름다운 정원이 딸린 궁궐이 있었고 나는 아주 기가 막힌 과수원과 포도원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금은 보화가 넘치고 소떼, 양떼, 짐승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나를 위해 일하는 종들도 많이 있었고 내 흥을 돋우기 위해서 노래하는 남녀 가수들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남자들이 좋아하는 처첩들도 내게는 많이 있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전도서 2장 10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자랑하듯 얘기합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원하던 것을 나는 다 얻었다. 누리고 싶은 낙은 무엇이든지 삼가지 않았다. 나는 하는 일마다 다 자랑스러웠다. 이것은 내가 수고하여 얻은 나의 몫인 셈이었다. 다 얻었고 마음껏 누렸노라고 이렇게 자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2장 10절입니다. 그런데요, 그 2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솔로몬은 바로 그 다음 절 11절에 가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이렇습니다. 그러나 내 손으로 성취한 모든 일과 이루려고 애쓴 나의 수고를 돌이켜보니 참으로 세상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고 아무런 보람도 없는 것이었다. 10절까지 말했던 내용하고 이 11절에서 하는 얘기가 전혀 딴판이잖아요. 인생이 참 허망하다. 바람 잡는 것 같다. 여러분 바람 한번 잡아보실래요? 손바닥 펴셔서 한번 잡아보세요. 그리고 한번 펴보세요. 뭐 남았나? 인생이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2장에 가기도 전에 1장 1절부터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그 다음에 헛되다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다섯 번 반복돼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는 늘 마음속으로 우리의 희망을 헤아립니다. 나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나는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우리에겐 아직도 희망이 많다고 하지만 그게 바람 잡는 것 같이 거짓된 희망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걸 깨닫고 나면 이미 다 지나가버린 그런 헛된 희망임을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희망 없는 존재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희망 없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 자신이 너무도 절망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정도 자부심을 가지고 삽니다. 나 그래도 교양도 있고 교육도 받았고 내가 의지도 있고 내가 노력하면 못할 것도 없고 사람들이 나한테 박수도 보내주고 나 아주 훌륭하다고 말하지 않느냐. 나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우리 주변에 보면 괜찮은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면 그 괜찮아 보이던 교양 있던 분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분노가 그를 삼켜서 참지를 못하고 소리를 막 지르거나 책상을 내려치거나 심지어 주먹을 휘두르는 모습을 보면 깜짝 놀라는 거죠. 아, 저렇게 교양 있고 훌륭해 보이던 분이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여러분 분노뿐이에요. 우리 속에 감춰진 내밀한 욕망을 우리는 다 이렇게 은폐하고 있지만 그 욕망의 노예로 사는 사람도 정말 많죠.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희망들이 다 거짓 희망, 바람 잡는 것 같은 희망이고 나라고 하는 존재를 가만히 뜯어보니 도대체가 절망스러운 존재예요. 아, 나는 희망 없구나. 아까 제가 오늘 본문의 행악자와 좀 공감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희망 없음이라고 하는 것을 공감할수록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런 참 힘든 상황에 상처를 받고 나면 탄식이 나와요. 하나님 깨닫고 보니 정말 형편없네요.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게 다 거짓된 희망이네요. 이렇게 희망 없는 저에게도 무슨 희망이 있을까요? 이렇게 희망 없는 저도 승리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세상에서 뭐라고 답합니까? 희망 없는 자는 희망이 없다고 말하고 희망 없는 자는 승리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게 세상의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다르게 얘기해 줍니다. 너 희망이 없었다고 좌절하는구나. 괜찮다. 희망 없는 자에게도 희망이 있다. 희망 없는 자에게도 승리가 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여 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 옆에 매달려 죽은 그 사람의 이야기를 왜 성경 속에 넣으셔서 오고 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 읽게 하실까? 예수님 옆에 행악자가 있었다고 하는 게 우리에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걸 늘 읽게 하실까? 이유는 이겁니다. 이 사람을 보면서 희망 없는 자에게도 희망이 있고 희망 없는 자에게도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시려 하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가 바로 희망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도 희망 없지만 참된 희망에 도달하길 원합니다. 가능성 없었지만 희망 없는 자가 거두는 승리에 우리들도 동참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이 행악자는 그럼 어떻게 희망이 있었고 어떤 승리를 거두었습니까? 오늘 본문 43절이 바로 그 말씀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희망 없는 자에게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속삭임이었어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김현양이 신발 밑에 마지막까지 가지고 다녔던 말씀이 이거였어요. 희망 없는 자에게 희망 되시는 말씀,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한마디로 인해서 이 사람은 최후의 승자가 됐습니다.
저 십자가 아래 그를 사형에 처한 사람들, 끌고 와서 못 박은 사람들, 조롱하는 유대 군중들,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지체 높은 대제사장, 서기관,

백성의 장로들도 그 아래에 있었지만 그들도 듣지 못한 이야기 한마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얘기를 남도 아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고 보면 이 사람이야말로 최후의 승자가 되었고 그가 얻은 승리에 이름을 붙인다면 희망 없는 자의 승리라고 이름 붙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3부에 예배하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희망 없는 자의 승리에 동참하길 원합니다. 때로는 내가 정말 형편없는 것 같고 내 인생이 바람잡는 것 같이 다 부질없는 것 같이 느껴지고 살 필요가 있을까, 나에게도 가능성이 있을까, 그럴 때 이 주님의 속삭이는 한마디 우리의 귓전을 울리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희망이 있구나, 아직도 승리할 수 있구나, 이거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 어떻게 희망을 가졌고 승리할 수 있었는가요? 그가 한 것 딱 하나입니다. 태어나서 그가 한 모든 것보다,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 더 위대한 한 가지 일, 그것 때문이었는데 그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예수님께 자신을 맡긴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구축하려고 했던 자신의 왕국은 다 버리고 예수님 당신의 나라, 당신의 나라에서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예수님을 붙드는 거, 예수님께 자신을 맡기는 거,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 예수님 한 분, 그분께 모든 걸 맡겨드리는 그 하나로 그는 마지막 승리를 거두게 된 것이었어. 여러분, 오늘 본문 4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요 한마디가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 의지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최후의 승자가 되도록 낙원으로 맞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나를 맡기는 것.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그분께 우리를 맡기면 이런 승리가 가능합니까? 예수님은 희망 없는 세상에 유일하신 참 희망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거짓된 나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참된 생명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나라에 나를 맡기고 예수님의 은혜 앞에 나를 맡길 때 우리는 이 사람이 거둔 그 승리를 거둘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희망 없는 자들의 희망이 되시고 승리를 주시는 분이 되셨나요? 그분은 우리를 끔찍이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를 떠나셔서 희망 없는 자들의 세상인 이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희망 없는 자가 되게 만든 무거운 죄악의 짐을 우리 어깨에서 벗겨서 당신이 다 짊어지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희망 없는 존재처럼 밑바닥 십자가에까지 내려가셨는데 십자가야말로 희망 없음의 상징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에 매달리셨죠.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는 희망 제로, 절망 100%인 바로 그런 자리죠. 예수님은 거기서 온 세상의 절망을 다 끌어안으시고 그 죄의 짐을 끌어안으시고 거기서 매달려 죽으셨어요. 그런데 왜 그분이 우리에게 참 희망이 되셨나요? 그것은 그분을 이 땅에 보내신 성부 하나님이야말로 소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절망을 뒤집어 엎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음 가운데 생명을 가져오시는 분이십니다. 소망의 하나님이시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소망의 하나님께서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에게 성령님을 통해 충만하게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소망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절망의 십자가에 달렸지만 그 십자가는 소망의 십자가로 바뀌었고 죽음이 생명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그 은혜가 이 희망 없는 인생 행악자에게 주어지게 된 것이었어요. 여러분, 아까 앞에서 우리도 희망 없는 존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도 아직도 그래도 나는 희망이 있지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좀 남아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조금 지나면 아, 나도 정말 희망 없구나 하는 지점에 도달할 겁니다. 거기가 언제

그럴까요? 우리의 호흡이 몇 모금 남아있지 않을 때 그때는 다 내가 희망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인생. 여러분 이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 하나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왕국을 포기합시다. 예수님의 왕국에 우리를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남은 인생 동안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 붙드시는 것이, 예수님을 굳건히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평생에 하는 모든 일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많이 부르는 찬양 가운데 나는 주를 섬기는 일에 후회가 없습니다, 그런 찬양이 있어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이 비슷하게 시작해요. 알고 싶으신 분은 가서 검색해 보면 잘 부르는 분이 친절하게 불러주실 테니까. 근데 가만히 듣고 있으면 눈물이 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여러분 이 사람은 죽기 전에 만났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미 주님을 만나고 있잖아요. 얼마나 복된 것이에요.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참 우리 많이 넘어졌고 지금도 넘어지고 있지만은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그 뒤에도 더 이어지는데 여러분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희망 없던 사람이 희망이 생기고 희망 없던 사람도 승리하게 되는데 우리도 그 승리를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못났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실수록 화낼 필요 없이 내가 못났구나 하는 걸 알수록 주님을 더 간절히 우리 모두가 부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 한마디가 우리의 귀전에 들린다면 여러분 그게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락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승리를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희망 없는 존재인데도 희망이 있는 줄로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거짓 희망을 가지고도 그게 참 희망인 줄 어리석게 생각하였습니다. 잘난 줄 알았지만 우리 자신이 얼마나 못난 존재인지를 깨달을 때, 우리의 마음에 충격을 받을 때도 있었지만 애써서 무시하면서 우리를 변호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절망스러운 존재인가를 깨닫길 원합니다. 희망 없음 그 자리에 내려가길 원합니다. 그 자리야말로 참 믿음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사오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받아주시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희망 없는 자가 얻는 승리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서울시 중구 저동 영락교회에서 보내드린 영락의 강단. 지금까지 김운성 목사의 설교를 보내드렸습니다. 신앙상담 문의 전화는 지역번호 02-2280-0114번입니다.

0: CBS
1: 춥고 건조한 사업장, 화재와 폭발을 막기 위해 네 가지를 더 꼼꼼히 확인하세요.
2: 첫째, 추워도 환기는 꼭! 일회성 가스가 머물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환기해주세요.
1: 둘째, 작은 정전기도 조심히! 건조한 작업장에서 인화성 물질을 다룰 때 정전기 방지복을 입어 정전기 발생을 예방하세요.
2: 셋째, 가연물은 치우고, 화기 작업 전 주변에 쉽게 탈 수 있는 물질은 제거하고 화재 감시자를 배치하세요.
1: 넷째, 대피로는 깨끗하게.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게 대피로를 확보하고 대피 경로를 미리 숙지하세요. 익숙한 작업일수록

0: 기본 수칙을 더 철저히.
1: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2: 오늘도 안전하게 다중 밀집 사고 행동 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떠밀리는 느낌이 든다면 즉시 탈출해야 합니다. 흐름을 따르되 가장자리를 향해 대각선 방향으로 이동하세요. 사방으로 둘러싸인 경우 직진보다는 대각선 방향이 이동이 용이합니다. 두 번째, 서 있는 경우 두 손을 가슴 앞으로 모으거나 팔짱을 껴 숨쉴 공간을 확보하세요. 팔짱을 끼기 어렵다면 가방 등 소지품으로 보호하세요. 세 번째, 무릎을 살짝 굽히고 다리를 벌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세요. 네 번째, 만약 넘어졌다면 바로 일어서야 합니다. 일어서기 어렵다면 다리를 몸쪽으로 끌어당겨 웅크린 자세를 취해주세요. 그래야 가슴과 머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한 행동 요령 꼭 기억해 주세요.
3: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4: 대만 타이베이 푸양 에코공원의 연못에서 들리는 개구리들의 합창입니다. 배전박이 개구리, 면천 청개구리, 줄무늬 범행꽁이의 노래인데요. 이곳에는 한 달에 한 번씩 개구리를 조사하는 시민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대만에서는 약 600명의 자원봉사자가 80개의 팀을 이루어 전국의 양서류를 조사합니다. 이들은 공원에 사는 양서류를 기록하고 외래종인 전박이 다리 나무 개구리를 잡고 있는데요. 포획된 외래종은 인근 타이베이 야생조류 구조센터로 보내져 구조된 새들의 먹이로 활용됩니다. 시민과학은 생물을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연을 직접 지키는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0: 진리의 말씀.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5길에 위치한 영안교회에서 보내드리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1: 바울은 인생을 완성이 아닌 미완성이라고 했습니다. 우린 지금 성공자인지 실패자인지 또는 바로 살았는지 잘못 살았는지 아직 아무도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함부로 다른 사람을 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지금 안 되는 것이 훗날에 성공의 지름길이 될 수도 있고 지금 잘 되는 것이 오히려 인생의 치명적인 불행의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미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또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는 인생은 미완성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는 분명한 삶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그걸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푯대 삼고 달려갈 때 시온의 대로가 열릴 것입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프로렌스 체두기란 수영선수가 저 태평양에 있는 카타리아 섬에서 캘리포니아의 해변까지 수영을 해서 건너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했습니다. 그는 무려 16시간이나 쉬지 않고 수영을 해서 거의 해변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근데 갑자기 짙은 안개가 밀려오면서 앞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 순간 온몸에 힘이 빠지면서 결국 기권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구명대를 타고 육지에 도착해 보니 자신이 포기하고 난 거리가 단 500m밖에 안 남았어요. 무려 16시간을 수영하며 인내한 선수가 500m를 남겨놓고 포기를 했습니다. 안타까운 기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왜 거의 목적지까지 와서 포기를 했느냐고 질문을 하니까 그의 대답입니다. 나는 추위나 피곤 때문에 포기한 건 아닙니다. 목표지점, 저 목표지점을 가리운 안개 때문에 포기했습니다. 목표를 볼 수만 있었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도달했을 것입니다. 장장 16시간의 파도로 지며왔지만 단 5분밖에 안 남은 그 500m 앞에서 포기한 것은 힘을 지치고 그게 아니라 목표가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달려가는 그 목표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목표를 잃으면 꿈이 없어지기 때문에 쉽게 지칩니다. 의욕을 잃게 돼요. 목표가 없는 사람을 보세요. 목표 없는 사람은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에 쉽게 동화가 되고 중독이 됩니다. 술에 매이고 게임에 매이고 쾌락에 매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인생을 방황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목표와 방향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달려가는 경주자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인생을 경주자의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 인생을 경주자와 같다. 오늘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나는 이 얻은 것도 아니다, 잃은 것도 아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혀서 그것을 잡으려고 지금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얻은 것 아니야. 난 이룬 완성자도 아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길이 완성이 아닌 미완성이라는 고백입니다. 지금도 달려가고 있는 경주자와 같다는 고백이에요. 그러면 언제 인생이 완성되는 날일까? 바로 죽음의 날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미완성이에요.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완성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날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혀서 나는 달려간다는 고백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인생을 전진해야 됩니다. 자꾸 뒤돌아보고 좌우로 기웃거리면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내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의 것은 잊어버린다라고 했습니다. 앞에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내 인생에서 뒤의 것은 버린다. 망각이라는 거죠, 망각. 여러분께서 오늘 13절에 보면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의 것이 뭐예요? 과거예요. 우리가 자꾸 과거에 얽매이면 전진이 없습니다. 과거에 쓴 기억이나 상처를 지워버리지 못하면 그 상처에 우리가 함몰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잘 아는 네로 황제의 역사를 잘 압니다. 그가 가장 잔인한 황제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는 어릴 때 그 어머니 아그리빠 여인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독보솥을 든 음식을 먹여 죽일 때 그 네로가 울면서 아버지를 죽이면 안 된다고 말렸는데

네가 권력을 가지려면 네 아버지를 죽여야 한다. 결국 아버지에게 독버섯을 먹여서 죽였습니다. 아버지가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란 네로는 권력을 잡았을 때 자기 하나만 아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서슴없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하물며 자기 엄마도 자기가 죽였어요. 자기 아내도 죽였어요. 자기 하나만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쓴 과거의 상처들이 이렇게 네로를 망가뜨렸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네로가 화려한 왕관을 만들었었어요. 상하로 궁전을 지었어요. 어디를 가든지 3,000명의 경호원을 호위했습니다. 경호원이 왕궁 안에 네로가 있는 데까지 1마일이나 되는 길을 샤워기로 향수를 뿌리고 신하들이 그 몸에 향수가 밴 채로 네로 앞을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마음이 차질 않아 만족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런 로마성의 3분의 1이나 되는 굉장한 크기의 궁전을 줬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독약을 먹고 자살을 하고 최후를 마쳤습니다. 원인이 있습니다. 어릴 적 받은 그 마음의 상처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상처.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을 향해 상처에 창을 던지는 거예요. 나는 안 그렇겠다고 하지만은 상처가 있는 사람의 마음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서 그 상처에 창을 던져요. 여러분, 요즘은 그런 거 없지만 과거에 시집살이를 많이 할 때 나는 절대로 이 다음에 며느리에게 시집살이 안 시킨다고 다짐을 한다면, 그런데 시어머니가 되면요, 내가 받은 그 시집살이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지독하게 며느리한테 막 시집살이 시킨다는 거예요. 오늘 사람은 내 마음의 상처들이 우리 인생의 쓴물을 만드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세요. 결혼한 후에, 가정을 꾸민 후에도, 자녀들에게도 오늘 내가 쓴물을 가진 그 상처가 또 다른 사람에게 나는 안 그러리라 생각했지만 창을 던지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사도 바울은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기 뒤에 것이 뭘까요? 과거에 쓴 기억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쓴 이 기억이나 상처를 오래오래 기억하는 것은 인생에 아주 치명적인 장애물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세상 살면서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쓴 기억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망각 잊어버리는 거, 이게 은혜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잊지 못하고 식사하다가도 떠오르면 밥맛을 잃고 막 급체를 한대, 급체. 잠을 자다가도 쓴 기억이 생각나면 막 악몽을 꾸면서 잠을 자고 밤을 꼬박 새우는 불면증에 빠진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과거에 쓴 기억을 자꾸 생각나게 하는 게 하나님이 아닙니다. 마귀가 하는 일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이 원수마귀는 과거의 상처가 기억나게 자꾸 만들어서 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영혼을 파괴하고 육신을 병들게 하는 겁니다. 마귀에게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을 하면 주변에 가만히 보세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여러 분야에 나름대로 정상에서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알아요? 그들은 망각을 잘해요. 기억력이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잊어버리려고 해요. 생각이 단순해요. 만나보면 유익되지 않는 과거, 실패했던 과거, 상처받았던 과거를 빨리 망각해버리는 거야. 이게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특징이 있더라고요. 막 작은 것 가지고 따지고 과거에 쓴 기억을 끄집어내서 분위기를 그냥 찬물 끼얹은 듯한 그런 일이 없어요. 왜 과거가 쓴 아픔이 없겠어요? 더 많이

심한 배신도 당하고, 그러나 그런 것보다는 단순하게 망각해버리고 그림을 그리고 그런 걸 보게 돼요. 여러분, 과거 때문에 앞으로 전진하는데 이거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에게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어요. 바울은 뒤의 것은 잊어버리라. 뒤의 것은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임을 깨닫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오늘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따라합시다. 미래지향적인 삶. 나는 미래지향적으로 인생을 살겠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미래지향적인 삶을 고백했습니다. 오늘 13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생각하지 않는다. 뒤에 것은 잊어버린다. 나는 저 앞에 있는 푯대를 향해 그걸 잡으려고 쫓아간다는 거예요. 나는 얻은 것도 아니고 완성한 것도 아니다. 지금 달려가고 있는 미완성의 길을, 목표를 향해 앞에를 바라보고 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인생의 황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치지 않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보람된 일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은 환경이나 조건이나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연세가 많아도 마음속에 항상 꿈이 있는 사람은요, 그분은 젊은 분이에요. 반면에 젊어도 꿈이 없고 목표도 없고 되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비전이 없는 사람은요, 겉만 젊어 보이지 늙은 사람과 같은 거예요. 우린 지금 성공자인지 실패자인지 또는 바로 살았는지 잘못 살았는지 아무도 아직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도 완성이 아닌 미완성이에요.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저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경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을 경주자로 비유하는 겁니다. 그리고 달려가다가 우리는 어떻게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달리기 선수가 중도에 포기한다면 그런 승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를 보십시오. 처음에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어요. 그러나 중도에 하나님의 사랑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경고를 합니다. 다시 돌아오지, 회복하지 않으면 너에게 준 축복의 촛대를 옮기겠다고 합니다. 대마도 처음에는 제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중도에 바울을 버리고 타락을 하고 떠나갑니다. 우리 인생이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으로 시작을 했는데 미움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정으로 시작했는데 원수로 끝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친구 간에, 형제 간에. 성경에는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탄식이 나옵니다. 끝까지 주님을 푯대로 삼고 우린 달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달 여러분이 인생을 계획했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넘어진 것이 실패가 아니라 꿈을 포기하는 것이 실패가 됩니다. 저는 리더십이란 세미나 교육을 할 때마다 이 말 많이 해요. 넘어진 게 실패가 아니에요. 꿈을 포기하는 시간 진짜 실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이웃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왔다면, 전도하면서 왔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두드리고 찾고 열릴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는 조지 뮬러는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고백해요. 그는 즉시 기도할 때 응답이 나타나기도 했고 또는 한 달 후에

1년 후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기도 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의 가장 친했던 친구 켈러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를 위해서는 40년을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돌아오질 않고 믿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임중이 올 때에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사랑하는 친구 켈러를 위해서 저는 40년 동안을 기도해 왔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간 후에라도 내 친구가 주님을 영접하고 돌아올 것을 바라봅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임종을 했습니다. 친구가 장례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친구가 마지막 임종 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뮬러의 기도의 내용을 듣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모른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던 내 친구와 믿던 그 하나님을 나는 믿겠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는 뮬러가 하지 못한 나머지 그 고아원 사업을 이어받았어요. 그리고 자기의 그 많은 재산을 다 거기에 털어서 그 다음의 일을 이어갔던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한번 등록한 성도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어디 있든지 우리 교회에 나오지 못하든 나오든 영안길을 통해 구원받은 영혼들을 하나님이 천국 갈 때까지 붙들어달라고 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은 바울의 고백처럼 아직 미완성입니다. 우리는 완성자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주님이 결산하는 그날까지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사도 바울은 분명한 목표가 있었어요. 바울의 일생을 걸고 달려갔던 목표가 뭘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오늘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달려가노라. 푯대를 향하여, 그 푯대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바울은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성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도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루에 언제 얼마나 기도하리라는 목표를 이번에 우리가 1년 동안 표어가 뭐예요? 경건 습관을 훈련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 경건 습관을 훈련해서 지금 40일 동안을 정하고 영성을 위한 한 단계, 언어의 한 단계, 그리고 절제를 위한 한 단계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을 만들어서 여러분 표시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는 마치 설계도와 같습니다. 여러분 대충 그리면 그 건물이 부실해지는 거예요. 분명한 목표가 우리 인생을 이끌고 가는 겁니다. 바울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랬어요. 우리 믿음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인생을 온전하게 하는 분이죠. 예수님이에요.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을 바라봐야지 왜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실족하고 시험 들고 넘어집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푯대 삼고 그분을 바라보는 게 믿음인 거예요.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길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인생에 해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추구하는 그 중심 속에는 주님이 계셔야 돼요.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고백이에요. 사업을 하든지 학생이 공부를 하든 인생의 계획을 세우든 그 중심에 주님이 인생의 목표가 될 때에 여러분의 인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란 마치 한 척의 배가 항구를 떠나서 저 목적지를 향해 여러분 항해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돌풍도 만나고 암초도 있고 풍랑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목표를 향해 나침반의 방향을 따라 굳건히 가는 것이 이것이 항해하는 것처럼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린 지금 성공도 아니고 실패도 아니에요. 우린 미완성의 인생을 지금 달려가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이 과거에 상처 쓴 기억을 오늘 바울처럼 잊어버리고 목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달려갈 때 길이 열립니다. 인생의 답을 찾습니다. 거기에 참 평안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처럼 오직 주님을 표대 삼고 달려갈 때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앞날이 그런 앞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의 말씀.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5길에 위치한 영안교회 양병희 목사의 말씀이었습니다. 신앙상담 문의는 서울전화 3423-0451번입니다.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연료, 선연료.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0: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1: 춥고 건조한 사업장. 화재와 폭발을 막기 위해 네 가지를 더 꼼꼼히 확인하세요.
2: 첫째, 추워도 환기는 꼭! 일회성 가스가 머물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환기해주세요.
1: 둘째, 작은 정전기도 조심히. 건조한 작업장에서 인화성 물질을 다룰 때 정전기 방지복을 입어 정전기 발생을 예방하세요.
2: 셋째, 가연물은 치우고 화기 작업 전 주변에 쉽게 탈 수 있는 물질은 제거하고 화재 감시자를 배치하세요.
1: 넷째, 대피로는 깨끗하게.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게 대피로를 확보하고 대피 경로를 미리 숙지하세요. 익숙한 작업일수록 기본 수칙을 더 철저히.
2: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3: AI, 바이오의 혁신이 시작되는 곳. 더 건강한 내일을 여는 대한민국 바이오의 중심, 시흥시. 시민의 자부심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바이오 중심, 시흥시와 함께합니다.
4: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5: 마누카 꿀!
4: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5: 뉴질랜드!
4: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5: 당연히 콤비타죠!
6: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7: 콤비타 마누카 꿀.
8: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9: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CBS 광장 최경배입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지난달에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고령화와 인구 절벽에 맞물린 목회자 정년 연장부터 AI 시대의 목회 가이드라인, 또 여성 안수 문제까지 교회가 직면한 고민들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강단의 정치화, 이단성은 가장 뜨거운 논쟁이었는데요. 정치적 선동 논란을 빚은 목회자들에 대해 교단이 어떤 판단을 했는지, 신학적 권위와 정치적 논리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했는지 짚어볼 대목이 많습니다. 오늘 CBS 광장에서는 교회개혁 실천연대 기수경 사무국장 모시고 주요 교단 총회의 핵심 쟁점들을 함께 돌아봅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엄마 손은 약손 엄마 마음 마더스 건강하고 행복하게 엄마 마음 마더스
4: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0: 오늘 CBS 광장은 2026년 주요 교단 정기총회에 대해서 이야기해봅니다. 기수경 사무국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예, 시작에 앞서서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릴까요?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교회 개혁과 건강한 교회를 통한 사회계획을 고민하고 행동하는 교회개혁실천대 사무국장 기수경이라고 합니다.

0: 예. 교회개혁 실천연대는 이제 해마다 9월 달에 주요 교단들이 정기총회를 할 때가 되면은 네. 참관단을 모집을 해서 교단총회에서 어떤 논의가 오가는지 좀 이렇게 면밀히 좀 살펴보고 보고서도 내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죠.
1: 네, 네 맞습니다. 네.
0: 예. 올해도 이제 지난달에 정기총회가 열렸는데 이번 정기총회 현장을 참관하시면서 좀 뭐랄까 안타깝다거나 뭐 답답한 뭐 그런 순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1: 예. 뭐 매번 몇 년마다 느끼는 건데 예. 총회 현장을 가면 뭐 거의 총대 분들이 많게는 한 1,500명
0: 그렇죠.
1: 에서 뭐 몇백 명 분의 그 총대 분들이 계시는데 가면 정말 그 50, 60대 남자분들만 가득 차여 있는 그런 현장들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지나면서 첫날에 그 많은 분들의 그 관심에 비해서 또 시간이 지나가면 뭐 첫날 총회장 선거한 이후에는 사람이 또 훅 빠져서 거의 자리를 지키지 않는 그런 모습들 뭐 항상 매년마다 느끼는 좀 답답함들이긴 합니다.
0: 예. 네. 아무래도 이게 교단의 정기총회 현장이 이제 50, 60대 남성들이라고 하셨는데 예. 실제로는 60대가
1: 맞습니다.
0: 대부분이죠.
1: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0: 그러다 보니 이제 여성으로서 총회 현장을 바라볼 때 네. 좀 뭔가 좀 너무 답답해 보이는 네. 뭐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아무래도 선거에 좀 관심이 좀 많이 모아지는 측면이 있고요.
1: 네.
0: 총회 현장에서 그 정년 연장안에 대한 논의들이 오가는 것을 보셨을 때 실제로 이게 교회 안에 정말 시급한 문제로 드러나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1: 물론 이제 뭐 농어촌 교회나 당장 그 문제들이 자신들의 교회 문제인 분들은 좀 시급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또 헌의안 예. 올리신 분들도 예. 그런 필요 때문에 올렸을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이번에 그 이제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전체적으로 교인 수 감소에 대한 것들이 각 교단마다 다뤄졌거든요.
0: 예. 그러니까
1: 지금 통계적으로 뭐 나온 것들이 통합이 5만 명 교인 수가 줄었다 그러고 뭐 합동은 12만 명 줄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또 막상 또 어떤 언론 기사를 보니까 그 교인 수 감소한 거에 비해서 목사와 장로의 수는 또 늘었다. 이렇게 또 기사난 걸 봤습니다.
0: 지금 그래서 말씀하신 예장 통합의 교인 수가 5만 명, 예장
1: 네.
0: 합동이 12만 명 감소했다.
1: 네네.
0: 1년 사이에 줄었단 말씀이죠?
1: 네, 예.
0: 한 해 동안.
1: 한 해 동안. 작년 총회 이후에
0: 예.
1: 그렇게 줄었다고 이번 총회 때 얘기를 했죠.
0: 예. 두 교단만 봤을 때 17만 명 가까이 교인 수가 감소했다고 그러면 한국교회 전반적으로 그 엄청난 인원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게 통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1: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사실 교인 수를 가장 통계 잡을 때 보수적으로 잡잖아요.
0: 그렇죠.
1: 예. 예. 그런데 이렇게 5만 명, 10만 명 이렇게 숫자적으로 나온다면 훨씬 더 많은 교인 수 감소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0: 예. 예. 반면에 이제 교회 수.
1: 네, 목사 수, 장로 수.
0: 목회자와 장로 수는 늘어났다.
1: 늘어났다. 예, 예.
0: 그런데 정년 연장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어요.
1: 네, 네.
0: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현장에서?
1: 뭐, 이제 일단 이런 정년 연장의 그 안건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이제 표면적인 사실 그 이유들은 농어촌 교회나 이런 데 목회자 수급이 어렵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뭐 어떤 면에서 보면 고령화 사회나 또 여러 가지 재정적인 이유로 목회자 수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교회를 인해서 이제 교회 입장에서는 정년 연장 논의가 나올 수 있죠. 예. 네, 하지만 이미 이제 이 목회자의 정년이라는 게 그
0: 예.
1: 사회적 기준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이제 연령대가 높은 편이잖아요. 70세니까.
0: 대부분의 예. 교단이 목회자 정년을
1: 70세로
0: 하고 있죠.
1: 예, 예, 하고 있는데 뭐 지금 75세 뭐 73세, 75세 이렇게 올리자고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사회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높은 편이기는 사실 하잖아요. 뭐 교회가 또 일반 사회와 좀 다른 특성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예. 그런데 이런 어떤 고령화와 또 재정 위기 속에서 제기된 어떤 연장의 문제가 어떤 좀 본질을 외면하고 좀 당장의 어떤 미봉책 그리고 기득권 연장의 수단으로 보이는 모습이 훨씬 많기 때문에 예, 뭐 사회적으로도 용납이 좀 안 되는 것 같고 또 항상 부결되는 결과로 나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0: 저는 그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가 제한됐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그런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현재 정년이 70세인데 75세로 정년을 연장했을 때

0: 그럼 5년 뒤에는 지금 말씀하셨던 농어촌교회의 목회자 수급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인가.
1: 그러니까요.
0: 그런 궁금증이 드는데 그 총회에서 이 안건을 다룰 때 뭔가 좀 장기적인 그 관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제안들도 좀 나왔는지 궁금하더라고요.
1: 네, 그러니까 이런

0: 고민을 해야죠, 사실은. 왜냐하면은 이게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당장 눈앞에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도를 바꿔놨을 때 사실 그 제도가 사실 다른 부정적인 방향으로 더 사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정년연장의 문제는 매년 안건으로 올라오지만 항상 비판의 시각에 부딪히고 또 부결되고 이런 것들 반복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매번 비판에 부딪히고 반복될 때 부결될 때 좀 통과시키기 위해서라도 네. 어떤 의미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대안들을 좀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 네. 네. 한편으로는 이제 이 젊은 목사님들, 청년 목회자들 이들이 좀 그 청빙 받을 수 있는 목회지가 확보가 돼야 된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이 정년 연장과 좀 맞물리는 부분이 있어서 네. 고민이 좀 많겠다 싶기도 하거든요.
0: 네, 맞습니다. 예,
1: 그런 지점에 대해서는 좀 뭐 어떤 목소리들이 나왔습니까?
0: 네, 항상 뭐 젊은 그렇게 반대 목소리를 내신 목사님들은 지금 젊은 세대 목사님들이 그러면 지금 연장을 하면 그러니까 앞으로 어디서 목회를 하겠냐. 그러니까 후배 목사님들 위해서 지금 선배 목사들이 지금 빨리 은퇴하셔야 된다. 그 주장을 하시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제 이렇게 단순히 뭐 젊은 목회자들의 사역자리를 뺏는다, 뭐 어떤 일자리 문제만으로 볼 것이 아니라 어떤 교단 차원에서 앞으로 이제 후회 목사들을 어떻게 잘 양성할 것인가, 그리고 정말 양질의 목사들을 잘 양성할 것인가 하는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목사들을 양성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목사들의 훈련 과정으로서 뭐 농촌 목회를 경험하게 한다든지 이런 과정들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 그런 젊은 목회자들이 목회자로서 성장하는데 양성 과정들은 크게 관심이 없고 지금 당장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정년 연장을 요청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서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1: 네. 올해 총회에서도 정년 연장 제안은 다 이제 부결되었죠?
0: 네, 다 부결되었습니다.
1: 예. 아마도 내년 총회 때도 같은 제안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0: 네, 같은 제안이 예. 나올 것 같은데요. 한 가지 조금 제가 봤더니 몇 년 새 조금 그 통계 봤어요. 봤더니 예. 점점 그러니까 반대수가 좀 줄고 있긴 해요.
1: 그죠.
0: 그래서 예. 예, 제가 3년 정도 비교해 봤는데 보니까 점점 찬성이 조금 더 많아지고 반대가 조금 줄어들고 있어서 아마도 이제 현장에 계시는 분들도 피로를 느끼고 또 어쨌든 사회가 고령화 사회 됨으로 인해서 가야 될 방향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은퇴 시기에 있는 목사님들이 대체적으로 되게 베이비붐 시대 때에 한참 이제 교회 성장기에 있었던 그 교회 목사님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하동진 목사님은 그런 주장 하시더라고요. 지금 은퇴 시기에 있는 목사님들께서 한번 은퇴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걸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제안도 하시더라고요.
1: 그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 이제 내년, 뭐 내후년 언젠가는 아마 정년이 연장되지 않을까 싶은 예상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0: 그런 것 같습니다. 예.
1: 근데 기왕이면 정년 연장을 논의할 때 어떤 장기적인 구조까지 함께 논의하는 과정이 되면 좋겠다.
0: 네,
1: 그런
0: 그렇습니다.
1: 말씀입니다. 또 다른 이슈를 한번 살펴볼게요. 요 사안은 예장 고신총회의 이야기인데 고신총회에 속해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네. 많은 분들이 좀 관심 갖고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 궁금해하셨던 사안이에요. 고신대 신대원 교수회가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 설교에 대해서 극단적 이념 편향과 신학적 문제점을 지적하는 그런 네. 공식 보고서를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총회에서 어떻게 결정되는가, 채택이 되는가를 많이 지켜봤는데 먼저 이게 교수회가 왜 이런 보고서를 낸 건가요? 배경부터 좀 들어보죠.
0: 사실 작년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이었는데요. 작년에 손현보 목사가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되는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고신 총회에서 구속이 부당하다고 하는, 옹호하는 이제 상황이 있었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여러 노회에서 손현보 목사 설교 등 여러 행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고, 그 문제 제기에 대한 그 결과로 이제 그 손현보 목사 이 설교나 이 문제에 대해서 1년간 신대원 교수에 연구하도록 하자라고 이제 작년 총회에서 결정이 돼서 1년간 연구를 한 거고, 그거에 대한 보고서가 이제 이번 총회에 제출된 거죠.
1: 예. 고신대 교수회가 이 구체적으로 문제 삼은 거는 이제 손현보 목사님의 설교에 어떤 내용, 핵심적으로 어떤 게

0: 문제가 된다라고 지적을 한 건가요?
1: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그 손희명 목사의 그 특정한 어떤 정치적 판단, 정치적 판단의 내용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제 절대화시켰다는 그 문제가 가장 컸던 것 같고, 이제 그런 것들이 또 특히 이제 강단에서 설교라는 도구로 이제 설파됨으로써 이제 강단이 또 정치에 종속화된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이제 손영모 목사님이 이제 계속 하신 얘기가 자신이 어떤 구약의 선지자 역할과 뭐 교회 탄압하는 것들에 저항하는 듯한 그런 발언들을 많이 했는데, 그런 어떤 구약의 선지자들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상당히 오류가 있었던 거죠. 과거 우리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런 뭐 권력자들에 대한 그 비판들은 사실 우리 공동체 내부의 어떤 직분자들에 대한 지적들이 훨씬 비판들이 많았는데, 이제 외부 이 세속 그 정치 권력에 대해서 아니면 특정 정치인에 대해서 대입하는 건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고 이제 얘기한 것 같고, 또 이제 이런 모든 어떤 정치적 메시지가 복음의 본질보다 앞설 때 교회의 분열을 조장하고 공동체를 파괴한다고 봤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제 그 외치는 언어들이 과격하고 그 비복음적인 언어들을 사용함으로써 공유 예배 설계의 목적과 언어로서 부적합하다, 이런 판단들을 한 것 같습니다.
0: 예. 지난해 고신 정기총회에서 노회들이 제출한 이 연구해 보자는 제안을 받아들여서 고신대 교수회에다가 연구를 이제 의뢰를 했고, 1년 동안 연구해서 보고서가 나왔다고 하니까 이제 뭐 교단 내 절차적인 과정에서 나온 보고서인 것 같아요.
1: 네네.
0: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교수회가 전체 교수회가 목회자 한 개인에 대해서 우리 교단 정체성, 신앙 정체성하고 맞지 않습니다라고 이제 보고서를 낸다는 게 되게 이례적인 일로 보여지거든요.
1: 네.
0: 어떻습니까? 이게 총회에서는 어떻게 좀 이게 비춰지고 목소리들이 나왔는지요?
1: 저희가 이제 외부자 봤을 때는 신대원 교수님들이 뭐 신앙 양심에 따라서 연구하고 판단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충분히 그 뭐 사실 교수회에서도 큰 부담이셨을 텐데 그만큼 좀 사안이 중대했다는 판단을 하셨지 않았나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신학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 목회자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뭐 비판 의견을 낸 거죠. 그런 것들이 어쨌든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가 그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는 어떤 수위가 좀 임계점을 넘었다는 판단, 어떤 절박함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0: 예, 그렇게 보고서가 제출됐다는 소식이 총회 전에 알려져서 많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하면서 관심이 모아졌는데, 실제 총회 현장에서는 뭐 격론이 좀 벌어지기도 했고,
1: 네.
0: 결론은 교단의 공식적인 어떤 보고서로 채택하는 것이 아니라 참고만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어요.
1: 네.
0: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1: 참고라는 말이 되게 애매한 말이죠. 그런데
0: 예.
1: 뭐 참고라는 결의 자체가 많이 아쉬운데요. 어찌 보면 뭐 사회법으로 보면 뭐 집행유예 정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뭐 그것이 집행유예라는 것도 저희가 죄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손희명 목사를 지지하는 측도 보고서 자체 내용을 문제 삼기보다는 그냥 이걸 채택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래서 참고라는 우회적인 전략을 취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것을 고신총회가 받아들인 사안 자체가 아쉽다,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0: 예. 네. 예, 말씀하시죠.
1: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문제가 사실 교수회까지 갈 일이었나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 사실 작년 총회에서 상식적인 판단으로도 그 손영무 목사의 어떤 강단이나 여러 집회에서 했던 발언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었고, 작년 총회에서 어떤 경고나 뭐 징계나 이런 처분을 하는 걸로 끝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사실 아쉬움이 드는데, 사실 그 부담을 교수회에 넘긴 거죠. 그래서 좀 그런 과정들 자체가 총회로서는 좀 되게 비겁한 선택이지 않았나, 이번 그 참고라는 결의까지. 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0: 예.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교회의 결정이기 때문에

0: 수용을 해야겠죠. 근데 궁금한 것은 고신 총회 같은 경우는 신학교가 하나잖아요.
1: 네.
0: 고신 신대원의 교수님들이라고 그러면 이제 고신 교단에 속해 있는 목사님들의 스승격이고 네. 그런 분들이 모여서 신학 연구한 보고서를 이제 공식 채택하지 않고 참고하는 것을 결정을 한다는 것도 총회로서는 되게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해요. 한편으로는
1: 네, 네,
0: 왜 이렇게 결정을 했을까? 아마 뭐 이렇게 손현무 목사님을 옹호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여러 토론 끝에 나온 결론이겠지만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총회를 참관하고 관람하신 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1: 이제 아무래도 그 현장에 손현무 목사가 있었던 것도 사실 큰 부담이. 였을 것 같고요. 총회 입장에서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으니까 그 총대로 참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있을 것 같고 조금 더 총회가 이 그동안 고신이 갖고 왔었던 그 정신을 가지고 좀 결정적인 판단을 해줬으면 어떨까 싶었는데 아마 이제 손현무 목사가 이 교단 내에서 가진 정치적 영향력이 사실 워낙 크기도 하고 교세도 크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이유로 얽혀있는 인맥들도 크게 작용했을 것 같고요. 또 우리 뭐 이런 때만 또 작용하는 교회 내의 원정주의 뭐 이런 것들도 작용하지 않았을까.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예. 그 총회 자체에 어떤 정치적 부담감이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0: 예. 그런데 반면에 이제 또 다른 분이 있습니다. 이게 사회적으로 관심이 모아지는 그 분 중에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도 있지 않습니까? 이분은 대표적인 교단 예장통합총회에서 이단성 있음이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1: 네네.
0: 제 기억으로는 한 4년 전쯤에 교류금지 정도의 결정이 나왔던 것 같은데 네네. 4년 만에 이단성이 있다는 좀 더 강력한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1: 통합도 그동안 아마 이제 그 4년 동안에 정광훈 목사의 행태가 이제 도를 넘었구나, 이제 선을 넘었구나 하는 판단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4년 전에 이미 그 당시에 제대로 된 판단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는 뭐 그런 판단을 하지 못했고 이제 4년 이후에 한참 그걸로 인한 많은 사회에 불의를 끼친 이후에 이제 그런 판단을 한 것들이 아쉽고요. 아마 이제 통합 측에서도 정광훈 목사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이단적 행태나 막 본인이 뭐 하나님보다 더 높게 얘기하는 그런 이단적 행태나 막말들을 방치했다가 한국교회 전체가 이제 사회적 고립을 면참겠다 이제 공멸의 위기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그 이번 결정이 실제적으로 이제, 교계연합기관이나 또 뭐 개교회 현장에서 어떤 뭐 강력한 뭐 규제할 수 있는 어떤 뭐 근거가 되는 것인지 어떤 실효성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1: 예, 이게 교단의 결정이라는 게 항상 아쉬운 것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요. 이제 교단에서 그렇게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각 워낙 이제 개교회주의가 이제 강하기도 하고 각 교회들이 이제 어떤 또 목사들의 아니면 뭐 성도들의 각 성향에 따라서 결정을 판단하고 결정하다 보니 그것들을 뭐 규제하거나 하지는 않겠는데 어쨌든 저는 총회에서 이런 공식적인 목소리를 냈다는 것 자체 그것으로 상당히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0: 예. 그 이단성 있다는 결론을 공교단이 내린 만큼 아마 네. 각 개인이 뭐 이제 좀 이게 신앙적으로 올바 참여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판단을 각자 해 나가야겠죠. 그리고요 이제 아까 총회 현장에는 그 60대 이상의 남성들이 대부분이라는 말씀하셨는데 여성, 청년, 그리고 또 평신도, 교회를 이루고 있는 많은 구성원들이 총회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뭐 이런 논의들도 꾸준히 있잖아요. 교단의 논의는 어디까지 좀 와 있는지 좀 짧게 좀 들어볼까요?
1: 네, 지금 뭐 그나마 이제 모범적인 교단이 기장교단인데요. 기장교단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많이 발전돼서 여성 총대 비율이 14% 정도 이번에 13.8% 뭐 어때서 점점 증가세를 보이고 뭐 청년 대원 제도 같은 것들도 담으려고 해서 다양한 세대를 이제 목소리를 담으려는 애쓰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알겠지만 현재 이제 장로교 쪽에서 합동

0: 합신 고신 새 교단 같은 경우는 아예 여성 안수 자체가 안 되고 여성 안수가 안 된다는 것은 목사의 문제만도 아니라 그러니까 평신도 리더십 장로도 안수가 안 된다는 말이거든요.
1: 네.
0: 안수 집사라는 것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전혀 이제 어떤 여성 리더십에 대한 기회가 없다는 것 더구나 이제 청년들이나 다른 세대들 안 되고 있는 분들이 많고요. 예, 뭐 이번 통합 측 같은 경우도 좀 여성 총대 할당제들을 주장했는데 그것들 다 부결되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문제고 그런 부분들이 개선될 때에 앞에서 말했던 많은 결정들에 있어서 좀 다양한 목소리를 담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 예. 마지막으로요. 아까 시작할 때 이제 이번 정기총회를 바라보면서 무관심을 가장 크게 느꼈다는 말씀하셨는데 사실 교단의 정기총회는 우리가 이제 주일에 각자의 교회를 가지만 교회 전반의 어떤 정책이나 의사결정 구조라든가 선교 방향이라든가 다양한 것들을 중요한 결정을 하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교인들에게는 다소 좀 먼 이야기로 들릴 수 있겠지만 관심을 또 가져야 될 자리예요.
0: 그렇습니다.
1: 교회 개혁 실천연대 사무국장으로서 한국 교회의 곳곳에서 묵묵히 사역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끝으로 한 말씀 듣겠습니다.
0: 정말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교회가 그나마 희망을 가진다면은 어떤 상처받은 이웃들 곁에서 묵묵하게 함께 울어주고 또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많은 목회자들과 또 성도들과 교회들의 모습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교단의 어떤 모습이나 결정들이 중요한 이유는 이제 이런 분들이 사실 정말 사회의 빛과 소금으로서 역할들을 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모습이야 하는데 사실 보여지는 모습들은 그런 어떤 총회의 교단의 큰 어떤 결정들과 그 교단의 큰 어떤 그 대형교회 모습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단들이 일부 어떤 그 교단 내에 잘못된 목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교단에서 바로잡은 목소리를 내주고 그럴 때 이렇게 묵묵히 사역하는 교회들이 이 힘을 얻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단의 개혁들을 계속 꿋꿋하게 외치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저희가 종교 개혁을 할 당시부터 우리는 정말 오직 성경으로 또 믿음으로 또 오직 성도들의 힘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들이 종교 개혁의 힘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교회 개혁도 결국은 이런 그런 지금 열심히 애쓰는 분들의 힘에 의해서 교회가 계속 지켜나가지 않을까 하는 마음 드리면서 응원의 마음 드립니다.
1: 예. 네. 교단 정기총회에서 뭐 중요한 사안들은 결정이 나기도 하지만 또 다수의 안건들은 임원회가 1년 동안 결정하고 끌고 가도록 위임하는 경향이 강하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각 교단이 중요한 일들을 어떻게 처리해 나가는지 각자 또 관심을 가지고 함께 또 기도하면 좋겠어요.
0: 예. 네, 그렇습니다. 저희 개혁연대도 계속 어떻게 그 결정해 나가는지 잘 지켜보고 또 알려드리고 하는 역할을 잘 하겠습니다.
1: 예, 구체적으로 네.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교회개혁실천연대 기수경 사무국장이었습니다.
2: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3: 세계를 향해 열린 하늘길 더 큰 미래가 시작되는 대한민국의 중심 인천 영종구가 더 높이 힘차게 비상합니다. 세계와 대한민국을 잇는 푸른 하늘 아래 내일의 희망이 펼쳐지고 그 중심엔 언제나 따뜻한 사람이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을 품은 글로벌 허브도시 바이오 AI 첨단 산업으로 새로운 내일을 여는 미래도시 구민 모두가 행복한 사람 중심 도시 하늘을 잇고 미래를 열고 사람을 품는 영종구가 만들어가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인천 영종구와 함께합니다.

0: 최경배 기자가 진행하는 CBS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성경 속 인물을 통해 오늘의 세계를 짚어봅니다. 오늘도 한세대 차준희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오늘은 좀 익숙한 이야기이네요.
2: 네.
1: 야곱의 축복 사건을 가져오셨는데 야곱의 축복 사건을 통해서 현대 사회의 가짜 AI도 많이 좀 확산되고 있고요. 이런 시대 흐름을 좀 지목해서 좀 짚어본다고 하셨는데 말씀을 들어볼까요?
2: 예, 신뢰 위기의 시대라고도 말할 수 있겠는데요. 예. 창세기 27장 내용인데요. 거기 보면은 이삭, 야곱, 리브가 예.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삭하고 리브가는 부부고
1: 네.
2: 예, 맞나요? 야곱이 아들이고 예. 예, 단순히 집안에서 벌어진 속임수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고대 근동의 법과 예. 제도를 보면 이건 단순한 사기 사건이 아니라 큰 법적 사건으로 볼 수 있는데요.
1: 아, 그래요?
2: 예, 기원전 네. 15세기의 누지 점토판이나 수메르 법정 같은 고대 법 문서를 보면 집안 가장이
1: 예.
2: 임종 직전에 말로 하는 유언이나 그런 축복은 오늘날의 공증된 계약서나 유서보다 더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1: 예.
2: 한번 선포하면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취소도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나 미드라시 전승을 보면 이삭은 나이가 들어 시력을 잃었지만 여전히 그때 그 시대의 최고의 영적 분별력과 집안의 권위를 가진 수장이었다는 거죠. 말대로 족장입니다. 족장.
1: 예.
2: 그가 내리는 축복은 집안의 정통성과 많은 재산의 상속을 확정하는 법적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리브가와 야곱의 행동은 이 단단한 제도를 피해 들어간 아주 시스템을 뚫어버리는 그런 시대의 사기 사건이었다.
1: 그렇군요. 사기 사건이군요. 근데 이제 이삭이 두 아들에게 이제 축복을 내리기 전에 별미를 준비하라고 하잖아요.
2: 네, 예.
1: 이게 단순히 뭐 식사를 그냥 요청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2: 예, 예. 그것도 포함하지만
1: 예.
2: 그거를 넘어서는 것 지점이 있는데요.
1: 예.
2: 고대 근동 사회에서 중요한 계약이나 약속을 맺을 때 함께 언약 음식을 나눠요.
1: 아,
2: 계약 음식.
1: 예,
2: 예. 예? 흔히 언약 식사라고도 말하는데 단순히 밥을 먹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계약이 마무리되고 효력이 시작된다. 라고 보는 하나의 의식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도 보면은요
1: 예.
2: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시내산 언약을 맺어요. 그때 모세와 아론, 그다음에 나답과 아비후,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장로 70인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더라. 그런 얘기 나와요.
1: 예.
2: 먹고 마시더라. 이게 언약 식사를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언약 식사.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것을 식사를 통해서 아주 컨펌하는 거죠.
1: 네.
2: 이삭이 에서에게 야 사냥을 해서 나한테 별미를 만들어 와.
1: 예.
2: 이렇게 한 것도 뭔가를 먹고 싶어서 입맛을 채우려는 그런 뜻만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기력을 충전해서 최고의 컨디션 상태로
1: 예.
2: 장남인 에서에게 마음껏 축복하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선다는 거죠. 축복이라는 중요한 약속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기 전에 상대를 확인하고 그 약속을 공식하는 마지막 절차가 바로 식사였다라는 거죠. 이삭은 자신의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게 곧 이제는 마지막을 예상했기 때문에 별미를 요구했고 그다음에 이걸 통해 축복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장자에게 이걸 이제 연결시키려고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식사라고 하는 것은 꽤 중요한 절차였다.
1: 그런데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에서에게 별미를 요구한 이 상황에서 아주 영리한 방식으로 이걸 이 순서를 피해가는 거죠. 둘째 아들인 야곱이 먼저 들어가서 별미를 제공할 수 있게 예, 그런 계획을 세운 거예요.
2: 네. 네, 요거는 이전에 리브가가 다시 별미를 만들거든요.
1: 예.
2: 리브가는 이삭이 가진 아날로그식 확인 방식의 허점을 정확히 알아냈어요. 어떤 방법이었냐면
1: 예.
2: 이삭은 눈을 멀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눈이 멀었어요.
1: 예.
2: 다른 감각으로 대상을 확인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의 매끈한 피부
1: 예.
2: 이걸 감추기 위해서 염소 새끼 가죽을 손과 목에다가 붙였어요.

0: 예상한 거죠.
1: 예.
0: 그러니까 눈이 먼 이삭이 에서를 어떻게 컨펌할 건 확인할 것인지를 예상한 겁니다. 그다음에 에서가 입던 옷,
1: 예.
0: 야곱에게 입혔어요.
1: 예.
0: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정교한 위조 장치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털과 그다음에 사냥터 냄새는 에서라는 사람을 알아보게 하는 아주 중요한 신호였던 거죠. 그래서 리브가는 가죽과 옷이라는 아주 단순한 물건을 이용해서 그 정체성을, 에서의 정체성을 흉내낸 겁니다. 이삭이 믿고 있었던 아날로그식 확인 체계를 흔들어 놓은 거죠.
1: 예. 근데 이삭이 아무리 이제 이 안 보이고 감각이 무뎌졌다고 해도 오랜 기간 지내왔던 아들들인데 의심하지 않았겠습니까?
0: 그렇죠. 의심했죠.
1: 예. 성경에서도 이제 이삭이 바로 그 에서라고 확 믿진 않잖아요.
0: 그렇죠. 그 절차가 성경에 이렇게 자세히 기록되는 부분들 별로 없어요.
1: 예.
0: 성경에서요. 창세기 27장 22절을 보면요. 이삭은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네. 이렇게 얘기해요. 이상하다. 그럼 예. 이상하다 이런 거죠. 이삭은 결코 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나름의 여러 가지 확인 절차를 다 밟아봐요. 첫 번째는 귀로 목소리를 들었어요. 이건 에서 목소리가 아니고 야곱 목소리인데. 두 번째는요. 손으로 털의 감촉을 확인했어요. 촉각. 귀로 듣는 것은 청각. 손으로 털의 감촉을 확인하는 것은 촉각. 셋째는 입으로 음식 맛을 봤어요. 이게 보통 이제 에서가 잡아오면 에서가 요리해서 준단 말이에요.
1: 아,
0: 예. 리브가 요리를 주는 거 이런 식으로. 그런데 예, 예. 입으로 음식 맛을 봤어요. 미각으로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넷째는 옷에서 나는 냄새를 또 맡아봤어요. 후각까지 동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청각,
1: 예.
0: 촉각, 미각, 후각. 분명히 목소리로서는 이상함을 느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손끝과 냄새처럼 더 직접적으로 느꼈던 신호. 이거에 끌려서 그 목소리의 경고를 밀어내고
1: 예.
0: 그냥 축복을 내리고 말았던 거죠.
1: 예. 리브가의 계획이 그 아주 완벽하진 않았더라도 속이는데 성공을 했어요.
0: 그렇죠.
1: 예. 예. 이 사건을 현대 디지털 신뢰 위기와도 접목해서 해석해 볼 수 있다고요.
0: 예, 재밌는데요.
1: 예.
0: 이 고대 이야기가 우리가 겪는 요즘에 완벽한 가짜가 넘치는 시대 이거와 약간 비슷한데요.
1: 예.
0: 우리는 그 딥페이크나 뭐 AI 음성을 합성한다거나 정교하게 만든 가짜 이미지 같은 것들
1: 네.
0: 이런 것들과 우리 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은 진짜와 가짜를 가르는데 쓰는 눈과 귀를 흔들어 놓아요. 사람들은 조작된 디지털 자료를 보면서도 이게 진짜일까? 하고 의심하지만 너무 그럴듯하게 만들어진 모습에 현혹돼가지고 결국 가짜 뉴스를 진짜처럼 받아들이곤 합니다. 이삭이 야곱의 목소리에서
1: 예.
0: 이상함을 느끼고도 염소 가죽의 촉감과 에서의 옷의 냄새에 설득당해서 축복을 내린 모습과 아주 비슷한 현상을 여기서 볼 수 있죠.
1: 예. 요즘에 디지털 사기 너무 정교해서 속기 쉬운데 그 때문인지 이제 다시 아날로그식으로 검증하자 이런 목소리들도 있는데 교수님은 이런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0: 최근에는 그 디지털 사기에 지친 사람들이 이제 안 돼. 직접 만나야 돼.
1: 예.
0: 그리고 확인해야 돼. 손으로 그리고 만나서 손으로 서명하고 물리적인 보안키까지 쓰는 식으로 다시 실물을 신뢰하는 그런 흐름이 생겨났죠. 일종의 아날로그로 돌아가자라는 움직임입니다. 하지만 그 이삭의 그 야곱 축복 사건 이거는 이런 생각에도 조심하라는 경고가 담겨져 있어요. 아날로그 방식도 결국 한계가 있다는 거죠. 조작된 물건은 사람의 감각을 얼마든지 속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아날로그식으로 이삭이 접근했지만 그거 다 속였잖아요. 이삭은 손끝의 감촉과 코끝의 냄새를 가장 믿을 만한 신호라고 생각했지만 그 신뢰한 감각이 가장 완벽한 속임수의 도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물건이 직접 눈앞에 있다고 해도 자동으로 진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죠.
1: 예, 다시 성경으로 들어가서요. 근데 이 사건을 만든 리브가

0: 두 아들의 엄마 아닙니까?
1: 예예예. 예, 예.
0: 근데 큰 아들 대신에 작은 아들이 축복을 받게 한 리브가 어떤 인물일까? 그리고 또 궁금한 거는 큰 아들도 아들인데 왜 야곱에게 이 축복을 주게끔 만들려고 했을까도 궁금하고요.
1: 예예. 예. 리브가는 성경에서 아주 매우 주도적이고 강한 인물로 등장합니다. 밧단 아람 출신인 리브가는 밧단 아람은 오늘날의 시리아예요. 거긴데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운물가에 왔을 때 그때 아브라함이 그런 사인을 줬잖아요. 누구든지 와서 너에게 환대를 하면 그 집안 사람이 우리 내 이삭의 와이프다. 그것이 하나의 사인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리브가가 온 거예요.
0: 예.
1: 운물가에서. 그 당시 운물가는 그 당시 사람들이 자주 모이는 장소. 물을 마셔야 되기 때문에 물을 가져가기도 하는 그 당시에 하나의 소통의 장소이기도 했죠. 물 한 바가지만 주면 돼요. 엘리에셀이라는 나그네에게 목만 적셔주면 돼요. 근데 낙타에게까지 직접 물을 길어 먹였어요. 낙타는 물 한 바가지 가지고 안 돼요. 엄청나게 먹습니다. 그 예. 모든 것들을 다 여러 번 반복해가지고 다 접대했다는 거예요. 낙타까지. 그만큼 리브가는 몸도 부지런했고 마음도 넓었고 낙타까지 챙기는 결단력도 있었어요. 그 사인을 줬을 때 리브가는 떠나잖아요. 떠나가지고 지금 이삭과 결혼하게 되죠.
0: 예.
1: 그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있던 지역을 떠나는 결단력.
0: 예. 예.
1: 쌍둥이를 임신했어요. 나중에 임신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한 20년 만에 자녀를 가졌어요. 근데 그 복 중에 두 아이가 막 싸워요. 싸워서 아주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이 그때 리브가에게 말씀을 주셨다고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0: 네.
1: 야훼의 말씀을 직접 들은 인물이 리브가입니다.
0: 예.
1: 그래서 가정의 운명과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아주 예민하고 그리고 강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게 지금 리브가의 특징입니다.
0: 직접 들은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꾸민 거군요.
1: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0: 예. 예. 그런데 뭐 정당한 방식으로도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 왜 극단적인 이런 방식을 택했을까도 궁금합니다.
1: 예예, 예. 이게 조금 어려운 문제고요. 성경이 다 이게 우리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진 않기 때문에
0: 예.
1: 예, 어떤 행간을 읽어가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리브가가 처한 환경이 여성으로서는 아주 답답하고 제한적이었기 때문이었을 것 같아요. 오늘날 같이 여권이 신장됐다면은 요즘에 가정에서 아내 말 안 듣고 생존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잖아요.
0: 예.
1: 아내가 하나님 내게 음성을 줬어. 그러면 끝이에요.
0: 네.
1: 근데 이 사회는 그러지 않았다고요. 가부장적 사회입니다. 남편 중심의 사회였어요. 이삭은 집안의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장남을 우선하는 관습이 완전히 묶여 있었어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하게 장자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보지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리브가가 이삭에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라고 하는 말을 전했다라는 보고가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
0: 예.
1: 그러니까 이삭이 그것을 전해 들었는지 몰랐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튼 현재로서는 이삭이 그 사실을 몰랐거나 아니면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했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에서에게 축복을 몰아주려고 했던 거죠. 리브가는 하나님께 직접 들은 말씀과 다른 방향으로 가는 남편 앞에서 과연 자기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을까?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의 약속이 남편의 눈먼 판단 때문에 무너질 위험 앞에서 리브가는 침묵하다가 약속이 무너지는 것을 방치할 것인가? 아니면 속이더라도 이 약속이 세워지도록 개입해야 될 것인가? 아주 어려운 선택 앞에 서게 된 겁니다.
0: 예. 그 이 일을 도모하면서 리브가가 야곱에게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뭐 이런 말 하잖아요.
1: 예.
0: 이거 또 어떤 마음이었을까도 궁금해요.
1: 저 대단하죠. 당시 유목사회죠. 유목사회에서 축복을 속여서
0: 예.
1: 속여서 얻다가 들키면 단순히 기분 상하는 수준이 아니라 가문에서 쫓겨나거나 하나님 앞에서도 큰 벌을 받는다고 여겨졌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야곱도 두려웠어요. 어머니 이러다가 발각되면 죽습니다. 저주받습니다. 그런데요, 이 리브가는 저주를 자기가 받겠다고 얘기해요. 모든 책임을 내가 떠안겠다. 대단하죠. 예, 성경에 1대 여족장이 사라고 예. 2대 여족장이 리브가예요. 둘 다 당찬 여성이었던 것 같아요. 사라도 몸종 하가를 추방하도록 남편에게 강요하죠. 아브라함에게. 결국 아브라함은 그 사라의 그런 명령에 그런 바람에 못 이기고 하가를 추방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사라도 아주 강한 여족장이었던 것 같고 리브가도 못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단순히 아들들을 편애한 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왜곡될 수 있는 걸 막기 위해서 자신을 걸겠다라고 하는 결단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남편과 큰아들을 속여야 했던 리브가의 외로움 그리고 그 안에서 느꼈을 그 고뇌 큰 흐름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혼자 어둠 속으로 들어간 사람의 마음과 비슷하지 않을까. 아마 예. 이것이 100% 맞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해석도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0: 예. 리브가의 행동을 현대적으로 보면 사회적인 해킹 또 비대칭적인 저항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1: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리브가 행동은 공식적인 권력에서 밀려난 약자가 이미 굳어진 제도의 허점들을 이용해서 판을 바꿔버린 일종의 사회적 기만이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이삭이 만든 확인 방법은 여러 차례 이렇게 절차가 진행되었지만 결국 그 방식을 만든 사람의 성향과 약점을 정확히 알고 들어가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리브가는 이삭의 성향과 약점을 알고 있었단 말이죠.
0: 네.
1: 리브가는 이삭이 털과 냄새 같은 감각 정보에 의존하는 마음의 허점을 잘 팔고 들어갔어요. 오늘날로 치면 단순한 기술을 뚫는 게 아니라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서 속이는 그러니까 스피어 피싱과 같은 비슷한 원리라고도 볼 수 있죠. 기술보다 사람의 허점을 먼저 노린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또 오해할까 봐 한마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도 리브가 같이 이렇게 해도 되나?
0: 그러게요.
1: 그렇죠.
0: 예예.
1: 이 리브가 이 행위의 동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홀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받았고
0: 네.
1: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자기만 알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가만히 있다가는 대세가 하나님의 약속이 무너지는 그 순간이기 때문에 이런 가부장적 사회 속에서 리브가가 소리를 내가지고 과감히 그 안으로 제가 뛰어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그런 측면인데 그런데 성경에서요.
0: 예.
1: 리브가의 그 행동이 옳았다? 잘못했다? 그런 평가가 없어요. 없어요.
0: 네.
1: 그렇다면은 리브가의 그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해는 하려고 하지만 이것이 정면 교사로 해야 될 것은 조금 경계해야 된다라는 말이죠. 결국에 리브가가 아들을 잠시만 좀 떨어져 있다가 에서가 분이 가라앉으면 그때 보자 그랬는데 20년 있다가 돌아와요. 다시 그 본인이 사랑하는 야곱을 보지 못해요.
0: 네.
1: 그럼 그 결과를 놓고 본다면 너무 비극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리브가가 너무 선을 넘은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은 하나님보다 한 걸음 좀 쳐졌다면 하나님의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은 있어요.
0: 그러네요. 네. 예.
1: 그래서 리브가의 행동에 대해서는 어떤 양쪽의 평가가 좀 공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의할 것은
0: 예.
1: 목적을 위해서 방법이 사기를 동원해도 된다 안 된다 그건 아니다 이 말이죠.
0: 예. 이 이야기에서 다시 이제 현대사회의 가짜에 대한 이야기로 좀 다시 돌아가 보고 싶어요. 그 가짜가 판치는 세상이잖아요. 그 가짜뉴스를 보고 또 조작된 데이터를 보면서 현대인들도 마음이 많이 흔들리고요.
1: 예, 예.
0: 어떻게 보면은 이삭이 그 거짓으로 포장되어 있는 야곱을 보면서 속아 넘어간 것과 뭐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기도 하고요. 현대인들

0: 사람들의 이 가짜에 쉽게 넘어가는 이 상황들, 이것들도 지금 이 사건과 비교해서 우리가 짚어보고 생각해 볼 지점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1: 예,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삭인 것 같아요. 오늘날 사회가.
0: 예.
1: 자극적인 디지털 콘텐츠하고 그다음에 알고리즘의 편향 속에서 우린 계속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맞아떨어지는 자극적 정보가 나오면 그게 조작된 것일지라도 쉽게 수용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확실한 사실이야 라고 말하면서 자기 생각 안에만 갇히기도 합니다. 반대로 마음속에서 이건 좀 이상한데 하고 울리는 경고는 쉽게 무시해버려요. 결국 완전히 그럴듯하게 꾸며진 가짜에 마음을 넘겨준 현대인들이 아마도 야곱의 변장에 속아서 진짜 축복을 가짜에게 넘겨준 이삭과 비슷한 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0: 예. 그렇다면 이 완벽한 가짜가 넘쳐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진실을 가려내고 또 그에 부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1: 어떻게 하면은 진실을 가려내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 결국 신뢰의 핵심은 눈에 보이는 물건이나 첨단 기술 자체에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대상을 대하는 분별력, 그 다음에 끝까지 의심하고 따져보는 태도. 어쩔 수가 없네요. 끝까지 의심하고 따져보는 태도. 그러니까 우리는 편한 정보와 그럴듯한 안도감에만 기대는 습관을 멈춰야 됩니다. 이삭처럼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그것에 맞는 증거만 고르는 태도는 조심해야 돼요. 겉으로 보이는 것과 그 너머의 본질을 읽어내고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는 자세. 이게 있어야 완벽하게 꾸며진 가짜를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진짜와 가짜를 가르는 눈은 결국 깊이 생각하고 분별하는 데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분별력과 끝까지 의심하며 따져보는 태도. 여기 필요한 것 같습니다.
0: 너무나 익숙하고 잘 알고 있는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이지만 이 안에서 우리 또 생각해 볼 지점들이 참 많네요.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한세대학교 차준희 교수였습니다. 서울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전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4: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5: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4: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5: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4: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5: 제조원 현대 오피스.
6: 오늘 CBS 광장은 2026년 주요 교단 정기총회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를 통해 교회가 세상의 경랑에 휩쓸려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설교 강단은 정치를 선동하는 자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만이 선포되는 생명의 자리여야 합니다. 교단 역시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는 셈법을 넘어 하나님 앞에서 겸허히 신학적 진실함을 회복할 때 비로소 세상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들의 영적 갈증을 외면하지 않는 정직한 교회, 이념의 언어가

0: 아닌 십자가의 언어로 소통하는 공동체가 그리운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진심 어린 성찰이 다시금 본질로 돌아가려는 한국교회 앞에 귀한 이정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CBS 광장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최경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 CBS 모든 길은 안양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안양. 임신, 출산, 육아 지원은 물론 평생 배움, 따뜻한 복지가 함께합니다. 일하기 좋은 안양. 청년에겐 일과 창업의 기회를, 기업에는 성장의 힘을 더합니다. 누릴수록 행복한 안양. 문화와 예술, 푸른 정원, 편리한 교통까지 일상 가까이에 있습니다. 미래가 기대되는 안양. 스마트 도시를 넘어 피지컬 AI 선도 도시로 나아갑니다. 삶도, 일도, 미래도 하나로 이어지는 곳. Anyway, 안양. 이 캠페인은 안양시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국민연금공단 홍보대사 아나운서 홍주연입니다. 직장 5년 차, 운전 10년 차.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삶의 연차를 쌓아가지만 모든 국민 곁엔 함께 더해가는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가입 32년 차 어르신부터 생애 첫 가입한 1년 차 고등학생까지 누구나 든든한 내일을 크게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국민, 연금의 나라. 오늘보다 기대되는 내일을 향해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국민연금.
3: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한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 보유 기업을 포함한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지원 혜택은 방송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 구매 시 보너스 250% 송출입니다. 연중 상시 모집 중이니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4: 안녕하세요. 영화감독 장항준입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앱 하나를 켰는데 내가 듣는 라디오 채널이 전부 다 있는 겁니다. 너무 편하고 좋지 않나요? 주파수와 어플을 넘나들지 않아도 되는 편한 라디오 앱. 거의 다 준비됐는데 아직 이름이 없습니다. 그 이름 여러분이 지어주세요. 자세한 참여 방법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한국방송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5: 건강한 미래를 위한 당뇨병 체크리스트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소변량이 늘었거나 자주 소변을 본다. 두 번째, 물을 마셔도 심한 갈증을 느낀다. 세 번째, 평소에 비해 음식 섭취량이 많아졌다. 네 번째, 쉽게 피로해진다. 다섯 번째, 이유 없이 체중이 감소한다. 여섯 번째, 시력이 급격히 안 좋아졌다. 일곱 번째, 손발이 저린다. 당뇨병은 서서히 발생하므로 대부분 증상이 없습니다.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생활습관으로 미리 예방해주세요. 당뇨병이 의심된다면 가까운 병원에 방문해 진단받아주세요.
6: 밥은 먹었어? 별일 없지? 밥은 먹었어? 별일 없지?
7: 어느 쪽이 진짜일까요? AI가 만든 목소리는 AI가 잡아냅니다. 통화 중에 위험을 알려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최신 스마트폰엔 있지만 없는 기기도 많습니다. 지금 전화앱 설정을 열어 보이스피싱 알림을 켜두세요. 없으면 통신사 전화앱을 받으세요. 무료입니다. 목소리를 믿지 마세요. 직접 확인하세요.
6: 밥은 먹었어? 별일 없지?
7: 방금 들으신 목소리가 AI입니다. 이 콘텐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협찬으로 제작되었습니다.
8: 할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9: 그래, 우리 강아지도 무사히 잘 놀고 있어라.
10: 나이가 들수록 무사한 하루가 가장 큰 안부가 됩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하루, 어떻게 만들까요?

0: 운전할 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차로에선 속도를 줄이세요. 길을 건널 땐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좌우를 살피며 건너세요.
1: 오늘도 무사히 도착했네.
0: 작은 안전습관이 오늘도 무사고를 만듭니다.
2: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3: 이 캠페인은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4: 집을 테트리스처럼 쌓아봐.
5: 건물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고
4: 산업단지에 집도 학교도 짓고. 지나친 상상은 이롭습니다.
6: 새로운 주거공간을 빠르게 에너지 자립건축부터 자족도시까지 GH에선 현실이 되니까.
4: 도시를 바꾸는 실력 경기주택도시공사.
7: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8: 마누카 꿀!
7: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8: 뉴질랜드!
7: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8: 당연히 콤비타죠!
9: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10: 콤비타 마누카 꿀.
1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1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3: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평소에 산행을 하는 분들의 사진첩을 보면 산에 관한 사진으로 꽉 차 있죠. 정상에 오른 것을 기념해서 찍은 사진, 산에서만 내려다 볼 수 있는 너무나 경이로운 풍경을 찍은 사진, 산에서 만난 나무와 꽃을 찍은 사진 등 사진만 봐도 산을 사랑하는 행복감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죠. 꾸준히 산행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어쩌다 올라갔다가 중턱에서 내려오기만 해도, 아니 그저 밑에서 바라만 봐도 산은 말할 수 없는 위로를 줍니다. 어쩌면 하늘이 가장 높고 푸른 요즘은 그 산을 바라보며 힘을 얻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아닐까 싶어요. 구약성경 시편 121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10월 4일 주일에 함께합니다. 그대 창가의 이명입니다. 오늘의 첫 곡 이길승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